0: 참 다랑어가 뭐 1-2톤 5년치를 모아봐도 15톤 이랬어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서도 동해안에는 별 배정을 안 하고 동해안에 뭐 좀 뭐 참다랑어 들어와도 뭐 1200톤 안에서 뭐 충분히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작년 금년에는 동해안 한 군데에서 예를 들면 영덕이라든가 오. 뭐 강릉의 주문진이라든가 이런 데 한 군데에서만 예. 하루에 190톤이 잡히기도 합니다.
1: 잠깐만.
0: 5년 동안 15톤이 잡혔었는데
1: 하루에 190톤?
0: 5년 동안 동해안 전체에서 15톤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동해안에 있는 한 군데에 한 번에 훅 밀려오면 190톤이 밀려옵니다.
1: 다랑어 바치네요. 네,
0: 그래서 참다랑어가 완전 이상하게 길을 터버렸어요 여기에.
1: 와.
0: 지금 그래서 이게 대혼란이
1: 그럼 우리가 받은 쿼터를 넘는 겁니까?
0: 네, 넘겠죠. 이런 식이면.
1: 아, 넘어요.
0: 금방 그리고 일단 이거를 도별로 해양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도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도별 쿼터는 뭐 금방금방 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쿼터를 넘어버리면, 이분들이, 이 조업하러 나가신 이 동해 어민들이 참다랑어 잡을 생각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동해안에서 뭐 참다랑어를 잡을 생각을, 뭐 내가 무슨 뭐, 마구로 뜰 줄도 모르는데, 참치에 만들 줄도 모르고, 거의 유통하는 사람들도 나 모르는데, 내가 뭐 동해안에서 어떻게, 라고 하면서 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넣었는데, 이런 게 막 걸려 나오는 거예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걸려 나오는 거예요.
1: 돈은 더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 돈 더 되겠다 이러면서 들고 오죠?
1: 네.
0: 쿼터가 넘어버리면 버려야 됩니다.
1: 그러니까.
0: 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1: 다 잡을 수도 없네.
0: 이게, 그만, 아 근데, 아이고, 뭐, 일부러 잡으려고 잡은 것도 아닌데, 그물에 참다랑어 달려들었는데, 그 버리는 것도 낭비 아니고 아깝지 않냐고. 그 이렇게 우연찮게 걸린 거는, 그 버리느니, 그냥 좀 소비하게 하자라고 하면,
1: 네.
0: 그런 선의의 예외를 좀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네. 아이고 우리도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우리 그물에 있죠. 막 걸렸겠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1: 막 죽어 있었다 그러고.
0: 네,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끊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참다랑어가 많이 걸려도 이걸 그냥 다 그냥 갖다 버려서
1: 그림의 떡이네요.
0: 네, 그냥 썩혀 버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물 안에 참다랑어만 다 차버리면 원래 조업하려고 했던 걸 그만큼 못 잡았다는 뜻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1: 아~
0: 비싼 참다랑어가 많이 걸렸는데 그냥 팔 수 없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1: 좋은 일이 아니네.
0: 그만큼 헛수고를 한 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참다랑어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막 수백 마리씩 잡혀 올라오는 것도 막 140kg짜리, 150kg짜리 막 잡혀 올라옵니다. 그럼 그물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팔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생기고 팔 수 있는 거는 못 잡았는데 괜히 그물만 날린 거예요.
1: 아, 그물.
0: 그래서 이 어민 피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1: 새로 협상할 때 좀 쿼터를 늘려야겠네요.
0: 지금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느냐.
1: 물이 따뜻해져서 그러겠죠.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참치가 열대, 아열대, 이럴대 좀 많이 살던 거니까 물이 따뜻해지면서 올라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1: 예.
0: 참치는 되게 특이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열대, 아열대에서 많이 살기는 하지만
1: 예.
0: 여차하면 좀 추운데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 조금 따뜻해졌다고 동해안이 유독 더 따뜻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좀 빠르게 따뜻해지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하고 비교를 해도 동해안이 두 배 정도 지난 50년 동안 더 따뜻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동해안이 더 따뜻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하고 참다랑하고 직접 연관이 있을까? 아, 그런 좀 애매함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직접 참다랑어가 훅 올 만한 수온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수온 변화로 인해서 정어리나 고등어들이 좀 많이 몰려들었고 정어리나 고등어를 참다랑어가 잡아먹고 살거든요.
1: 먹이가.
0: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쫓아온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온도 변화가 제일 큰 건가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러니까
1: 네.
0: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근데
1: 네.
0: 그걸로만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또 조금 복잡한 문제가
1: 다른 요인.
0: 예. 네. 어떤 게 있냐면
1: 네.
0: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하고 갑자기 비교를 하겠습니까?
1: 스웨덴이군요.
0: 스웨덴 같은 경우에
1: 예.
0: 1960년대 이럴 때 대서양 참다랑어, 그 큰 참다랑어가 스웨덴의 추운 바닥까지 막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1: 거기서도 살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열대, 아열대 이런 데서 많이 살긴 하지만 올라오려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1: 그러네요.
0: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1: 예.
0: 그때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와 참다랑어 어디우나 이러면서 막 맛있게 먹었거든요. 막 이상한 스웨덴 음식 있잖아요. 막 냄새나게 발효하는 거. 그런 거 참치로 그런 것까지 만들진 않았겠지.
1: 스트레밍 뭐.
0: 네, 그래서 예. 스웨덴 사람들이 이런 수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많이 그런 것도 소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60년대 말 70년대가 되면서 그게 스웨덴에서 좀 끊겼어요.
1: 안 왔어요.
0: 네, 그래서 어, 이상하다가 이제 안 오지라고 좀 생각을 했죠.
1: 예, 예.
0: 요즘 스웨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근래에 스웨덴에 다시 다랑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 사이클이 있나? 주기가 있나?
0: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의 그런 보도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 네. 이것도 아직 뭐 과학적으로 확실히 결론이 난 건 아닌데 네. 스웨덴 쪽 사람들, 그러니까 스웨덴 쪽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좀 있냐면 예. 참다랑어를 마구잡이로 잡던 시대가 지금은 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막 할당량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는 씨가 말라가지고 스웨덴까지 오는 참다랑어들이 없었는데
1: 아.
0: 지금은 예를 들면 좀 바다가 따뜻한 지중해나 이런 데서 참다랑어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1: 그래서
0: 네, 그 길목에서 참다랑어 잡는 사람들이 더 없어져가지고 스웨덴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1: 아.
0: 더 추운 데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 이 참다랑어 사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도 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해양 생태계가 지금 되게 변화의 시대고요.
1: 네.
0: 우리나라 원양 참치잡이 어선들이 네. 저 그 유럽의 북극권에 가가지고 네. 대서양 이 참다랑어 이런 거 요즘 막 잡아갖고 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왜냐하면 그게 크기가 크고 네. 제일 추운 데서 버티면서 살기 때문에 뭐 지방층이 두껍고 이래가지고
1: 아,
0: 횟감에 뭐 일본에 일반에 비싼 횟감 뭐 일본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네. 넘기면 오히려 태평양에 있는 그냥 참다랑어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막 500kg짜리 참다랑어 막 잡았다고 막 보도자료 돌리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의 해양 생태계 수산업계가 좀 변화의 시대가 있고 뭐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아 저는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 그렇게 돈 안 되는 거 연구하지 말고 그렇게 너무 순수한 그런 과학 말고
1: 네네.
0: 좀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고 경제적인 거 연구해야지 먹고 살지 이런 가는 시대도 뭐 10년 전 이럴 때 있었지만
1: 네.
0: 지금은 생태계 문제가 워낙에 기후변화 때문에 경제 산업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기
1: 그렇죠.
0: 때문에 지금은 외국하고 같이 이런 통상 산업과 관련된 협상을 할 때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1: 네.
0: 다랑어들이 어떤 먹이를 쫓아가지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이런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지만
1: 그렇죠.
0: 우리의 수산업이 어민들이 피해를 안 받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1: 그게 또 돈이 됩니다.
0: 네, 이런 데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생물로서의 참치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0: 네.
1: 일단 참치는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원양어류인데요.
0: 그렇습니다.
1: 이 친구들은 바다 이정표도 없고 GPS도 없는데 어떻게 그 먼 길을 안 헷갈리고 잘 찾아갈 수가 있나요?
0: 결론부터, 그러니까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 너무 좋죠.
0: 결론부터 예, 말씀드리면,
1: 결론부터
0: 말씀드리면 몇 가지 활용하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은 해놨지만 아직 이게 주류다, 이게 결정적이다, 아 이게 참치의 항해법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모든 걸 파헤쳤다고 하기에는 참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부족하다라고
1: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장익원 선생님이랑 했나? 거북이는 약간 전자기장 이런 걸로 막 길 찾아간다고 했었는데. 참치도인가요?
0: 이렇게 멋진 질문을 해주시다니.
1: 제가 너무 엑스포를 했나?
0: 아니, 아니에요. 근데 거북이하고 정말 잘 비유를 해주셨어요.
1: 예.
0: 거북이가 비교적 조사를 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일단 이런 물고기들이 이런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길을 어떻게 잡는지 조사를 하려면
1: 네.
0: 그 생물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1: 네.
0: 그럼 그거를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거예요.
1: 네.
0: 그죠? 그런데
1: 네.
0: 거북이하고
1: 네.
0: 참치하고
1: 네.
0: 참다랑어하고 이런 추적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 네.
0: 헤엄치는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결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1: 헤엄치는 그거요?
0: 헤엄치는 어떤
1: 방법?
0: 형식? 헤엄치는
1: 거북이는 사람처럼 헤엄치잖아요.
0: 어마어마하죠? 네. 어! 맞아요.
1: 아니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0: 근데 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가 뭐냐면
1: 예, 예, 예.
0: 거북이는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결국은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헤엄을 그렇죠. 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1: 예.
0: 근데 참치는 아가미로 숨을 쉬잖아요.
1: 예.
0: 물 위로 별로 가까이 올 필요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그죠? 그래서 참치는 깊이 들어가면 뭐 한 300m, 400m 깊숙이 훅 들어가기도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거 참치 잘해요. 좋아해요.
1: 그럼 추적이 안 되겠다.
0: 예. 우리가 잠수함 편할 때 말씀드렸죠.
1: 예.
0: 잠수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물 안에 들어가면 레이더를 쏘아가지고 찾아내고 이런 걸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숨기가 좋다라는
1: 그렇죠,
0: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뭐죠? 세슘 이야기하면서 네. 전파라는 게 빛의 일종이고 레이더라는 게 전파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1: 네.
0: 그죠. 그래서 전파를 이용한 통신은 물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추적 장치 같은 걸 달아놓으면 네. 거북이한테 달아놓, 심지어 고래한테 달아놔도 네. 얘네들이 숨쉬려고 물 위로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통신을 삐릭삐릭 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그걸 알려줄 수가 있는데 참치한테 붙여놓으면 얘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뭐 배터리가 가는 정밀한 걸 달아놔도 네. 우리한테 그 자료를 송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는 수수께끼다.
1: 그냥 수수께끼네.
0: 잡히는 위치, 뭐 돌아다니다 본 위치 이런 걸로 대충 추정을 해보자라고 하다가 그나마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1: 길 찾는 법.
0: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알아낸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장치를 만들어냈느냐.
1: 예.
0: PSAT라는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1: PSAT
0: 우리나라에 무슨 공무원 시험 중에 PSAT.
1: 이런 거 지금 있을 법한데요.
0: 네. 근데 참치에게 무슨 네. 시험을 보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네. PSAT가 뭐의 약자냐.
1: 네.
0: 팝업 Satellite Archival Tag라는 겁니다.
1: 어허.
0: 핵심은 팝업이에요. 이게 뭐냐, 뭐냐. 예. 끝내주는 거 진짜 팝업. 재밌어. 진짜 재밌어.
1: 예.
0: 일단 추적장치를 달아놔요. 평범한 추적장치를.
1: 네. 네.
0: 그래서 참치에 그걸 붙여놓습니다.
1: 예.
0: 참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헤엄치고 있는지, 수온이 어느 정도 되는 데서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최대한 기록을 해가지고 그 내부에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조그마한 전자장치 안에다가.
1: 네.
0: 그러다가 예를 들면 정해놓은 용량, 네.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 참치를 추적했다라고 하면 그 1년이 되는 순간 전자장치에 마지막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1: 팝업합니다. 어떻게 팝업?
0: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 위로 떠오릅니다. 아, 이거 끝내주지 않나요?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조그만한 참치에 붙어있던 추적장치가 물 위로 떠올라요.
1: 예를 들어 뭐 고리 같은 게 풀린다든지.
0: 아, 그래서 물 위로 떠오르면 그 물 위로 나와서 얼마나 오랜만에 빛을 보는 거겠어요.
1: 근데 참치 가고 먹어.
0: 아, 그럼 안 돼. 안 돼.
1: 신기한데요.
0: 참고로 참치는 그런 거를 잘 먹어요.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참치는 그런 거 잘 안 먹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떠오르면 물 위로 올라오면 오랜만에 햇빛을 보면서 그때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자료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료를 다 못 줄 정도 되면 여기가 내가 여기 있다라는 위치만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건져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1: 그걸로 알아낸 게 뭡니까?
0: AT 같은 걸로 요즘에는 예. 추가로 추적을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를 네.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참치가 대략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도 지금 좀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은 특히 태평양에 있는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좀 시원한 이런 북쪽으로 좀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처, 일본 근처, 혹은 더더욱 북쪽까지, 이런 쪽까지도 쓱 올라옵니다.
1: 예.
0: 그러나 가을철 되면 바닷물 너무 차갑다 싶으면 다시 자기들의 주서식지인 아열대, 열대 지방으로 남태평양 쪽으로 쓱 다시 내려갑니다.
1: 예.
0: 그래서 대충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어디 여행 가는 그 정도의 거리를 참치는 그냥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좀 부러울 만한 그런 동물이죠.
1: 예.
0: 참치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 방향을 잡을 때
1: 네.
0: 역시 이번에도 자기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자기장.
0: 네, 참치의 코 쪽에 산화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석에 붙을 만한 자석하고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성분이 좀 모여 있대요.
1: 신기하다.
0: 근데 뭐 생각해보면 사람의 피에도 철분이 많이 있으니까
1: 네.
0: 그런 게 어느 한쪽에만
1: 모여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런 게 어느 한쪽에만 잘 모여 있으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내가 남북으로 이렇게 서 있느냐, 동서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자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뭐로라도 생기는 거고 나침반을 놓으면 방향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좀 미세하게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코가 약간 좀 간질간질하고 이상한 느낌인데 아, 좀 싫어라면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하게 되면 남북으로 방향을 좀 잡게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짝 느끼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1: 네.
0: 그리고 물고기들은 어류들은 꽤 많은 물고기들이 어류 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옆면을 쭉 따라서
1: 네.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선이나 고등어는 보통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죠. 그럼 그 제일 중앙을 일직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가로로 길게
1: 네.
0: 옆으로 따라가지고 주변에 물 흐름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그런 기관들이 살짝 발달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어종에 따라서는 그게 이렇게 눈에 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0: 옆으로 한 줄 줄간 게 이렇게 쓱 줄무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래요, 그래요.
0: 참치도 그게 어느 정도 발달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물의 흐름이나 온도 같은 거를 좀 잘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이 해류가 나타나면 이거는 부산 앞바다에서 좀 잘 흐르는 그 느낌의 해류인데 그럼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동해안이구나. 동해안에서는 사람들이 참치 별로 안 잡으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잡히면 그냥 욕만 하면서 풀어준대. 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더 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물의 흐름으로 감지, 물의 온도나 흐름으로 감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1: 야, 신기하다.
0: 또 하나 참치가 방향 잡을 때 쓴다라고 근래의 연구에서 좀 나온 게 뭐냐면
1: 꼬리?
0: 아, 이거 지금 뭐 할 때 말씀드렸더라.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1: 어떤 거예요? 예.
0: 사람에게도 네. 송과선이라고 해요. 아, 있죠, 솔방울샘이라고 해가지고.
1: 긴장의 과학된 것 같아.
0: 요쪽에 눈 두 눈 사이 요 이마 요쪽쯤에 네. 뭔가 이상한 제3의 눈 역할을 하는 것 같아.
1: 맞아.
0: 그래서 괜히 이게 과학적인 거 전혀 아닌데 괜히 공포 소설 같은 걸 보면 네. 누가 이상한 사람이 제3의 눈이 막 깨어나면 네. 뭐 이상한 혼령을 볼 수 있고.
1: 그게
0: 뭐
1: 이런 신진대사 관장한테.
0: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본적으로 네, 예, 예. 이제 빛. 타고 많이 반응하는 거라서 맞아. 햇빛을 네. 그게 뭐 많이 받으면 그만큼 뭐 사람이 좀 낮 시간을 많이 보낸 느낌이 나서 뭐 밤이 돼가지고 햇빛이 없어지면 뭐 잠이 잘 들게 되고 뭐 조금 뭐 그런 거 하는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빛을 느끼는 눈처럼 많이 발달은 안 됐지만 좀 되게 원시적인 과거의 진화의 어떤 뿌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먼 옛날의 눈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송과선 같은 그게 참치의 눈과 눈 사이 이마 참치는 이마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참치에게도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1: 천진반이었구나. 아,
0: 그래서 예. 참치도 빛을 따로 느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참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네. 참치가 해뜰 역하고 네. 해질 역쯤에 깊이 그리고 얕은 지역에 이렇게 아래 위로 좀 오르내리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그냥 주로 그 수평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주로 움직인다면 네. 해가 막 뜨려고 할 때나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한번 위로 훅 올라왔다가 내려간다든가 위로 훅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움직임을 좀 한다라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뭐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를. 네네. 그래서 참치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 뭐 이게 나 아침 운동이야 의외로 이럴 수도 있겠죠. 추측을 하고 뭐 하는 게 뭐냐면 네. 아, 해가 뜰 때 해 질 때 요 시간대는 해가 동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서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요거를 딱 느낄 수 있는 시간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데 들어왔다가 햇빛이 있는 쪽으로 싹 올라오면서 어느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나 보자. 어느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냐. 어느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자. 아침이면 아 이쪽이 동쪽인가? 그리고 저녁에는 그 비슷한 걸 하면서 이쪽이 서쪽인가? 그거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1: 제3의 눈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문도 요즘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저런 햇빛을 느끼는 거, 물의 흐름을 느끼는 거, 자기장에 느끼는 거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수천 수만 킬로를 돌아다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1: 좋습니다.
0: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그래서 그 얘기 아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참치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이고 참치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도 시속 60km 정도로는 움직인다라고 하고요.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 참치를 낚시로 잡다가 쫓아가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속 70km로 다가가는데 참치가 더 빠르더라. 이런 거죠. 예, 예, 워낙에 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1: 네.
0: 물을 계속 엄청나게 시속 막 100km로 달리는 참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퍼져 있거든요.
1: 아, 예.
0: 시속 100km로 물을 계속 맞습니다.
1: 야.
0: 그러니까 참치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네. 아가미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물이 워낙에 막 엄청나게 막 들이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참치는 항상 입을 벌리고 다닙니다. 참치는 그래서 너무 뭐 영화나 재밌는 것보다 입을 많이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치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물에 입을 벌려 그래서 물이 막 들어오면 그 쏟아지는 물이 아가미에 닿는 그걸로 그냥 숨을 쉽니다. 참치는
1: 아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아가미에 그냥 쏟아지는 물을 그걸로만 그냥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치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숨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참치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멈추면 숨을 못 쉽니다.
1: 아,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0: 그리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참치는 아무리 아니, 그러니까 모르지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1: 느려져도 문제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참치는 예. 그 화로의 수족관 같은 이런 데 넣어가지고 산채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시속 60km로 막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르지 미래에 나오면 어떻게 막 주입할 수 있는 그 스웨덴에서 그 참치 연구할 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참치를 담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잠깐 살펴보고 풀어주려고 할 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치 붙인다거나 이런 거 하면
1: 예.
0: 그럼 막 인공호흡하듯이 아가미 근처에다 인위적으로 뭘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거 막 붙여가지고 막 하고 막 하시더라고.
1: 예.
0: 그런 습성. 참치가 평생 잠을 못 자요.
1: 뭔가 신화 속에 나오는 형벌 같아요.
0: 참치가 예. 그렇죠. 참치가 예. 영원히 잠을 못 자요.
1: 예.
0: 예. 예. 근데 그 형벌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게 많이 헤엄을 치다 보니까
1: 예.
0: 몸에서 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사람으로 치면 끝도 없이 계속 전력 질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에서 땀나듯이 열이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열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1: 아, 스웨덴까지 간다.
0: 네,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 살다가도 네. 스웨덴이든 우리나라든 동해든 팍팍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걸로 끝내 할게요. 이거 끝내 쉽게 끝내요. 제발.
1: 알겠습니다. 좀 짧게 네. 가주시죠.
0: 하나만. 예, 예,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1: 네.
0: 이제 그래서 마지막 문제. 네. 그러면 참치가 이렇게 등치가 큰데 중앙부에는 되게 열이 뜨겁게 날 거고 추운 스웨덴 앞바다까지 가면 겉면에는 되게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0: 겉면은 되게 차가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부에 있는 뜨거운 피를 겉면으로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그걸 빨리 돌려야 돼요.
1: 예, 예.
0: 그래야지 몸을 전체적으로 덮이면서 살 수가 있죠, 그죠?
1: 그렇죠. 예.
0: 자, 그런데 그러면 자. 몸 중앙에서 된 뜨거운 그 피를 몸의 제일 차가운 부위까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면 처음에 피가 나갈 때는 예. 진짜 뜨거운 피가 나가야 되겠죠.
1: 그렇죠.
0: 그래야지 제일 차가운데도 어느 정도
1: 조금 좀, 식어도 예, 어느 정도
0: 덮여줄 수 있을 테니까.
1: 예, 예.
0: 그러면 제일 뜨겁게 나가는 그 출발하는 점은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0: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참치 몸속에는 뭐가 있느냐? 레테 미라빌레가 있다.
1: 레테 미라빌레가 있어요?
0: 네. 이게 뭐예요? 괜히 어렵게 라틴어로 예. 쓰는 말인데 레테가 이게 아마 그물이란 뜻일 거예요. 미라빌레 이게 무슨 놀라운 뭐 원더풀 뭐 기적적인 뭐 약간 뭐 그런 쪽의 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적의 놀라운 그물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혈관이 그물처럼 희한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이게 언제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1: 펭귄!
0: 펭귄 발에 있는 그거예요. 펭귄 발에 있는 그거.
1: 그 뭐죠? 절수기? 뭐죠?
0: 절탄기.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예. 우리가 보일러 같은 거를 돌릴 때 보일러를 돌리고 나오는 그 연기만 해도 연기가 되게 뜨거운 연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가는 뜨거운 연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굴뚝 겉면을 따라서 외부에서 처음에 물을 뽑아오는 그 찬물이 굴뚝 겉면을 따라서 한 바퀴 휘휘 돈 다음에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 보일러 업계 환경 업계에서는 절탄기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게 하면 뜨거운 굴뚝 겉면을 이 파이프가 돌면서 들어오는 와중에 차디찬 겨울 날씨에 그 물이 좀 미지근한 채로 물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네. 바깥으로 나오는 연기도 너무 뜨겁지 않게 조금 식는다는 네. 거죠.
1: 네.
0: 그래서 참치 몸속의 혈관도 네. 제일 뜨거운 피가 나가는 곳하고 제일 피가 식어서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서로 이 혈관들이 이렇게 한번 엮여가지고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뜨거운 피는 다 돌고 들어오는 제일 식은 피가 겉면에서 한번 워워 하면서 식혀주고
1: 예.
0: 그리고 이 제일 다 온몸을 돌고 나온 차가운 피가 들어올 때
1: 예.
0: 제일 뜨거운 피하고 한번 이렇게 부대끼고 지나가면서 이 차가운 피의 온도도 조금 올라가지고 몸속에서 열을 더해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1: 펭귄이 눈 위에 서 있어도 발 안 시린 이유와 참치가 스웨덴 갈 수 있는 이유랑 비슷한 게 있네요.
0: 그리고 예, 예. 우리가 보일러의 효율을 높일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1: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생물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참치의 놀라운 습성까지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물고기 역시 참치입니다. 정확히는 태평양 참다랑어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 5일 일본 도쿄의 한 시장 경매에서 무게 243kg의 참다랑어가 무려 5억 1,030만 엔, 당시 환율로 약 45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슨 참치를 저렇게 비싸게 사나 싶으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연초에 좋은 참치를 사면 한 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고요. 이왕 좋은 참치를 살 거 기록 세우고 전국에 보도가 되면 가게 홍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5억 원짜리 참치였지만 그 참치를 소비한 손님들은 평소랑 비슷한 가격으로 회와 초밥을 즐겼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시작.

0: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약간 울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전병의 일종이에요. 저희 집에는 저보다 더 잘 우시는 한 분이 계세요. 울쭉울쭉 울으시면서 걸어다니는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봤더니 빨리 가서 시를 써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론가 막. 삶을 사는데 저한테는 어떤 게 가장 절실했냐면 인생에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일 절실했어요.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이 다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아시죠? 네, 저는 여러분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실 때 제가 밖에 서 있을게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되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아, 저 여자는 유퀴즈에 나왔던 여자애를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 나는 저 여자보다 저 여자 아버지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유퀴즈 얼마 전에 나가서 이렇게 돈 봉투 상금 봉투를 받았어요. 근데 만 원짜리가 이렇게 꽂혀 있는 그 상금 봉투를 받아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봉투 빈 봉투를 이제 돈은 다 썼고요. 이제 빈 봉투를 보시더니 그 봉투를 나한테 팔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실래요? 그랬더니 10만 원 주신대. 그래서 아닌데 10만 원에 팔 물건이 아닌데 내가 가만히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가만히 있었더니 30만 원. 그래서 아 이렇게 있으면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안 판다고 했어요. 왜 안 판다고 했느냐면 아버지가 이제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 저도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언제 또 유퀴즈 또 나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기념품이니까 아 나는 아버지 주지 말고 내 거니까 내가 활용을 하자 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요. 얼마 전에 저 모교 고등학교 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막 힘들 때니까 너가 선배니까 와서 애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강연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옳다구나 됐다 이제 봉투를 쓸 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14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140만 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로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은행을 돌아다녔죠. 신한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우리 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국민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농협선에 가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설날에는 만원짜리가 신권이 있는데 5만원짜리밖에 지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140명한테 5만원짜리 신권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다니면서 이쪽 은행에서 10만원 저쪽 은행에서 10만원 이렇게 신권을 바꿔가면서 이제 140만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룹을 끌고서 이제 간 거죠. 와 시골 이제 애들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다 지났어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무슨 고조선시대 할머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제가 가서 얘들아 너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져라 좌절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 친구들한테 귀에 들어가겠어요? 저도 세상 그런 거 싫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돈 봉투를 딱 꺼냈습니다. 선배가 돈을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 만 원짜리 자 세뱃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선배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그때 진짜로 5만 원권 줄게. 근데 그때는 니네가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헛빌 공약, 빌 공짜의 공약을 하고서는 이렇게 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 고등학교 때 친구랑 떡볶이 먹었던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별거 아닌 얘기였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자 봐봐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너를 우연히 만나러 왔고 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고 너도 내가 올 줄을 모르고 기다렸어.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났잖아. 이 지구라는 아주 큰 별에서 우린 스치듯 이렇게 만났지만 이 작은 우연의 조각이 너 안에 잠들어 있을 거야. 나도 너를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연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저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만났고요. 그리고 이 만남의 조각이 어딘가에는 잠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내가 오늘 줬던 만 원이 기분이 좋았다면 그럼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줘.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상냥하게 대해줘. 그리고 너한테 너 자신한테 다정하게 대해줘. 그게 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펑펑펑 우니까 저도 막 펑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운다고 또 애들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애들을 붙잡고 이제 울다가 왔어요. 제가 지금 약간 울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전병의 일종이에요. 저희 집에는 저보다 더 잘 우시는 한 분이 계세요. 노을이 예뻐도 울고 꽃이 예뻐도 울고 어떤 아이가 귀여워도 울고 막 훌쭉훌쭉 울시면서 걸어다니는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저는 독서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 독서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우연히 어떤 책을 만나서 그 책의 어떤 한 구절이 우연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걔를 만나야겠다, 또 그 사람하고 어떤 연애를 하겠다, 결혼하겠다, 친구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서점을 가셔서 도서관을 가셔서 우연히 어떤 사람인 것처럼 툭 걸리는 그냥 표지가 예뻤을 뿐이에요. 그 책이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 책이 만약 내 시선 닿는 곳에 놓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듯이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셨을 때 그 책의 어떤 구절이 정지용이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느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나한테 맞아요. 그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느니가 어떤 구절이 나한테 확 바뀔 거예요. 10권을 만나도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열심히 나갔거든요.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10번의 소개팅을 나가도 한 명도 내 마음에 맞는 일을 못 만났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캠퍼스에서 어떤 인간을 만나서 그 인간하고 20년까지 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연찮게 어떤 일을 만날 거예요. 어떤 구절을 만나실 거예요. 그 구절을 붙들고 사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러 왔어요. 책은요. 남이 내가 읽어라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누가 책을 읽으면 좋아. 책 읽는 거 좋은 줄 몰라서 안 읽어요?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그 운동해야 되고 그런 거 좋은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힘들어서 안 하고 오래 하기 힘들어서 안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책 읽어라는 거 참 좋아요. 독서를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집에서 드라마를 좀 보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분명히 독서한다고 얘기했는데 집에서 드라마를 본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이 페이지를 안 넘어갔어. 어제랑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어. 그러면 와서 검열을 해요. 그 페이지인 것 같은데. 어제 그 페이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나 원래 책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를 하니까 내가 책이 싫어지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식탁에서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책을 이렇게 손에 쥐고 봐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 독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좋아야 하는 거고 운명적으로 어느 순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 얘기를 하고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저 여자는 뭐 책 안 읽어? 빨리 읽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고 싶을 때 안 읽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읽고 싶을 때 책을 읽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 있는 어떤 연탄집 새빵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왜 내 이름은 남인애지? 나는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시덥지 않은 소리하고 있다. 와서 밥이나 먹어라. 너는 내 딸이지.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밥을 먹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 나는 엄마 딸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너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고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하얀 토끼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빨리 가서 시를 써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어디론가 막 뛰어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늦었어. 시 쓸 시간이야. 막 하시면서 막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로 어디를 가셨냐면요. 늦었군. 벌써 시간이 다 되다니. 하면서 막 가시면 어디로 가셨냐. 학교로 가셨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도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학교 놀러도 가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죠. 학교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는 학생이다. 그래서 학생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습니다. 왜? 계속하니까요.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잘 가고 대학교도 서울대를 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미네야,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밥을 많이 먹으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딘가 취직하려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의 친애하는 김성애 여사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저를 취직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취직시켜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학생이 아니게 된 다음부터는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단단한 내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느냐. 노동을 하고 이 노동이 어떤 돈으로 환산이 되고요.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직에서 내가 없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부품 같은 한 일부구나. 내가 사라져도 그 사람이 사라졌어. 이 조직은 이제 망했어. 라고 울부짖을 사람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근원적인 문제로 가는 거죠. 나는 왜 남이네지? 나는 누구야? 나는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참 사치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김치에다가 밥 하나만 놓고 먹어도 이거는 우리 엄마가 준 김치고 이거는 내가 한 밥이야 라고 하면 그 밥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밥이어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쌀을 한 톱까지 다 먹어야지. 이 김치는 얌전하게 먹고 꾹꾹 눌러서 내일 또 먹어야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자꾸 내 의미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것 같아요. 너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야. 너는 수많은 노동력 중에 하나야. 네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굴러가.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이 다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말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래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래요. 그래 인간의 정의는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 정의는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남인애는 누구지? 남인애는 뭐야? 남인애는 여기 왜 있어? 라고 하는 정의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어떤 구절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헤르만 헤세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길을 따라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힘들었던가. 게다가 이름이 멋있잖아요. 해로 시작해서
다시 해. 해. 해인데 너무 멋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러면 위안이 돼요. 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나는 내 마음에서 들린 소리를 잘 못 듣고 있어. 그게 위안이 돼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몰랐대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또 다른 책, 이런 좋은 구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보면 또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황해의 일이라고 많이들 안 읽으시는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실제 너의 자아란 별들이 빛나는 작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에 통일된 완전한 너는 없어. 네 안에는 수많은 너가 있어. 어느 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세요. 한 사나이는 그 사나이가 미워졌대요. 한 사이는 한 사나이가 가여웠대요. 자, 내 마음속에는 나를 미워하는 나도 있고 나를 가여워하는 나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나도 있고 나를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나도 있어요. 나를 부추기는 나, 나를 채찍질하는 나, 나를 보듬는 나도 있어요. 이 많은 나가 다 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문장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뭔가 디테일한 줄거리라는 게 그런 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이가 되었고 저는 그 문장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책을 읽는 건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대학교 때 게임을 좀 했는데요. 그 인터넷 PC 게임을 좀 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신다 그렇죠? 우리 같이 늙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게임을 하면요 처음부터 모든 게임의 방이 다 보이진 않습니다. 클릭을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싸움도 좀 하고 하면은 그쪽 부분이 환하게 불이 들어와요. 요즘도 그런 게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NPCA라고 하는 그 구역을 설명해준 어떤 NPC의 이야기를 듣고 클릭해서 퀘스트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 맵이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거기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이쪽 NPC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뭔가를 하면 이쪽 맵이 열려요. 이런 작은 맵들과 퀘스트들이 모여서 나는 쭉 저 머나먼 빌런 혹은 저 머나먼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비슷해요. 이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책을 읽어요. 이 책 안에 어떤 것이 딱 읽으면 그 주변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한 걸음 가세요. 거기에 있는 문장을 하나 나의 지도 삼아서 이쪽 지도를 익히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이 놓이면 그 주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가세요. 한 걸음 더 가서 조금씩 조금씩 갈 수 있어요. 뭘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으냐면 오지의 마법사를 향해 가는 도로시를 생각하시면서 가면 정말 좋아요. 그 멋진 노래가 있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자, 우리는 이 길이 점점 올라가는 길이 될 거예요. 내가 저기에 뭔가 멋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책을 타고 길을 밝히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삶을 사는데 저한테는 어떤 게 가장 절실했냐면 인생에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절실했어요. 어떤 전공을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할까? 혹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인생의 지도가 있어서 그 인생의 지도가 미네아 이쪽으로 가 이게 좋은 길이야 라고 알려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는 빨리 바뀌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자아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지도는 사실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일종의 지도, 작은 지도들, 작은 한 스텝, 한 스텝이고 그거를 걸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지도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영상으로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꿈속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꿈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느껴져요. 누가 쫓아오고 있어.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거야. 아, 여기서 소불빵이 나타났어. 이 빵을 먹으면 난 감기에 걸릴 거야. 약간 몇 가지 징크스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꿈속에서 다른 사람 말소리는 잘 안 들려요. 책은 분명히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요. 내 목소리를 들려요. 제가 좋아하는 구조 중에 김추엽 소설가의 작은 단편 SF 소설인데 거기서 안나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여러 번 읽었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이렇게 읽으면요. 그건 분명히 안나라는 작중인물의 한 이야기고 김추엽이라는 나랑 다른 사람이 쓴 말이지만 내 말로 들려요. 내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꿈속의 내 목소리처럼 내 말로 들립니다. 근데 유튜브 얘기하면 안 되는지, 이제 뭐 너튜브 아니면 뭐 다른 영상물에서 보면 그 영상물에 입혀진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요. 그것이 내 목소리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하얀 종이에 검은 문자로 돼서 사실은 이게 멀어 보이지만 그걸 내 말로 내 목소리를 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일부로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게다가 다시 돈 얘기를 할게요. 책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문화 소비재입니다. 저는요. 저는 뭐 다낭, 푸켓, 일본 그런 여행 바라지 않고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은 나 혼자만 집에 있는 시간 그런 여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 어머님들 너무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딱 숫자를 정해놓고 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번만 엄마를 부른다. 엄마를 부를 때는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엄마 한 번만 불러준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오케이를 해줬어요. 1년에 한 번 애기 아빠가 애들 둘을 데리고 36시간 동안 여행을 가줍니다. 1.5일을 그 지금 와 다 들어오잖아. 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진짜 뭐 럭셔리한 뭐 5성급 호텔 필요 없어. 나를 혼자 두세요. 자, 그런 건데 아침에 나가요. 애들 둘을 데리고 다음날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녕 잘가 문 탁 닫고 저는 바로 통닭을 시켜요. 통닭을 시키고 맥주나 이제 콜라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통닭을 나눠서 조금씩 식어가는 그 통닭을 즐겁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뭘 하느냐, 그날을 위해 준비했던 세 권의 책을 읽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딱 그 책을 세 권을 준비해도 서로 종류가 다른 게 좋아요. 하나는 소설책, 하나는 에세이책, 하나는 조금 읽고 싶었던 학술서, 대중학술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골고루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36시간 후에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보잖아요. 제 얼굴이 펴 있어요. 피부 관리실 갔던 것처럼 확 펴 있어요. 왜? 나는 세 곳에 여행을 했거든요. 만나고 싶었던 세 사람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거든요. 나한테 아주 좋은 글귀들을 읊어줬거든요. 그 중에 몇 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감사하게 매년 그렇게 해줍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갔는데 저는 제가 지금 힘들어질 때 올 겨울에는 다시 한번 부탁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제가 힘들어질 때 그 36시간의 충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머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한테 한번 요청해보세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책 읽는 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높고 훌륭하고 멋있는 것만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브런치에서 친구 만나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내듯이 가끔 안부 전화하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워야 오래 하니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8월 5일입니다. 수요일이라는 한 주의 중간쯤이라는 느낌보다는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짙어지는 8월에 그 초록색에 아직은 8월 초반인데도 달력을 잘못 본 걸까? 이틀 후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입추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아직 남아있는 뜨거운 날들이 한참인데 가을이 들어와 앉는 것 같아 신기해하곤 하는 입추. 물론 다음 주 금요일이 말복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는 있지만요. 오늘 날짜 8월 5일과 내일 8월 6일 이틀을 폭염으로 인해 한국 프로야구 경기들이 취소되는 결정까지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에 여름에 모처럼 다니러가서 전해오는 소식 중엔 얼마나 그 아스팔트가 달궈졌는지 고무로 된 슬리퍼 바닥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쩍쩍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전해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시 뉴욕엔 주말에 기온이 올라갈 거라는 걸 들으면서도 즐거운 여름날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데 봄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청년일까 장년일까 아니면 이제 100세 인생을 꿈꾸는 노년일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견딜만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4도, 최저도 뭐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아무튼 비가 좀 올 수도 있겠다. 구름이 조금 끼고 가끔 비가 오겠다. 비를 안고 살아난 이번 여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하슨강우에 빗물이 떨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주말 내내 화씨로 90도에서 91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32도, 3도, 33도 이 정도가 넘어서는 한여름의 더위를 느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달력에는 어쨌든 입추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비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일과 또 모레인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천둥, 번개, 우르릉, 쾅쾅, 소나기가 이렇게 오는 곳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내일 아침 얘기는 다시 내일 봐야겠죠.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맑은 날씨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산불 소식을 우리가 뜻밖의 보통은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산불들이 생기는데 그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캐나다와 마주하고 있는 네, 그렇게 가깝다라고 보면 되죠.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워싱턴 주에 그것도 보통 때는 크게 뉴스에 오르지 않은 스포켄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산불 아닌 산불 정말 방화범이 지금 현재 용의자로 체포돼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한 네이버훗의 집들이 다 타버린 그런 엄청난 방화 사건. 일단 우리가 전해 듣는 소식이 정말 참담합니다. 집이 다 타버린 그런 주민들이 5주 전에 불과 참 어렵게 계획을 세워서 집 전체를 다시 페인트를 했다라는 것부터 또 어린 아이가 우리 집이 없어졌다라고 눈물 짓는 그런 모습부터 소식이 정말 어려운 스포켄 워싱턴의 방화범의 지금 소행이라고 보여지는 이 소식입니다. 산불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주택가가 다 타버린 지금 700여 채가 탔는데 거의 7만여 명이 대피를 해야 했던 워싱턴 주 스포켄 카운티에 불은 지금 거의 진압이 된 거죠. 불이 진압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유럽에 올해 산불이 특히 심합니다. 가뭄과 폭염이 일찌감치 유럽의 여름 뉴스를 만들었는데 산불이 이 정도까지 대단했던 그런 적이 있었나 기록적인 특히 스페인의 산불 소식입니다. 시에라 오에스테라는 그곳에 엄청난 산불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는 아무튼 마드리드의 주정부가 시에라 오에스테 지역의 화재가 통제된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는 불길이 잡혀서 그래도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가구당 500유로의 긴급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이 마드리드 이 지역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경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팀을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 메시를 볼 수 있고 메시의 플레이에 정말 놀랐던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리오넬 메시가 이번에 스페인 시에라 오에스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8만 유로를 기부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또 많은 셀러브리티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진압은 됐지만 대규모 산불로 숲과 사람들 사는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의 정부가 뭐 500유로씩 공급을 해도 지급을 해도 지금 엄청나게 모자란 상황이죠. 메시가 이렇게 알릴 목적으로 기부를 한 건 아니지만 The Athletic, 뉴욕 타임즈의 스포츠 디비전으로 합류한 The Athletic에서 메시의 측근을 통해서 이 기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 뉴욕시에서 시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17개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바이크,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치명적인 사고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올해 뭔가 새로운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겠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17가지라도 합니다. 이 법안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이바이크 판매 금지도 또 여기 포함하고 있고요. 배달 업체, 이바이크가 생기고 나서 배달 업체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또 신호도 막 안 지켜요. 자전거니까 그냥 보행자 신호에 갈 수도 있고 차가 갈 수 있는 신호는 또 그래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운전자들도. 그런데 뉴욕시에 이 배달 업체가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여기 담고 있고 사고를 내고 나서 힛앤런을 똑같이 자동차 운전자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또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모패드를 지금 그렇게 또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자. 이런 다양한 조치 17개 법안, 그러니까 판매 금지부터 보험 의무화까지 시의회가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가을에 심의가 될 17개 법안을 발표했는데 아직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속이면 얼마나 고속인가. 이바이크가 지금 현재는 합법이지만 시속 20마일에서 25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모델 이런 게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러면 뉴욕시 내에서의 25마일이 제한속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바이크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배달 업체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 커머셜 라이선스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시에 등록을 하게 하고 운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걸 요구하는 그 조항을 또 담고 있습니다. 모패드는 번호판 없이 모패드. 여기 맨하탄에 이게 스트릿 파킹을 해야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 그 지역에 보면요. 제가 한동안 조그만 자전거 같은데 진짜 사이즈도 작고 거기 아무 번호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모터 같은 게 달려서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빨리 데려다 주는데 그걸 커다란 이 커버를 씌워서 자리를 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 땡이 없을 때는 자기 자동차를 세우고 뭐 이렇게 교대로 해서 시민들이 아마 311에 그렇게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어디서 또 훔쳐왔는지 뭐 흔하니까요. 코나 에디슨이 꽃갈 이거 양쪽에 딱 놓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야기가 잠깐 다른 것으로 갔네요. 그리고 힛앤런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거 처벌해야죠 당연히. 비극을 기다릴 수가 없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장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다시 비극이 일어나길 기다릴 수 없다. 하얀색으로 이 바이시클에 페인트를 칠해서 그 하얀색 자전거가 놓인 곳이 맨하탄 뉴욕시 군데군데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하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서 바이시클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치어서 죽은 거예요. 사고가 이 바이크로 인한 지금 뉴욕시 경찰 통계에 보면 7월 셋째 주까지 이 바이크가 충돌한 것은 56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쿠터 충돌한 것은 795건, 795건, 거의 800건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28%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그리고 올해 7월 셋째 주까지 이바이크, 이 스쿠터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계속 더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죠. 최소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이 13명이었던 거에서 크게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동차가 이바이크, 스쿠터 운전자를 충돌한 경우인데 너무 빨리 달리기도 하고 또 신호를 시키지 않기도 하고 아무튼 자동차와 부딪히면 약한 이바이크, 이 스쿠터가 거기 타고 있는 운전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17살 티네이저가 불법으로 이바이크를 타다가 SUV와 충돌해서 로어 맨하탄에서 또 사망한 사건,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이 스쿠터가 차량에 충돌해서 여기 49살 여성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퀸즈버로 브리지에도 이런 일로 두 명이 또 사망을 했는데 올 가을에 뉴욕시 의회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오늘도 이바이크, 이스쿠터, 배달 자전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보행자냐 자전거냐.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잇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뉴욕시가 시의회가 올 가을에 이렇게 심의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바이크 이스쿠터 위험하다. 7월 셋째 주까지 올해 들어서만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20명이나 된다.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배달해서 생활하고 있는 배달 워커들이 8만여 명이나 뉴욕시에 되는데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적화되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듯이 흑인 또 라틴계 이민자 공동체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타겟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민 정책에 있어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delivery workers의 문제가 아니라 앱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안 맘다니 시장도 단속 문제는 일단 불법인 건 먼저 치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뉴욕 시민으로 또 말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오직 인간 동력 자전거만 허용이 돼야 한다. 모패드, 이스쿠터, 조깅도 금지해야 한다. 그러네요. 그 좁은 자전거 레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또 이 전기 전동 스쿠터 이바이크라고 부르지 말고 사실상 오토바이다. 모터사이클이다. 그래서 등록과 면허, 보험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 앞에 길을 건너는데 뒤쪽에서 보니까요. 뒤에 세워놓은 어떤 차인데 SUV 같은데 조금 컸나요? 근데 거기에 발통이 채워져 있어요. 이거 부트라고 하죠. 부트. 부트는 두 짝인데 이건 부트니까 앞바퀴에다 턱 걸어놓은 것은 뭐냐면 뉴욕시에서 벌금을 오랫동안 안 내거나 뭐 이래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아예 찾아서 거기다가 모두 죽이게 해놓은 건데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뉴욕시에서 보면 클리닝 아워, 청소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뭐 8시건 8시 반이건 그 이전이건 8시 반 정도에 쉬어야 되면 사람들이 움직일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거리에도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차를 안 치웁니다. 그러면 청소하러 커다란 그 브러쉬를 빗자루를 단 트럭이 지나가는데 뭐 치울 수가 없으니까 커다란 몸체인데 자동차 하나만 비어있는 그 공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못 치우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단속이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동네 주민들이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뉴욕시에서 14년 만에 이렇게 클리닝 아워스 청소해야 되는 시간에 차를 치우지 않고 있는 물론 이거 티켓 받죠. 벌금 꽤 되잖아요. 60몇 불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차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차의 주인들을 위해서 운전자들을 위해서 주차 스티커 쉐임이라는 건 좀 창피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쉐임 스티커를 다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한 거죠. 이건 14년 만에 이걸 없어졌다가 다시 시행하는데 뉴욕시리 경찰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쉐입은 경찰 그대로입니다. 근데 스티커가 제 얼굴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리창 옆에 그 문에 유리창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뉴욕시가 스트릿 스위핑, 길 청소하는 시간에 차를 옮기지 않는 운전자에게 주는 스티커 망신 방법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벌금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경고, 사회적 압박을 주는 거죠. 어머, 이게 진짜 그러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벗겨왔습니다. This vehicle violated NYC street cleaning rules. 이 차량이 NYC, 뉴욕 시티 스트리트 클리닝 룰을 어겼다 이거죠. As a result, 그 결과로 this street could not be properly cleaned. 이 거리가 아주 잘, 그러니까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없다. 이걸 크게 붙여놓는 겁니다. 아, 이거 좀 그러죠. 어떻게 이걸 뭐, move your car 이렇게 형광색 스티커를 붙이면서 단속반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운전자가 차를 안 치우고 있다가 황급하게 차에 올라타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형광색, 연두색 큰 스티커 창피하게 하던 망신을 주는 차 안 치우면 25년 동안이나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에 시의회가 금지를 해서 없어졌는데 저도 그러니까 2012년에 봤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시의원 중에 하나가 이걸 복원시키자 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 딱 유리창에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면 접착제가 남아서 유리창에 좀 뭐가 생긴다 뭐 자국이 생긴다 이걸 긁어내려면 또 차가 상할 수 있다 이런데 I don't care, we don't care 이렇게 형광색 연두색 스티커 받지 않도록 치우자. 65불 이거 벌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파킹 그 거라지보다 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데 아, 이거 뭐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이 스티커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시간주의 예비선거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 도전하는 후보들 간에 지금 개표가 95% 진행된 상황에서도 뭐 1%밖에 차이가 안 나서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는 보통 프로젝트에도 위너가 많은 경우에 그날 밤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직도 모른다라고 아주 박빙의 승부입니다. 예비선거인데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이번 본선거에 나갈 후보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새벽까지는 어쨌든 승부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압둘 엘사예드와 헤일리 스티븐스 간에 이 예비선거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가? 이 압둘 엘사예드는 사회주의 민주당 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고 이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헤일리 스티븐스 후보가 이 Jewish State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유리한 정책을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받았다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Medicare for All이라는 정책을 갖고 또 ICE도 폐지하는 이걸 밀겠다 했는데 압둘 엘사예드가 이렇게 여론조사 때는 상당히 앞서갔는데요. 막상 이렇게 뚜껑이 열리니까 예비선거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앞서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승자를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표가 안 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침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PEC 후원금을 받은 후보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자는 그런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냐. 민주당 내에서 여기 선거 결과에 따라 지금 미시간은 퍼플이죠. 그러니까 공화당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민주당 블루로도 갈 수 있는 이 지역인데 민주당 내에서 올해 본 선거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이 선거 결과가 될 거다. 예비 선거라고는 하지만 Democratic Socialist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조르단 맘다니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맘다니 시장에 지지한 또 연방 하원의원 예비 선거 후보들이 승리하고 이러고 있는 때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더 이쪽으로 가야 할까? 사회주의 정책들을 좀 끌어안고 가면 유리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약 51% 정도가 괜찮다라고 이 Democratic Socialist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약 반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유권자 그룹인 Independent 이 무소속층에 물어보면요. 77%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사회주의 쪽으로 정책을 확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 정책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이란과의 전쟁 소식을 잠깐 듣겠습니다. 지금 중동의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부터 우리가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두 나라니까 사실 이건 국제 해역이라서 프리웨어가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란 이번 전쟁에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보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막아버리면. 그런데 이게 잘 될 경우에 오만하고 이란하고 잘 협의를 하면 지금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휴전으로 제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보니까 S&P 500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다. 일부러 그렇게 주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500대 기업의 주가를 모아 만든 지수 이 S&P 500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장의 지표 근데 이게 중동 긴장이 완화됐다. 이 원유 공급에 안정이 올 수도 있다. 이 소식에 그냥 이렇게 최고 사상 최고치 S&P 500가 그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없던 전쟁을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잘 다니던 것을 못 다니게 해서 우리가 이걸 걱정을 하게 해서 이게 또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K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에서 라디오 들으시다가 내리셔야 할 때 라디오가 없을 게 못 듣겠구나 K라디오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통해서 거기 검색창에 K라디오.us를 치면 우리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러면 방송을 계속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거기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지금 나가는 방송이 이거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네 유튜브가 되고 있는 시간에는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앱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라디오 없이 얼마든지 들으실 수가 있는 K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리고 특별한 골드, 실버 코인이 또 김수보석 소장품으로 올해 특별하게 푸셔서 이번 주에 나와 있습니다. 세일 상품 확인하시려면 K라디오 홈페이지 K라디오.us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서 걱정이시라면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안에 있는 만나방이 있습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들, 국, 잼, 그리고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한밤중에도 기다리는 상담원의 목소리 꼭 연결됩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Flushing 154가 Northern Boulevard, Hall 19 Screen Golf Lounge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2 Vision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에 맞춤 레슨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까지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Flushing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릴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으로 오십시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로 문의하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벤과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대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0: 오늘 오랜만에 다시 자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Dr. 이사벨라 박, 이사벨라 박 박사님, Northern Health System의 환자들도 보시고 또 병원의 그 행정 업무의 중요한 부분도 맡아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만나시려면 Long Island Jewish Forest Hills 병원에 주로 계시는 거죠?
1: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특별히 제가 나와 주시라고 요청을 드린 것은 어제 우리가 세상에 보던 아침에서 잠깐 들었어요. 이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진짜 최고의 팝스타 전 세계에 몇억 명의 팬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영화 배우로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4옥타브, 4옥타브를 음역해서 오르내리는 그 대단한 가수자 배우가 최근에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너무나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래서 지금 섭식장애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무엇보다도 또 아리아나 그란데를 좋아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이사벨라 박, 우리 닥터를 초대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영화하고 한국말을 좀 섞어서 네. 쓰겠습니다.
0: 네.
1: So, 부모로서, 네. 이제 의사로서, 이제 여자로서, 이제 걱정이 많죠.
0: 네.
1: 그렇게 보면. So, the thing that I am most concerned about is the medical condition.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네. 보여지는 것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의사로서는 그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가 그럼 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병이 있는 걸까?
1: 네. So 첫 번째 네. In the beginning I don't know Ariana Grande's condition.
0: So, 모르죠.
1: 의사로서 I cannot and I would not diagnose based on pictures and social media
0: 네.
1: and music video and you know, none of us should.
0: 네.
1: But what we can do is give her lots of empathy and compassion.
0: 맞아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지금 뭐 섭식장애 이게 뭐 안 먹거나 아니면 먹고 토하거나 이런 병일 거다. Eating disorders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더 심각한 네.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
1: 우리도 모르죠.
0: 모르는 거죠.
1: 네. 네. There could be something medical condition, medication. Yes, mental health struggles.
0: 네.
1: Also something personal. We don't know. But what we can talk about is you know, the overall image
0: 네.
1: and what she may be struggling with and have an open and honest conversation with our children, with our youth, and with ourselves.
0: 네. 전체 이미지만 갖고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거다 하는 것보다는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모두 오픈을 해서 대화를 네.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1: Absolutely.
0: 네. 의학적으로는 지금 섭식장애, eating disorders, 이게, anorexia, 안 먹는 것, 그리고 bulimia는 먹는데, 멀쩡하게 잘 먹는 아이인데, 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없을 때.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또, 이게 body dysmorphia라는 건 뭐죠?
1: It means when you're looking in the mirror
0: 네,
1: and what other people think and what you think are very different.
0: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나의 이미지를 다르게 생각하는.
1: 다르게 생각하고 아. and no matter if you are gaining weight or losing weight
0: 네, 상관없어요.
1: In a healthy way or on, it's very different and 네. also very skewed. And almost to an unhealthy way.
0: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을 안 먹거나 먹고 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1: Absolutely.
0: 건데.
1: And you can have a 네. body dysmorphia with bulimia or 네. with anorexia.
0: 네. 근데 이 섭식장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게 mental state의 problem인데 정신질환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 mental health issue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그 많은 사망자가 나온다. 높은 사망률이 있다라고 그렇게
1: 맞아요.
0: 알려져 있죠.
1: So the concern that we have clinically,
0: 네.
1: the medical conditions that come from eating disorders are really important to know. It has the highest mortality
0: 네.
1: and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of any mental illness. higher than depression, higher than even schizophrenia. And 그러니까 it's, 네. it's not a matter of vanity. It's a real medical condition.
0: 네, 진짜 이거는 의사로서 이걸 진단하고 거기 이 섭식 장애가 주는 다만 사망률이 가장 높은 정신 질환 중에 하나다라는 것 말고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래서 뭐 스키조프레니아 이 조현병 뭐가 들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몸에 영향을 yeah. 남긴다라는 거죠.
1: And the other medical conditions are it's not just mortality. It's because of other issues that come before mortality. Heart 네. failure, kidney disease,
0: 네.
1: Bone density loss, infertility, brain damage, and other organ failure because you are disrupting the body's chemistry and hormones.
0: 네. 이렇게 먹고 토하고 혹은 안 먹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호르몬과 그 chemistry 여러 그 화학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 신장, 또 골다공증 같은 그런 모든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주고 불임, 뇌 손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섭식 장애가 정말 그렇다면 그리고 치아의 경우도 이 산이 계속 토하면서 나오니까 많이 나중에는 이를 일찍 잃게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우리 청소년들뿐 아니라 또 여성들 그리고 꼭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은 자신의 몸을 내가 이게 참 아니다라고 해서 음식으로 조절하려고 하면서 안 먹거나 토하거나 하기도 하면 이 미디어의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데 다시 이 아리아나 그란데로 돌아가서 어떤 위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When there is an idol or celebrity 네. out in that's very public, millions and millions of followers 네. Are following them, and if they appear a certain way, either through media or a lot of times with filters, it's very dangerous for young viewers to look at them and 네. see them as the ideal.
0: 그렇죠. 이게 yeah.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예쁘잖아요. 아리아나 그란데 귀엽고 그런데 점점 말라가는데 거기에 또 패션이나 이런 걸 진짜 멋지게 하고 나와서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1: Especially for young people because 네. they are so easily influenced.
0: 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좋다라는 게 그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Medically it's dangerous even 그런 게 생각을 못 하는데 소셜 미디어 이게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1: 맞아요.
0: 그것만
1: yeah.
0: 또 보게 되잖아요.
1: Yes, especially with TikTok, with Instagram, with Facebook, YouTube even.
0: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특히 한인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그냥 경고만 줄 수는 없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든가 너 지금 안 먹는 게 살 빠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정도 되면.
1: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It's not just about criticizing and lecturing. It's also having open, honest discussion and asking your children. And remember, 그냥 여성 애들 아니고 남자들도
0: 네.
1: 아. 당할 수도 있으니까
0: 네.
1: or they are influenced as well.
0: 남자
1: so don't forget
0: 네.
1: your daughters and your sons.
0: 네.
1: To have open, honest conversation and say, what do you think about it?
0: 네. 근데 우리 문화가 이상하게, 저도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오랜만에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래도 자주 보는 사람인데 며칠 있다가 보면, 너 살 빠졌다. 살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그렇게, 네. 그거는 한국 사람들 중에.
0: 네.
1: It's very 당연하게 생각할 수
0: 네.
1: 있죠. So, I know we should try to avoid.
0: 그걸 피해야
1: 된다. Or, you know, talk about something else. Talk about their character, talk
0: 네.
1: about their personality, talk about their work.
0: 할 이야기는 많은데, 왜 처음에 네. 보자마자 그러는지.
1: 네, 살쪘다.
0: 네.
1: 살 빠졌다. 보기 좋다.
0: 그런데 특히 이런 대화가 그렇게 가끔
1: 네.
0: 보는 조카나,
1: 네.
0: 그 티네이저나, 이번 어린,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영원히 남는, 뭔가, 너 살, 쪘다?
1: 저 한국 갈 때요.
0: 네.
1: 항상 들었어요, 어렸을 때.
0: 아, 그래서 이렇게 스피닝 해주신 건가요?
1: 기억나죠?
0: 네.
1: 그래서 맞습니다.
0: 네.
1: And 특히, like, when they're teenagers, young,
0: 네.
1: young and impressionable, they're gonna remember.
0: 그러니까 살 쪘다라는 좀 그만 먹어라라든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그런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generation is no more 그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체중에 대해서
1: Because from an adult, if they hear that from an adult, they are 네. thinking, oh, they only pay attention to me 네. if I look a certain way, if 네. I'm thin. So that's how they associate it. So we need to change that image and change that behavior so that way when they're speaking to adults, they know that I am still beautiful and 네. I'm still worthy and I'm still worth it. Not based on my looks, but based on my character.
0: 그러니까 내 성품과 인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아직도 살이 좀 쪘다는 사회의 기준이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것이 정말 기본인데 이미 그 상태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인으로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꼭 화장실에를 간다라든가 이런 게 부모가 캐치할 수 있는 변화 아닌가요?
1: Absolutely. I think that's the other thing is to 네. recognize the pattern and 네. behaviors early as adults, as parents, and know that what behaviors are they exhibiting? Are they skipping meals? 가족하고 같이 안 먹고
0: 밥을 안 먹는 거예요.
1: 적게 먹든지 네. 안 그러면 먹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자주 가는 거. Or they're wearing very baggy clothes to 네. hide the weight loss. So there's behaviors that we as parents need to pay attention to.
0: 네.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다 같이 오라 그런다. 너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그런 여러 명이 같이 먹는 식사 자리를 자꾸 피하려 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든지 밥을 먹고 나면 화장실을 꼭 가는 그런 습관 이게 없던 건데 생긴다. 그리고 옷은 헐렁하게 입어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일단 지금 섭식장애협회가 National Eating Disorders Association이 미국에 있긴 합니다. 상담 전화 또 우리 또 커뮤니티 내에 여러 봉사단체들의 도움이 있겠지만 뉴욕에 뉴욕시리에 뉴욕 스테이트 에서 운영하고 있는 psychiatric institute에서 eating disorder, 섭식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게 research fund를 받아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So there are 네. really great programs 네. In physicians out there, especially in the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al clinics.
0: 네.
1: And the one that's affiliated with Columbia, there is a wonderful eating disorder unit and 네. there has a lot of help. So it's not just with psychiatrists, it's with social workers, psychologists, to really work with the family and the patient 네. and the youth to really help them get through 네. their struggles.
0: 네. 만약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섭식장애로 지금 그렇게 몸살이 엄청 빠졌다면 너 진짜 멋있다가 아니라 I love you, but you should go to a hospital.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그 위험한 상태를 넘길 수 있도록 proper, 적당한 치료와 케어를 받아야 한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네. 이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지금 콜롬비아 대학과 함께하는 뉴욕 스테이트에서 연구 기금을 받아 운영하는 여기 써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맨하탄의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호스피탈 거기 같이 어태치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사이키아트릭 인스티튜트 거기에서 그러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학 캠퍼스처럼 기숙사처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돼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곳에 입원을 해서 몸무게를 정상 수준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1: and they do more very comprehensive 네. and they really take care of the mind and physical well-being 네. and work with the family and do counseling with the family too.
0: 네, 카운슬링은 yes. 물론이고 medical condition과 또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psychologist, psychiatrist 그리고 social worker,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다 함께 돌보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딸이든 아들이든 뭔가 좀 그전에 안 하던 것을 하고 심하게 살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베이비 패치라고 그러죠. 이 젖살이 네, 빠져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1: 네. And it's so important to identify early 네. and not later so that way it doesn't become a lifelong condition. So the earlier we can treat them and identify and help the person, the better and longer lasting.
0: 네. 아리아나 그란데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그 모습을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셀레브리티의 문제가 결국은 건강에 치명적인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가정에서 대화를 조심스럽게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I think it's so important that we want to have a very healthy conversation and 네. know that food is nourishment and you deserve to have nourishment. You 네. deserve to have a healthy body. And you are more than your appearance.
0: 네, 네가 보여지는 것 이상의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너무 이렇게 강의하듯이 설교, mm-hmm.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아니면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네, 오늘 Northwell Health System의 이사벨라 박, Dr. 이사벨라 박으로부터 아리아나 그란데부터 시작된 네, 이런 섭식장애 위험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걸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Hey Radio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펠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오진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불편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비가 와도 언젠가는 그친다는 걸 알기에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온다는 걸 알기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가만히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고 힘들어도 오늘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당장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순간은 기억하는데 그 뒤에 있었던 수없이 길고 조용한 시간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특별한 재능보다 평범한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늦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중이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비틀즈의 명곡이죠. Let it be 들으셨습니다. 수요일 아침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오늘 아침 해가 쨍쨍하고 기분 좋은 아침으로 잘 여셨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 뉴욕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70세의 신입사원이 첫 출근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인턴이라고 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살, 뭐 30살 이런 청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의 인턴은 70살입니다. 70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작품은 바로 인턴입니다. 인턴의 주인공 벤이라는 사람은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한 70세의 남성이에요. 불행하게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에 뭐 여행도 해보고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도 가져보는데 하루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뭘 해도 시간이 안 가고 그렇게 느껴지던 어느 날 뉴욕 브루클린의 한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에서 시니어 인턴을 모집한다 이런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 용기를 낸 거죠. 면접장에 들어선 벤은 이 젊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아주 눈에 띕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리가 허연 이런 70의 노인이 들어왔으니까 사실 요새 70이면 노인도 아니지만 이 영화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보다는 이 종이 수첩에 적는 것이 익숙하고 또 노트북보다는 손편지가 편한 그런 벤이었는데요. 누구나 그 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마음속으로는 아, 저 사람이 왜 왔지?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과연 회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의 예상을 아주 보기 좋게 뒤집습니다. 이 벤은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요. 또 누구보다 먼저 주변을 알뜰살뜰 살핍니다. 흐트러진 책상이 있으면 조용히 정리도 해주고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먼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건네면서 웃어주죠. 그리고 바쁜 대표에게는 말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회사가 벤에게 일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벤이 회사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점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뉴욕의 브루클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현재 또 살고 계시는 그 중에서도 덤보 지역이에요. 그 뉴욕을 여행하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꼭 가서 사진 찍는 그런 장소죠. 오래된 창고와 또 공장들이 아주 감각적인 그런 스타트업 사무실과 카페로 변신한 곳인데요. 영화 속 사무실도 그 높은 천장과 붉은 벽돌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창고 건물인데 이 공간 자체가 뉴욕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산업도시 그리고 미래의 혁신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곳인데 어쩌면 이 젊음과 또 경험이 함께 일하는 이 영화의 메시지와도 아주 닮아있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들 덤보 가보셨어요? 그 앞에서 사진 찍어보셨죠? 덤보에 가려면 나 혼자 사진 찍고 싶으면 멋있는 사진, 인생사진 남기려면 아주 일찍 가야 된다고 해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나오는 사진 찍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흥미로운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이 인턴의 벤 주인공을 연기한 로버트 드니로가 실제로도 뉴욕을 대표하는 배우인데 특히 이 브루클린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배우라서 영화 속 뉴욕의 풍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낸시 마이어스는 화려한 사건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따뜻한 그런 관계,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아주 탁월한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 영화에는 아주 나쁜 뭐 악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찾죠. 그렇다면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과연 찾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나이 든 분들께 아 이제는 쉬십시오. 이제는 쉴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으려고 할 때 늙기 시작한다. 혹시 지금 우리 시니어나 아니면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경험을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는 분들은 또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이 인턴이란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뉴욕 브루클린의 따뜻한 골목을 배경으로 세대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영화 인턴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경력은 결국 사람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인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하는데요.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줍니다.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하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메뉴 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는데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이죠.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2열 치열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과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구,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규석 씨의 목소리였죠. 기차와 소나무 들으셨습니다. 네, 성아님 들어오셨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인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장면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열정이 많은 젊은 CEO와 또 경험 많은 노인 인턴이 함께 겪는 여러 에피소드, 나의 삶에 지금도 잔잔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네요. 아, 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봐도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앞으로도 제가 잘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 내 인생의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오래오래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 나 혼자 보기 아까운 게 있다면 투데이 앞으로 저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화, 내 인생의 영화 있으면 투데이 앞으로 적어주세요. 제목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점심 메뉴를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고기도 많이 좋아하시죠?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시고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생으로 그냥 양념 없는 구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불고기라든가 제육볶음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한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좀 예전에 비해서 맵고 짜고 그리고 의외로 좀 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단짠단짠이라고 말하는 거죠. 달고 좀 짜고 그게 뭐 최고의 조합이다. 정말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최근에 한국 요리를 맛본 외국의 셰프들이 아 생각보다 좀 달다 이러면서 좀 놀랐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 반응은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한식을 이렇게 돌아보면 원래부터 그렇게 달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를 보면 뭐 설탕이라는 게 지금처럼 그런 흔한 식재료가 아니었잖아요. 단맛을 낼 때는 주로 꿀, 그러니까 조청이나 배라든지 아니면 대추라든지 이런 과일에서 그런 단맛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통 한식의 단맛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기보다는 달긴 단데 조금 은은한 그런 단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탕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던 것이 1960년에서 70년대 이후인데요. 그 국내 설탕 생산이 늘고 또 가격이 내려가면서 누구나 쉽게 이제 음식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외식 문화가 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음식점들이 이제 한번 먹으면 또 찾게 되는 맛이 뭘까? 이걸 막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단짠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뭐 불고기, 갈비, 떡볶이, 뭐 양념치킨, 제육볶음 이런 거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예전보다 설탕이라든지 물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음식들이 조금 더 달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또 어느덧 익숙한 이 한국인들의 맛이 된 것도 같습니다. 뭐 그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 보면 우리의 뇌도 어느덧 이 조합을 참 좋아한다는 굉장히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짠맛과 단맛을 함께 먹으면 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더 강하게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달콤한 음식이 당기거나 아니면 뭐 매운 게 당기거나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도 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잠깐 기분은 좋아집니다. 진짜로.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이 첨가당의 섭취가 늘면 당연히 뭐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제2형 당뇨병이 올 수도 있고 대사 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라는 것들인데 세계보건기구죠. WHO는 첨가당 섭취를 하루 총 열량의 10% 이하 아니면 조금 더 5% 이하로 줄여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요. 우리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25에서 50g 정도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한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제 기억에도 불고기 하실 때 양념에 배, 과일 배를 갈아서 넣고 갈비찜 하실 때도 뭐 양파를 듬뿍 넣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셨죠. 그 단맛, 과일과 채소가 가진 그런 자연스러운 단맛으로도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불고기. 아,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 집밭의 맛이 꼭 설탕이 들어간 맛이 아니고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음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음식하실 때 설탕을 어느 정도 넣으시는지 궁금해요.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푹푹 퍼서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저녁 식탁에 한번 조금 덜 달아도 괜찮으니까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 성격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입맛 바꾸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데 건강을 생각할 나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조금씩 바뀐 입맛이 결국 우리 건강도 바뀔 테니까 너무 달게는 드시지 말아달라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 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5: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4: 북유럽?
5: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4: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6: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함께 믿음을 지키며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그 가정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까지 바꾸기도 하죠. 오늘은 믿음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이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CK 미주 크리스찬 결혼지원센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지 또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CK 미주 크리스찬 결혼지원센터의 이희상 대표 그리고 전수연 디렉터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결혼에 관한 문제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이 CK 미주 크리스찬 결혼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CK 미주 크리스찬 결혼지원센터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싱글들을 돕는 비영리 결혼지원기관입니다.
0: 그렇군요.
1: 저희는 단순히 남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서로의 믿음과 가치관을 나누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ckshingles.org를 통해 온라인 회원 등록과 정기적인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카운셀러가 함께하는 1:1 맞춤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행사는 뉴욕 지구 한인교회협회에서 LESL 결혼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LESL 결혼 프로젝트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크리스찬 싱글들의 결혼

0: 결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제적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사역입니다.
1: 네.
0: 특히 미주 크리스찬 결혼지원센터는 이 프로젝트의 협력, 비영리 기관으로 회원 등록과 만남 행사, 1대1 매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만남이 건강한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가정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크리스찬 싱글들에게 이러한 결혼 지원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 요새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1: 네.
2: 결혼을 안 하고 버티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1: 네.
2: 이렇게 가다가 결혼하는 식구들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1: 네.
2: 우리 젊은이들 싱글들을 조금은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좀 약간 해야죠.
2: 네, 젊은이들이 I'm okay, don't 네. talk to me
1: 그쵸.
2: 뭐 이런다고 말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1: 네.
2: 옆에서 좀 푸시를 하면은
1: 네.
2: 마지못한 척하고 나올 수도 있고
1: 네.
2: 누가 좀 도와주는 거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1: 그럴 수 있어요. 말은 안 해도.
2: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1: 네.
2: 만나도록 했고
1: 네.
2: 온라인으로만 하면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1: 네.
2: 요새는 우리가 1대1로 예를 들어서 중매를 한다 그럴까요?
1: 아, 그렇죠.
2: 중매도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1: 네.
2: 우리가 옆에서 친구들이 교회와
1: 네.
2: 부모님들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만남의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1: 네.
2: 만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좋아요. 나이가 좀 찬 자녀를 둔 부모님 들에게는 이 지원센터가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존재일
0: 맞아요.
1: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은 또 잘 안 듣잖아요. 네.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오는 8월 29일에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0: 네, 맞습니다. 제3회 네.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은
1: 네.
0: 8월 29일 토요일 2시 뉴욕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SL 채플에서 열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번 행사는 특별히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하고 있는 좋은 한인 크리스찬 싱글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1: 네.
0: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 커피 타임을 하고요.
1: 아, 좋네요.
0: 참가자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약 8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룹 안에서 한 사람과 10분씩 개별적으로 대화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1: 네.
0: 남성분들이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분들과 차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저희가 한번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데이트 비용도 참 많이 들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저 서로 어색하게 하기 싫어서
1: 맞아요.
0: 돈도 더 쓰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1: 네.
0: 이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신앙생활과 결혼관 관심사를 짧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비슷한 연령대의 크리스천 싱글 여러분에게 네. 한자리에 모아서
1: 네.
0: 한 사람씩 만나보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정말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대화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인격을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입니다.
1: 너무 좋은 자리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중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검증된 기관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 일단 믿음이 가고요. 지금 한 분과 이렇게 약 10분 정도씩 대화를 하게 되는데 주로 좀 어떤 얘기들을 나누세요?
0: 저희가 미리 사전에 뭐 그분의 이름, 직장 그 정도는 다 이렇게 페이퍼에 적어놓고요.
1: 네.
0: 그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주고 간단한 질문을 하느라고 10분을 다 소비되는 게 아니라
1: 네.
0: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몰라서
1: 네.
0: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질문도 준비해드리고요.
1: 네.
0: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는지 결혼 후에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은지 평소 관심사가 무엇인지
1: 네.
0: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호구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지 않고
0: 네네.
1: 일단 본론부터 이렇게 정말 진지한
0: 네,
1: 얘기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분 한 분 개별 로테이션 만남이 끝난 후에도 혹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0: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그리고 중간에 또 30분 정도
1: 네.
0: 끝나고도 자유롭게 뭐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1: 아,
0: 저희가
1: 그렇군요.
0: 간단한 커피와
1: 네.
0: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요.
1: 네.
0: 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난 8명이 아니라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1: 그렇죠.
0: 가질 수 있고 그럴 때는 개별 로테이션 만남이 끝난 후에도 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과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커피 타임이 마련됩니다.
1: 그렇군요.
0: 10분 동안의 대화가 짧게 느껴지셨거나 네.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네.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아, 좋네요.
0: 그리고 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네. 저희가 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름을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난 후에 네. 운영진들이 참가자들의 선택을 확인하고 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올해가 이제 3회고 지난 2회 행사에는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0: 맞아요. 저희가 작년에 맨하탄에서 진행할 때 50명 정도를 네. 하려고 그렇게 마련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막 80명이 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0명 정도에 잘랐고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참여했는데 네. 처음에는 어색하시던 분들도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각 이렇게 7군데로 나눠서 커피 쿠폰을 따로 다 마련해서 그곳에서 또 커피를 마시고 하이라인을 네. 걷고 그곳에 쇼핑센터에 가고 네.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나 생활 지역이 달라서 못 만났던 분들도 한 자리에 만나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1: 그래요.
0: 15쌍 정도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특별히 외적인 조건만 묻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1: 네.
0: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그런 사실에 서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네.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저는 네. 오늘 너무 좋은 친구를 동성끼리 여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너무 믿음의 네. 친구들을 만나서 감사했다는 말도 들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단순한 참가 인원이나 매칭 숫자만이 아니라
1: 네.
0: 참석자 한 분 한 분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1: 그렇죠.
0: 이번 3회 행사 때도 지난 행사에서 받은 의견들을 반영하고
1: 네. 네.
0: 비슷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한 사람씩 대화할 수 있도록
1: 네.
0: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차 때 오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1: 네.
0: 더 좋게 더 편안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1: 네.
0: 꼭 다시 참석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아, 이렇게 행사뿐만이 아니고요. 1대1 맞춤 매칭도 운영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2: 우리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자기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올려야 되고
1: 네. 또
2: 여러 사람이 보게 되고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사람마다 성질이 다 틀려서
1: 네.
2: 옆에서 좀 많이 푸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매
1: 네.
2: 1대1로 소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니들끼리 잘 알아서 해라 그러면
1: 네.
2: 아무래도 성사되는 확률이 적어요.
1: 네.
2: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1: 네.
2: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그 요구를 하면은
1: 네.
2: 우리가 1대1로 그분들의 그 모든 정보를 조사해서 맞춰
1: 네.
2: 해서 이제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1: 그렇죠.
2: 이거는 우리가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0: 네네. 1대1 매칭 프로그램인데.
1: 그렇죠.
2: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벌써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1: 네.
2: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먼저 여자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2: 그럼 여자분이 아 그렇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1: 네.
2: 그러면은 여자분이 남자 사진을 요구하게 돼요. 먼저 사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2: 여성분이 남성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예, 그럼 만나겠습니다 하고
1: 네.
2: 자기 사진을 보내요.
1: 아,
2: 그러면
1: 그렇군요.
2: 이제 남성이 그 사진을 보고 뭐 그럼 만나볼 만합니다.
1: 네.
2: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은 그런
1: 네.
2: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우리가 1대1 매칭 프로그램 하면은 1년에 한 최소한도
1: 네.
2: 5분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고요.
1: 그렇군요.
2: 물론 5분 외에도
1: 네.
2: 또 필요하면 하게 되겠습니다만
1: 네.
2: 그래서 우리가 1대1 매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1: 네.
2: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생각을
1: 네.
2: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LA에도 지점을 내서 시작을 하는데요.
1: 네.
2: LA는 벌써 뉴욕 못지않게
1: 네.
2: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LA하고 뉴욕하고 연결하면은 좋은 그 매칭이 많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0: 이제는 저희가 아까 1대1 매칭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 네.
0: 정말 이거 만남을 성사시키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저희 이제 LA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네. 원래 모델 출신이시고
1: 네.
0: 다 같은 분이었는데
1: 네.
0: 정말 작년에 결혼하셨어요.
1: 아,
0: 50이 넘으셨어서.
1: 늦게 하셨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전도사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저희가 네. 정말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원할 때 네. 다른 거를 다 믿음 안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믿음까지 원하니까 너무 네. 힘들더라고요. 근데 상담할 때 네.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가정을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1: 그렇죠.
0: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네. 정작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자기 중심에 분명히 세우고 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안에 조금씩 더 열린 마음으로
1: 맞아요.
0: 알아가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1: 네.
0: 상대방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 책임감, 성장 가능성까지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에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성격상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런 분들은 좀 망설이실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0: 내가 이런 행사를 가야 하나,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1: 네.
0: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 네.
0: 이번 행사는 자신을 평가받거나 누군가를 억지로 선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크리스천 싱글들이 편안하게 만나 네.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1: 네.
0: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절대 어색하지 않도록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1: 네.
0: 저희 스태프 카운셀러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연령대별로 그룹 안에 한 사람씩 대화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내가 말을 걸어야 할 부담도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날 반드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1: 네.
0: 연애 세포를 먼저 발생시킨다는 마음으로
1: 네.
0: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만남과 가능성을 열어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1: 특히나 이렇게 싱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도 상당한데요. 이런 부모님들과 교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2: 사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1: 네.
2: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1: 네.
2: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 그렇죠.
2: 돕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1: 네.
2: 이렇게 미혼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심정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1: 네.
2: 밖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1: 네.
2: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네. 신경을 써주고 같이 도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가 대상과 비용 또 신청 방법 아주 중요한데 안내를 해주세요.
0: 이번 행사는 신앙 안에서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좋은 한인 크리스천 싱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사는 8월 29일 토요일 2시 뉴욕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SL 채플에서 열립니다. SL 채플이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0: 그곳을 딱 빌려주셨습니다.
1: 네.
0: 참가비는 CK 싱글스 무료 회원 저희가 온라인에서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지금 250명 정도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1: 네.
0: 쪽지 보내기는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무료 회원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30불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만 참가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비회원은 50불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한테 1대1 맞춤 매칭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료입니다. 신청 마감은 8월 15일입니다.
1: 네.
0: 그리고 빨리 안 하시면 연령대별로 저희가 고려해서 그룹을 구성해야 하는데
1: 맞아요.
0: 그 구성하는데 뭐 너무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하면 없어질 수 있는데
1: 네.
0: 그것을 신청한 순서대로 저희가 자르고 있으니
1: 네.
0: 마감 전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을 어디로 하는지 한번 안내해 주세요.
0: 네. 신청은 ckshingles.org 영어로 ckshingles.org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646-515-5074입니다. 언제든 문자, 전화 다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 SL 채플에서 열립니다. 신청 마감이 8월 15일까지니까요. 지금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고 ckshingles.org 혹은 646-515-507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싱글들에게 초대의 말씀 전해주세요.
0: 네, 우리 싱글 여러분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 지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혼자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월 29일 토요일 2시 뉴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SL 채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행운하시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1: 네.
2: 뉴욕에 이렇게 결혼 지원 센터가 있고 좋은 방송국이 있어서 여러분 듣게 된 거는 좋은 기회입니다. 꼭 등록하십시오.
1: 네.
2: 고맙습니다.
1: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연을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아, 이렇게 오늘 한 시간 여러분과 또 꽉 채웠네요.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웃으시는 날, 그런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선희가 부르는 한바탕 웃음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할렐루야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저는 라디오 생활백서의 김소영입니다. 인생에서 뭘 얻어보셨습니까? 살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것들 꽤나 있죠? 얻은 거 하면은 뭐 좋은 사람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잃은 건 뭐가 있을까요? 에? 아니, 며칠 전에 주식 돈? 어제 중국집에 갔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돈을 잃는 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는 건 많이 잃은 거고, 예, 엔딩에 건강 나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특히나 은퇴 이후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 의료비 때문에 그냥 진짜 걱정 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65세 이후에 미국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제도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 전문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까지 독립 에이전트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생에서 얻은 건 뭐예요?
1: 아직 이제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얻은 건 없는 것 같고. 네. 이제부터 얻어가고 있습니다.
0: 제일 얻고 싶은 것은?
1: 제일 얻고 싶은 것은 일단 건강. 건강이 확실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서 뭐 잃은 거는?
1: 잃은 건 이제 나이가 하나씩 가면서 시간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0: 젊음도 잃고?
1: 그렇죠, 예, 예. 네. 건강도 잃고요. 사실 건강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1: 예, 그래도 한 5년 전보다는. 네. 확실히, 뭔가의 변화는 조금은 있더라고요.
0: 네. 아, 5년 전이랑 5일 전하고도 저는 변화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제대로 메디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도 함께 하고요. 일단 메디케어.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가입 기간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네. 생일, 65세 생일 전후해가지고 이 기간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거 자동으로 하면 안 돼요?
1: 저도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자동이 아니더라고요.
0: 예. 왜 그런 걸까요?
1: 그래서 미국은 법이 또 하나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안 바뀔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자동으로 안 되는 이유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0: 네.
1: 뭐 아니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 보험으로 더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 메디케어가 그 세금 보고 10년에 크레딧이 안 돼서 신청에 못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자동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네요. 네. 따져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자,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때 되면 딱 신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신청 안 하면 벌금도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예.
0: 네.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배기로 첫 번째 어떤 것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1: 가입 기간부터 이제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가입 기간입니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0: 그 벌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1: 맞습니다.
0: 얼마나
1: 1년 늦게 가입하면 내가 65세가 됐을 때 딱 해야 되는 게 메디케어인데
0: 네.
1: 1년 늦을 때마다 10%씩 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0: 그대로 영원히?
1: 영원히 평생 끝까지. 예.
0: 이거 뭐 장난 아니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메디케어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202불 90센트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 10%면 거의 20불 정도 올라가는 건데 뭐 한 2년 늦었다. 네. 그러면 한 40불 정도. 매달 40불씩 끝까지 내는 거면은 꽤 짜증나셔 사실.
0: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그 200불이라는 게 해마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음에
1: 매년
0: 조금
1: 또 올라갑니다.
0: 올라가고.
1: 예. 네. 또 202불에서 뭐 210불, 220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0: 네.
1: 올라가는 거에 벌금 10%니까 또 뭐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벌금도 올라가죠.
0: 네. 네. 65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 나는 안 놓칠란다. 절대로 안 놓칠란다 하시는 네. 분들 위해서 기간 안내 드릴게요.
1: 맞습니다. 기간은 65세 되시기 3개월 전에서 3개월 후까지입니다.
0: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서 3개월 후까지.
1: 맞습니다. 예.
0: 토탈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1: 맞습니다.
0: 그 중앙에 진짜 내 생일이 들어가는군요.
1: 예. 그래서 네. 만약에 내 생일이 오늘이
0: 8월 5일입니다.
1: 5일이다. 네. 그러면 8월 달에서 3개월 전후기 때문에
0: 네.
1: 7, 6, 5, 5월 1일부터
0: 네.
1: 지금 61년생 인 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네. 61년이신 분들이 65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0: 네.
1: 8월 5일이 생일이시면 7, 6, 5, 5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 막차는 9, 10, 11, 11월 31일까지입니다.
0: 네. 그러면 그 생일 날짜에 맞춰서 5월 5일 이후에 신청 이런 것도 있나요?
1: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0: 아, 그냥 그
1: 예,
0: 달?
1: 예.
0: 네.
1: 그 달 굳이 근데 만약에 생일이 1일일 경우에는 한 달씩 앞당겨지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따지실 필요 없이 그냥 3개월 전에 미리 플래닝을 해놓으시면 되지
0: 네.
1: 생일이 지난 후로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나올 수가 있고
0: 네.
1: 그러다가 3개월까지 놓치면 이제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0: 아, 벌금.
1: 벌금의 강을 건너버린 거죠.
0: 야 무슨 벌금을 그냥 100불 200불이 아니고 평생 따라
1: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케어 A, B 가입 기간은 65세가 되는 달 전후 3개월. 다만
0: 네.
1: 내가 생일이 1일일 경우에는 한 달씩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0: 네.
1: 내가 이제 61년생이시다. 지금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올해 빨리 전화를 주셔서 메디케어 상담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플래닝을 네. 하셔야 됩니다.
0: 꼭 이제 생일 3개월 전부터 후까지 그 기간 기다리지 마시고 생일이 되는 해가 되면
1: 맞습니다.
0: 65세가 되는 해에 미리 맞습니다. 상담 전화
1: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번 주에도 제가 손님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0: 네.
1: 딱 11월 달 생일이신 분들
0: 네.
1: 8월 첫째 주에 딱 플래닝을 하셔서
0: 야,
1: 정말 이제 예, 아주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성격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0: 닥쳐야지 또
1: 예, 네. 닥쳐서 하시는 분 있고 늦게 하시는 분 있는데
0: 네.
1: 진짜 늦은 분은 이제 끝난 거고 예.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미리 플래닝을 네.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뭐 사실 메디케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요?
0: 네, 예. 그렇죠.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어떻게 미리미리 하는 쪽이세요?
1: 저는 일은 다 미리미리 합니다.
0: 네.
1: 손님 해야 되는 손님한테 해야 되는 제 이제 일
0: 네.
1: 일에 대해 에서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습관인데
0: 네.
1: 이제 제 개인 일,
0: 네.
1: 개인 일은 이제 닥쳐 사는 케이스입니다.
0: 야, 이게 예. 일에 너무 철두철미하신 분들이 그래요.
1: 그렇긴 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신경을 양쪽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0: 지치니까.
1: 예, 근데 예. 내 일을 늦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0: 네.
1: 지금 본업 업무는 제때제때 딱 시간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 일, 개인
0: 네.
1: 일은 뭐 사실 조금 늦어도 되는 것들 위주로
0: 네.
1: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때 닥쳐서 또 하죠.
0: 밥도 네. 안 먹고
1: 그렇죠.
0: 그냥 뭐
1: 맞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저는 시간에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0: 네.
1: 그냥 이제 비는 시간에 이렇게 먹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루는 거죠.
0: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1: 운동도 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이제 항상 이제 일 중심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다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저녁하고 이제 뭐 네. 운동하고 이런 걸 끼워 넣어서 하는 거죠.
0: 네. 그래서 네. 끼워 넣는 것만 해도 어때요?
1: 그렇죠.
0: 패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네.
1: 패스도 이제 자주 하는데 네.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만약에 65세가 되는 해다 그러면은 얼른 상담하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생일이 6월이신 분들은 놓치셨네요.
1: 맞습니다. 지금 생일이 6월 달이시면은 놓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막차 빨리 타셔야 됩니다.
0: 타야 되고 3월이시면
1: 놓쳤습니다. 예, 4, 5, 6, 6월 31일에 끝났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은 이제 놓쳤기 때문에 놓쳐도 전화 주셔야 됩니다. 이제 플래닝을 또 늦은 것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으면
0: 네.
1: 늦은 대로 또 플래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61년생이신 분들은 꼭 전화를 주셔서 메디케어 가입부터 상담
0: 네.
1: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이후에 보험 선택까지 상담을 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또 상담을 수수료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의 많은 한인 보험 에이전트들이
0: 네.
1: 메디케어 수수료 없이 다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한인 에이전트 분들을 활용하셔서 보험을 상담을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네. 혼자 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그런
0: 아,
1: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낫죠.
0: 네.
1: 왜냐면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손님한테 수수료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다 가능한 일입니다.
0: 네. 아 아델보다 낫다라는 제가 이제 몇 번 인터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 싶었던 에이전트입니다. 아델보다 낫다 라이언 에이전트 메디케어 가입할 때 됐는데 궁금해 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언 에이전트 문의 전화는 516 456-2805-05번입니다.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 지금 뭐 방송 들으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고 꼼꼼하게 내일은 다 뒤로 미루고 고객의 일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라이언 에이전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잠깐 쉬었다
1: 네, 가죠?
0: 네. 필요한 정보만 쏙쏙 생활의 지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시 뉴욕주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주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립니다.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이에요.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올 90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332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독립에이전트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1년 늦으면 10% 벌금 문다 그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갑자기 궁금한데 2년이면 20%, 3년 30% 이렇게 쭉쭉 느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예.
0: 오, 예.
1: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 늦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기간을 강조하는 게
0: 네.
1: 요번 주에 와서 상담 받으셨던 분 중에 한 분도 사실 2년 늦어서
0: 네.
1: 지금 이제 벌금 20%가 나가게 생겼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0: 네.
1: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65세 되게 3개월 전에 미리 연락 주셔서 플래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그 고객분들 중에서 뭐 네. 3년, 4년 이렇게 늦으신 분도 있나요?
1: 있었습니다. 예. 한 8, 9년 정도 늦으셨던 분 한 분 계셨는데 네. 전혀 그 이 방송을 안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들으시라 그랬는데
0: 네.
1: 지금 이제 잘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벌금이 꽤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0: 네.
1: 그동안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뭐 미국에서 보험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건강하고 드시는 약 없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저를 지인한테 소개받으셔가지고 65세가 넘었는데 왜 보험이 없느냐라는
0: 네.
1: 주제로 이제 연락이 돼서
0: 네.
1: 오셨더니 보니까 진짜 한 8년 정도
0: 와,
1: 보험을 안 갖고 계셔서 이제 벌금을 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0: 네. 생활의 지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입니다. 자, 메디케어. 자, 가입 기간을 그러면 이제 짚어봤는데 다음 어떤 걸 또 얘기 나눠볼까요?
1: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메디케어 A하고 B 비용이 있는데,
0: 네.
1: 이제 메디케어 파트 A는 세금 보고 10년을 하셨으면은 메디케어 파트 A는 월 보험료가 제로입니다.
0: 오.
1: 예,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0: 만약에 9년 했으면
1: 그러면 보험료 좀 내셔야 됩니다.
0: 아, 네.
1: 네. 그래서 뭐 9년, 8년, 7년, 6년 또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럴 경우에 이제 파트 A를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케이스. 내 돈 내산이 되는 건데
0: 네.
1: 세금 보고 10년을 하셨으면 띄엄띄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3년 일하다가 몸이 아파서 쉬고
0: 예.
1: 뭐 3년 일하다가 뭐 그냥 쉬고.
0: 네.
1: 그래서 어쨌든 토탈 10년을 모아 놓으셨으면은 메디케어 파트 A를 보험료 제로로
0: 네.
1: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내셔야 되고 뭐 세금 보고 많이 안 하셨으면 500 얼마까지 내셔야 됩니다. 월.
0: 예. 월.
1: 맞습니다.
0: 제로일 수도 있고 500 얼마까지
1: 그렇죠.
0: 낼 수도 있고
1: 세금 보고를 있군요. 안 하셨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 세금 보고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명세서 페이스터브라는 걸 받잖아요. 미국은.
0: 네.
1: 주급. 아니 보통 2주에 한 번씩 날라오는 데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는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셜 시큐리티 택스.
0: 네.
1: 그건 우리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아마 그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몇 퍼센트인지.
0: 네.
1: 회계사님한테 이제 다시 한번 들어도 또 헷갈리는데
0: 네.
1: 뭐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들어서는 뭐 헷갈리죠.
0: 메디케어 AB도 얼마나 헷갈리는지요.
1: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님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0: 네.
1: 저도 뭐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택스도 뗍니다.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세금 보고 이제 월급이 나한테 한 달에 뭐 2,000불이 왔다. 그러면
0: 네.
1: 2,000불, 넷이 2,000불이고 사실은 뭐 한 3,000불 정도 월급에서 1,000불은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소득세
0: 네.
1: 등등. 그때 이제 거기에 항상 붙는 게 메디케어 택스와 소셜 시큐리티 택스입니다.
0: 네.
1: 그걸 10년 동안 납부를 해야지 소셜 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도 파트 A를
0: 무료로.
1: 월 보험료 없이
0: 네.
1: 제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만약에 파트 A가 500불 이상 되면 에이 나 안 할래요 이거.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포기하면
1: 세금
0: 돼요?
1: 보고 안 해서 근데 이제 파트 A를 안 하면 파트 C도 못하고 서플리먼트도 못하고
0: 네.
1: 거의 보험 혜택을 뭐 절반 이하로 쭉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0: 개인적으로 그냥 보험을 든다 이거.
1: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0: 네.
1: 내가 메디케어가 안 되면 메디케어 외에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보험 하면 되는데 그거는 웬만해서는 500불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0: 네.
1: 메디케어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러면 65세 됐을 때 손님들이 다 메디케어를 하는 이유가
0: 네.
1: 나이만 되면은 메디케어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0: 예.
1: 물론 이제 직장에서 주는 보험들하고 메디케어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65세까지 은퇴를 안 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보험으로 가느냐 메디케어로 가느냐
0: 네.
1: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직장 보험에서 메디케어로 넘어오시는 케이스가 많고 제 경험상은 제 상담 케이스 경험상은
0: 네.
1: 근데 간혹 몇 군데 직장은 월 보험료를 직장에서 풀로 다 내주는 경우도 있고
0: 아.
1: 그다음에 코페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는 그래도 202불은 내야 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B 값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장 보험으로 은퇴할 때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죠.
0: 네.
1: 거의 드뭅니다.
0: 거의.
1: 저는 이제 어느 직장인지 알고 있지만
0: 네.
1: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몇몇 직장 중에서는 이제 있는데
0: 네.
1: 이제 뭐 방송 특성상 제가 네. 직장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 상담을 하시면 메디케어와 직장 보험을 직장 유지하시고 계신 경우에는 65세 때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메디케어로 넘어올지 넘어갈지 아니면 직장 보험을 좀 더 유지하고 메디케어를 미룰지
0: 네.
1: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0: 미루면 그 벌금이 붙지만 그거보다 낫다는 거죠?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직장 보험을 들고 미루면은 벌금이 없습니다.
0: 아, 네. 네.
1: 근데 그것도 직장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1: 메디케어 기준치보다 미달되는 직장 보험인 경우에는
0: 네.
1: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메디케어 기준치보다 미달되는 보험이면 벌금을 둘째치고 무조건 바꿔야죠 그런 경우에는.
0: 아 그렇죠.
1: 예, 그렇죠. 예.
0: 혜택이 훨씬 더 좋은데.
1: 그렇죠. 예. 예.
0: 자.
1: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로는 손님들이 이제 뭐 저도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거 뭐 이민법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님 해주시는 세금 등등 뭐 여러 가지 제 분야가 아닌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0: 제가 그렇잖아요.
1: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뼈대는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0: 네.
1: 잊어버리고.
0: 맞아요.
1: 뭐 계속 하는 일이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뭐 여권 만료됐을 때, 익스파이어 됐을 때 신청하는 거 한두 번은 해봤는데 또 까먹었잖아요.
0: 사진 찍는 것도 다 까먹었잖아요.
1: 그렇죠, 예.
0: 비를 내야 되는지
1: 맞습니다.
0: 바꿔야 되는지.
1: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DMV 가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갱신하는 것도 할 때마다 까먹어서
0: 그렇죠.
1: 어떻게 하는지.
0: 다시 찾아보죠.
1: 예, 그렇죠. 뭐 3,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그것도 헷갈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메디케어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들여다보시니까 손님들이 당연히 이제 까먹고
0: 네.
1: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근데 보험 자체가 또 복잡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건강보험, 쪽으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메디케어 쪽은 제가 아주, 지식이 많은데.
0: 네.
1: 그런데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집보험.
0: 네.
1: 건물보험. 그 다음에 또, 상해보험.
0: 근데 그런 거 다 물어볼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은 라이센스가, 저는 건강보험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0: 네.
1: 그건 또 PNC 라이센스라고, 네. Property and Casualty이기 때문에, 또 그 라이센스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그쪽 분야는 제가 전혀, 안 하고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험 에이전트지만, 제 분야가 아닌 보험 쪽인, 뭐, 자동차 보험은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물론 기본적인 이제 터미널러지, 디덕티블, 뭐, 코페이, 이런 정도야 뭐, 보험 용어기 때문에 압니다만. 그래서 메디케어 쪽이 상당히 헷갈린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0: 헷갈려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장 보험을 갖고 계신 경우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직장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그냥 원래 사람이 그냥 유지하는 네.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손해 보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거 모 직장에서 보험을 많이 바꾸셨는데 모르고 계셔가지고
0: 네.
1: 계속해서 그 별로 혜택이 메디케어보다 못한데 65세 넘으셨는데도 내 직장 보험이 최고야라는 또 잘못된
0: 네.
1: 생각으로
0: 직장 보험 있는데 뭐 이렇게
1: 그렇죠.
0: 그냥
1: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월 프리미엄이 그냥 직장 보험에서 엄청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0: 네.
1: 월급 명세서를 안 들여다보시니까
0: 네.
1: 그냥 나는 원래 다 내고서 이만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런 걸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0: 네. 꼼꼼하게.
1: 맞습니다.
0: 예. 예. 뭐가 더 나은지 비교를 할 눈이 있어야죠.
1: 예.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또 바뀌시고, 그리고 듣다 보면 친숙해지고 이게 뭐였지? 내가 월급 명세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 내 그쵸. 월급에서 보험료가 한 달에 300불 빠져나가는지 400불 빠져나가는지 메디케어는 A는 세금 보고 10년 하셨으면 제로고 파트 네. B 202불이니까 네. 물론 그 위에 이제 서플리먼트로 들어가면 또 추가 비용이 생기겠지만 어드밴티지 플랜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나한테 가능한 옵션을 다 비교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나한테 적합한 걸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지금 파트 A, 파트 B 얘기 나왔는데 A는 아까 10년 네, 세금 보고 했으면 네. 제로로
1: 맞습니다.
0: 이건 뭘 보장해 주나요?
1: 파트 B, A하고 B하고 보장해 주는 게 좀 다른데 파트 네. A는 크게 나누자면 인페이션트 2번 네. 쪽이고 파트 B는 아웃페이션트 외래 쪽입니다.
0: 네.
1: 물론 세분화해서 조금씩 뭐 또 다른데 크게 나눴을 때는 인페이션트와 아웃페이션트인데 사실 두 개를 나눠서 공부하고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A, B 둘 다 하셔야 됩니다.
0: 아, 무조건 해야 돼요.
1: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A하고 B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0: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이것만 하는 사람은 그렇죠. 어디 있겠어요. 예. 네, A, B 얘기 나눴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 D, E, F, G, H, I 네. 다 있는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예. 광고 시간 아닐까요?
0: 아직 3분 정도 남았기 예. 때문에 하나
1: 그래서 이제 A, B 다음에는 파트 C, D 그다음에 서플리먼트까지 있는데
0: 네.
1: A하고 B는 소셜국에다 신청해서 연방정부에서 주는 카드입니다.
0: 음흠.
1: 그게 이제 뭐 항상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메디케어 한 번씩 나오거든요.
0: 네.
1: 뭐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혜택을 늘리니 줄이니 어쩌니 뭐 이제 항상 뜨거운
0: 감자군요.
1: 네, 뜨거운 감자인데
0: 네.
1: 물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 행정을 다 봐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0: 네. 네.
1: 근데 이제 A, B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 C, D 서플리먼트는 연방 정부가 네. 아니고 민간 보험회사.
0: 네.
1: 예, 뭐
0: 내가 A, 골라야 되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습니다. 이제. 네. 근데 보험회사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0: 그쵸?
1: 뭐 네. 모땡땡, 이땡땡 뭐 엄청 많은데 보험회사가 뭐 한 수십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맞는 플랜을 골라야 됩니다.
0: A 보험사가 제일 좋아 이런 건 없고
1: 없습니다. 네. 예. 한 보험사가 뭐 제일 좋고 또 한 보험사에서도 플랜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지역별로 다릅니다.
0: 어, 예.
1: 네, 이게 미국은 크기 때 50개 주죠?
0: 네,
1: 51개인가요?
0: 맞습니다. 50개 주.
1: 네. 50개 주죠. 예. 50개 주인데 또 주마다 또 조금씩 법이 다르고
0: 네.
1: 그다음에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뭐 보험 하나로 50개를 다 그냥 커버한다 이런 게 아니고
0: 안 되죠.
1: 맞습니다. 예. 예. A하고 B는 연방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A, B로 50개 주가 다 동일하게 커버가 되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로 보험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0: 네.
1: 파트 C 어드밴티지 서플리먼트 그다음에 파트 D는 민간 보험회사가 하는 거고 지역별로
0: 네.
1: 제공되는 플랜과 그리고 또 보험회사가 다릅니다.
0: 지역별로 다르면은 이사해서 지역으로 옮기면 바꿔야 되나요?
1: 맞습니다.
0: 아, 예. 네,
1: 근데 이제 플러싱에서 베이사이드로 옮긴 경우
0: 네.
1: 같은 퀸즈 카운티인 경우에는
0: 네.
1: 보험을 바꿔야 되는 가능성이 거의 드물고
0: 예.
1: 왜냐면 카운티별로 웬만해서는 갑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0: 주가 바뀐다.
1: 퀸즈 카운티에서
0: 네.
1: 주까지 안 바뀌더라도 퀸즈에서 나소 카운티로 가셨다.
0: 네.
1: 그런 경우에도 보험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오,
1: 바꿔야
0: 예.
1: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0: 예. 예,
1: 그건 이제 내가 카운티가 바뀌면 반드시 보험 에이전트 담당 에이전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다시 받으시고 주가 바뀌면 당연하고요.
0: 네.
1: 예를 들어가지고 웨체스터 카운티 사시다가 버겐 카운티로 가신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로 가셨다 그러면 또 보험을 버겐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플랜 중에서 골라놔야 됩니다.
0: 네. 이거 제가 오늘 또 한 번 느끼지만
1: 네.
0: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 근데 저 에이전트가 있는데
0: 네.
1: 실제로 또 제 손님 중에서는 뉴저지 뉴욕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0: 네.
1: 아니 이사를 뭐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고 네. 이사는 한 번 하시는데 네. 뉴저지 사시다가 뉴욕으로 가시는 분,
0: 네.
1: 뉴욕 사시다가 뉴저지로 가시는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0: 야.
1: 그럴 때는 반드시 이사 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전화 주셔가지고
0: 네.
1: 플래닝을 다 해서 보험이 갭 없이 바로 이제
0: 연결되도록
1: 다 네. 그.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사 가기 언제 전화를 해야 되는지
1: 한 달 전 정도에만 전화 주십니다. 한 달 전. 예.
0: 잠시 후에 계속해서 예. 얘기 나눌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0: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K-Radio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각 프로그램별로 그날그날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그날그날 게스트들 방송분을 홈페이지에 꼬박꼬박 올리고 있습니다. kradio.us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구경도 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역시 kradio.us입니다. 카톡 친구 추가 아이디가 kradio.us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메디케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면 지금 바로 문자 카톡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의 전화요. 516-456-2805번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게 이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뉴욕 이사 오시는 분,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 오시는 분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보험을 한 달 전에 미리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0: 주셔야 되고.
1: 두 달 전에 해봤는데요?
0: 그래도 괜찮습니다.
1: 아, 괜찮습니다.
0: 예, 근데 한 달 전에 어차피 딱 하는 게 좋은데, 두 달 전에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좀 보험을 쇼핑을 미리 해놓는 것도 좋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나, 뭐, 조지아.
1: 네.
0: 아니면, 텍사스, 조지아는 한인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1: 예.
0: 그 세 군데 주에서는 뉴욕, 뉴저지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시는 많고. 분들도 있고 왔다 갔다 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메디케어 보험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 예.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쪽으로.
0: 맞습니다. 예. 예. 또 플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1: 네. 예. 이사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최소 한 달 전에는 전화를 해서 상담해야
0: 맞습니다.
1: 된다는 거
0: 예.
1: 발표해 놓고요. A, B, C까지 갔나요? 우리
0: 예.
1: 하트?
0: 네. 그래서 이제 C까지 A, B는 연방정부고 C, D 서플리먼트는 민간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주는 플랜인데
1: 네.
0: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보험료가 제로인 경우도 있고 뭐 몇십 불씩 받는 것도
1: 있고 제로인 경우도 있어요?
0: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월 보험료가 플랜마다 플랜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많고 보험회사에서도 플랜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1: 네.
0: 한 보험사에서도 플랜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이제 비교해보고 내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예를 들어서 퀸즈면 퀸즈, 버겐이면 버겐, 웨체스터면 웨체스터에서 나소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많거든요 카운티별로 해가지고 내가 사는 카운티에서 가입 가능한 어베일러블한 플랜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1: 네.
0: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1: 네.
0: 모든 보험회사의 플랜을 내가 다 비교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1: 불가능하죠.
0: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그 보험 그 설명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혜택이 처음 보시는 분, 제가 이제 세금 보고 처음 보면은 봐도 모르겠어요.
1: 네. 저도요.
0: 예. 도대체 이게 그래서 뭐가 1번에 라인 쓰이는 건 뭐고 지난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들으면 또 모르겠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와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있다가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근데 어쨌든 메디케어도 마찬가지고
1: 네.
0: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보셔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한번 보셔가지고 대충 감을 잡으신 다음에 반드시 에이전트 경험 많은 에이전트와 경험 많고 보험을 여러 군데 다 취급하는 에이전트, 신뢰감 있는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서 보험 선택하면은 좋습니다.
1: 네, 에이전트 상담비가 없고요. 그리고 라이언 에이전트는 몇 년째 지금 이
0: 지금 거의 뭐 한 보험으로는 10년이 넘었고
1: 와.
0: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서플리먼트 이쪽 이제 상담한 거는 8년 정도
1: 네.
0: 됐죠. 8년에서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믿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믿고 맡기겠습니다.
0: 그런데 예. 이제 사실 경험도 경험인데 또 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냐
1: 네.
0: 아니면 그냥 대충 기본으로 넘어가는 성격이냐 이런
1: 네.
0: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셔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에이전트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라이언 에이전트는 그중에서 고르자면 꼼꼼한
0: 저는 꼼꼼한 성격입니다.
1: 네. 너무 꼼꼼해서 아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도 있나요?
0: 손님은 그런 적은 없는데 가끔씩
1: 네.
0: 제가 생각을 하죠.
1: 스스로.
0: 네, 스스로
1: 아 이렇게까지 네. 아, 나 진짜 나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나
0: 네.
1: 보죠.
0: 네, 그렇게 하죠 마음이 네. 편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러고 두 발 뻗고 자는 게 낫지.
1: 네.
0: 뭐 설렁설렁 했다가 그 괜히 뭐 잠도 못 자고 이거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 더 쓰고
1: 네.
0: 신경 더 쓰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죠 아무래도.
1: 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0: 근데 그런 거 이제 성격은 네. 제가 보기에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아기 때부터 그랬대요, 어머니?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어떤 식으로?
0: 항상 뭐 꼼꼼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우유 먹을 시간 막 이런 거.
0: 뭐 그런 정도는 그때 이제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1: 네.
0: 항상 이제 그런. 그리고 주위를 와. 봐도 사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1: 안 변해요.
0: 자기 성격대로 가는 거잖아요.
1: 네.
0: 계속. 예.
1: 그런 의미에서 참 딱 맞는 직업을 골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0: 그렇죠.
1: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0: 이런 성격이 직업에는 어디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0: 꼼꼼한 게 사실 설렁설렁하는 것보다는 직업은 더 좋잖아요.
1: 네. 네. 어디에 안 좋은 거죠?
0: 근데 이제 너무 꼼꼼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1: 네.
0: 이제 여러 일을 한꺼번에
1: 처리를
0: 하기가 못할... 힘들죠. 예. 일하면서 운동도 하고 네. 왜냐하면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뭐 10분 걸릴까 20분 걸려서 일을 처리하니까 네.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네. 설렁설렁하면 금방 5분 만에 홀딱홀딱 할 거를
1: 하고?
0: 이제
1: 운동하고
0: 그렇죠.
1: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0: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녁을 늦게 먹는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양쪽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본인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1: 네.
0: 근데 어쨌든 성격은 이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꼼꼼한 에이전트를 찾으신다면 라이언 에이전트입니다. 라이언 킴 혹은 라이언 에이전트고요. 뉴욕 유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516-456-2805번입니다.
0: 아, 예, 그리고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이제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놓고
1: 네.
0: 보험을 이제 가입시켜드리려면은 주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세 주의 라이센스를 갖고 네네.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1: 만약에 뉴욕주에서 네. 이제 관리하시던 분이 타주로 이사 가시면 못 하시는 거네요.
0: 뉴저지로 이사 가시면 되고
1: 네,
0: 커넥티컷으로 이사 가셔도 괜찮고
1: 네.
0: 커넥티컷에서 뉴욕으로 가셔도 괜찮고 세주는 네. 괜찮지만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셨다.
1: 애틀랜타로 간다.
0: 애틀랜타 조지아로 네. 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에 또 실내 있는 경험 많은 에이전트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1: 연결해주기도 하나요?
0: 연결까지는 안 해드리는데 네. 예 왜냐면 제가 타주에 아는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1: 그런 네트워크도 예.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네요.
0: 예 그런다 네.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손님이 본인 원하는 사람을 빨리
1: 찾아야
0: 왜냐면 네. 또 조지아도 넓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도 뭐 둘루스, 수완이 그다음에
1: 맞습니다.
0: 뭐 잔스크릭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예. 캘리포니아도 얼바인 샌프란시스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오피스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 지역에 있는 사람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1: 예.
0: 얼바인에 정착하셨는데 산호세에 있는 에이전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산호세에서 얼바인까지 한 3시간 걸립니다.
1: 아,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빨리 한인 커뮤니티가 텍사스, 조지아, 뉴욕, 뉴저지, 뉴욕, 뉴저지는 뭐 말할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는 말 안 해도 다 아시고
1: 없고, 네.
0: 근데 조지아, 텍사스도 한인 커뮤니티가 꽤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가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보험 에이전트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어쨌든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은 라이언 킴
0: 맞습니다.
1: 에이전트입니다. 네. 자, 파트 C,D는 이제 개별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한다 그랬는데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을까요?
0: 이제 플랜마다 혜택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과 혜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1: 아, 치과도 돼요?
0: 예, 치과가 되는 플랜도 있고 치과가 네. 안 되는 플랜도 있고 치과가 약한 플랜도 있고 그러기
1: 틀니도
0: 때문에
1: 돼요?
0: 틀니가 되는 플랜도 있고
1: 임플란트
0: 임플란트는 또 예전에는 됐었는데 올해는 또 안 되고
1: 아, 네.
0: 그런 게 또 해마다 또 혜택이 조금씩 바뀝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OTC라고 아마 슈퍼마켓 가시면은 OTC 받습니다라고 써놓은 슈퍼마켓들이 많죠
1: 네, 많이
0: 지금.
1: 봤어요.
0: 예. 네. 그게 이제 OTC가 오버 더 카운터라고 영양제 원래 타는 혜택인데
1: 네.
0: 그게 이제 혜택이 지금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healthy food 그래서 건강식품까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건강식품을 OTC 카드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품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불량식품 네. 같은 거는 건강식품이 안 되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품목으로 등록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은 홍삼
1: 야채.
0: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홍삼이 등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돼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이제 그건 뭐 슈퍼마켓하고 보험회사마다 좀 다른데 좀 야채, 뭐 고기, 뭐 네. 식료품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게 최고의 건강식품이죠.
0: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헬티 푸드, OTC 헬티 푸드, 그다음에 뭐 푸드 스탬프 받으시는 분들 이런 혜택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
1: 네.
0: 그게 이제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에서 나오는 혜택입니다.
1: 네.
0: 여기 모든 플랜이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OTC 가격이 다 다르고,
1: 네.
0: 그다음에 OTC가 없는 플랜도 있고 있는 플랜도 있고. 근데 이제 OTC 때문에 보험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건 추가 혜택입니다.
1: 근데 가끔 네. 그런 얘기 OTC 카드를 저희가 이만큼 드리고 이러면 솔깃할 것 같긴 해요.
0: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핵심
1: 네.
0: 저는 항상 뭐 이거 정답은 없는 겁니다만 핵심은 보험은 병원하고 내가 이제 먹는 약
1: 네.
0: 이런 거 위주로 하고 OTC나 이제 OTC 뭐 OTC는 이제 추가 혜택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보고 OTC가 10불 더 많이 준다고 그쪽으로 다른 게 다른 데도 옮기시면 안 됩니다.
1: 안 되죠.
0: 그런 분들을 네. 제가 가끔씩 봤어요.
1: 아. 아.
0: 이제 저희 오피스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OTC가 10불이 10불 더 많아서 바꿨는데, 근데 내가 가야 되는 병원이 안 받는데, 그걸 체크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
1: 잠깐만요. 여기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바꾸면 되잖아요. 아, 나 이 보험 말고 이 보험은 다음 달부터.
0: 바꾸는 게 매달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아, 바꾸는 기간이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가입 기간은 3개월 앞뒤잖아요.
1: 내 처음. 생일?
0: 네, 네. 처음 이제 메디케어 하는 경우. 바꾸는 기간은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입니다.
1: 네.
0: 1년에 한번 공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인데, 내가 어느 카운티 사이든 무슨 보험 갖고 있던 무조건 한번 1년에 바꿀 수 있는 게 곧 다가옵니다. 벌써 이제 한 2개월 남았는데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약 한 한 달, 두 달 좀 안 되는 기간인데
1: 네.
0: 그때 이제 보험을 변경을 하시면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쭉 쓰게 됩니다. 보험을.
1: 네.
0: 그래서
1: 근데 처음에 잘 골라놓으면 사실 그 기간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0: 그렇죠. 예. 네. 1년 동안 뭐 중간에 바꾸시는 경우는 드물고 그러나 이제 꼭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 이사 갔다. 이사 왔다.
1: 네.
0: 아니면 그 스페셜 케이스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 기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은 매년 행사입니다. 매년 네. 1년에 한번 바꾸는 거고 중간에는 스페셜 케이스로 스페셜 케이스 항목이 10개가 넘는데
1: 네.
0: 그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스페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1년에 중간에 한번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뭐가 있을까요? 스페셜 케이스.
0: 예를 들어서 이사 갔다든지
1: 네.
0: 아니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졌다든지 메디케이드가 끊어졌거나 메디케이드를 새로 받으면 보험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런 경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보험을 꼭 바꿔야 되는데 공식 기간이 아니 지금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아닌데 내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담당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하셔서 바꿀 수 있는 스페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면 못 바꿉니다. 안 되면 10월 15일까지 기다렸다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1: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고 스페셜 케이스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0: 그렇죠. 네. 예. 안 되면 이제 기다리는 거고 되면 바꾸는 거고.
1: 갑자기 네. 궁금한데요. 메디케어는 한 번 가입해두면 그냥 보험사를 바꿀 거 아니면 그냥 해마다 갱신인지 아니면 매 해마다 신청해야
0: 돼요? 메디케어는 갱신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네. 편합니다.
1: 오,
0: 네. 네, 65세 됐을 때 처음 딱 가입해 놓으시고 네. 다만 이제 한 달에 200입을씩 내셔야 되는데
1: 네.
0: 메디케어 파트 B 값으로 200입을 내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자동으로 셋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체크 끊으셔가지고 내셔도 되는데
1: 네.
0: 아니면 이제 소셜 연금을 내가 수령한다 그러면 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줍니다.
1: 예.
0: 그건 자동으로 이제 빠집니다.
1: 오.
0: 내가 연금 1,000불 받 1,500불 받는다 그러면 1,500에서 200불을 빼고 1,300불을 줍니다.
1: 예, 그 편하네요.
0: 편하죠. 너무 편하죠. 예.
1: 아, 연금 금액이 왜 줄었지? 이거는
0: 맞습니다.
1: 메디케어로 빠진 거다.
0: 예,
1: 이렇게.
0: 예.
1: 괜찮네요.
0: 예, 그래서 메디케어 A, B는 갱신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C, D 서플리먼트도 갱신이 없이 월 보험료가 없다면 월 보험료 제로인 플랜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뭐 그 보험료도 생각할 필요 없이 쭉 가는 거고
1: 네.
0: 월 보험료 있는 거면 돈만 뭐 자동으로 그 은행에서 이제 나가게끔 하면은
1: 네.
0: 은행 이름도 얘기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 갑자기
1: 네.
0: 은행 이름을 깜빡 얘기하려다가
1: 뭐?
0: 유명한 은행 하나 얘기하려다 깜빡했는데
1: 왜 얘기하려고 하셨어요?
0: 아 이제 뭐 은행 체크해서
1: 아,
0: 빠져나가게
1: 네네.
0: 한다고
1: 아 네네 뭐 네
0: 어쨌든 뭐 예, 은행 본인 다 은행 많이 갖고 계시니까
1: 갑자기 이용하시는
0: 한은행 뭐
1: 네,
0: 미국 은행
1: 네,
0: 주 거래 은행 체크해서 빠져나가게 하셔도 되고 다만 어드밴티지 서플리먼트 파트 D 플랜도 갱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1: 파트 다만, D랑 서플리먼트는 뭐예요?
0: 예, 이제 그건 뭐냐면 파트 D는 약보험.
1: 네,
0: 그리고
1: 처방약.
0: 서플리먼트는 이제 어드밴티지냐 서플리먼트냐 둘 중에 하나 고르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서플리먼트는 월 보험료가 제로인 건 없고 항상 보험료가 있습니다.
1: 뭐 네.
0: 200불, 300불, 300 얼마 400불짜리도 있고
1: 네.
0: 비싼 것도 있고 근데 대신에 서플리먼트 보험은 전국에서 메디케어 받는 병원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1: 오, 야.
0: 그리고 F와
1: 전국,
0: G 전국도 예.
1: 와.
0: 그다음에 예. F나 G 플랜은 코페이가 제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 이제 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보험, 내가 치과 혜택이 필요한지 보청기가 필요한지 내가 의사를 누구누구를 다니시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보험료 난 내는 게 좋다, 적게 내는 게 좋다, 제로로 내는 게 좋다 이런 걸 다 네. 비교를 하셔가지고
1: 무조건
0: 맞는
1: 보험료가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0: 보험료가 많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보험이나 적게 내는 보험이나 병원 가서 받는 수술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만 받는 병원이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갔을 때 코페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큰 그림으로 보셔가지고 이제 OTC 액수만 보시면 안 되고
1: 그게 눈에 제일 띄겠지만 예,
0: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1: 가려놓고 예, 예. 네.
0: 근데 이제 보험이 다른 조건이 나한테 다 적합한데 이제 A 보험하고 B 보험하고 그 OTC가 B가 더 많다. 네. 다른 거는 다 나한테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뭐 이제 OTC도 많은 쪽으로 가야죠.
1: 네.
0: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OTC만 많다고 가시면은 그런 경우 이제 전화가 많이 옵니다.
1: 네. 네. 후회하는 거죠. 네,
0: 그렇죠. 네. 예. 중간에 이제 못 바꾸는 경우에는 또 기다리셔야 되고.
1: 네.
0: 예, 그런 불편함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하시고 보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메디케어 가입할 때 제일 크게 실수하는 거? 한의분 놓치는 거? 뭐가 있을까요?
0: 놓치는 부분은 에이전트만 이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딱 보고 상담하면은 사실 네.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혼자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 가끔씩 있어요.
1: 예.
0: 거의 없는데 사실은.
1: 내가 뭐 했던
0: 사람인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혼자서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누르시거나 전화를 해서 전화하면 또 시간 엄청 걸리는데
1: 네.
0: 어떻게 또 그걸 하셨는지 보통 네. 이제 자녀가 도와주는데 자녀가 근데 보험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1: 모르죠.
0: 헷갈리거든요.
1: 네.
0: 그런 경우에 아, 이 보험 혜택이 나랑 좀 적합하지 않은 거를 갖고 있었구나. 저랑 상담하다 보면 이제 깨달으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 경우 아니면은 뭐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수료 없습니다. 내가 메디케어 가입할 때가 됐는데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1, 2년 남았는데 궁금한 게 있는 이것도 괜찮죠?
0: 맞습니다. 예.
1: 네.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서비스 꼼꼼하게 철저하게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관련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언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516-456-2805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까지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까 들어오면서 막 상담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0: 예, 예. 네,
1: 바쁘시죠?
0: 항상 전화가 안 올 때는 안 오는데 올 때 항상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
1: 네. 네. 지금 혹시 방송 중에 전화 안 왔나요?
0: 없습니다.
1: 아, 네. 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습니다.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라이언 킴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오늘 방송 쓱 당겨서 앞으로 당기 이렇게 밑에 손으로 당기고 예.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이긴 하지만 그리고 방송분은 음성으로는 K-Radio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K-Radio

0: 국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D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 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약 펠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사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한판 승부. 네,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보들 간 공방도 한층 더 거칠어졌고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또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뭐 일베다, 박치다 같은 거친 표현이 오가며 계파 갈등에도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실언을 내뱉은 국민의힘 의원 논란까지 오늘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는 관련 토론도 준비했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예, CBS 방송국 정문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5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이렇게 땜빵을 하게 됩니다.
4: 네. 자주 하시고. 네.
5: 그래서 발탁되셨군요.
1: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실로폰 가져와서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 그랬어요. 아우,
5: 전국 노래자랑 수십 년 팬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1: 아이, 감사합니다.
5: 빠라빠빠라빠빠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 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내용은 또 이렇게 막 좋은 얘기만 또 있는 것은 아니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 이 돌려차기 관련해서 이 엄청난 피해를 예, 입은 피해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농담을 주고받아서 논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6: 네, 이게 이제 어제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긴급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부산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가명입니다. 이 김 씨가 직접 참석을 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한동훈 의원과 김진주 씨가 입장하기 전에 먼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옆에 함께 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이런 식으로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강력범죄 피해를 농담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이후에 서 의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사과했고 진정 의원도 별도로 피해자 국민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피해자가 서범수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6: 네, 그러니까 이제 서범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분께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달라고 당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화 통화가 성사가 된 게 서 의원이 먼저 건 게 아니라 네. 김진주 씨가 먼저 서범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김 씨는 이번 논란이 본인의 피해를 둘러싼 정쟁으로 흘러가는데 좀 꽤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번 간담회는 본인을 들러리로 세운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이 돼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드문 자리였다라면서 의원들의 실언 문제 때문에 간담회의 본래 취지가 묻히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 의원 본인도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걸 밝히면서 이 간담회 본래 취지에 좀 집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자,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이 문제 관련 언급을 했죠.
6: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오전에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일단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을 네. 하면서 기자들이 혹시 징계에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네. 당내에서 제재나 징벌에 대해 논한 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후에 장도영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단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네.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네. 당대표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김희정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그렇죠. 하여튼 모든 당무가 징계로 집중이 되고 있는 제1야당인데 국민의힘인데 왜 서범수 진정호 의원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실언 혹은 망언 이런 걸 해서 네. 더 빌미를 줬을까라는 생각 첫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귀를 의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이제 이 정부에서 통과된 정부여당에서 통과시킨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만든 피해자와의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비록 그 얘기를 했던 그 망언을 했던 현장에는 아직 그 김진주 씨가 도착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네. 했습니다만 이건 뭐 당연히 알려지기 마련이고 다 영상에 남는 것이고 한데 도대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간 것인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릴 수 있었는지 저는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SNS에 사과하는 것으로 이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도 입에 올릴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고 공직자로서는 정말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SNS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두 의원이 뭔가 입장을 좀 더 표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장소가 장소인데.
3: 저는 서범수 의원은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서범수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악스러웠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전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1: 네.
3: 아니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하지? 어떻게 웃으면서 네. 농담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지? 너무 놀래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진주 씨에게는 돌려차기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잔혹한 기억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과 인식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SNS상에서 비겁하게 자기의 모습 드러내지 않고 사과한 것부터가 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소통관에서 네네. 본인이 직접 본인 육성으로 국민들과 김진주 씨에게 사과해야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울산 시당 위원장직을 그만둬야 되고
1: 예.
3: 본인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원직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아까 한 3시 뉴스에 봤는데 서범수 의원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사과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3: 아 근데 이게 그냥 사과로 그냥
1: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뭐 징계 얘기 따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좀 어떤
3: 이 친한계 의원이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의원에게도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계 의원들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장동혁 대표 측근인 어떠한 A 의원이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거울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1: 네.
3: 항상 이 자신에게는 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야 국민들이 그래 저 집단 괜찮구나 저 정치인 괜찮구나 이러지 그냥 우리 편이니까 아이 괜찮아 아이 그 농담이지 뭘 사과했잖아 또 사과 받아줬잖아 이거는 그것을 넘어선 정말 선을 네. 넘어선 행동과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 정우신 기자님 말씀 중에 피해자가 오히려
6: 네.
1: 먼저 이렇게 뭐 전화를 했다. 뭐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5: 그러니까 오히려 그 피해자 김진주 씨가 더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문제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라는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자세를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7: 네.
5: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괜찮다. 간담회 이 본질에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보안사건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옆자리에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다 걸린 것도 아니고
7: 네.
5: 그냥 입장하면서 아주 저 건너편에 있는 진정호 의원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네. 정말 더 경악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7: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후끈후끈합니다. 요즘 날씨처럼. 자,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 후보가 미투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고 하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투표 쿠데타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6: 네, 이제 일단 친명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죠. 박선원, 김용, 서미아 후보들이 네. 권역별 투표를 놓친 권리 당원들에게 전당대회 마지막 날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7: 네.
6: 정청래 후보는 오늘 오전 이제 김호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투표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투표가 끝났는데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는 것은 사후 투표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이런 선거가 있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투표율을 높이고 싶었다면 사전에 투표기간을 늘리든가 했었어야지
7: 예.
6: 이미 끝난 투표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김민석 후보가 명청 대전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차라리 석청 대전이라고 불러달라며 친명, 반명을 감별한 자격증을 누가 김민석 후보에게 줬느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7: 네, 또한 송영길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6: 네,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대법관 공석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이 반년 가까이 재청하지 않고 있어서
7: 네.
6: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둘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즉각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계엄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7: 네.
6: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사법 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면서 탄핵 소추만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과 직무유기 고발도 네.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목소리 높였습니다.
7: 네, 자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투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준다라고 하자 뭐 이거 투표 쿠데타 난다라는 정청래 후보 그리고 또 조희대 탄핵 건을 꺼낸 송영길 후보. 자, 어떤 의도를 꺼낸 걸까요?
5: 글쎄요, 일단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요 3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7: 네.
5: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쭉 뭐 대법관 공석 문제나 비상계엄 당시나 또는 작년 대선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계속해서 거론해온 그 문제이고요.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취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이기 때문에
7: 네.
5: 그래서 뭐 이게 가능했다면 지난 정청래 당대표 1년 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고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짚었는데 저도 뭐 공통된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민심이 일단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추가 투표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주말마다 이제 합동 연설에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선호가 바뀐 건 맞아요. 연설 보고 나서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투표 먼저 하고 그냥 정견 발표 듣는
7: 네,
5: 그렇게 됐단
7: 네.
5: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동 연설의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포함해서 태도나 어떤 발언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돼 있고 드러나고 있어서 아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투표했어야 되는데 라는 당원들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선호가 바뀐 것도 맞는 합리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7: 네.
5: 이미 선거가 시작이 됐고
7: 그렇죠.
5: 룰은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중간에 룰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경험을 저희가 2015년 전당대회 때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7: 그때 어떤?
5: 그때 룰을 바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7: 그래요?
5: 네, 그래서 2위 후보가 굉장히 바쁘게 쫓아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에서 룰을 바꿔가지고 며칠 전에 정말 사달이 났었고,
7: 아, 옛날에 그랬구나. 네,
5: 사실상 또 탈당하고 이런 사태까지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7: 400 개주 끝났는데 한 바퀴 더 뜨려고 그러는
5: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룰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네. 경기 한 중간에 바꾸는 것은 아마 당 선관위에서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7: 네, 장성철 소장님.
3: 당 선관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미. 어떻게 경기 중인데 네. 선수가 룰 바꾸자고 하면 룰을 바꿔야 됩니까? 그냥 그 전에 이런 주장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뭐 미리 전준위에서 이러한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미투표한 사람 우리 연설회도 못 듣고 TV 토론도 못 봤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어느 날 특정일을 정해가지고 예. 한번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라고 룰 정하기 전에 이것이 논의가 돼가지고 정해지면 몰라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7: 네.
3: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되겠다는 분들이 주장을 합니까? 참 너무 한심한 헛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 네.
3: 소영길 후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못했잖아요. 왜 못했겠어요? 자신들이 탄핵을 해봤자 이것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7: 네.
3: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 네.
3: 그동안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송영길 후보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왜 얘기했겠냐고요?
7: 왜요?
3: 강성 당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성 당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이거든요. 완전히 타도해야 될 적이에요. 끌어내려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 심정을 좀 대변해서
7: 네.
3: 자신의 좀 득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갑니다.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 네, 서울경찰청 광수단, 광역수사단이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가 논란이 된 지 그렇죠. 두 달여 만에 첫 강제수사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프로모션 기획과 결제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와 관계자들의 업무용 전자기기 등을 확보를 했는데요.
7: 네.
6: 스타벅스는 5.18 당시 텀블러 할인 행사를 하면서 자아들 기억하시겠지만 탱크데이, 책상의 탑 이런 문구를 사용해 5.18 당시 계엄군 전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이전에도 경찰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자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한 뒤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핵심은 결국 이 표현이 단순 직원들이 실수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역사적인 맥락을 인식하고도 사용을 한 건지 이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7: 예. 참 그 안타깝게도 같은 논란이 있었죠. 그 고교 야구에서 광주 일과의 야구 경기에서 그 배제고 학생들의 응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학교 징계가 나왔습니까?
6: 네, 이 학생 생활위원회가 열렸는데요.
7: 네.
6: 광주 일과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선창한 야구부 학생 두 명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7: 아,
6: 네, 오마이뉴스처럼 보던 내용인데요.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을 취재를 했더니
7: 네.
6: 두 학생에게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범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내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 10여 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7: 네네.
6: 앞서서 배재고 야구부는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를 하고
7: 네.
6: 관련 단체들이 선처를 요청을 하면서 1개월로 감경이 됐고요.
7: 예, 예.
6: 학교는 당시 수석코치를 포함한 코치 4명도 직무정지를 했는데 봉황대기 출전을 앞두고 수석코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7: 네. 이 배재고 문제는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성숙한 분위기로 좀 이 대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 잘못도 시인을 네. 하고 또 5.18 단체 분들에게 가서 진정의 네. 사과도 하고 광주일고 또 학생들
7: 네.
3: 또 선생님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것을 또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사건이 좀 수습되어 나간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7: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이 계기로 좀 많은
3: 그렇죠. 분위기가 좀, 네. 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교육적인 현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배제과 학생들이 그냥 SNS상에서 사과 한마디 하고 끝냈으면은 저는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네. 진정성 있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서범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진정성 있는 모습 사과를 보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이 탱크대 논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좀 모욕 혐의가 이제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무리한 수사라고는 좀 보여지지만 일단은 많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네.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판정을 해주게 된다면 네. 오히려 뭐 스타벅스 코리아라든지 신세계로서는 자신들의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 자, 이 이야기 스타벅스 관련해서 이 갑자기 이렇게 또 이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8: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7: 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저 TV에서 이렇게 아니 뵀던 분들 이렇게 뵈니까 진짜 연예인 본 느낌이에요.
9: 연예인.
10: 아니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사돈 남마라고 계시네요. 본인이 지금 뭐
7: 아니, 진짜
10: 연예인이 뭘.
7: 아니 제가
11: 사인 좀 해주세요.
9: 그러니까.
7: 아니, 시사 프로를 되게 즐겨보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분들 진짜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9: 네, 남생 효과가 있어서 아까 이제 뭐 연예인들 본다고 그러길래 네. 연예인 대마왕이잖아.
7: 진짜 그러니까. 오늘.
11: 등에다가 사인해주세요.
7: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워낙에 초박빙 구도로 흘러가서 그런지 후보 간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신경전이 한창 끌어오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당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뭐 얘기들 이렇게 많이들 나눴어요. 예. 자, 뭐 이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9: 아닙니다.
7: 영상은 없고, 영상은 저쪽에서
9: 없대요.
7: 못 내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9: 아.
7: 비싸요.
9: 아.
7: 예, 예. 자, 그래서 뭐, 이 정청래 후보 이야기가 또 있었죠. 네. 자,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9: 네.
7: 예, 한 3시 40분부터 했네요.
9: 그러니까 간략히 얘기하면 1차 토론회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 풍경이 달라졌다.
11: 그래요?
9: 예. 정청래 후보가 1차 토론회 때는요. 여유만만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충청불경이 이제 공개되기 전이고 예. 그 결과가 전에는 아 이제 충청 가서 내가 한번 기선을 잡고 불경에서 잡고 내가 이제 쭉 기선을 잡아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정청래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해서 이제 좀 예. 여유롭게 갔다면 2차 토론회 오늘 펼쳐진 걸 보면 굉장히 조급해지고 예. 날이 섰어요. 그리고 저는 주목했던 게 신천지 얘기가 1차 토론회 때는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꺼냈던 거를 김민석 후보가 꺼내지 않았고
7: 예.
9: 정청래 후보도 꺼내지 않았는데 신천지 얘기를 꺼낸 걸 보고 아 급해졌구나.
7: 먼저 몇 번을 했냐고요.
9: 예, 몇 번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명청대전의 프레임이 본인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걸 몸소 실감하고 나니까
7: 네.
9: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명청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신천지로 빠지자. 저는 그게 좀 세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7: 예. 김종혁 최고님.
10: 저는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본 거는 일단 그 ETF 문제에 대해서 네. 서로 이제 공방이 좀 오갔고 네.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파트 공급 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찬반이론 찬반론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사람들의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구나라는 생각에서 그거는 상당히 잘 됐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보니까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뭐 작심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 공격을 하는데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도 그렇지만 뭐 배신
7: 오, 많이 나왔어요.
10: 의리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예. 조금 한두 번 듣다가 좀 뭐야 이거
7: 그 챕터 넘어갔는데 다시 또 나왔어요.
10: 예,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갑자기 왜 그 국민의힘 무슨 전당대회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의리 배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거는 보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7: 김유정 예. 의원님. 예.
5: 일단 뭐 오늘 토론회 분위기는 예상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경선 결과에 따라서 2차 토론회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7: 네.
5: 저는 뭐 정청래 후보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랄지 이런 거 다 예상했던 거고요.
7: 네.
5: 그다음에 이 굉장히 여유만만이었고 지난 1차 토론회 때는 좀 다들 좀 이렇게 약간 착한 느낌?
7: 예, 예.
5: 서로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분위기로 가나 보다. 막 서로 사과도 하면서 막 양보하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7: 예.
5: 지난주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특히 정청래 후보가 SNS에 막 사실 한 줄 뭐 외마디 막 이런 SNS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 많이 하시죠.
5: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조금 마음이 조급하다.
7: 많이 올리신.
5: 예,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요.
7: 예.
5: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안수사권, 뭐 1인 1표제
7: 네.
5: 가지고만 계속해 오다가 이제는 아 지난 1차 토론에서 신천지를 안 꺼내는 걸 보고 한병동 원내대표가 이거 이게 당에 좋지 않다, 모두에게 좋지 않다.
7: 예.
5: 그래서 중재가 통했나 했는데 역시 급하니까 나온다.
7: 예.
5: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정책 얘기 안 하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뭐 하냐라는
7: 네.
5: 것에 대한 오늘 좀 답변도 좀 있었다.
7: 네.
5: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미래 얘기도 좀
7: 그러네요.
5: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1차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보다 공격적인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7: 장성철 소장님.
12: 제가 정청래 후보 작심하고 나왔다 이렇게 했다 메말랐는데 김종혁 최 의원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9: 아, 진짜요? 아,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7: 새롭게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10: 어떻게 알았어?
12: 저런 얘기 신천지 얘기도 막 이렇게 꺼내고
7: 네.
12: 여러 가지로 뭐 또
7: 혼자
12: 구도 이런 것들도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 나 지고 있구나. 나 상황이 불리하구나. 나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서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7: 네.
12: 이런 조급한 생각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황의 불리함을 본인 스스로 좀 깨닫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7: 네.
12: 재미있는 꿀잼은 송영길 후보가
7: 네.
12: 정청래 후보를 두드러 패는 거.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보다 오히려 더 정청래 후보를 아프게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예. 모습 보였거든요.
7: 어떤 거 예를 들면?
12: 예를 들면 유시민 씨 관련해가지고 막 이제 왜 당신은
7: 예.
12: 유시민 씨가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잘못됐다. 어?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은
7: 예.
12: 우리 전당대회 판이 그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염당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7: 네.
12: 왜 그런데 한마디 말 못하냐.
7: 네.
12: 이게 잘한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청래 후보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7: 네.
12: 그러니까 이 송영길 후보의 이 역할론, 아 이거 아주 재밌는 꿀잼인 것 같아요.
5: 맞아요. 송영길 후보가 시스틸러 같았어요.
12: 네.
5: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지킨다고 말만 해놓고 일베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하는 거 나오면 꼭 비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씨 말에 대해서 아 그거 아니라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7: 네.
5: 뭘 어떻게 지킨다는 거냐 가로 열고. 그건 제 말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아주 공격적으로
12: 그러니까요.
5: 포인트를 짚어서 잘 싸워줬다. 그런 생각이에요.
7: 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0: 대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파 다섯 번들당 1불 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 후보가 본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쇼츠를 통해 가지고 정청래 공격하는 것, 또 정청래 후보가 되게 아포하는 것들을 잘 공격하더라고요. 되게 유익 있게 본 게 뭐냐면 정청래 후보가 대단히 자랑스러워한 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난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난 민주당 이렇게 사랑해요. 네. 김민석 후보는 당을 뭐 떠났고 배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격 포인트였는데 네. 결국에는 2022년 대선 때 정청래 후보가 불국계에 평화 발언을 해가지고 예. 송영길 대표가 자성스님 만났더니 탈당 안 시키면은 우리 불국이 다 그냥 윤석열 후보 찍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당적을 버리지 못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 그래서 탈당을 안 한 거지 저 사람이 뭐 당을 어려울 때 본인 곤혹스럽고 어렵더라도 당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 속지 마시라.
1: 그러니까 불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라고 또 답변을 했어요.
0: 송영길 주호영 이런 분들이죠. 정청래 후보가?
2: 정청래 후보가요?
3: 주호영 후보보다 자기가 박수 더 받는다.
2: 아마 이제 미운정이 많이 들어서 그럴 수
0: 미운정?
2: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불교계의 스님들을 봉희 김선달로 그때 표현을 했어요. 문화재 관람료 이거를 이제 뭐 말하자면 거의 뭐 그냥 거저 거의 뭐 사기꾼 취급을 한 거죠. 엄청 그때 화가 났었어요. 네. 불교계 신도들이 우리가 뭐 그냥 대략 어림잡아서 700만, 800만 그 정도 되겠죠. 꽤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견줄 만큼 많은데 이 22년도 선거가 누가 탄생하냐면 우리가 정말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0.73%, 25만 표예요. 이게 사실 정청래 후보가 당시 탈당을 했다면 불교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이 정청래 후보 아니었냐. 당신은 자기 정치하면서 결국에는 이 정권을 윤석열에 넘겨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는 거고 탈당 얘기만 하냐. 그러면 덧붙여서 당시에 그 컷오프 세단 본인이 이제 또 컷오프 당하고 나서 뭐 희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선당호사. 그러면 탈당 얘기를 했을 때는요, 송영길 후보도 정말 본인이 당의 누를 끝이지 않으려고 갔던 것이고, 김희석 후보는 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해찬 전 총리님은, 그때 그 일 공천 못 받아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네. 출마했어요. 그게 잘못됐냐. 탈당이 정치적인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좀 본인의 억울함이 있어서 탈당을 했던 정치적 선택이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탈당을 해줬어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교계의 민심을 얻어서 뭐 물론 이거 결과론적이지만 혹시 몰랐다 이런 거지.
1: 예, 예.
3: 2002년도에 그 민당 출기자였거든요. 민당 그때 반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알아요. 근데 그 저는 김민석 후보를 편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2002년도에 그때 그 노무현과 정몽준이 붙은 거 아니에요. 네. 붙었을 때 김민석 후보가 정몽준 후보한테 갔다. 그러니까 너 배신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후단협이 구성됐을 때 그 주축이 어디냐면 그 동교동계였어요. 동교동계가 내심으로는 야 노무현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정몽준이 축구협회장에서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떴으니 이 정몽준을 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 동교동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거기와 완전히 무관했을까? 라는 그런 얘기들 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막내였던 김민석이 정몽준한테 갔던 건데 네. 그리고 어쨌든 안 되고 나서는 이제 단일화해서 노무현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근데 2002년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2026년도 24년 지나서 너 그때 탈당했었지 그러니까 너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왕조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 그러니까요.

0: 찰떡국도 서너 번 우려먹었으면 됐어요.
1: 야, 이것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전자로서 보건데 24년 전에 있었던 너의 탈당이 지금 너는 배신자고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도 또 배신 총량제가 있어서 너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 먹어봤듯이 너는 배신 그때 했으니까 또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 우리 아버지가 그래. 오래 옛날 얘기 가지고 엄마한테 막 지금도.
1: 거꾸로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얘기하면서 혼내는 거 아니에요?
2: 지금도 축구 얘기하면 최순호가 헤딩 그때 왜 그래. 자, 이번에 검찰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 개혁 시기에 관련된 공방이 좀 있었어요. 예. 김민석 후보가 뭐 검찰개혁 관련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정부가 5월에 빨리 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당이 미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당이 외면적으로 요구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하는데 그것을 왜 반대했는지 전당대회 때까지 쟁점을 유지하라는 것인지 의아했다라고 이제 던지면서 이게 왔다 갔다 좀 했어요. 이야기가. 검찰개혁 시기에 관련된 공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데 서로들 근데 각자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뭐가 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3: 이거는 사실 이제
2: 사실 아까 이게 좀 약간 우스운하게 들리긴 했어요. 이렇게.
3: 짧게 예.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이슈는 녹아버렸어요.
2: 아
3: 왜냐면 이미 형사소송법이 통과됐잖아요.
2: 그러니
3: 예 보안수사권 폐지 방향, 보안수사권 요구 방향으로 됐고 예. 이미 대통령께서 그건 통과시켰고 대통령 입장도 나왔고
2: 예.
3: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이거를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2: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적 뽑는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뭐 이거 그때 지난 5월에 내가 이거를 하기로 했고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더 이상 논박하는 거는 득점 포인트가 아니다.
2: 그런데도 아까 2-3번 정도 거론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때 5월 날짜 얘기하고
3: 그렇죠. 하고. 근데 당원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뭐 다 끝난 일 갖고 이미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다만 남는 건 대통령이 아쉬워하는구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밀어붙였고
2: 네.
3: 민주당의 이 강성파들이 밀어붙인 부분들이 대통령한테 부담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판단들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예. 일단은 차선책이라도 잘 보완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2: 예.
3: 이 책임 공방을 가지고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2: 나중에 아마 한 10월 지나고 한 11월, 12월 뭐 이때 그때 이랬던 게 누구가 뭐 했어 뭐 이러려고
3: 아마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겠죠.
2: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진행을 맡고 있는 게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 하루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또 바뀌고요. 예,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은 훌륭한 작가님들의 대본을 낭독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상대 후보 대비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신경전이 있었어요.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과거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탈당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했고 두 후보의 탈당 이력. 아까도 물론 이게 거론이 된 얘기지만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체크 해주고요. 예. 요거 뭐 나오신 얘기지만 예.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0: 뭐 배신 탈당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지금 AI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더 이상 거론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인석 그 전 총리의 경우에는 네.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이제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손발 맞춰서 제대로 일해보겠다. 안정감 있게 당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후보가 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배신 탈당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흘러간 옛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0: 김인석 후보의 경우에는 당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 약자를 쓸 수 있도록 창당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
2: 네.
0: 그 당하고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합당을 해서
2: 네.
0: 우리가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후단협 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만은 2008년 최고위원회 당선이 됐어요. 민주당에서.
2: 네.
0: 그리고 당시 봉하마을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 다 같이 갔어요.
2: 네.
0: 지도부가 노무현 대통령 뵀을 때 김인석 후보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당원과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 문제는 다 클리어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격려했던 그 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1: 안아줬다는 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소리친 거 말이죠. 나도 안아줬어요. 그런 거.
0: 다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2026년에 당대표 토론회 하나의 어떤 의제가 된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에요. 다른 얘기를 해야죠.
3: 네. 입소문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배신, 그다음에 탈당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조금 정치 고관여층이 생각하면 이거 추미애 지사 책임론인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인가?
2: 네.
3: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김인석 후보가 배신 탈당 그래요 했다고 해요.
2: 네.
3: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추미애 당시 대표가 합당을 해서 당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당원들이 선택해서 또 수석 최고위원 해요.
2: 네.
3: 그다음에 초대 총리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2: 네.
3: 그러면 정청 후보 말대로 배신 탈당한 사람 쓰면은 그 사람들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체가 네.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피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구제내라. 김민석 후보를 흔들어야겠다.
2: 네.
3: 저는 그 목적 외에는 이게 팩트에 가까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요거와 달리 그 세제 개편안 있잖아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2: 네.
1: 그랬더니 종영길 대표는 아니 이거 그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2: 네.
1: 집을 살 수 없으면 안 된다.
2: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1: 네, 뭐 그런 식의 예를 들면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2: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1: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김민석 총리는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상당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접근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나는 100점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거 당정이 당에서 뒷받침해줘야 된다.
2: 그러면 뭐 속도전으로 나가서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자기 할 수 있다라는.
1: 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사실 다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세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 예.
1: 그래서 아 상당히 조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그러면 이 얘기를 좀 거론을 하고 가죠. 그러면 아까 ETF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죠. 예.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김민석 총리가,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입법 예고하고 4월 총리 주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다.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정청래 후보가 던졌어요.
1: 그래요.
2: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 사실관계는 맞기는 맞아요.
2: 사실관계.
4: 예.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만 외국에 가셨던가요? 그때쯤에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2: 네네.
4: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식에 손해를 봤다.
2: 네.
4: 그 분노를 이제 김민석 전 총리에게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좀 안정화된 부분도 좀 있어요.
2: 네.
4: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그렇게 좀 영향이 있을까?
2: 네.
4: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은 부처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어온 상황을
2: 네.
4: 그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아 나중 되면은 이거 여러 가지로 부작용 날 거니까 이거는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그때 가능했었을까?
2: 네.
4: 이거는 억지 춘향식으로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2: 네.
4: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요.
4: 네.
1: 어차피 정치인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총리였던 것도 맞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여러 사람이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2: 네.
1: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지금 무슨 뭐 2,500 하던 게 9천 몇 배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아 지금 외신 블룸버그니 뭐니 외신들도 다 지금 야 한국 증시 이게 정상이야라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1: 이렇게까지 투기판 비슷하게 돼버리면 정부에서는 이걸 막 적절하게 쿨다운 시킬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확실하게 증거는 없지만 지금 느낌은 이게 가라앉을만 하면 거기다 집어넣고 가라앉을만 하면 집어넣고 해서 부양 계속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2: 증거는 없지만.
1: 네, 지금 뭐 그건 나중에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당신 총리하는 동안에 이런 일 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2: 네.
1: 물론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이분이 무슨 저 자기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든 총리든 간에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본인이야 좀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상대편으로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 그때 당시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당정청 협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선거 진 것도 본인들 책임 안 줘. 그다음에 이런 정책 같은 거 통과시키고 할 때마다 그러면 다 정부 책임 돌리고 공격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지키겠다? 너무 모순된 얘기잖아요.
1: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정청 협의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0: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당의 직무 얘기죠.
1: 그런 것 같아요.
0: 뭐 한다고 우리가 들었던 건 다 뭐죠? 그러니까 그거 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2: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별로 당정청에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0: 그게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당정청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상처받으니까 승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누구랑 상의한 거냐? 일단 정은 아니다. 정부는 내가 책임자였네, 총리. 그런데 그러면은 청에 누구랑 협의한 거냐? 라고 했는데 그거는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결론이. 그럼 이런 문제는 선거 패배에 관한 거는 당정청이 협의해가지고 승리한 걸로 네. 했다는 거고. ETF 같은 중요한 문제는 나는 몰랐다. 총리 책임이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네. 아닙니까?
2: 자, 요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아, 우리 댓글에 남겨주신 분, 뭐, 영성김님, 박재홍 MC, 저 진행자 없으니까 웃음이 없어서 재미없다라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웃다가 여러 방송 그만두는 걸 압니다. 네. 웃음하면 접니다.
3: 그렇죠.
2: 아, 예, 안 웃습니다. 함부로 웃었다가. 예,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4: 한번 웃어주세요.
3: 웃어요.
5: 지금 ETF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지금 남이성 앵커님은 웃음이 나옵니까?
2: 울고 있네.
3: 남이성 앵커는 웃는 거지, 우는 거지.
2: 예, 모르겠어요. 자, 그제 이. 이틀이 지났는데도 최고위원 후보들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와 태풍급이었습니다. 뭐 친명 친정으로 다녀서 난타전이 있었고 뭐 거기서 일베다 박진 이런 다 등장을 했어요. 근데 쉽게 막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 김영호 의원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 아 제가 무슨 저 천장에 붙어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2: 거꾸로
1: 제가 왜 망칩니까?
2: 아 근데 이게 지금도 안 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과하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3: 네네. 이게 이제 최민희 후보가 사실 이게 촉발이 된 게 서미아 후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친명 후보라고 돼 있는 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그 후보들 사이에서 이게 최민희 뭐 너무 이거 좀 얘기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밑에서 서미아 후보가 막 하는데 야유를 보낸다든지 예. 악수도 안 하고 패싱을 해요. 근데 서미아 후보가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가서 대화를 하고 뭔가 청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악수를 할 수 있는데 패싱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인성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 박지희는 또 김영호 의원도 다섯 분인데 김영호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지희에 대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들켜서 문제죠. 들켰어요. 그러면 들켰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박지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왜 거짓말을 하냐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민희 후보는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데 쉽사리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일베라는 단어를 또 누가 썼냐면 최민희 후보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 팀 정청래 쪽을 공격하는 사람들 당원들은 일베식이다.
2: 예.
3: 그럼 이건 완전히 이거 판이 지저분해졌죠.
2: 마무리 이야기 장성철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한심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인식의 수준.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이분들 중에 집권여당 최고위원 다섯 분이 될 텐데
2: 네.
4: 와, 그 최고위원 할 거를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네. 집권여당 최고위원들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2: 예.
4: 이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법률안들이 예산들이
2: 예.
4: 이들 손에 달려있는데 이 TV토론하고 서로 공방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수준이 낮고 천박해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끝이 없다.
2: 꼭 이런 거 나오고 나면 댓글에 네. 이래서 개콘이 망했어라든가 뭐 개그맨들 어렵네 요새 그러는데
4: 맞아요.
2: 우린 밥상에 문제를 준 적이 없거든요.
4: 그러니까 이게 박지라는 단어를 쓰고 네. 또 들켰으니까 사과한다.
2: 예.
4: 어? 이런 또 얘기도 하고
2: 예.
4: 너무나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2: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아니요, 뭐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수준 높은 뭐 담론이 오가면 야 우리 당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 무슨 벤치마킹 할 것 없어갖고 우리 당 보고 신천지당이라고 그러더니 자기들 뭐 신천지 갖고 저렇게 싸우고 앉았고 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뭐 그 징계 정치한다고 그러더니 자기들도 네. 무슨 뭐 윤리위원회 가동한다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배신 얘기하고 의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나쁜 건 빨리 전염되는구나 그래서 저 당도 저렇게 저런 거 계속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약간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요.
2: 예.
6: 그 당이 좀 민주당이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네. 국민의힘도 뭐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2: 왜 그걸 민주당
6: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수준 얘기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 여기서 그렇게 해줘야 이쪽에서도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네. 해서 올라간다고요. 야,
2: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봅니다. 아,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맥 우리 서용주 소장님 그리고 김종혁 최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개그맨 남희석이었고요. 내일은 스페셜 MC로 박원석 전 의원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더위 건강하게 지금 보내시고 또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한번. 네. 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면, 뉴스를, 보고 듣지 말라는 얘기를, 뭐, 누군가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관심 갖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판 승부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석이었습니다.
7: ...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도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8: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1: 네, 덕분에 아주 잘 다녀오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와야 될 날짜에 못 와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 7월에 가서 한 달 만에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계산하면 또 그렇게 되나요?
0: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왔어요.
1: 나름 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염탐을 좀 했잖아요. 성원 씨가 또 잘하고 계시나 혹시
0: 저를... 그런 짓을 뭘로 해요? 휴가 가가지고. 네.
1: 아니 그랬는데 너무 청취자분들이랑 티키타카 하시면서 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 이러다가 돌아오면 또 어머 성령아 씨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네. 저희 청취자님들과 저희는 아주 이제 재미나요. 네. 네.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0: 그렇더라도 지금 본부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1: 아주 불안해요.
0: 다들 잘 다녀오셔서
1: 네. 네,
0: 잘 다행이에요. 자,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청취자님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길을 터벅터벅 걷다 보면 반드시 또 오르막이 펼쳐지는 그런 법이죠.
1: 아, 오르막길 반드시 오는 거 맞나요?
0: 아, 이제 영화 씨.
1: 네. 네.
0: 이제 오르막이에요. 자, 이제 웃음기 사라질 것
1: 같아요. 없다.
0: 아, 그, 영화 씨가 지난주 휴가 간 사이에 저 혼자 스튜디오에서 이 부러움, 그리고 외로움, 이 이중고를 겪으면서 방송을 했죠.
1: 아, 외로워 보이지 않으시던데, 아주 재미나게 하시던데.
0: 아,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힘을 낸 거고요.
1: 아, 그랬군요.
0: 하지만 인생사 세홍지마.
1: 네.
0: 지금 휴가를 다녀와서 얼굴에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영화 씨와, 이제 두 주 뒤면 휴가를 가게 되는 성훈이. 이제 누구의 심장이 더 두근거리고 행복할까요?
1: 아, 정말이에요?
0: 그럼요.
1: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자랑하시는 거예요?
0: 뭔 소리예요? 네, 셋 주째 간다고.
1: 그렇구나.
0: 그래,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 저한테 취해서 몰랐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자찬. 자, 삶의 에너지가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정말 이 안에서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이제 내리막길을 끝내고 오르막길을 마주하고 있는 영화 씨와. 네, 이제 내리막길을 앞두고 있는 저. 아, 기분이 상당히 정말 짭짤하네요. 뭔 소리예요, 이게? 네. 빨리 읽으세요, 마지막 줄을.
1: 어딨어요? 저는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네. 마침 월요일 같다 이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0: 그렇죠.
1: 네.
0: 첫날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좋아. 오늘 첫날인데 내일 바로 또 목요일이고 금요일 또 주말이고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해요. 아, 그런데 진짜 오늘 수요일 맞죠? 네.
0: 네, 오늘 수요일 맞습니다.
1: 그럼 내일 목욕 퀴즈가 있는 날이고. 네, 그렇군요.
0: 자, 오늘은 장거리 전화를 걸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 디디디

0: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우리 영화 씨의 복귀 소식을 기쁘게 전해드리는 한시의 음악다방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김혜림의 DDD였습니다. DDD.
1: 지금 오르막길 앞두고 있다고 놀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0: 아닙니다. 아,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요. 경하드립니다. 네, 이제 웃음기 사라질 거야.
1: 아닌데. 청수대님 만나서 기쁜데.
0: 네. 아, 그래 보여요.
1: 네. 네.
0: 축하드려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이런 전화 많지 않죠? 에스더 아재단 헬프라인 무료고요. 24시간 365일 전문가가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의 이야기들 들어드립니다. 전화번호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또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보이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야엘을 통해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그리고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들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0: 네, 이상 한시의 음악다방 우리 매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만나봤습니다.

0: 자, 원자체로 다시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한시의 막다방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8월이고요. 세월이라는 열차가 예전에 무궁화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무궁화 열차 아니라 KTX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정신을 조금 차려보면 밖에 차창 밖으로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정도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아, 무궁화가 가장 느린 열차였나 봐요.
0: 중간이었어요. 그 위에 새마을호가 있었습니다.
1: 네, 새마을호 이름 들어봤던 기억나요? 네. 그럼 가장 빠른 열차는 이름이 뭐였어요?
0: 가장 빠른 게 새마을호가 가장 빨랐고요.
1: 아하.
0: 그 뒤에 이제 위로 KTX가 나왔죠.
1: 아, 그런 거군요.
0: 그 새마을호 밑으로 무궁화, 네. 무궁화 밑으로 보통, 그다음에 비둘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진짜 모든 역을 다 서는
1: 그런 로컬, 기차가 있어요. 그야말로 로컬.
0: 네, 로컬. 네.
1: 아, 그렇군요.
0: 그런 기차가 있었어요.
1: 아하. 아, 정말로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뭐
0: 맞아요.
1: 그냥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뭐 쑥쑥 그냥 지나가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 벌써 8월이라뇨.
0: 세상에서 가장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게
1: 네.
0: 아마도 휴가에서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그것도
0: 진짜 빨리
1: 가요. 네, 그것도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0: 네.
1: 저희가 7월 시작하면서요. 7월 시작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이러면서.
0: 맞아요. 단 한 쪽 돌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 말씀 드렸는데.
1: 근데 뭐 벌써 8월에 어느새 쑥 하고 와 있네요.
0: 네.
1: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주간 베스트를 정했다고요.
0: 네. 올해가 가기 전에
1: 네.
0: 여러분께서 꼭 이루고 싶은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필요 없어요. 딱 한
1: 네.
0: 가지. 그리고 그 이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아, 정말 고민해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채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0: 그렇죠.
1: 우리가 1월 달에 마음에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이거를 꼭 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0: 몸짱을 꼭 될 거야. 이런 거.
1: 맞아요. 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쯤은 다
0: 있으실
1: 것 같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0: 한 번 더 저희가
1: 네.
0: 한번 리마인드도 해드리고
1: 그렇죠.
0: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1: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0: 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1: 네.
0: 요거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바람들 제가
1: 그렇죠.
0: 월요일에 주제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금연도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은
1: 맞아요.
0: 지키기가 쉬운 것처럼
1: 네.
0: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를 각오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1: 소문을 내야 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야지 네. 제가 그걸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지거든요.
0: 강해지고요.
1: 네.
0: 내 사연이 내가 약속이 방송에서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내가 올해는 꼭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네, 물론 이렇게 다 끝까지 100% 완수하실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0: 네.
1: 조금이라도
0: 네.
1: 네, 조금 그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0: 맞아요.
1: 네. 네.
0: 저희가 뭐 연말에 또 여러분께 막 묻고 캐묻고
1: 네.
0: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거 지켰나요?
1: 이렇게 왜 못 지켜주셨어요?
0: 네,
1: 막
0: 그런
1: 이러고.
0: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편하게 하시고.
1: 근데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0: 네. 뭐
1: 그렇죠?
0: 우리 가게 매출 10% 늘리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1: 그런 거 너무 힘들고요.
0: 너무 힘들다고?
1: 어제보다 나아지게 이 정도 어때요?
0: 왜 또 기를 죽이세요? 아무튼 그런 여러분의 각오들을 통해서
1: 네.
0: 같이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파이팅을 하실 수 있도록
1: 네.
0: 그런 뜻의 그런 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 또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0: 네.
1: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놀이터에서 놀아주기 뭐 이런 식으로
0: 좋잖아요.
1: 네.
0: 올해가 가기 전에
1: 소소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번 주 목요일 2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마감이니까 그때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1: 저희 K-Radio US 네.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사연 보내주시면 주간베스트 금요일날 여러분들 사연이 라디오로 또 나가는 즐거움도 만끽하시고 잘 돼서
1: 네.
0: 투표도 받으셔서 주간베스트에 선정되시면 선물도 있죠.
1: 그렇죠. 저희가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드립니다.
0: 요거 한 장 갖고 정말 마켓에 가면 다 공짜 같아요. 공짜. 무려 20불을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는
1: 네. 네,
0: 크레딧 상품권을 댁으로 편안하게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죠. 예, 고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노래로 만든 그런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보니엠입니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자, 방송국의 꽃이 뭔지 아세요?
1: 정가요?
0: 자, 방송국, 저희 K라디오의 정말 자랑은 네. 고객 만족 서비스죠.
1: 저희 고객 만족 서비스가
0: 있어요. 네. 특히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이 네. 방송계 최초로 오늘 애프터 서비스를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1: 아니, 뭐를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나요?
0: 무슨 뭐 마트도 아니고 네. 무슨 전자회사도 아닌데
1: 처음 무슨, 들어봤는데요.
0: 무슨 애프터 서비스? 니네가 삼성이야? 니네가 LG야?
1: 아니, 저 없는 동안 뭐 파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1: 네?
0: 이름이 들어간 노래 특집을 했는데
1: 네.
0: 이 특집을 하면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시간 끝나고 나서
1: 네.
0: 아니 왜 그 노래 빠졌냐 이 노래 이명곡을 빼다니 성훈 씨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있으셔가지고
1: 뭐 옥경이 뭐 이런 거 빼셨나
0: 그런 건 저한테 원하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예, 제가 잘 제 트로트는 잘 안 틀다 보니까
1: 네.
0: 저한테 그거를 하더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데 테스 형이 있었습니다 테스 형은 있었어요. 테스 형은 좀 틀어야지 하는 의견이 있었고.
1: 네네.
0: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1: 네.
0: 영화 씨도 온 김에
1: 음흠.
0: 오늘 요 이름이 들어간 노래
1: 네.
0: 요 애프터
1: 궁금하네요.
0: 서비스를,
1: 애프터 어떤 서비스를 좀 곡을 하자. 왜 이 곡을 안 틀었냐 하고 이런
0: 네.
1: 연락을 받으셨을지.
0: 말씀드린 대로
1: 네.
0: 이 노래에 이름이 들어가는 노래가
1: 네.
0: 굉장히 많은데.
1: 그렇죠.
0: 뭐 그때를 말했지만 뭐 경아,
1: 뭐
0: 현아 뭐. 예, 뭐 많아요.
1: 영화, 뭐 네, 많아요. 여러 가지 있죠. 네.
0: 근데 따져보니까 한 129곡 정도가 되는데
1: 와, 생각보다 많아요.
0: 네, 이걸 한 시간 안에 어떻게 소개를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1: 없죠.
0: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하지만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100% 반영을 해서
1: 네.
0: 이건 빠질 수 없지 하는 가요 한 곡 그리고 팝송의 한 곡을 애프터 서비스로 준비했습니다.
1: 아하, 그런 의미에서 네.
0: 방송 최초예요. 이렇게 한시의 음악다방이 참 우리 청취자들에게 정말 진심을 전하고 있는데
1: 와, 그 애프터 서비스 받으신 네. 분 와, 행복하시겠는데요
0: 이게 잘 전달이 되나요 지금
1: 아 이렇게 챙겨주다니 하면서 네, 네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0: 자, 그 중에 이 노래 빠지면 안 되는 노래였는데 원래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밖에 시간상 소개를 못 해드려서
1: 아하.
0: 이 곡이 1988년도에 나왔거든요.
1: 시대를 잘못 타서.
0: 네, 그래서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1: 네.
0: 이 노래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음악 퀴즈가 돼버렸네요. 이 노래 뭘까요? 여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는
1: 그렇죠. 이 부분이
0: 네.
1: 딱 그 시그니처죠.
0: 네. 아, 이 노래 나와야지 했던 바로 그 노래가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아,
1: 제가
0: 네.
1: 사람 이름으로만 생각을 해서 모나리자는 네. 생각을 못했어요.
0: 사람 이름이죠.
1: 그러네요.
0: 그 작품에 나오는 여자 이름입니다.
1: 그러네요. 모나리자. 사람 이름이네요. 네. 네.
0: 모나리자가 그림을 그린 걸로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모나리자가 그 여인의 이름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노래 빼먹었다고? 아, 욕먹었어요. 네. 자, 이 노래는 작사가 박건호 선생님께서 르브르 박물관을 직접 가셔서 그 그림을 보시고 감명을 받아서 이 가사를 쓰셨고 이 가사를 박건호 씨로부터 받은 조용필 씨가
1: 네.
0: 밤새 고민을 하다가 그 특유의 그대의 모나리자 이걸 이제 발견하신 거죠.
1: 와, 저는 이 모나리자가 네. 제목만 같지 네. 설마 그 그림을 보고 작사를 하고
0: 그렇죠.
1: 또 거기에 맞춰서 작곡을 한지는 네. 몰랐네요.
0: 그 묘한 미소. 그래서 이 가사에서 나오는 대로
1: 네.
0: 웃는 건지 행복한 건지
1: 그렇죠.
0: 이런 사랑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 애매한
1: 묘한
0: 미소.
1: 표정.
0: 네. 네. 바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모나리자가 됐어요.
1: 그래서 그런 표정은 싫다. 확실히 네. 받아주는 그런 표정은
0: 그렇죠.
1: 좋겠다.
0: 그런 표정은 싫다.
1: 내 사랑을 받아줘라. 그렇군요.
0: 아, 반말인가요? 아, 그러면 모나리자가 연하군요.
1: 모나리자를 신청해 주셨던 분,
0: 네.
1: 네, 듣고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리고 팝송의 대표곡 이 노래 왜 네. 빠졌냐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빌리진입니다. 빌리진.
1: 네. 빌리진이 청바지 이름이 아니고 사람 네. 이름이었나요?
0: 그러니까.
1: 빌리진
0: is not my lover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빌리진은 내 애인이 아니다.
1: 아,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었군요.
0: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1: 네.
0: 네. 자, 이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적인 정말 팬덤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팝 스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스토킹? 없을 수가 없죠.
1: 아, 뭐 네. 한두 명이
0: 그러니까.
1: 없겠어요.
0: 네. 전 세계에서 아들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 애가 마이클 잭슨 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분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1: 네.
0: 빌리진이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빌리진 is not my lover. 그 애는 kids not my boy. 그런 얘기가 그 애는 내 애가 아니고
1: 그렇구나.
0: 이 여자가 이 여자분이 스토킹을 하시면서
1: 네.
0: 예, 마이클 잭슨의 애를 낳았다 내가 이 얘기를 노래를 승화시킨 게 빌리진입니다.
1: 아, 그 수많은 스토커들을 대신해서
0: 네.
1: 네, 그 빌리진이라는 이름으로
0: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빌리진이에요.
1: 그렇군요.
0: 모르고 들으셨던
1: 네,
0: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1: 빌리진 막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네. 듣기만 했네요.
0: 자, 한번 가사를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클립은 그래미 어워드 83년도 그래미 어워드에서 직접 공연하면서 라이브로 불렀던 클립이고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방송 최초로 실어되는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애프터 서비스로 전해드리는 빌리진 듣고
1: 그날 이 노래를 신청하셨던 분 지금 꼭 듣고 네. 계시길 바랍니다.
0: 바랍니다.

0: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우리 지은님께서 제 목소리가 어제보다 굉장히 업됐다고 영화 씨가 오셔갖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1: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 1

0: 자,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바로 치매죠. 차라리 내가 암은 걸려도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맞습니다.
0: 네,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오늘은 양한방 통합의학 샌드위치 박사님과 함께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야, 놀랍죠.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화로 연결되어 계신데요. 조용히 지금 숨 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사님.
2: 안녕하세요.
0: 숨소리가 다 들려요. 네.
2: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1: 네, 잘 네. 다녀왔습니다.
2: 네, 두 분 그림 참 보기 좋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박사님, 우리 청취자님들께도 인사 좀 나눠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 이학 박사 샌디 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치매는 많은 분들이 내가 차라리 암이 걸리면 걸렸지 치매는 싫다 이렇게 정도로 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온 가족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병이라서
0: 그러니까요.
2: 네. 저는 뇌신경과 뇌졸중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네.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정말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 이런 삶

0: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인상이 깊었던 것은 80대 후반인 한 신사분이셔요.
1: 네.
0: 그분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내가 끝까지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참 고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2: 저도 가족 중에서 치매 환자분이 계셨었어가지고 그 마음이 좀 더 네.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이 치매가 네. 예방이 가능하다고요?
0: 네, 예방이 가능하고요. 많은 네. 지금 사례가 입증되어 있고 유전자 있으신 분들이라도 40, 50대인데 이미 증상이 좀 보여서 네. 미리 규칙적인 생활과 이런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직장을 복귀한 사례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치매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네. 건강한 뇌, 젊은 뇌를 어떻게도 오래 유지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이야기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도 연구팀과 꾸준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미세혈관 건강 관리입니다. 뇌혈관을 건강하게 해야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하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시켜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젊은 뇌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팀과 함께 개발해 나온 제품이 Young Brain Body인데요.
1: 네.
0: 약자로 YBB라고 합니다.
1: 네, YBB. 네. 저희 지금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시는 이름인데요. 실제로 이 뇌 미세혈관 이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사례들도 있나요?
0: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름 잘 생각나지 않고 약을 먹는 시간을 자주 잊고 말하자면 건망증 증상인데 이런 분들 좋아진 사례도 너무 많고 또 물건을 어디 두었는데 못 찾고 이거는 우리들 평소에도 있는 일들인데
2: 그렇죠.
0: 이런 분들이 네, 치매를 걱정해서 드셨는데 나 정말 좋아졌습니다라는 이런 분들은 너무 많고요.
1: 네.
0: 요런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안 좋아지면 인지 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 그리고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서 중요한 약속 자리에 안 나타납니다. 네 이런 단순히 건망증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좋아진 사례들이 많은데요.
2: 네네 혹시 네네. 박사님 기억에 남는 어떤 분들의 사례가 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린 분인데 이분이 나아지셔가지고 좀 더 깊은 상담원에서 제가 연결을 해서 도와드렸는데 38년생 어머니 한국 나이로 88세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세요.
1: 와.
0: 근데 놀랬던 거는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처음 가는 길처럼 낯설어서 운전이 두려워질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예전보다 느려지고 행동도 많이 굼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가족들이 치매 오는 거구나,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많이 걱정했는데 네 건강 관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 브레인 바디 YBB를 드셨는데 이게 복용량이 중요해요. 상담하시고 저희가 보통 관리 차원에서는 한 알 아니면 두 알 그냥 아침에 한번 드시라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두 알 점심 식사하시고 두 알 드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렸거든요.
1: 네.
0: 한 달 지났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발생했는 일인데 11월 달에 이미 좋아지셔서 길을 잃는 일이 없어졌고 말씀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2: 네.
0: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런 뿌듯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1: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매는 한 사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금 어려워지는
2: 맞아요.
1: 병이라서 이게 더 어려운 병인데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이 드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보통 70대, 74세 되면은 갑자기 증상들 나타나서 어? 치매 왔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사실은 평소에 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매우 중요하는데 만약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찾기나 계산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게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조기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요. 건강한 뇌를 보호하는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거고 건강한 노후를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그렇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상담 전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네요.
2: 네. 네.
1: 714-870-7582번입니다.
2: 네. 네. 그런데요. 이 환자분들 중에 병원 치료도 받고 처방약도 드시고 이러는데도 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을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샌디 추이 박사님과 같은 전문가를 만났다면 그분들이 좀 어땠을까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성질환을 연구하고 또 관리하고 이러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만성질환을 주로 연구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0: 임상에서 꾸준히 네. 연구해 왔는데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시니어분들도 포함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처방약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편한 이런 분들이요. 양한방 통합의학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너무 만족해서
1: 네.
0: 그래서 저를 난치병 전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 네.
0: 사실은 이거를 잘 보면은 서로 하는 영역이 달라서 이거를 잘 맞추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임상에서 제가 몇 가지 만성질환 중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증상들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우선 보면 위장 장애가 많이 있고요. 또 허리 관절 통증 때문에
1: 네.
0: 만성 기침 가래 어지럼증 특히 요즘에는 어지럼증 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네, 두통,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수면 장애 또 이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로 인한 그 합병증 때문에 그 합병증 예방과 건강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합병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1: 네네.
0: 네네. 우선 위장장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1: 네.
0: 대표적인 제품이요. 에보디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1: 에보디아. 네네.
0: 네. 에보디아. 과립 형태로 돼서 말하자면 우리 어머님들이 그 다방커피 모양 생긴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1: 아.
0: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맛도 좋아요. 달짝지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 네?
0: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더부룩할 때 보형 즉시 귀가 편안해집니다.
1: 네.
0: 예, 아침에 잠에서 깨면
2: 네.
0: 따뜻한 물에 한 포를 타서 마시면
2: 네.
0: 5분 지나면 편안합니다.
2: 네.
0: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공복이 되잖아요. 식사 후 저녁에 자기 전이니까
2: 네.
0: 그때도 한 포를 더 타서 드시면 속이 쓰리고 산이 거꾸로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와서 목이 타고 가래 올라오고 목이 허스키하고 이런 분들 또 헬리코박터 있는 분들 위 내시경 했더니 위가 헐었대요. 막 이런 사람들 드시면
1: 네.
0: 네. 너무너무 만족하는 정말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지는 에보디아고요.
2: 네.
0: 처방약을 오래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 네.
0: 속이 드부룩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여행 다닐 때
2: 네.
0: 타지에 갈 때, 비행기 탈 때, 술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한 번만 딱 드셔보시면, 와, 이게 뭐야? 이러거든요.
2: 네.
0: 신장장애 아주 좋은 네. 에보디아 액기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 네. 네네.
1: 또 우리 홍합페로라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0: 네. 네네. 홍합페로라는요, 정말 큰 사랑을 받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예, 소문난 네. 제품인데 네.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냐면요.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악초 홍화포로라는 여기 제 광고 멘트예요. 네. 정말 이렇게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는 그리고 단 열흘만 복용해도 굳어진 허리와 무릎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제 광고 네. 멘트인데 네. 장점이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다.
2: 네.
0: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관절약은 드시면 변비나 또 혈압이 올라가 이런 거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고
1: 네.
0: 예, 한두 번 드셔도 벌써 아는데
2: 네.
0: 근데 좀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저희하고 좀 상담하시고
1: 네.
0: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2: 네.
0: 뭐 심하게 아픈데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골프 다시 갑니다.
1: 등산
0: 갑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네.
0: 네. 네네.
2: 지금까지 들으시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714-870-758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예,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예, 지금
0: 네.
2: 또 위장에 좋은
0: 에보디아
2: 소개해 주셨고요.
0: 네.
2: 또 관절에
0: 네.
2: 좋은 홍화 페로라 소개해 주셨는데 다음은 또 네네. 만성 기침, 가래 여기에 좋은 시모리 또 소개해 주시는데요.
0: 네. 네. 네. 시모리는요.
2: 네.
0: 고객이 말씀해 주셔서 나온 광고인데 사실 저희 광고를 안 했었거든요. 이거를 왜 광고를 안 하냐고 저희가 야단맞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1: 네.
0: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머리가 좋습니다. 이게 그 고객이 피드백이에요.
2: 네.
0: 네. 처방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만성 기침 가래 많아요. 감기 후유증.
2: 맞아요.
0: 아니면은 기관지 천식, 이 과민성 체질이 있는 분들.
2: 네.
0: 또 COPD라고 해서 허브 곤란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오랫동안 기침하면 폐기종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으로 와서 담배만 피워서 CS에서 COPD, 폐쇄성 폐질환 오는 것이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허브기 관리에는 이 시머리가 너무 좋은데 복용량이 중요한데요. 보통 상담하시고 증상 맞게 드시면 3일, 5일이면 확실하게 그 효과를 느낍니다.
1: 오, 네.
0: 네, 그래서 꼭 저희랑 상담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1: 제 지인 중에도 있고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시장이 3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수면 건강을 위해서도 또 제품을 개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수면을 도와주는 꿀잠 보약이라고 해요.
1: 꿀잠 보약. 아, 좋네요.
0: 예. 저희가 뭐 보약보다 나은 꿀잠. 나이트에이드 좋습니다 했더니 딱 먹어보고 이거를 광고를 바꾸세요. 거기다가 꿀잠 보약이라고 하세요.
1: 네.
0: 아 그러면 이거를 꿀잠 보약이라 하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를 하시겠구나 해서
1: 네.
0: 제가 꿀잠 보약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이트 에이드예요.
1: 네.
0: 멜라토닌을 드셔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고요.
1: 네.
0: 내성이 없고 순수 약초를 만든 과학 한방 포뮬러라서 부작용이 없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장점은 깨면 몰이 맑고 아주 활기찬 하루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1: 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중요하죠. 네.
2: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프로모션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0: 네네.
2: 분들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젊은 뇌를 유지하는 제품 영 브레인 바디 저희가 2+1으로 해드리고요. 이게 치매 예방은 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서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2로 제가 해드릴 수가 있고
1: 네.
0: 꿀잠 보약 나이트에이드 2+1으로 해드리고요.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홍화페로라 2+1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시모리 2+1 그리고 어지럼증 귀에 소리 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BP 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시간 내면 설명해 드릴 텐데,
1: 네.
0: 2 플러스 1을 해 드리고, 어제도 어떤 분이 나는 이 BPRC 안 먹으면 어지러워서 못 살아. 이거 먹으면 괜찮아. 이런 분이 계셔서 직접 방문하신 분 계셨는데,
1: 네, 네.
0: 그리고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은 건강한 혈액과 혈관 영양제 CSDP 골드 2 플러스 1. 아시는 분들 다 아시고요.
1: 네.
0: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보형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버디아이키스는 저희가 3+1으로 오늘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이야, 이 티시내추럴의 이 전제품은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인약국 그리고 건강마을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상담문의 전화는 714-870-7582 치료빨리예요. 치료빨리, 치료빨리
2: 네, 네.
1: 이렇게 되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GC 내추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GC 내추럴 공식 웹사이트 gcnatural.net에서도 전 제품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또 박사님, 또 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린다면요.
0: 네. 처방약으로만 잘 낫지 않는 분들이 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희 GC내추럴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네, 꼭 상담해 주시고 건강한 100세 건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약 소개해 주셨는데요.
1: 네.
2: 치매에도 또 위에도
1: 네.
2: 만성기침, 간에도 네. 여러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714-870-7582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품을 직접 써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제품명의 이름을까지 바꿔가면서 그 효용을
2: 네.
1: 이렇게 입증해
2: 왜
1: 주시니까
2: 광고를 안 하냐고
1: 네, 네. 더 이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2: 맞습니다.
1: 제품들인 것 같아요. 자, 714-870-7582로 상담 전화 주시면은 이런 가격으로 여러분 또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샌드위치 박사님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약 펠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에 어이 샤갈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처음 들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오, 프랑스 화가 샤갈? 갑자기 예술 이야기인가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요즘 젠지 세대가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상황, 말 그대로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순간에 거친 말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와 샤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발음인데 묘하게 부드럽고 입에 착 감기더라고요. 결국 욕 대신에 조금은 더 순화된 어감의 단어를 택한 센스 있는 신조어인 셈이죠. 재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혹시 꼼짝없이 트래픽으로 차 안에 계신 분들, 아침부터 종일 일이 꼬여서 한숨 쉬고 계신 분들, 점심 먹고 졸음과 사투 중이신 분들까지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진짜 샤갈이다. 세대가 달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오후,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김지연의 도시의 비타민 지금 출발합니다.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그리고 뉴욕 간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가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시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저희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트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용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르 밤티. 아, 요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야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야르? 야르? 뭔가 어감이 주는 느낌이 어떠세요? 깨르륵 맛, 약간 저는 깨르륵 하는 약간 기분 좋은 느낌의 그런 어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신난다, 좋다, 대박 할 때 쓰는 감탄사래요. 맛집에서 줄을 안 서고 바로 들어갔다? 어머, 오늘 야르! 퇴근 시간 한 시간 빨라졌다. 야르! 돈 들어오는 날은, 아, 그건 두 번 외쳐야죠. 야르야르! 반대로, 밤티라는 말도 있어요. 밤티. 이게 조금 촌스럽거나 구식이라는 뜻이라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오늘 패션은 살짝 밤티다.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행이 참 빨리 바뀌는 것 같죠. 우리 때는 약간, 저만 그랬을까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너 오늘 패션 구리다. 맞아요. 구리다라는 표현 좀 했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 두바이만 붙으면 다 화제였잖아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두바이가.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케이크, 두바이 크루아상. 두바이만 붙으면 다 아주 그냥 핫했어요. 빵집도 두바이, 카페도 두바이, 뭐 심지어 두바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메뉴에도 두바이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한식집에서도요, 밥 먹고 나오는데 입구에 두바이 땡땡땡 뭐 이런 거 관련 식품들을 팔 정도였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다 두바이를 붙이자며, 두바이 지연이? 두바이 비타민? 두바이 뉴저지? 뭐 대세의 물결을 한번 타보자, 뭐 이런 식의 농담이었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풍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야르, 샤갈, 밤티도 몇 년 뒤에는 아, 그때 그런 말이 있었지 하면서 웃으면서 추억할 날이 오겠죠. 그래도 이런 신조어 하나쯤 알고 있으면은 또 어린 손주들, 또 젊은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또 한국 가서 대화할 때도 그거 아세요? 하는 말 한마디에 세대 간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즘은 샤갈, 야르, 밤티가 유행이라지만, 뭐 우리도 한때는 신조어 하나씩 끝내주게 만들던 세대였잖아요. 니들만 있었냐? 우리도 있었다. 누가 멋있으면은 뭐 폼난다, 아우 간지난다. 그래서 한때 그 김부장 배우 소지섭 씨, 요즘에 엄청나죠 인기가. 요 소지섭 씨의 별명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소 뭐였죠? 맞아요, 소간지였잖아요. 소간지. 아 웃겨, 진짜 소간지였는데, 소간지 그때는 엄청 핫한 그 표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소간지의 쓰레니까 조금 옛날 말, 옛날스러운 표현이 느껴지네요. 자, 최고면은 킹왕짱, 캡이다 해서 캡숑이라고도 했었고, 뭐 대박, 헐 그래가지고 대박 들어간 노래들도 있었고, 또 개그맨들의 유행어처럼 대박 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이런 말 쓰면 오히려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샤갈, 야르, 밤티 이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 세대가 못 알아듣는 말을 쓰던 젊은이였고, 또 이제는 또 새로운 세대의 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야르 할 일은 좀 많이 생기고요, 또 샤갈 외칠 일은 조금만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나 트렌드가 조금 낯설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무슨 말이 유행을 하는지, 어떤 노래가 인기인지, 또 어떤 이야기가 화제인지 여러분 대신 먼저 공부하고 쉽게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께 야르 할 일은 많이 생기고 샤갈 외칠 일은 조금만 있길 바라는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오늘은 왠지 빨간 장미가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에스터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자한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우리는 함께 8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지금 뭐 에어컨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유럽에서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집이 많다고 하니, 아, 참. 뭐 예전에는 여름이 지금처럼 유럽에 덥지 않았고 또 밤이 되면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굳이 에어컨이 필요 없었던 거죠. 뭐 집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단열을 잘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폭염이 오면은 한번 들어온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열돔 현상으로 집안이 엄청나게 뜨겁다고 해요. 게다가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실외기를 설치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전기요금도 엄청 비싸다 보니까 에어컨 보급률이 여기 미국보다 훨씬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하지만 최근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반복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동식 에어컨 또 창문형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또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마트나 쇼핑몰 도서관 같은 시원한 공공시설에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도 이제는 흔한 여름 풍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 생각하면 굉장히 젠틀하고 엄청 막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렇다 그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에어컨이 거의 없는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곳에 다 있는데 집도 시원하고 회사도 시원하고 차 안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더위를 잠시 잊고 지낼 수 있지만 또 건설 현장이나 뭐 배달 일하시는 분들, 택배처럼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폭염이 생명과 직결된 만큼 위험할 수 있죠. 기후변화로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벌써 걱정도 되지만요. 일단은 올여름을 또 건강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냉장고에 오이 한두 개 있으시면요. 오이 탕탕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이를 칼등으로 탕탕 두드려 먹기 좋게 자른 뒤에 아, 그 전에 먼저 오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지퍼백에 넣고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탕탕 두드려갖고 뭐 아주 자유분방하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양념이 더 잘 배더라고요. 거기에 뭐 다진 마늘 조금 넣고 간장 한 숟갈 넣고 식초 뭐 입맛대로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 넣어도 되고 또 참기름 약간 넣고 깨소금 조금 넣고 쪼물쪼물 그냥 지퍼백을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귀찮다 하시면요 그냥 쯔유 하나 있으시면 쯔유 하나 넣고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여름철에 오일만한 채소가 없잖아요. 오이가 일단은 90% 이상이 수분이라서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칼륨도 들어있어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과 또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름 최강 채소죠. 복잡한 보양식도 좋지만 또 이렇게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 한 접시에 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간단한 이런 여름 보양식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너무들 잘 드시잖아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조용필 대선배님의 노래를 또 까마득히 어린 태연, 후배 가수 태연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커버를 하면서 그들의 또 이 젊은 감성을 담아서 부르니까 또 새롭고 굉장히 새로운 노래처럼 들리죠. 자, 신호등이 한 번 더 걸렸는데 괜히 한숨이 나오고 또 마트 계산대 줄이 조금 길다고 괜히 짜증이 나고 또 집에서는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빨래 좀 하고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고 나서 혼자 아,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그런 무더운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이에요. 요즘 뉴스에서도 폭염 때문에 사소한 시비,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또 보복 운전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이렇게 더우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추느라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어나고 반대로 차분하게 판단하게 하는 뇌 기능은 잠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위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화가 나도 뭐 하는 내 입에서 하는 그 말 내가 듣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센 욕하는 것보다는 또 생각하면 이렇게 샤갈 같은 이렇게 귀여운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재밌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한 대학에서 얼음물에 손을 넣고 버티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얼음물도 이렇게 오랫동안 발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이렇게 손 담그면은 엄청 따가워지잖아요. 찢어질 것 같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욕을 하면서 버틴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버틴 사람들보다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통증을 더 오래 견뎠다고 합니다. 욕을 하니까 더 견디었던 거죠. 욕을 하면은 이렇게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순간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몸이 위기에 대응하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가락을 딱 부딪혔을 때 저절로 한마디 탁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아, 막 샤갈 소리 나오잖아요. 막 이럴 때 아우 정말 많이 아프구나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도 어떻게 보면 몸의 방어 반응인 셈이죠. 뭐 그렇다고 뭐 욕이 몸에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혼잣말처럼 툭 나오는 한마디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습관적인 욕은 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가 있고 또 관계까지 상하게 만들 수가 있죠. 결국 이 더운 여름에는 욕보다 더 좋은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뻔할 수도 있

나 몸부터 식혀주는 거죠. 물도 한 잔 마시고 잠깐 거기를 벗어나 있고 또 잠깐 그늘에서 쉬어주고 내 몸의 열기를 조금 식혀주는 거죠. 에어컨 바람도 잠시 쐬고 또 천천히 심호흡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뭐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름에 먹는 음식. 이럴 때는 좀 기름진 음식보다는 속이 좀 편안한 음식이 훨씬 몸에 부담을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이 탕탕이 아까 하고서 남은 그 오이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새콤한 오이 냉국 같은 것도 좋고, 아 맞다, 식초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좋겠네요. 오이 냉국. 그리고 토마토에 올리브오일만 살짝 뿌린 토마토 샐러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는 시원한 콩국수, 뭐 한국인 여름 메뉴잖아요. 이렇게 콩국수 한 그릇도 참 좋겠다 싶고, 생각해보니까 이 오이는 수분의 90%, 수분이 90% 이상이라서 갈증 해소에 도움이 참 많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뭐 몸에서 빠져나간 전해질 같은데 보충하는 것도 너무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오이를 늘 매일 드시는 것도 강추해요. 또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항산화 성분 풍부해가지고 뭐 100세 시대 젊게 살 잠시 멈췄었죠. 아무튼 그렇게 좋은 음식, 가벼운 음식으로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그 욕쟁이 할머니가 오래 산다 이런 말 한번 좀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쌓아놓지 않고 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방출하니까 그렇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진짜 그런 연구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쉽게도 욕을 많이 해서 오래 산다는 증거는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부터 건강하려고 일부러 욕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욕이 아니라 감정을 너무 오래 꾹꾹 참아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웃음으로 풀어도 좋고, 운동으로 풀면 더 좋고, 노래 한 곡 크게 따라 불러도 엄청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건강한 사람은요,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풀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스트레스 쌓이면 이렇게 매운 걸로 푸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긴 하고 먹는 걸로 푸는 거 저도 웬만큼 공감합니다. 아, 하루 한 끼라도 잘 먹자. 요즘에 입맛도 별로 없는데 요즘에 저의 최애 메뉴가 그거예요. 그 골뱅이를요. 그 비빔면하고 같이 먹는 건데 일단 건강을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달걀을 하나 삶는 거죠. 반으로 잘라서 위에 탁 올리고 오이, 그러니까 채 썰어서 위에 탁 올리고 참기름도 좀 뿌려주고 자 그것을 골뱅이에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간단하고 영양가도 챙기고 맛도 좋고 여러분들의 여름 입맛 달아낮 입맛 살리는 최애 메뉴는 또 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0: 가족사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비타민 김지연 앵커님 안녕하세요. 우리 메리골드님께서 무더운 오후입니다. 수분도 많은 오이가 차가운 성질을 더하고 있어 여름철엔 시원하게 해주는 오이 요리가 좋습니다.

때문에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 는 베이사이드 규원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718-500-3350 201-500-3350.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 하루를 잘 버틴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퇴근길만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녁은 조금 가볍게, 마음은 넉넉하게 보내세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도 여러분의 기분 좋은 비타민이 되어 찾아오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a,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우리 몸의 활동력이 증가하고요. 면역력도 5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 지구의 온도는 1도만 올라가도 자연재해가 늘어나고요. 생태계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 딛고 선 지구가 펄펄 끓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점점 하더니 아, 여름 아니랄까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 열흘 정도 90도를 웃도는 무더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두가 힘겨운 시간이 될 텐데 늘 당하는 폭염이지만 또 늘 그렇게 힘겹네요. 아직 말복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입추는 코앞에 있고요. 하지만 더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말복이 지나야 더위가 한풀 꺾일라나 습도마저 높아 꽤 더운 수요일 오후가

0: 늘 그렇듯이 입추는 말복보다 항상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괜히 더위에 지칠까봐 절기만으로도 위로가 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입추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씨가요. 와,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기온에 비까지 습도도 꽤 높습니다. 그럼 뭐 체감온도가 100도 가까이 될 텐데 무더운 불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요. 이 날씨가 체인지 될 때쯤 되면은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데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이고요. 한 주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입니다. 수요일 오늘 2부에서는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들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뒷담화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Iaki.중미 과테말라의 대표적 화산인 푸에고 화산이 분화를 해 인근 3개 주의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상공 6km까지 화산재가 치솟으면서 재난 최고 단계인 적색 경고가 발령이 됐습니다. 용암 파편과 화산재가 폭탄이 터지듯 흩어지며 쉴 새 없이 치솟고 있는데요. 거대한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주민들은 걱정스레 화산 분화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 시리에서 40km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3763m의 푸에고 화산이 현지 시간 3일부터 분화하기 시작했는데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6000m까지 치솟고 용암과 화산 쇠설류가 흘러내리면서 인근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산 쇠설류는 화산이 폭발할 때 고온의 화산 가스, 화산재, 암석 조각들이 뒤섞여 산 경사면을 따라 시속 130에서 700km의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흘러내리는 파괴적인 자연재해 현상으로 용암보다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그야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화산으로 2018년 6월 대규모 분화로 200명 넘게 숨지고 17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화산까지는 아니지만 강풍과 건조한 초목을 타고 번진 워싱턴주 동부 산불이 주택가를 덮치며 수백 채의 건물을 태웠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이튼 산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두 지역 모두 매우 건조한 겨울을 보낸 뒤 강풍과 낮은 습도 속에서 산불이 주거 지역 인근으로 빠르게 확산한 것입니다. 스포켄 일대에서는 지난 주말 3건의 산불이 발생을 해 700채가 넘는 건물이 소실됐으며 산타모니카 소방국의 부국장은 캘리포니아 합동사고관리팀을 이끌고 있으며 현지 지휘에 투입이 됐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당시와 비슷한 주택가에서 강풍을 탄 산불이 대형 도시 화재로 번졌다며 불탄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피해는 막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 당시 워싱턴주에는 국립기상청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인 특별 위험 상황이 처음 내려졌는데 낮은 습도와 강풍, 고온이 겹쳐 산불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부국장은 출동 명령을 받은 뒤 123명의 대원과 함께 스포켄으로 이동을 했는데 약 2시간 만에 주민 6만 명을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는 LA 산불 이후 얻은 교훈이 현장에서 적용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신속한 주민 대피를 꼽았습니다. 현재까지 스포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초기 단계부터 많은 자원을 요청하고 장비를 사전 배치했다며 오리건과 워싱턴에서 이미 여러 산불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약 천여 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이 됐으며 추가 지원 인력이 도착을 하면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포켄 산불은 월요일 오후부터 약 8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0%를 기록했었는데 바람이 다소 잦아들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진화 작업에 도움이 됐지만 기온은 다시 90도대까지 오르고 있어서 어려운 진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캘라베라스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빠르게 확산이 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뉴혹은 호수 남쪽에서 시작이 된 산불은 어제까지만 해도 3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 또한 0%였는데요. 불길은 풀밭을 따라 번지고 있으며 당국은 뉴혹은 호수 동쪽의 4개 구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 인명피해나 건물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피 주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 남부, 동부까지 폭염에, 산불에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여기 DMV 지역은 작년 여름보다는 좀 견딜만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워싱턴 DC 지역이 새벽부터 또 한 차례의 소나기와 천둥 번개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사고 소식은 없는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따뜻한 전선이 다시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폭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온 83도, 섭씨 28도, 바람은 남풍으로 불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고 있지만 햇볕이 더 많이 비치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늦게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석 기상 캐스터 말에 의하면은 오후 5시 이후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상학자들은 또한 일부 폭풍우가 집중호우를 동반해 저지대 도로와 배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날씨 패턴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새벽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고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최고 기온은 89도에서 93도, 섭씨 33도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체된 기상 시스템이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기상 변화로 인해 강한 폭풍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또다시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겠고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 잦은 번개, 강풍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하시는 분들 침수된 도로를 절대 그냥 통과하려 하지 말고 특히 출퇴근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기상청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천둥 번개 칠 가능성이 있고요. 전선이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지역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주말까지 비와 강한 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서쪽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나기는 저녁 퇴근 시간대에 캐피럴 벨트웨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소나기로 인해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오후에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 88도에서 92도 사이이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0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오후에 다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강풍과 폭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기온은 토요일과 비슷하겠습니다. 체감 온도 또한 100도를 웃돌겠고 비 올 확률은 없지만 무더위와 습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과 함께 샹송, 깐손의 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들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 깐손의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도메니코의 볼라레입니다.

방금 들으신 깐소네 볼라레는 도미니코 모드니오가 발표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깐소네 명곡입니다. 원곡은 네블로 디핀토 디 블루이며 집시 킹스와 딘 마틴 등이 불러 세계적으로도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가사를 보면은요,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얼굴과 손을 파란색으로 칠을 하고 순간의 바람을 타고서 끝없는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날아요 오, 노래해요 오. 파란색에 파란색을 덧칠한 그곳에서 행복을 느껴요. 날았죠. 행복하게 날았죠. 높게. 태양보다 훨씬 더 높게요. 세상이 천천히 저 멀리 아래로 사라지는 동안에 아름다운 음악은 나만을 위해 연주되었죠.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는 노래인데 이 곡의 원곡은요 1958년 도메니코 모두뇨가 불렀던 푸르름 속에서 푸른색을 칠하라 라는 뜻의 넬블루 디핀토 디 블루입니다. 1958년 제8회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에서 우승한 곡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한 곡이고요. 프랑스 그룹인 집시 킹스가 볼라레 To Fly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에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집시 킹스의 노래에서는 라틴 음악과 스페인 음악의 향기가 묻어나는데 그 이유가 집시 킹스는 로마니 계통의 집시 그룹으로 스페인에 살다가 프랑스 남부로 이주해온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 집시 킹스의 볼라레 들어보실까요?

0: 약간 칩시적인 냄새가 나죠. 이 로마니 계통은 인도 북부 지역에서 기원해 수세기 동안 중동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이동을 해 정착과 유랑 생활을 해온 인도 아리아 계통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흔히 집시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외부인들이 붙인 명칭이고 현재는 로마니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특히 과거 오랜 기간 스페인을 지배했었던 이슬람교도들을 뜻하는 무어인의 영향으로 아랍의 향취가 더해진 플라멩고 특유의 꺾임 창법이 매력적인 두 가족으로 구성이 된 그룹으로 집시 음악을 기조로 플라멩고 음악을 조화시켜 이 곡과 함께 여러 곡을 전 세계에 히트시켰습니다. 1993년에는 라틴 그래미상 올해의 베스트 탑 앨범으로 수상도 했고요. 이후 세계적으로 180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려서 베스트셀러 그룹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집시 킹스의 몰라레는 1989년 그들의 앨범에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가수 딘 마틴이 부른 영어 버전과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몰라레의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원본 버전에서 가사만을 가져와 원래 언어로 남긴 코러스를 제외하고 스페인어로 가사로 바꿔 불러 경쾌한 집시 음악으로 멋지게 변신시켰습니다. 특히 딘마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미국의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죠.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이며 연극 배우이자 성우였고요. 작사가, 뮤지컬 배우, 연출과 방송 MC, 사회운동가이고요. 예비역으로 미 육군 하사관 출신으로 20세기 중반 헐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미남 만능 엔터테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딘마틴이 부른 볼라레는요,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스윙, 리듬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명곡으로도 꼽히고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듯한 행복한 감정을 표현한 딘마틴의 목소리로 볼라레 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도메니코 모두뇨의 볼라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1958년에 발표된 곡으로 비영어권 외국어 노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무려 5주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959년에 열린 제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라는 최고 본상 두 개를 한 번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살레모 국제가요제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전 세계에 깐손의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이 노래의 영감은 화가 마르크 샤갈의 그림을 보고 푸른색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아가다, 올라레는 후렴구 가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원 제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넬블루 디핀토 디블루, 푸르름 속에 푸르게 칠해진 다시 풀어보면 파란 하늘 속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생각나게 하는 여러 노래 중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깐손의 열풍을 몰고 온 노래 도메니코 모두뇨의 볼라레 원곡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전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장애를 극복한 스포츠 영웅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여자친구 살해범으로 추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스타 39살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출소 후 삶이 공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도 출전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과거 피스토리우스는 의족을 착용한 채 육상 무대에서 활약을 하며 블레이드 러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따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쟁한 최초의 양다리 절단 장애인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였던 그의 삶은 2013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으로 추락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였던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 너머로 총을 쏴 여친을 숨지게 했는데 그는 당시 강도로 착각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13년 5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약 7년간 복역한 그는 2024년 1월 가석방 됐는데요. 출소 이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현재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음향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으며 지역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70마일 규모 경기에서 전체 참가자 555위를 기록했고 장애인 부분에서는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패럴코트와 자전거 가게 등에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한 주민은
1: 가끔 자전거 가게에서 카푸치노 마시며 직원들과 자전거 이야기를 나누시던디.
0: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주 찾는 카페의 한 단골은 매우 예의 바른 손님이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사람은 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의 범죄를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의 어머니 사망 이후 15세 때부터 삼촌손에서 컸으며 종교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찾았던 교회 대신 최근 젊은 층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이러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는 남은 생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가 딸을 죽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근게 이니가 끝까지 인정을 아니었구먼. 아니 설사 강도인 줄 알고 쌌다고 해도 아 여친이 죽었는지 우어지게 아유 너무 멀쩡한 것 같으네.
0: 최근 한 국제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아프리카 지도 자료에 모든 국가의 이름과 위치가 잘못 표기되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에이즈 2026 국제학술대회에서 미 국무부가 치명적인 오류가 담긴 아프리카 지도를 발표 자료로 사용을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발표 영상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대통령 에이즈 비상계획 총괄 특사가 신규 보건 협정을 설명하던 중 문제의 아프리카 지도가 화면에 노출됐는데 해당 지도에 표기된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치는 엉망이었던 겁니다. 서아프리카 해안과 맞닿는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배치됐고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동북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으로 옮겨졌으며 코티디부아르 역시 대륙 반대편에 표기됐다고 합니다. 추가 분석 결과 문제의 지도 이미지에서는 오픈 AI 도구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AI 워러마크가 발견이 됐는데 AI가 만든 가짜 정보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공식 발표 실어 자료에 쓴 것입니다. 이 황당한 지도는 에이즈 전문가가 서브스택에 올린 스크린샷을 시작으로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했는데 한 게시물은 벌써 조회수 4만 회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핑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연구원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승인한 사람은 아프리카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고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 당국의 무성의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아프리카 파트너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혼란과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행사 직전 담당 직원이 급하게 슬라이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지원금 검토를 이유로 글로벌 원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으나 최근 에이즈 비상계획 핵심 사업은 재개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 뭐요? 장난이야? 이?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아이 우치게 다시 재개했다니까 다행이지만서도 말이오. 이러다 또 언제 변덕이 날지 알 수가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월 최대 10만 달러를 내면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먼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외교, 경제, 정책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발표를 트루 소셜에 먼저 올려온 만큼 유료 이용자가 게시물을 먼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가 권력 남용과 내부자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애던십 상원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즉각 촉구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말이오. 아주 그냥 돈에 환장을 여도 유분수지 말이오. 정치를 하는지 비즈니스를 하는지 당최 언제까지 꼴을 봐야요. 아이고, 이렇게 야근하는 나 이 골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0: 생방송으로 카메라 앞에서 리포팅하는 도중 갑자기 대형 바퀴벌레가 몸에 달라붙는다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방송을 진행한 한 기자가 현재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LA 지역 방송국의 레이첼 매니토프라는 기자는 캘리포니아주 셔먼 오크스에서 폭염 상황을 생방송으로 보도하던 중 난데없이 거대한 바퀴벌레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는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그녀의 목에 떨어진 뒤 가슴 위아래를 빠르게 기어다니고 있었고 이어 마이크 위로도 기어 올라갔다가 곧이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는데 이 기자는 바퀴벌레가 몸에 붙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붙었다고 인식한 듯 눈을 크게 치켰었지만 말을 멈추거나 크게 내색하지 않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여 기자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바퀴벌레가 내가 주목받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유쾌한 농담으로 넘겼으며 방송국 측도 이 영상을 기습 착륙이라는 제목을 달아 X에 올렸는데 댓글에 카메라 앞인데도 어떻게 비명 한번 안 지를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소리치고 토하고 불지르고 히스테릭하게 울면서 도망쳤을 텐데 이분께 경의를 표한다라는 글들을 남겼는가 하면 그녀의 한 동료 기자는 이분 승진시켜주세요 라는 유쾌한 농담도 남겼습니다. 사실 동물이 생방송 중에 난입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했었는데 지난 2020년 CNN의 기자는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직전 야생 라쿤을 쫓아내야 했고 202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특파원이 날씨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개 한 마리가 마이크를 낚아채 달아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방송이 중단됐는가 하면 2019년 그리스 키네타에서 진행이 된 생방송 인터뷰에서는 커다란 암태지 한 마리가 남성 기자에게 애정을 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었다고 하네요.
1: 아니, 딴 거는 모르고 있고 말이오. 아니, 도대체 암 돼지가 무엇이게 기자 양반한테 애정을 표였는지 아니 난 왜 요딴 것이 궁금한지 모르겠네. 아니 숫돼지야 팔짱 같다고 하지만 이 암돼지는 애정을 무어치게 표현을 했길래 방송과정 중단이 됐디야. 벌러덩 자빠졌나.
0: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잡화점 직원 2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본의 이온몰은 다양한 식료품, 의류, 드럭스토어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인데 무엇보다 이들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는 회사 측의 지시로 매장에 다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영진은 이날 유족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에 일어났는데 지진 발생 당시 이온몰 내부에는 이용객 3천여 명과 매장 직원 1,300에서 1,500여 명이 있었으나 지진 발생 약 30분 만에 대부분이 안전하게 대피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건물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에 휘말려 이 폭발로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직원 중 한 명은 지진 직후 일단 건물 밖으로 무사히 피난을 했으나 매출금을 금고로 옮기라는 회사 측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당신들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내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 영업부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결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후회와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976년 창업한 자파 브랜드인 이 회사는 구마모토, 후쿠오카, 사가 등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총 15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현지 경찰과 관계 당국은 회사 측의 무리한 지시가 인명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1: 매출금이 월매나 있었는진 모르겠지만서도 아이 그 돈 챙기려다 사람 죽어 보상비 들어가 변호사 비용에 사람들 민심가정 아이고 완전 손해보는 장사가 되어버렸는디 망하진 않으면 다행이네.
0: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성 출입을 제한한 남성 전용 휴양 시설이 등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운동, 사업, 자기관리 등 개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을 방해 요소로 규정한 홍보 방식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북부 산악 지역에 있는 휴양시설 발리 타임 챔버는 인생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 남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남성 전용 리트리트, 다시 말해 휴식,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최근 틱톡 등 SNS에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여성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사업 목표를 이루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 영상에는 여성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남성만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리조트 측은 참가자들이 외부 방해 요소 없이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이용 규칙에 대해서는 여성 출입 제한뿐 아니라 술, 가공식품, 약물, 오락활동, SNS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이 생활습관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 이용 비용은 최대 $3,000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논란은 홍보 영상이 확산하면서 더 커졌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비판했는가 하면 땀과 테스토스테론으로 가득 찬 여성 혐오의 메아리방 같다, 악몽 같은 곳처럼 들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남성만 참여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한 누리꾼은 이성이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경쟁심이 생겨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남성 전용 공간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그렇죠. 이 여자들이 눈앞에서 알짱대면 이 신경 쓰이죠. 아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여도 이 3천 달러씩이나 주면서 가정 집중할 일이 무엇이가 있대요. 그리고 여자 없어봐요. 남자들 심심해서 석 달도 못 가. 이 아이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빚으시고 지으시고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 완벽한 남자를 맹그러 줬는데도 아이 여자를 맹그러 주셨을까? 이 남자는 태초부터 여자 없인 못 산단 게 이 되레 여자들은 남자 없이도 사네. 이

0: 채팅임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의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1-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8월 5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 하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미셸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산울림이 부릅니다. 내게 사랑은 너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사연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세월은 유수같이 지나나 그 세월을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 한시라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흘려보내는 사람,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은 똑같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도 세월의 흐름을 아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허무하게 보내는 시절도 있었죠. 예, 그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인생을 좀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정신줄 놓기도 하고요. 허무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글쎄 발버둥 치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아득바득 살다 보면은 지치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형편에, 자기 성격에 맞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송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방송 준비하는 건 때론 힘들지만은 그래도 막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 다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복표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조용필의 세월 들려드리겠습니다.

은경 씨, 또다시 어김없이 찾아온 2026년 8월 첫 번째 험프데이.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잘 어울리는 짧고 쉬운 글귀와 시 공유하고 싶네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도 목적지는 가까워집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을 더 빛나게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희망을 품고 웃으며 걸어가세요. 그러시면서 또 하나의 짧은 글귀도 주셨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한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쉼표처럼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는 날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수요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짧게 나태주 시인의 시도 보내주셨는데요. 풀꽃이에요. 제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특히 우리 조석진님은 첫 스타트에 항상 은경씨 하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를 때, 또 친구들이 저를 불러줄 때, 그때 말고는 제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부르는데, 가끔 제 남편도 은경이라는 이름을 딱 얘기하는 순간 오,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이름 부를 때 은경아라고 꼭 불러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요,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일 같아요. 부르라고 지은 거잖아요. 오늘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조수옥진님은 아이유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마음씨도 너무 곱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아이유의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어휴, 듣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어렵더라고요. 예, 아이유의 노래가 듣기는 참 편한데 말이죠.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랄랄라 퀴즈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를 끝부분에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노래가 잘려요. 그래서 또 그거를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자리를 바꿨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광고주분들의 광고 들으시고요. 바로 수지 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9: 어, 한 모금 아니잖아.
8: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9: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0: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나 멀 거리며
0: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고 있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특히 월요일 애청하시는 분들의 컴플레인이 핏발치고 있는 이 와중에 매주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할까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우리 수지 씨의 생각은 무엇이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인기가 그냥 날로 날로 폭발적이시네. 그냥 이 날짜 한번 옮긴 거 가지고 이렇게 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좋으시겠어요?
2: 아유, 멘트가 오늘 되게 웃기셨어요.
0: 진짜 늘 월요일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월요일밖에 청취가 안 된다 하셨던 분들은 너무 속상하다고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아니 그냥 수요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고민 중이었어요. 뭐 한 달은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 달은 화요일로 하고 이렇게 할까?
2: 헷갈려요, 청취자들.
0: 그런가요? 이참에 그렇죠. 그냥 수요일로 또 쭉 가다가 또 빈덕 나면은 또 화요일로 그렇죠. 갔다가 월요일로 갔다가 뭐 하여튼 지맘대로 할게요.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지난주 남진 씨 너무 좋았어요.
2: 좋았어요. 네. 그때가 좋아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번 주는 누구일까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대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이번 주는 그 음악적인 정신세계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큰 거인인데 몸집이 작아서 작은 거인이라고 칭하죠.
0: 아유 누군지 상상이 되는데요.
2: 김수철 씨.
0: 네.
2: 이분은 1957년 4월 7일 한 69이에요. 그
0: 벌써.
2: 작은 분이.
0: 아유.
2: 그리고 키는 164cm래요.
0: 에이, 60 안 될 것 같은데.
2: I think so.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작사, 작곡가, 밴드 리더, 음악 프로듀서였어요. 70년대 말 대학 그룹 작은 거인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 작은 최고의 열정적인 사운드와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고 80년대에는 솔로 가수로 수많은 히트곡을 또 절정의 인기를 누렸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시도하며 영화음악, 국악작곡집, 무용음악, 드라마음악, 8만대장경음악, 86아시안게임음악, 88올림픽음악,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식 등의 국제적인 행사음악 작곡가, 음악감동을 통하여 독보적인 그의 음악세계를 구축하여 온 그는 작곡가이자 가수이자 연주인, 음악감독이자 문화위원이자 국악인이기도 하며 딱히 그 어느 하나의 명칭만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음악인으로 우리 음악사의 길이 남을 진정한 작은 거인이라고 하겠어요.
0: 아유, 만능 엔터테이너이시죠. 예.
2: 이 중에 뭘 하나 빼려고 했더니 뺄 게 없더라고.
0: 아이고 거기서 또 뭘 빼. 보내도 현찮은디. 그리고 이니가 지금 나와서 그 국악을 했어야요. 그땐 좀 이른 듯 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2: 맞아요.
0: 예.
2: 장충중학교를 거쳐 용산철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을 했고
0: 이야.
2: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정책과정을 수료했어요.
0: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을 다니셨네.
2: 네. 김수철은 1992년에 11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했으나 결혼 10년 만인 200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슬하에 두 딸을 두었어요. 이혼 사유는 아내의 낭비벽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네.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혼 당시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 아내에게 돌아갔어요. 김수철이 그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에서는 몇 년째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고 딱 한 번 전화를 했을 때도 바쁘다면서 끊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며 아이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어요.
0: 아유, 아버지가 좀 바쁘야지.
2: 근데 또 아버지 김수철은 당시 신문 방송에서 엄마가 사치해서 이혼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딸의 말에 의하면은 네. 본인은 진실을 안다고 하면서
3: 네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여운을 남겼어요. 그러나 김수철은 2002년 2월 11살 연하의 오씨와 이혼 당시 아내의 낭비벽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0: 아유, 이 말이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딸은 엄마 쪽이지.
2: 엄마 쪽이고 부부간에 그 저기는 모르잖아요.
0: 아무도 몰라. 아무도
2: 네.
0: 몰라.
2: 여기서 고래사냥 OST 그 나도야 간다 들어볼까요?
0: 네.
2: 네네.

0: 사실 이 곡은 좀 전주부터 들려드려야 되는데 전주까지 들려드리면 또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노래부터 시작을 했더니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1: 난 자녀 어때요? 아무러면
0: 또 우리 또 수지 씨가 괜찮다 그러면 그건 또 괜찮은 경우 계속해서
1: 딸은 그 조성민 충권 담배 카페라는 데가 있대요. 그 최진실 남편이 조성민이잖아요.
0: 네네.
1: 이분의 그 담배 카페가 있나 봐요. 거기에 아버지 김수철을 맹공격으로 공개 비난했어요.
0: 아이고.
1: 전 부인 오 씨는 네. 김수철은 이혼 후 아이들을 팽개치다 키웠다고 해요. 근데 이혼 후 7번 정도 아이들을 보러 왔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0: 네네.
1: 2003년 이후부터는 만남은커녕 아이들에게 전화 한번 없었대요.
0: 근데 같이 살아도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집 많아요.
1: 그건 맞아요. 애들하고 아비하고 무슨 얘기나 해요.
0: 그러게 월매나 또 뭐 정이 깊다고 말이야. 물론 뭐 이렇게 다정하시 가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애가 훌륭하게 자란 집안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거나 이거는 아니 이건 유태인 그 집안들을 상대로 몇 년간 조사한 거예요. 진짜로. 아이가 유난히 훌륭하게 된 집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대요. 이쪽은 좀 멋지게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혼한 마당에 뭐 아버지 칭찬할 일이시오. 우리 한국 전서상.
1: 엄마가

0: 무조건네 그냥
1: 의무치계요 근데 들을 수는 없네 통과
0: 그렇죠 이혼 당시 위자료를 청구해 받은 걸로 답을 대신한다고 해요 했어요
1: 그러니까 김수철 입장에서는 뭐 네. 이게 그 김창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아버지한테 보고 자란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수철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돈이라도 이렇게 좀 주면 그게 아버지의 역할을 좀 그래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0: 그렇죠.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네.
1: 아이 우리 어떻게 오늘따라 이렇게 또 너무 생각을 작용. 본처가 들으시면 참 껄쩍지근 허시겠지만 뭐 그렇죠.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데 예, 계속 그렇죠. 해주세요. 예.
0: 김수철이 먼저 꺼낸 그 오래된 고백 대화의 그 시작은 국악이었어요. 그 언젠가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국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수철은 국악을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국악을 공부하면 수입이 없대요. 공부한 내용을 녹음해야 하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다고 하며 그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문장 안에는 오래 버텨야 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1: 아유 버틸 돈이 없지요 당연히. 다 초짜뇨.
0: 이리 띠끼고 저리 띠끼고.
1: 맞아.
0: 그중에 그리고 곧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형 녹음해야 하는데 하니까 다음날 입금이 큰 돈이 됐더래요.
1: 아유 누가 줬을까? 그
0: 김수철 얘기가 청기 형한테 안성기 씨.
1: 아 그 고래사냥 같이 찍었잖아요.
0: 그렇죠.
1: 김수철의 그 순수함을 안성기 씨는 본 네. 거지.
0: 그렇대요. 바로 그거래요. 국악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이 떨어졌어라고 했더니 다음날로 그 큰 돈이 입금이 됐더래요.
1: 안성기 씨는 참 봐도 참 매력은 없지만 사람은 진국이야.
0: 도움은 말보다 빨랐어요. 아주 조건도 조언도 없었대요. 그 돈으로 김수철은 국악 녹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기도하는 입술보다 돕는 손길이 더욱 소중하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1: 우리 집 누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아유, 기도하고 있어. 이거보다도 돈 백불이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예. 네.
0: 시간이 흘러서 7, 8년 뒤 김수철은 꾸준히 국악 공부를 이어가다가 다시 녹음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했대요. 보통은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계속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성기의 반응은 똑같았대요. 얼마 필요하니. 그리고 또 다음날 입금. 그 대목에서 그 방청객들이 듣는 그 스튜디오 그 공기가 분명히 뭔가 달라지더래요. 방송 중 영화 서편제 OST 그 천년하게 흘러나오는데 김수철의 눈이 먼저 젖었대요.
1: 아유.
0: 예, 김수철이 작곡한 이 천년학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상징 같은 작품이거든요. 음악이 시작되자 김수철은 표정이 달라지면서 하는 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끔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는 몸이 마비가 되면서 연락이 안 되더래요. 안성기 씨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막바지가 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인 한마디 형이 제가 그리는 줄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김수철은 최근 화가로서 새로운 무대에서 섰었어요.
1: 네네.
0: 음악을 내려놓고 그림만 남기다 하면서 김수철의 첫 개인전 제목은 김수철 소리 그림이라고 해요. 김수철은 그림을 본격적으로 몰두한 그 시기를 코로나19 이후로 꼽았는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취미는 노동이 되고 노동은 기록으로 쌓였다고 해요. 200호에 이르는 대작 역시 화려한 작업실이 아닌 집안 작은 부엌에서 완성이 됐대요. 80년대를 뒤흔든 히트곡 노래 제조기까지 김수철의 이름은 각인시킨 건 밴드 작은 거인이에요. 젊은 그대 들어보죠.

0: 김수철 씨, 그 머리 그 장정구파마처럼 빠글빠글 해가지고 기타 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노래 불렀던 그 기억이 나네요.
1: 까만 앵경태.
0: 맞아요. 뿔테 안경.
1: 네. 그 작은 거인이들은 1979년 TBC 동양방송이 개최한 전국 대학 축제 경연대회에서 일곱 색깔 무지개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0: 맞습니다. 예.
1: 하지만 멤버들의 사정과 집안의 반대 그리고 대학원 진학 그 문제까지 겹치면서 밴드는 1983년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게 돼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고별의 의미를 담은 솔로 1집이었는데 네. 이 솔로 1집이 한국 대중음악사를 통째로 흔들게 됩니다. 못 다핀 꽃 한 송이, 네. 별리, 내일 이 곡들이 연달아 큰 사랑을 받으면서 김수철은 80년대 가요계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당시엔 가왕 조용필의 그 전성기였지만 그 독주를 잠시나마 흔들어 놓은 몇 안 되는 가수 중 한 명이 김수철이었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 정신 차려 등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한국 대중가요의 산 역사, 한국의 지미 핸드릭스라는 평까지 따라붙었어요. 네, 무대 위의 에너지와 원맨 밴드, 80년대 김수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장년 기타를 들고 무대를 뛰어다니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 모습. 이름이 수철이라서 용수철처럼 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0: 네.
1: 네 그의 무대 매너는 에너지 그 자체였어요. 여기에 기타 실력까지 더해지는 거죠. 아주 모두 발로 그 뛰는 거 보셨죠?
0: 그분 트레이드 네. 마크잖아요.
1: 김수철은 기타, 베이스, 키보드, 피아노, 드럼까지 천재래요.

0: 같은 손 같은 발이 나가면서 정말 무대 위를 왔다리 갔다리 뭐 기타 치면서 깡총깡총 뛰고 아 진짜 눈앞에 선하네요.
1: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나 빌딩이나 뭐 따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대요. 대신 수많은 음악적 자산을 쌓았다고 직접 밝혔어요. 네. 김수철은 재혼 여부와 사생활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는데 네. 대부분 비공개로 유지되고 이혼 후 재혼설 등의 소문이 있으나 본인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소문만 그냥 무성하군요.
1: 가수 겸 작곡가 김수철은 배우로 직접 주연 출연한 그 대표적인 영화로 고래사냥 1984년에 나왔죠.
0: 네네.
1: 하고 금홍아 금홍아 그건 1995년에 나온 그 두 편에 출연을 했어요.
0: 네.
1: 고래사냥은 배창호 감독으로 순박한 대학생 병태역이었는데 음악도 함께 담당해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수상했어요.
0: 아유 그때 당시 정말 캐릭터하고 너무 딱 맞았어요.
1: 금홍아 금홍아는 네. 1995년도에 화가 역으로 주연을 맡았어요. 김수철은 직접 연기한 작품 외에도 다수의 한국 영화에서 음악 감독 및 OST 작곡가로 활약했죠. 참고로 네. 고래사냥은 안성기 씨의 추천으로 그 약간 어수룩한 모습이 어필해서
0: 네네.
1: 그래서 출연하게 된 거래요.
0: 아, 안성기 씨의 추천으로 출연을 하게 된 거군요.
1: 네.
0: 아유 그럼
1: 네.
0: 안성기 씨가 도와줄 만도 했네.
1: 그렇죠.
0: 예.
1: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아유 오늘도 좀 아쉬운디 무엇인가가 좀. 자 그럼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끝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할까요?
1: 그래서 못다 핀 꽃 한 송이.
0: 아쉬운 마음에.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렵습니다.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고요.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또 퀴즈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렵긴 한데 가수에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가수와 제목 다 알려드립니다. 들으시는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너의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노래는 그냥 들으시고 가수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의외로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0: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늘 2시간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라랜드 이 시간 도와주신 분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윤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만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먼저 생명을 보고 손 내밀어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최훈차 콰이어의 곡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181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도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를 채울 것을 구하지 않으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인자 돌봐주며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박동현의 찬양 이어집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474장 찬송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천성기를 버리고 이사희의 음성이었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Joy For You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Joy For You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날 사랑하나 유의 찬양입니다. 장선희와 박희영 함께하는 곡이고요. 김명식 조화문이 함께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올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피처링 김소영, 이동원, 최윤성이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허미경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자연산 연어의 일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하나의 숭고한 드라마입니다. 우선 맑은 민물에서 태어나 자라던 어린 연어는 바다로 나가기 전 스몰트화라는 극심한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민물 체질에서 바닷물 체질로 체내 염분 조절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넓은 바다에 도착한 연어는 2년에서 5년 동안 거친 파도와 씨름하면서 체력과 영양을 비축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실력과 내공을 다지는 것이지요. 어느덧 성체가 된 연어는 오직 후각에 의존해 고향 강물을 찾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몸에 축적된 에너지로 폭포를 거슬러 뛰어오르고 곰과 독수리의 공격을 버텨내며 강의 상류로 힘겹게 올라갑니다. 마침내 자신이 태어났던 모천에 이르러 알을 낳는 데 성공한 연어는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어의 사체는 강과 숲의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풍부한 영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의 대자연을 살리는 생태계의 젖줄이 됩니다. 이러한 연어의 숭고한 일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바다에서 자란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물살을 거스르며 위로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연어처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급류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함께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연어 때의 도전 정신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시류에 무력하게 영합하거나 반기독교적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둘째, 성체가 된 연어들이 넓고 풍요로운 바다를 뒤로 하고 굳이 좁고 험난한 계곡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죽기 전에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어는 평균 2천 내지 3천 개의 알을 품고 모천을 찾아 올라가 산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저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좀 더 나은 삶 정도가 아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 열매 맺는 일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이 말입니다. 셋째, 고향에 도착한 연어가 자갈밭에 알을 낳고 자신의 죽은 몸으로 주변 생태계를 풍요롭게 살려내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나 혼자 편하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완성은 내가 떠난 자리에 남기는 유산에 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다음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남겼는지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알래스카 연어의 숭고한 일생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4: 이 노래 안 불러본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중 작사, 홍남파 작곡, 봉당 봉당. 이 명곡 다 아시죠?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냄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아주 멋있는 곡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연상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퐁당퐁당 기도의 돌을 던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 손을 간지럽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전달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적 표현으로 재해석을 해봅니다. 2절 가사,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퍼질 대로 퍼져라,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고운 노래 한마디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재해석해 봅니다.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고운 노래 소리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즐기며 살아가십니까? 적잖은 영혼들이 척박한 영혼의 환경 속에서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고운 노래 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야 되고 사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때로 우리는 그러나 어리석게 미련하게 척박한 상태로 내 영혼을 내가 몰고 가며 척박한 삶을 내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고운 노래 한마디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 속에 만들어내주고 계십니다.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가까이 깊숙이 찾아오시며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창세기 31장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 타임즈 매거진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어떤 기업들은 자기 종업원들에게 이 헬멧 또는 모자를 씌우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AI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종업원들이 두뇌의 뇌파를 찍어서 컴퓨터로 송신하면 그 컴퓨터에서 AI가 그 종업원들의 두뇌 상태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떤 디프레션 문제, 불만의 문제, 화가 나 있는 상태, 만족감의 여부 이런 것들을 쭉 AI로 분석하며 계속해서 이 AI와 두뇌 사이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며 기술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겠습니다만 개인의 모든 사적인 권리를 이 프라이버시를 다 무시한 채 중국의 적잖은 기업들이 이런 면에서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한편 자기들의 연구 재료로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에 걸쳐서.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헬멧도 안 씌우시고 우리 두뇌, 뇌파를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계획을 자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프라이버시를 뺏어가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더 만족스러운, 더 아름다운, 더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뇌의 움직임을

그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본문 가운데 야곱이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사기꾼의 이야기 넘버 3로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제가 두 야곱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야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기치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실을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야곱을 찾아오시며 야곱을 새롭게 빚으시며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창세기 30장 43절 마지막 절에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번창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의 가족 열두 아들을 열한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 그런 가족의 번창을 기록했고 30장에서는 야곱의 물질의 번창을 기록해 줬습니다. 29장에서는 야곱이 야곱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고 30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꾀를 능가하는 모습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번창했습니다. 31장 1, 2, 3절에서는 이제 라반의 반응, 야곱의 번창에 대한 라반의 반응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야곱에 대해 많이 소원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위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어차피 야곱은 라반의 땅에 바딴 아람에 뿌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4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레아와 라헬의 동의,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우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두 아내가 동의를 하며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가족을 다 이끌고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사실을 뒤늦게 라반이 알고 추적을 해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야곱에게 손 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26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라반과 야곱의 논쟁, 여기에 야곱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20년 내내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의 등을 쳐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기꾼에서 이제 신실한 일꾼으로 바뀐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던 라반을 열심히 섬기는 야곱의 모습,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저변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에 점점 공고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야곱 때문에 당신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훔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려 찢긴 짐승들 또는 뭐 밤에 도둑질 당

0: 낮에 도둑질 당한 양 염소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다 삼촌에게 변상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다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래 훔쳐먹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손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자기가 섬기는 라반을 위해 자기 주머니에서 갚았다고 여기 야곱이 39절에 소술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20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 6년 동안 당신 라반의 양과 염소를 키우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41절 말씀에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사기를 치셨으며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라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42절에 여기에 야곱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 빈털터리로 돌려보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찾아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43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과 라반 사이의 일종의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며 31장이 종결됩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해 찾아오시며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댕그만이 혼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이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삶 전체를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20년의 타지 생활을 통해 야곱은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야곱은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한 우리 인생의 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압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구나. 우리가 다 압니다.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볼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자기 믿음을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의 아버지 내 장인 라반이 화가 났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안 흔들리는 흔들림이 없는 전과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는 야곱입니다.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래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서 이 타지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나 더 이상 사람을 라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야곱의 시각도 바뀝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뺏어갔다고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하지만 구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뺏어간 것으로 보았으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친히 뺏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각의 변화이죠. 야곱은 자신의 번창을 자기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뛰어난 꾀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꿈에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다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변상해주고 보상해 주겠노라. 그 결과로 자기가 번창했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수도 많이 썼습니다. 나무가지를 뭐 어떻게 하고 했으나 나름대로 튼튼한 양끼리 교접하고 등등 했으나 그러나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번창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른 생각으로 계속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왜 해필이면 에서도 아닌 라반도 아닌 이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이유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는 은혜만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죄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즐기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며 진리를 보게 하며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죄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일하시며 우리 속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시각을 더 밝게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내 삶의 번창이 내 꾀의 결과가 아닌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널려져 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이해를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시각이 바뀌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뿐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의 자세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계속하는 영혼들을 성경은 성숙하다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이 어디에 있든 간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빌립보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성숙한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타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 속에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계시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삶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더욱더 깊이 있게 공고하게 바꿔주시는 그 경험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더 명쾌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시며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사기꾼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6절에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거늘 힘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섬김은 능력입니다. 섬김은 고상함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수십 년 지났는데 남을 섬긴다는 게 뭔지 모르는 영혼들이 있으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켰는데 왜 그 영혼들은 변화되고 있지 아니한지 아니면 왜 내 속에 그 부분은 변화되고 있지 아니한지 왜 나는 섬길 줄 모르는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맛을 모르는 것이 아픔이죠. 대살가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외인에 대하여 외인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 단정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예수쟁이 답게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쟁이 답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사람의 상식과 예의를 훌쩍 뛰어넘는 고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설교 많이 들으면 뭐 해서 먹습니까? 성경 통독을 몇 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상식과 예의를 훌쩍 뛰어넘는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라반을 섬기는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집어넣으시며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부어주시는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에, 우리 가치관에, 우리 인격에 분명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듯이 게으름이 변하여 부지런함으로 이기적인 고집과 교만과 자만심이 조금씩 깎여져 나가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씩 우리 속에 자리잡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붙은 욕심이 점점 그 매력을 잃어가는 경험을 세상을 향한 걱정이 점점점 그 위력이 약해져가는 경험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더 선명해지며 우리 두뇌를 더 가득가득 점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거나 더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증상입니다. 증상입니다. 다시 한번 퐁당퐁당의 낭만으로 초대합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냄보다 퍼져라. 멀리멀리 널리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저는 여기서 우리 마음을 향해 돌을 던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연상해 봅니다. 우리의 손을 간지려 주시려고, 우리 영혼에 만족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냄무라 퍼져라. 퍼질 대로 퍼져라.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여기서 저는 고운 노래 한마디를 세상에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운 노래 한마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라고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고운 노래 한마디 우리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을 아름다운 시로 바꾸어 주십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 행동을 고상한 시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게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약속으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가 과연 들은 바 그 고운 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돈하시며 주 앞에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고운 노래를 몇 곡이나 들으셨습니까? 그 고운 노래 소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제거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신 천상의 아름다운 고운 노래 멜로디를 듣기 원합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감사드리게 됩니다.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고운 노래 소리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가 막힌 삶 살아갑시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의 잦은 소통이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추가 긴축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무역 제재와 맞대응 조치를 내놨지만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갈등 확산보다는 협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의 AI 모델이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이어 세 번째 불량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황금 한 대 전함 건조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방식 변경으로 15척 건조 비용이 약 2,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현안은 이란 전쟁보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5%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 나선 한국계 민주당 인사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 색깔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백신 찬성론자로 꼽히는 슈워츠 후보자는 약 1년간 공석이었던 CDC 수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뉴멕시코주가 제프리 엡스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핵심 증거를 공유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황금 항대 핵심 전함 15대의 건조 비용 추산치가 급증했습니다. 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의회 예산국은 트럼프급 신형 전함의 선도함인 디파이언스의 건조비를 234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80억 달러가 불어난 액수입니다. 나머지 전함도 한 척당 180억 달러로 늘어나 전체 15척 건조 비용은 애초 추산치보다 50% 이상 많은 2,75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초도함을 건조하는 데에만 최소 8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년 6개월 이내에 전함 두 척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구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급증의 원인으로는 동력원 변경이 지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12월 구상 공개 때 계획된 가스터빈 엔진이 아닌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사양을 바꾸라고 몇 달 뒤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설계와 건조 방식이 대폭 변경되면서 단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5척에 달하는 원자력 추진 전함으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를 모두 건조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4,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전함의 애정을 드러내며 이를 현대식으로 부활시켜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5월 11일 발표한 조선계획에서 2055년까지 트럼프급 전함을 최소 15척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선 역량을 보완하려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한국의 조선업계에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지 주목받았습니다. 황금 함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미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관측됩니다. 미 상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제프 머클리는 의회 예산국에 황금 함대 사업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머클리 의원은 국민의 살림살이가 식품과 휘발유, 보건, 보육 때문에 쪼들리는 시기에 트럼프의 이름을 새기는 새 전함을 비롯한 황금 함대에 수천억 달러를 탕진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지출안에서 황금 함대와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해군이 최근 수년 동안 신형 전함을 계획과 예산에 맞춰 건조한 적이 없다며 황금 함대 사업에 따른 선박도 한 척이라도 건조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계획을 취소했고 연안 전투함도 결함 때문에 차질을 빚고 일부를 이미 퇴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도 선도함이 취역한 이후 기계와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건조에 차질을 빚다가 현재 한 척만 가동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척의 인도는 몇 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둘 엘사에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무슬림 후보인 엘사에드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은 젊은 진보 후보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꺾고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이어지면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주류 세력은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AP통신은 4일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엘사예드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출신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고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엘사예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미 선거 분석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로저스 후보가 엘사에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엘사에드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미시간주 예비선거는 민주당 내 주류 중도 세력과 소수 진보 세력 간의 노선 다툼에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중보건 관료 출신인 엘사에드는 이번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좌장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역시 진보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크루티스 연방 하원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3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스티븐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당내 주류 핵심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공공의료보험 확대 및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반대를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반면에 스티븐슨 후보는 친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내며 엘사에드와 날을 세워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티븐스 후보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6개 외부 단체들로부터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지출 수혜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지출의 절반 이상은 친이스라엘 루비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슈퍼팩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븐스 후보를 위한 광고비 지출은 엘사에드 후보 관련 지출보다 9배나 많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의 광고비 집행은 지역 예비선거 기준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미시간주는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2024년 대선에서 미시간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73%,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48.31%를 얻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빙의 승리를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제재에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로 맞대응했지만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9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과 중국이 최근 잇따라 무역 제재와 맞대응 조치를 주고받았지만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6일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국토안보부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 반격 조치에 나섰으나 이 같은 마찰이 양국의 경제무역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무인기 관련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관한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인증 협력 중단과 미국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을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국토안보부가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히토리와 같은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부교수도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처럼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 교수는 이어 현재 미중 관계는 경쟁 구도 속에서도 갈등을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정상회담은 이를 조율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며 이번 무역 갈등이 9월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푸펑젠 싱가포르 경영대 부교수는 중국의 이번 대응은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이라며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전까지 양국 경제무역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제재와 맞대응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제재와는 달리 중국의 대응은 특정 행위에 대한 표적 대응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보복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자국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의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키스 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도 내부 사이버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 AI의 GPT 모델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된 이른바 불량 에이전트 사고입니다. 메타는 자사 AI 모델 뮤즈 스파크가 독립 검증업체 이레귤러가 진행하는 시험 도중 인터넷에 무단으로 접속했고 이후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뮤즈 스파크는 이레귤러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연결됐으며 취약점을 악용해 외부 기관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피해를 본 기관은 한 곳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뮤즈 스파크가 샌드박스로 불리는 격리 환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앞서 샌드박스에서 탈출해 보안 공격을 감행한 GPT 모델의 허깅 페이스 해킹 사고보다는 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이레귤러 측은 이번 사건은 샌드박스 격리 환경의 탈출이나 정교한 사이버 해킹 공작과는 다르다며 현재 해결되지 않은 보안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GPT와 달리 엔트로픽 사례처럼 인간의 실수로 인터넷에 연결돼 해킹을 자행한 사건과 비슷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주 사이에 세계 AI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 세 곳의 최첨단 모델이 연이어 내부 시험 도중 외부 업체를 해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AI발 사이버 보안 경계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AI 보안 연구소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AI 모델이 가짜 신원으로 인간과 접촉해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하는 등 위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는 첨단 AI 모델 출시 30일 전에 모델을 사전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 중이고 미 의회에서도 AI가 통제를 잃으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AI 킬 스위치법이 발의되는 등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이레귤러는 이번 보안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 사후 보고서와 백서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지도부 검거에 사상 최대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 8명에 대해 모두 합쳐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은 마약과 테러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법집행국 INL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멕시코의 대표적인 마약 조직이자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로도 지정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지도부 8명에 대해 최대 1억 200만 달러, 한화 약 1,453억 원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INL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인을 위협하는 마약과 테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이고 단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상금은 미국의 마약 보상 프로그램 NRP와 초국적 조직 범죄 보상 프로그램 TOCRP에 따라 지급되며 수배 대상자들의 체포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인물은 최근 사망한 CJNG 창립자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곤살레스, 일명 펠론입니다. 곤살레스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으며 그의 현상금은 기존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한화 약 356억 원으로 5배나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수배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1,500만 달러, 1,000만 달러, 200만 달러 등 각각 다른 규모의 현상금이 책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CJNG와 연계된 인물들의 가족과 지인, 사업 관계자 등 65명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내 마약 유입 차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Radio입니다.
1: 뉴욕주가 추진한 아이스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연방 이민집행 업무를 주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지역경찰과 아이스 간 협력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조치는 유지되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뉴욕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연방법원이 뉴욕주와 연방정부가 충돌해온 이민 단속 관련 법률에 대해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 등 연방 이민 단속 인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지역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287 협약 금지 조항은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 단속 제한 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함께 지역 경찰이나 카운티 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87 협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뉴욕주가 연방 기관의 업무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면서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민법 집행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이름과 소속 등 신원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은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87 협약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연방이민 단속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뉴욕주가 지역 법집행기관의 행정과 자원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287 협약은 지역 경찰이나 교정기관이 ICE와 협력해 일부 연방이민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뉴욕주는 법 시행에 따라서 12개 카운티 정부에 ICE와 체결한 협약을 오는 25일까지 종료하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부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협력 제한 조항은 예정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후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87 협약 제한 조치가 유지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을 시행할 수 없게 된 데에는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뉴욕주의 정책 방향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적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 조금 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 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백악관을 이륙할 당시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 안전거리 유지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제소의 대응 미숙으로 두 항공기 사이에 표준 분리 상실이 발생했으며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1을 타고 이동할 때 인근 공항을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 충돌 위험 범위에 들어갔던 것으로 5일 파악됐습니다. 항공교통관제의 교신 기록과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마린1은 전날 오후 2시 33분에서 34분께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엘립스 공원을 이륙했습니다. 이륙 3분 전 마린1 조종사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에게 3분 뒤에 이륙이라고 알렸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에서 직선으로 4마일가량 거리입니다. 관행대로면 항공기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분 전 통보가 원칙이고 연방항공청은 이 시간 동안 민간 항공기를 활주로에 묶어둬야 했지만 엔보이 에어가 운항하는 여객기는 오후 2시 34분 예정대로 레이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린1과 여객기는 표준 분리 상실 상태가 됐습니다.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규정으로 수평으로 1.5마일, 수직으로 500피트의 거리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항공기간 거리가 연방 규정상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으며 서로 접근하는 항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근접사고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연방항공청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히 마린1을 타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해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여객기도 목적지인 플로리다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마린1 조종사가 세 차례 이륙을 통보했는데도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까운 레이건 공항 주변은 항공기 이착륙이 잦은 데다 군용 항공기의 운항도

0: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는 추수감사절이 폐지돼야 한다고 한다.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이어 공산주의가 1,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등을 다 합쳐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은 홍 후보가 과거 추수감사절에 대해 식민주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오는 11일 민주당의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를 결정할 예비 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달리면서 워싱턴 DC 정가에 주목을 받는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선 주류인 중도 진영을 위협하고 있고 공화당은 공세 관역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홍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승리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주지사직을 두고 맞붙는데 민주당 주류는 홍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사회주의자 압둘 엘사예드 후보에 대해서도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불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바람을 경계하는 한편 이념 대결을 통해 공화당의 유리한 구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감세와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했다며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캐나다 등 모두가 부과한 관세로 손해를 봐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는 미국의 핵심 경합주입니다. 2008년부터 2020년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다가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줬습니다. 1912년 이후 네바다는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줬습니다. 네바다가 미국의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포함한 고물가, 데이터센터 밀집으로 인한 전력난 등이 이 지역의 주요 선거 쟁점입니다. 공화당 소속 조 롬바르도 현 주지사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데 네바다주 법무장관인 민주당 후보에 맞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예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비록 투표율은 높지 않았지만 연방 하원 다수당과 상원 권력 구도를 좌우할 핵심 경합 지역의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버지니아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 예비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본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비 선거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정치권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연방의회의 권력 지형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소속 1석과 공석 4석을 제외하면 양당의 의석 차이는 불과 6석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불과한 경합 지역의 승패가 연방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버지니아 역시 핵심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석을 10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했지만 주민 투표 이후 버지니아 주 대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안을 무효화하면서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최소 2개 지역구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공화당 역시 민주당 지역구 한 곳을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은 버지니아 비치를 중심으로 한 제2 연방 하원 선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민주당 일레인 루리아 전 연방 하원의원이 예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현역 제니 키건스 의원과 2022년에 이어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키건스 의원을 버지니아 공화당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2선거구는 지난 2008년 이후 이 지역 승자가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결과와 일치해온 대표적인 벨웨더 선거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1선거구 역시 주요 격전지입니다. 20년 가까이 지역을 지켜온 공화당 롭 위트먼 의원이 민주당 셰넌 테일러 전 헬리코 카운티 검사장과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은 리치먼드 교회 지역의 인구 변화와 정치 지형 변화를 바탕으로 이 지역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리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자인 스티븐 판스워스 교수는 민주당이

0: 당초 기대했던 내석 확대는 어려워졌지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제1, 제2선거구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제7선거구에서 민주당 현역 유진 빈드먼 의원에게 도전하는 더글러스 올리번트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빈드먼 의원은 지난 2024년 선거에서 3%포인트도 되지 않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만큼 공화당은 이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도 본격적인 대결 구도를 갖췄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버트 미주사와 예비역 육군소장이 승리하며 민주당의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상원의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자금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워너 의원은 이미 2,5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확보한 반면 미주사와 후보를 포함한 공화당 예비후보 3명이 모금한 금액은 모두 합쳐 약 62만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주사와 후보는 워너 의원은 이미 대부분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며 나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후보인 만큼 모금한 1달러가 워너 의원의 10달러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상원의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4석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미시간주를 비롯해 알래스카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이 민주당의 핵심 공략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버지니아 예비선거를 통해 하원 주요 격전지와 상원 대결 구도가 모두 확정된 만큼 앞으로 약 석 달 동안 전국적인 선거 자금 경쟁과 정책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국에서 기생충으로 인해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한 달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5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질병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주는 47개 주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확인된 주도 기존 9곳에서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외에도 아칸소, 아이오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등 중남부와 남동부 해안 지역들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난 겁니다. 앞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이클로스 포리아증 집단 감염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 보고 건수는 2만 5천 건을 넘겼는데 이는 종전 최고 수치인 2019년 4,700건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이클로스 포리아증은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치명적이진 않은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미시간에서는 기저질환 환자 2명이 이 사이클로스 포리아증에 걸린 후 사망했습니다. 그 여파로 소비자들이 양상추 섭취를 꺼리면서 샐러드 전문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샐러드 앤고가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날부터 모든 매장을 닫을 예정입니다. 샐러드 앤고 측은 자사와 관련은 없었지만 지난달 발생한 사이클로스 포리아증 집단 발병이 어려움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 외에도 생양상추를 재료로 사용하는 많은 음식점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양상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타코벨 고객 수가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직접 연관이 없는 치폴레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5일 더브롱스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5급 경보 화재로 확대됐고 최소 3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관들도 진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 더브롱스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5일 낮 12시 30분쯤 더브롱스 노드 지역에 있는 5층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확산돼서 소방당국은 오후 2시경 화재 경보를 5급 대형 화재로 격상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건물 여러 층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불이 난 건물은 2층과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폭발 원인과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최소 3명이 위중한 상태이며 5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주민들은 폭발음이 매우 컸다고 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소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건물 안에 남겨진 반려동물들을 구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구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화재 현장 주변에서 연기와 교통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건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폭발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뉴욕타임즈 기사 One of the world's smallest countries has a new name.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국명을 변경했다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 중 하나인 나우루가 최근 자신의 원래 이름인 나우에로로 국호를 공식 변경했다는 소식인데요. 서구 열강의 지배 과정에서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왜곡되었던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나우에로의 첫걸음 이야기 함께 알아보시죠. The South Pacific Island nation, formerly known as Nauru, has officially adopted its native name, Nauru, to better align with its indigenous language. 과거 나우루로 알려졌던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자국의 토착어에 더 잘 맞추기 위해 공식적으로 원래 이름인 나우에로를 국호로 채택했습니다. Formerly known as, 이전에는 무엇무엇으로 알려졌다 라는 의미고요. Well known as 라고 하면 무엇무엇으로 잘 알려졌다 라는 뜻입니다. To better align with, 무엇무엇과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해 여기서 align with은 어떤 것에 맞추다,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인데요. 기업의 정책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면 Our company values align with customer expectations. 우리 회사 가치는 고객의 기대에 부합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previous name originated from early European visitors who alt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due to linguistic challenges. 기존의 이름은 초기 유럽인들이 현지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변형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originate from, 무엇무엇에서 유래하다, 시작되다 라는 뜻이고요. who alt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관계대명사 who가 앞에 early European visitors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early European visitors who alt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원래 발음을 바꿔봐버린 초기 유럽 방문객들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alter는 바꾸다, 변형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흔히 바꾸다는 의미로 change를 쓰기도 하는데요. alter는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뜻의 change보다는 조금 변형하다 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Officials emphasized that this change serves to reclaim their pre-colonial identity and address the lasting cultural legacy of colonization.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변경이 식민지 이전의 정체성을 되찾고 식민 지배가 남긴 지속적인 문화적 유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mphasize, 강조하다 라는 의미고요. reclaim their pre-colonial identity. 여기서 reclaim은 되찾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get back 보다는 강한 의미로 기사에서는 잃어버린 권리나 빼앗긴 정체성, 원래의 문화를 다시 회복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명예를 회복할 때 He fought hard to reclaim his reputation.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is move reflects a broader global movement where nations rename themselves to shed historical impositions and honor their authentic heritage. 이번 조치는 역사적으로 강요된 명칭을 벗어던지고 자신들의 진정한 유산을 기리기 위해 국명을 변경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합니다. reflect, 반영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hed something, 허물이나 불필요한 관습, 역사적 굴레 등을 벗어던지다, 털어내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오래된 이미지를 벗어던질 때 The city is trying to shed its negative image. 그 도시는 부적절한 이미지를 벗어던지려 노력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rename, 이름을 다시 짓다, 개명하다 라는 뜻이고요. authentic heritage, 진정한 유산, 고유한 문화유산이란 의미입니다. 이번 나우에로의 국호 환원 소식은 단순한 지도상의 이름 변경 이상의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버마가 미얀마로,
스와질랜드가 에스와티니로 그리고 터키가 투르키에로 바뀐 것처럼 지명을 바꾸는 행위는 탈식민지화, decolonization 과정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했더라도 언어와 지명 속에 남아있는 서구 열강의 흔적을 지워내는 것은 식민 지배로 손상된 민족의 자존감을 치유하는 필수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혀에 맞추어 변형되었던 나우루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스스로를 부르기로 한 나우에로 사람들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S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의 잦은 소통이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추가 긴축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무역 제재와 맞대응 조치를 내놨지만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갈등 확산보다는 협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의 AI 모델이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이어 세 번째 불량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황금 함대 전함 건조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방식 변경으로 15척 건조 비용이 약 2,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현안은 이란 전쟁보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5%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 나선 한국계 민주당 인사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 색깔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백신 찬성론자로 꼽히는 슈워츠 후보자는 약 1년간 공석이었던 CDC 수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뉴멕시코주가 제프리 에스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핵심 증거를 공유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전국적으로 치솟았던 계란값 뒤에 대형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법당국과 합의한 업체들은 전국 푸드뱅크에 계란 5,300만 개를 기부하고 뉴욕에도 수백만 개의 계란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 법무부와 17개 주 검찰은 미국의 대형 계란 생산업체 3곳이 수년간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와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칼메인 푸즈, 버소바, 힉먼스 에그렌치로 당국은 이들 업체가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지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입찰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새 업체는 전국 푸드뱅크와 비영리 단체에 계란 5,300만 개를 무상 공급하고 각 주정부에 총 330만 달러를 지급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서 반독점법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부의 감독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뉴욕에는 약 490만 개의 계란이 푸드뱅크와 지역 구호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계란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기업들의 불법 담합이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부담을 키웠다며 이번 합의는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 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체들은 합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는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식품시장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추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백신 지지론자로 알려진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후보자가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정책을 둘러싸고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중보건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3: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차기 수장 후보자가 5일 의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이날 에리카 슈워츠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팀 케인 버지니아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수전 모네라즈 전 국장이 해임된 지 약 1년 만에 새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맞서다 임기를 한 달도 못 채우고 8월 27일 해임됐습니다. 당시 모나레즈 전 국장은 케네디 장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자문위를 꾸려 백신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내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절대로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고 정직하고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백신과 예방의학을 지지해온 백신 찬성론자로 꼽힙니다. 청문회에서도 맥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포함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믿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슈워츠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경우 마주칠 가장 큰 적은 케네디 장관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다만 청문회에서 만성질환 퇴치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케네디 장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에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공중보건 서비스 부총감을 지낸 슈워츠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건 분야 고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정책 의제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멕시코 주정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N 방송과 NBC 방송은 5일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 법무장관이 연방 법무부와 토드 블랜치 연방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엡스틴 수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멕시코는 엡스틴의 성범죄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된 조로 목장의 소재지로 법무부와 주수사 당국은 해당 농장을 함께 수사 중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피해자 신원 보호를 이유로 조로목장 내 성학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뉴멕시코 수사당국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토레스 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수사관과의 정보 공유가 지속적인 저항에 맞부딪혀왔다며 핵심 정보에 대해 10차례에 걸쳐 별도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단 한 번도 우리와 협력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와 블렌치 장관 직무대행이 앱스틴과 그의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렌치 직무대행이 서명 한 번만 하면 우리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줄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며 연방정부의 수수방관이 수사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생존자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연방법무부는 편집되지 않은 파일을 뉴멕시코 정부와 공유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앱스틴 성학대 피해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멕시코 측에 손을 들어주며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파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그들이 이미 이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고려하면 웃기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앱스틴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로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루 전 왕자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유명인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대 초까지 앱스틴과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공공연히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앱스틴은 지난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 공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비시민권자도 이민 단속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거나 신분 상태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내선 항공편이라도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하차 과정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TSA와 이민 단속 기관인 ICE는 모두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입니다. TSA가 항공 승객 정보를 ICE와 공유하면 ICE는 이를 기존 이민 기록과 확인해서 단속 대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에 또 이민 신분이 취소됐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민 신청 심사 중인 경우와 또는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신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여행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중요한 이민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행 계획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경찰이 주요 고속도로에서 8월 9일까지 제2차 과속 단속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한인 운전자들의 이용이 많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I-495를 비롯해서 나스와 서폭 카운티 주요 도로 등 주 전역 고속도로에서 진행됩니다. 뉴욕주 경찰은 과속뿐 아니라 산만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1차 캠페인에서 과속 14,000여 건을 포함해서 모두 56,000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특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 건수가 기록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청은 과속이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며 운전자들에게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에서 과속으로 숨진 운전자는 11,000명을 넘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버지니아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열재 보강, 창문과 문틈의 틈새 막기, 냉 난방 덕트 보수, LED 조명교체, 환기시설 개선 등이 포함되며 오래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에어컨이나 난방기기의 수리 또는 교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작업 전에는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올여름은 에너지도 절약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5월 취임한 이래 그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취재원들이 이렇게 전했다면서 이는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 사이의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최근 전례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에게 몰아서 전화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여러 차례 할 때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그보다 더 오래 잠잠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의 급부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워시에게 자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두 사람이 통화 정책을 논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다만 워시 의장이 상원 인준을 받은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문제를 꺼낸 적이 없다는 대화 내용을 아는 한 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연준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때때로 만나는 일 자체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이런 접촉은 공식적이고 사전 조율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빌 클린턴으로부터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최근 대통령들은 연준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을 피했습니다. 백악관과 연준 의장 사이의 접촉은 1960년대에는 더 빈번했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1972년 선거를 앞두고 아서 번스 의장에게 통화 정책을 완화하라고 집요하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계기로 양측의 접촉은 줄었습니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 후 물가 상승이 심해졌습니다. 번스 의장은 1971년 12월 백악관 집무실에 있던 닉슨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 다음 주에 열릴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도록 연준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닉슨은 잘하고 있다며 연준 이사들의 엉덩이를 조금 걷어차주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녹음됐고 나중에 공개돼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대통령과 연준 의장과의 소통은 대체로 재무부 장관을 거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어느 대통령보다도 연준의 독립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연준 의장이 금리를 정할 때 자신과 상의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열린 워시 의장 취임 선서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나는 케빈이 완전히 독립적이기를 바란다며 나를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라.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훌륭하게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자주 밝혔으며 이는 그의 공개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 투자의 강한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는 4월 인준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건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워시 의장이 소중한 외부 경제 자문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워시를 칭찬하면서 워시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워시에게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들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인 2018년에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던 제롬 파월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파월은 두 번째 임기가 만료되면서 올해 5월에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연준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거나 통화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개하는 등 신중한 처신을 보였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는 바이든과 만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금리 인하를 거부하거나 인하했을 때도 충분히 내리지 않았다며 그를 너무 늦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고 그와의 대화를 벽에 대고 말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다른 정계 인사들과도 자주 만나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는 4일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지역에 있는 인기 식당에서 J.D. 벤스 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진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시는 지난달 조지타운에서 벤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닉 루나와 벤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클리프 심스를 위한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미군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한 미국인의 마지막 소원이 70여 년 만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한국인 소년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직접 그 소년을 찾고 나섰습니다. 국가보훈부도 국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5: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의 아들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전쟁 중 아버지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 킴을 찾고 싶다며 최근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지어 씨는 생전 아버지는 늘 킴을 그리워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H. 모지어는 지난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6.25 전쟁에 참전해 전쟁의 참상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후 195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지어 기자의 기억에 따르면 킴은 1951년 겨울 기준으로 약 15살이었으며 현재는 80대 후반에서 90세 안팎의 연령으로 추정됩니다. 또 홍천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당시 이미 아버지를 여인 상태였으며 전쟁 중 폭격을 피해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은 모지어 기자를 도와 사진 촬영에 함께 다녔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기자와 함께 자신의 집을 찾아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누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52년 7월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들 모지어 씨는 199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킴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통해 전쟁 속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이번 사연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하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4: 미국인들이 이란 전쟁보다 물가 문제를 더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마켓대학교 로스쿨은 지난달 22일에서 29일 미국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부터 줄곧 이 조사에서 중요한 현안 1위로 지목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28%만 미국 경제 상황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위원 3명은 물가상승률이 5년 넘게 연준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이란 전쟁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경제 전반에 이어 10%로 3위에 그쳐 응답률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 6개월째에 접어든 이란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미군 18명이 전장에서 사망했으며 국방부는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응답자의 75%가 전쟁이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조사의 응답률 72%에서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또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률도 지난 6월에 81%에서 상승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소나기와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 조금 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소나기와 함께 천둥번개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 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H스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은 지금 K라디오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역사를 이끌어온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27년 만에 회사를 떠납니다. 구글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허사비스를 새 수석 과학자로 임명했습니다. 잇따른 핵심 인력 이탈 속에 구글의 AI 경쟁력과 향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구글 내에서 전설로 불리던 제프 딘 수석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창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AI 개발 사업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를 맡아왔던 노벨상 수상자 데미스 허사비스가 자리를 승계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달의 피차이 구글 CEO는 허사비스가 수석과학자 직책을 맡게 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허사비스 신임 수석과학자는 딥마인드 의장을 겸하고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도 계속 이끌게 됩니다. 피차이 CEO는 그간 허사비스와 범용 인공지능 AGI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인사가 AGI와 과학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허사비스도 함께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을 AGI 개발에 헌신해왔으며 그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느낀다며 이번 인사 이후 큰 그림에 집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향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보다 AI의 가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아이소모픽 랩스 운영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허사비스는 수석과학자 임명 뒤에도 미국으로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에 머물 예정입니다. 허사비스의 뒤를 이어 딥마인드를 이끌 새 수장으로는 쿠라이 카부쿠 우울루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임명됐습니다. 구글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제프 딘 기존 수석과학자는 27년간의 구글 경력을 마무리하고 공익법인 디스커버리 루프 창업에 나섭니다. 제프 딘은 1999년 구글의 30번째 직원으로 입사해서 초기 검색 인프라부터 AI 신경망까지 구글의 기술 전환 전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AI 모델 제미나이 프로의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제프 딘을 비롯한 핵심 연구진이 회사를 떠났는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공동 개발자인 노엄 샤지어와 노벨상 공동 수상자인 존 점퍼가 지난 6월 각각 오픈AI와 엔트로픽으로 이직한 데 이은 추가 인재 이탈을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8: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연장한 데 대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 경보가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체포 및 구금 위험을 우려해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는 2017년 시작돼 매년 갱신돼 내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관광 목적의 방북은 금지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 활동가들의 방북은 지금보다 수월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해외여행과 관련 없는 첫 지역 감염 댕기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북버지니아 지역 보건기관과 함께 모기 감시와 역학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9: 버지니아주 보건부는 최근 북버지니아 거주 주민 한 명이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댕기열에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버지니아에서 확인된 첫 번째 지역 내 감염 사례입니다. 그동안 미국 내 댕기열 감염 대부분은 카리브해와 중남미 등 감염 위험 지역을 방문한 뒤 발생하는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는 해외 여행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장 캐머런 웹 박사는 의료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환자가 몇 주 전 해외에서 댕기열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 지역 모기에 물렸고 이후 해당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서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지역 감염 사례나 지속적인 지역 내 전파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버지니아에서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페어팩스 카운티와 라우든 카운티 보건부와 협력해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댕기열을 옮길 수 있는 모기개체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주로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감염된 이집트 모기 등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심한 두통, 눈 뒤쪽 통증, 메스꺼움,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상은 2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 정도 지나 회복하지만 일부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댕기열 감염자의 약 5% 정도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심한 복통이나 지속적인 구토 등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댕기열을 직접 치료하는 특정 항바이러스제는 없으며 중증 환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질병

0: 박스당 14불99, 하 5번째당 12불99, 냉동 대패 갈비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간장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도 내부 사이버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 AI의 GPT 모델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된 이른바 불량 에이전트 사고입니다. 메타는 자사 AI 모델 뮤즈 스파크가 독립 검증업체 이레귤러가 진행하는 시험 도중 인터넷에 무단으로 접속했고 이후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뮤즈 스파크는 이레귤러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연결됐으며 취약점을 악용해 외부 기관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피해를 본 기관은 한 곳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뮤즈 스파크가 샌드박스로 불리는 격리 환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접속했

0: 하는 점을 비춰보면 앞서 샌드박스에서 탈출해 보안 공격을 감행한 GPT 모델의 허깅 페이스 해킹 사고보다는 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이레귤러 측은 이번 사건은 샌드박스 격리 환경의 탈출이나 정교한 사이버 해킹 공작과는 다르다며 현재 해결되지 않은 보안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GPT와 달리 엔트로픽 사례처럼 인간의 실수로 인터넷에 연결돼 해킹을 자행한 사건과 비슷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주 사이에 세계 AI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 세 곳의 최첨단 모델이 연이어 내부 시험 도중 외부 업체를 해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AI발 사이버 보안 경계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AI 보안 연구소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AI 모델이 가짜 신원으로 인간과 접촉해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하는 등 위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는 첨단 AI 모델 출시 30일 전에 모델을 사전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 중이고 미 의회에서도 AI가 통제를 잃으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AI 킬 스위치법이 발의되는 등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이 레귤러는 이번 보안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 사후 보고서와 백서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가 다소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치면서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공식 고용지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지난 7월 미국 내 민간 기업 고용이 전달보다 4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 증가 폭인 9만 5천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7만 5천 명 수준에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4만 6천 명이 늘어나며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 금융업에서 1만 명, 전문사업 서비스 분야에서 9천 명, 정보기술 분야에서 5천 명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모두 4만 7천 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한 재화 생산 부문에서는 고용이 3천 명 감소의 대조를 보였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기존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새 직장을 구한 근로자의 임금은 7%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ADP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규 구직자의 임금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번 결과는 일부 직종에서 여전히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ADP 고용지표는 민간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만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공식 비농업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7일 고용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7월 공식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황금항대 핵심 전함 15대의 건조비용 추산치가 급증했습니다. 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의회 예산국은 트럼프급 신형 전함의 선도함인 디파이언스의 건조비를 234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80억 달러가 불어난 액수입니다. 나머지 전함도 한 척당 180억 달러로 늘어나 전체 15척 건조 비용은 애초 추산치보다 50% 이상 많은 2,75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초도함을 건조하는 데에만 최소 8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년 6개월 이내에 전함 두 척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구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급증의 원인으로는 동력원 변경이 지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구상 공개 때 계획된 가스터빈 엔진이 아닌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사양을 바꾸라고 몇 달 뒤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설계와 건조 방식이 대폭 변경되면서 단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5척에 달하는 원자력 추진 전함으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를 모두 건조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4,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전함의 애정을 드러내며 이를 현대식으로 부활시켜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5월 11일 발표한 조선 계획에서 2055년까지 트럼프급 전함을 최소 15척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선 역량을 보완하려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한국의 조선업계에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지 주목받았습니다. 황금 함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미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관측됩니다. 미 상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제프 머클리는 의회 예산국에 황금 함대 사업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머클리 의원은 국민의 살림살이가 식품과 휘발유, 보건, 보육 때문에 쪼들리는 시기에 트럼프의 이름을 새기는 새 전함을 비롯한 황금 함대에 수천억 달러를 탕진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티머리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지출안에서 황금 함대와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해군이 최근 수년 동안 신형 전함을 계획과 예산에 맞춰 건조한 적이 없다며 황금 함대 사업에 따른 선박도 한 척이라도 건조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계획을 취소했고 연안 전투함도 결함 때문에 차질을 빚고 일부를 이미 퇴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도 선도함이 취역한 이후 기계와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건조에 차질을 빚다가 현재 한 척만 가동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척의 인도는 몇 년이나 연기됐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면 장애와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시스템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되며 혈관 기능과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일상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졸음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직장에서는 실수와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하며 일상에서도 작은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늦어지며 결국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다, 자고 나도 머리가 막지 않다, 낮 동안 계속 피곤하다는 호소를 합니다. 현대의학은 수면을 유도하고 급성불면과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의학은 뇌혈류와 미세순환, 자율신경균형을 안정시켜 스스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우리 몸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 관리는 단순한 불면 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수면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누구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하는 일이 싫어져. 하기 싫은 일이 돼버렸어.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4: 마법이네요, 마법. 네. 나는 일하러 가기로 내가 선택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3: 막 좋은 걸 많이 자랑하려고 내놓잖아, 그런 소셜미디어에. 그러면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쟤들은 앞으로 막 가는구나. 이런 게 좀 있어요.
4: 저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Joy of Missing Out을 알고 나서 훨씬 좋아요.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반가워할 분을 모셨습니다. 본질 육아 그리고 또 Rise Together 캠페인을 이끌고 계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존 서킨스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 의학과 진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진아영입니다.
3: 이 코어 마인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right. 겁니까? 이게?
4: 사실 만들어냈습니다.
3: 만들었군요.
4: 예, yeah,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뜻에서 만들어냈냐면은 우리가 심리학에 관한 책도 많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건가 이런 책도 많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서야 된다. 뭐 다른 말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관계는 어떻게 하는 이런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간이 더 단단하고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3: 코어가 그런 뜻이죠.
4: 그렇죠. 코어가. 그게 우리 왜 core body 그러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3: 코어 근육. 뭐
4: right,
3: 여기 right. 어딘가 있다고.
4: So,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코어가 약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Core body it's similar 그런 컨셉이에요. 이게 심리학에 그 core beliefs 라는 게 있어요.
3: 핵심 신념 뭐 이런
4: yeah, 핵심 신념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하는 건데 그거에서 연관된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야지 다른 내면의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3: 근데 이게 그 코어 마인드라는 이 뭐랄까 몸으로 보자면 이 중심 근육.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데 발견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게 yeah. 빌드업 해야 되는 겁니까?
4: Right, right.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3: 원래는.
4: 코어 바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그렇지, 단단하게 그렇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심리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코어 벨리프스와 관련된 건데요. 인지 모델이라고 있어요. Cognitive model은 인지 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의 기본이 되는 마를이에요. 모델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세상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3: 내가 해석하죠. Yeah.
4: 피디님은 피디님 나름, 나는 나 나름,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석을 하는 무슨 뭐 사전이라든가 뭐 그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하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틀.
4: 그 틀이 어떻게 보면 핵심 신념인 거예요. Core beliefs. 그게 뭐냐면 core beliefs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belief, 그 다음에 others, other people.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3: time.
4: belief, yeah, 그 다음에 the world, 세계에
3: 세상.
4: 대한 belief. Yeah. 이게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 있습니다. 안에, 내 마음 안에. 근데 그게 뭐냐면 beliefs잖아요. 신념이잖아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PD님은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 신념이라 내가 막 파고들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3: 있긴 있는데.
4: 있죠. 그렇죠. 어쩌 이제 배가 있는 것처럼
3: 맞아, 맞아.
4: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많은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핵심 신념은 굉장히 뿌리 깊은 믿음을 말해요. 근데 얼른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봐요. 이걸 틀로 세상을 해석해요.
3: 그럼 또 그것도 막 부정적이고
4: 그렇죠.
3: 건강하지
4: 않겠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건강하시냐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건강한 핵심 신념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하고 나는 좀 못난 사람이야. 나는 사랑, 나를 사랑할 사람은 잘 없어.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핵심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3: 그게 핵심이라니까 좀 슬프네요.
4: 그, 왜 슬프세요? 왜
3: 슬프세요? 아니, 그, 나는 못난 사람이야가 핵심이.
4: 되면, 그게, 그렇죠. 네, 그럼 슬프죠?
3: 그럼 슬프죠.
4: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은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도.
3: 근데 막 사기꾼이야, 내 핵심 생각이야.
4: 회사 사기꾼밖에 없어. 너 뭐, 뭐냐, 가만히 있어도 코베아 간다 그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똑같은 해석, 현상이 일어나도 커피를 저한테 주시는데 또 뭘 바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에 대한, others에 대한 belief고, 세상에 대한 belief. 세상은 참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야. 또 희망적인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세상은 치고, 잡고, 잡히고,
3: 먹히고,
4: 너 아니면 나, 너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야. 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과, 아니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세상이야. 이렇게 해볼 만한 곳이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이 원래 있고, 이게 주로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예. 네. 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라는 뜻을 넣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어릴 때 심어지기도 하고, 이 핵심 신념, 뿌리 깊은 신념 밑에 있어, 밑에. 코어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핵심 신념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아까 슬프다 했잖아요.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
3: 그런 분들.
4: 마음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은 대체로 core beliefs가 부정적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core beliefs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core beliefs가?
3: Me?
4: 그렇죠. 누구 뭐 말도 할 필요도 없죠.
3: 나에 대한.
4: 만약에 다른 게 조금 힘들어, 나에 대한 핵심 신념이, 만약에 세상이 좀 힘들다고 믿는 사람이라도 나에 대한 핵심 신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3: 나만 잘 살아.
4: 나만 잘 살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잠재력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거가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한 게 제일 좋고, 그 중에도 한 개를 뽑으라면 나에 대한 핵심 신념이 가장 단단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단단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책 전반적으로 그걸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3: 나에 대한 핵심 신념을 코어 마인드란 이름으로 훈련하는 방법들을 다
4: 그렇죠.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 특히 나에 대한 핵심 신념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3: 네. 내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힘들어.
4: Yeah, that's right.
3: 누구나 힘들어. Yeah.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마음고생,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간의 디폴트 값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4: 맞아. 인생에, 인생의 고뇌는 겁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무조건 있는 거고, 없어야 좋은 건 아니에요.
3: 그렇군요.
4: 이게 그 스트레스, 몸에 스트레스 반응이 있잖아요.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있어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 없으면 안 돼, 죽어요. 인체에 있는 스트레스 반응은 위협에 대한 생존 반응이에요.
3: 생존하기 위해서.
4: 그렇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는 엄청나게 빨리 지나있지만 몸이나 머리는 그만큼 빨리 지나하지 않거든요. 안 했어요. 옛날 사회를 생각해봐요. 우리 선사시대. 우리가 동물과 비슷했을 때. 그죠? 그때는 어떤 위협이 느껴지면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바깥이 바삭거린다. 바삭 소리가 난다.
3: 남아있는 애들은 살았고.
4: 그렇죠. 거기서 깨서 큰일 났다. 자칫하다 죽겠다 한 애들은 살았고,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3: 그냥 나가.
4: 아무것도 아니. 그 나뭇잎이겠지 하던 사람은 죽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존의 위협이 많았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극대로 느끼고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에게 advantage가 있었던 거예요. 이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반응 남아 있는 거지.
3: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 Yeah. 그리고 후손을 낳았고.
4: 그렇죠. 그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밖에서 바사락 소리가 났다. 생명의 위험이 있을 일이 매우 거의 없죠. 근데 그 반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러니까 맹수나 극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더 빨랐기 때문에 그 몸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fight or flight예요. Fight or flight response. 그게 fight은 뭐예요?
3: Fight. 싸우는 거.
4: Yeah, flight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고도로 막 정신이 막 고도의 계산을 한다거나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하는 고도의 기능은 닫아버려요. 내가 지금 죽는 산에 있는데 고도의 기능은 바로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fight 하고 flight 할 기능만 살려놔요.
3: 두 가지 선택 있지만 right. 있는 거군요.
4: 네, 그것만 그 살려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그 다음에 각성하게 되죠. 각성하게 되고 싸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근육이잖아요. 달리기 팔. 이쪽으로 피를 막 뿜어주고 다른 필요 없는 거는 조용시켜요. 그러니까 고기능, 뇌기능이라던가 장기능이라던가 뭐 소변, 대변 기능 이런 거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면역 기능도 세워버려요.
3: 희한하네.
4: 그래서 왜냐하면 급하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서 그런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런 반응이 와요. 그럼 이제 현재 사람들 어떻게 느끼냐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갑갑하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되니까 아파요. 막 목이 아프고 뒷골이
3: 그러니까 때리고. 스트레스.
4: 이야, 그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반응인데 스트레스를 아직도 생명의 위협이라고 그렇구나. 생각할 정도로 느끼니까 힘든 거고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는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 몸에. 그러면 첫 번째 증상이 피로예요, 피로. 이런 반응이 계속 지속된다 생각해요. 거의 낙가.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수면이 잘 안 되고
3: 수면도 망가지고
4: 불안이 많아지고
3: 결국 불면이 오고 죽기도 하겠네요.
4: 이게 계속되면 진짜 죽을 만큼 얘기를? 힘들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면역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일어나고. 예.
3: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내가 사람이고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4: 네네.
3: 이제 우리 나한테 나만 이렇게 스트레스 있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원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4: 네네네.
3: 거고 있다 치고 이제 네네. 우리가 코어 마인드 훈련을 해야 되는
4: right.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냐고 하긴 뭐 스트레스를 줄일 필요도 있지만 스트레스 반응을 좀 더 reasonable하게 right now는 지금은 그 반응이 엉뚱하잖아요. 죽을 반응이 아닌데 죽을 것처럼 몸이
3: 그렇죠.
4: 반응해.
3: 그렇죠. 네.
4: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3: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4: 그렇죠.
3: 하는
4: 적절하게
3: 게
4: 적절하게 이 반응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 그래서 제가 읽어볼까 하고 내용을 봤더니 상담을 받는 느낌이었어. 내가
4: 좋아요.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챕터 하나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직면했던 문제들, 내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를 막 증가시키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여기에 이제 적혀
4: you're right,
3: 있어서
4: you're right.
3: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제가 오늘 상담받는 느낌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4: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 저도 현대인이고 네.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정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또 내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이제 현대인의
4: right.
3: 일상이
4: 다른 분들도?
3: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딱 꼽아본 거죠.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이 책을 다 여기서 다 얘기해버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눌 거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 질문은 뭐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 일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는 일이 싫어져. 하기 싫은 일이 돼버렸어. 막 좋아하는 일도 막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슬럼프도 오고
4: 이러면. 맞아요.
3: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4: 근데 저도 그 상황을 겪었어요. 저도.
3: 그렇죠.
4: 제가 의사이고 환자 보는 걸 진짜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저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열정적으로 했으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Do I have to go to work? 진짜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돼.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I have to do something. 그런 말 너무 진짜 많이 하시는. I have to do.
3: 뭘
4: 해야만 한다. I have to go to work.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take care of my child. I have to pass this exam. 이거 exam 해야 되고 애는 봐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학교 다 해야 된다.
3: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4: 근데 봐요. have to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 떠밀려서?
3: 떠밀려서 하는 거죠.
4: Right?
3: 떠밀려서.
4: Right. 근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 3-4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엄마가 같이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야, 3이 영어로 뭐야? 3, 뭐, 사과는 뭐야? 애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물어봐요. Confidence, 자신감이란 게 뭐야? Integrity, 진실성이란 게 뭐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대답해보세요. 3살짜리한테 한 질문입니다. Are you a leader or a follower?
3: 너는 리더냐? 아니면 따르는 자냐?
4: 그렇죠.
3: 아, 그걸 3살짜리가?
4: 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3: 미국 나이로 3살이죠?
4: 예. 3살 진짜 재미난 애예요.
3: 근데 얘기를 했군요.
4: Yeah.
3: 답을 했군요.
4: 답을 했죠. 지금 그럼 범준 PD님이.
3: 내가 3살. PD님이? 아니라면,
4: 아니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Are you a leader or a follower?
3: 저는?
4: Yeah.
3: 때때로 리더일 때도 있고 right. 팔로워일 때도 있다.
4: Right, right.
3: 너무 생각해서
4: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또 사실 네. 대표 PD님이시니까 네. 리더 하는 게 좀 모든 맞겠죠, 사람이 인정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또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제가 많은 관중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팔로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right? 그 무슨 팀장도 아니고
3: 우리는 그냥 평범한
4: 우리는
3: 사람이다.
4: 평범한 사람이니까 나는
3: 나는
4: 팔로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리더 하려면 무슨 진짜 대표가시거나 뭐 대통령이거나 뭐 시장이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3-year-old가 3살짜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3: 리더다.
4: A leader라고 얘기합니다. 3살짜리가. 그러면 엄마 물어봐요. What's the difference?
3: 둘의 차이가 뭐냐?
4: 둘의 차이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3살짜리가. Because I think for myself. Because I think for myself.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진짜?
4: 진짜.
3: 그 아이가 3살이 아니겠지.
4: 4살일 수 있어요. 보세요. 진짜 제발 말도 억지로 하는 애예요. 오. I think for myself.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Right?
3: 떠밀려서 하는.
4: 하는 거죠. 자, 봐요. 그거는 리더의 생각일까요? 팔로워의 생각.
3: 아,
4: 그렇죠? 이거 확실하죠? 근데 봐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have to라 하는 일 있잖아요. 비디님도 네. have to라 하는 일 있잖아요. 한번 하나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안 하면 감옥에 잡혀갑니까?
3: 아니요.
4: 네, 그런 일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우리 특히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해서 잡혀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3: 뭐 피해보거나 이런 일은
4: 그런 거
3: 없지.
4: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합니까? 너 안 하면 안 되라고 합니까?
3: 사실은 아니에요. 안 해요. 아무도
4: 위협을
3: 안 해요.
4: 없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have to라고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3: 그러네요.
4: 사실은 내가 바꿔줄게요. 말을. 이 말을 바꾸시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I have to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건 have to가 아니고 I choose to.
3: 선택했다.
4: 내가 하기로
3: 선택했다.
4: 한다. 내가 하기로 선택한다. 내가 I choose to go to work. 나는 일하러 가기로 내가 선택했다. I choose to go to school. 내가 학교 가기로 내가 선택했다. 모든 일에 choose to를 넣어봐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학교 안 가도 돼요. 학위 안 받으면 돼.
3: 그러네요.
4: 안 받으면 돼.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안 받는 것보다 받아서 뭘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면 이게 have to입니까? choose to입니까?
3: choose to.
4: choose to.
3: 그래서 내가 가기로 학교 가기로 선택했다.
4: 내가 학교 가기로 선택했다. 일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우리 여기 다들 이제 다들
3: 할 말이 없네.
4: 여기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비전도 있으니까 나는 힘들어도 I choose to.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짤 없어요. 짤 없어요. 우리가 진짜 안 하면 저기 탄광에 보내지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almost everything you do, almost everything you do는
3: 우리가 하는 모든
4: I
3: 게
4: I choose to라고 하시면 자 봐요. 아까 그 애 생각해 보세요. I choose to라고 말만 바꾼 사이에 내가 are you a leader or follower라고 다시 물으면 I choose t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3: 리더라고 말하겠네요.
4: I'm a leader because I think for myself. 내가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난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내 일을 한다는 거는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딴 사람이 시켜서 아무리 좋은 걸 하게 되고 좋은 걸 얻게 돼도 내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지 않은 거에서 행복감과 만족감 느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리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리더 어떤 리더인지 아세요? 바로 내가 내 삶의 리더가 돼.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여러분 앉혀놓고 자기 삶의 리더가 나 말고 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3: 손 안 들지 아무도.
4: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3: 아무도 안 들죠.
4: 잘 생각해보세요. 내 삶의 리더가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 교회에서는 뭐 주님이라고
4: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서,
3: 인간에서.
4: 신 빼고 네, 신을 제외한 내 삶에서의 그 리더가 나 말고 딴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나도 나 삶의 리더에 돼야 되고 남의 삶에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리더이셔도 남의 삶에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리더할 수 있도록 그 자율권과 choose to 하는 일을 해줄 수 있으면
3: 그게 제일 좋은 소위 진짜. 말하는 좋은 리더
4: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일단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have to라고 하지 마시고 싫어도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I choose to라고 해보세요. 바로 자세가 좀 바뀌면서
3: 우리 스스로도
4: 내 스스로 I choose to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말 그 악센트부터 틀려요. I have to는 I have to죠. I have to. I choose to. I have to. 이런데 I choose는 I choose to. 이렇게 딱 자세가 딱 나옵니다. 리더의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일단 다 내가 생각해보고 I choose to라고 하셔야 되고 나는 진짜 I choose to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나 정말 억지로 하는 거다. 그러면
3: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4: 그렇지. 그러면 딴 거를 저쪽 거를 선택해서 I choose to 해야 돼. 그러면은 진짜 직장을 나와서 내가 고시원에 들어가서 라면 먹고 살더라도 I choose to 그거를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내 삶의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만 하는데 난 도저히 I choose to로 말할 수 없다면은 그 삶을 내가 리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좋게 만들어 드리지 못했지만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3: 우리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솔루션이
4: 네, 한번 그렇게 다 해보시고 맞습니다. 그 위에 한 단계 마법의 말이
3: 또 있어요?
4: 마법의 말이 저번 혹시 못 보신 분 인생 질문에 있었네요.
3: 인생 질문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4: 네. 그쪽에 보시면 네, 마법의 말 추즈트까지 하신 분은 그 다음 마법의 말 정말 긍정성을 넣어준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3: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는 세바시 나머지 45분 코어마인드의 저자 진하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 네.
3: 영어 시간 아닙니다. 삶의 추주투 전략
4: yeah.
3: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얘기했고
4: right. 리더가 되는 방법
3: yeah. 이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회사 일을 해 나가잖아요.
4: 네.
3: 그러면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막 인스타 이런 거 보면
4: really. yeah.
3: 뭐 다른 기업이나 뭐 우리 경쟁자나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막 뭘 해.
4: Yeah, yeah.
3: 근데 막 좋은 걸 많이 자랑하려고 내놓잖아 그런 소셜 미디어에 그러면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쟤들은 앞으로 막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4: Yeah.
3: 나는 그 성공의 행렬에서 빠진 right.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좀 있어요.
4: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3: 없으시니까.
4: 저도 있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합킨스 딱 들어가니까 존 합킨스 딱 들어가니까 위축돼. 위축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막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3: 다 모여서.
4: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고, 그 밑에 사람도 거기 가려는 사람들이 다 있고, 이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딴 교수들은 막 논문 더 내는 것 같고, 어디 뭐 더 발표하러 가는 것 같고, 아, 이 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3: 나만 안 되고 있다는
4: 나만
3: 두려움.
4: 근데 봐봐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있으나 똑같아요. 지금 CEO신데 그 말씀, 대표신데 그 생각 들죠. 네. 저도 뭐 나름 좋은 학교 있는 교수라는데 그 마음 들죠. 이게 위치가 상관이 없이 그쵸. 그 마음 들어요. 그거를 FOMO라고 들어보셨어요.
3: FOMO.
4: FOMA 해가지고 Fear of Missing Out.
3: Missing Out. Yeah. 제외된다.
4: Right. Fear of Missing Out. 뭔가 기회나 뭔가 트렌드가 있는데 내가 Miss Out. 그걸 내가 못하게 되는. Fear of Missing Out.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놓치고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불행을 갖다줘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상대적
3: 박탈감.
4: Yes, right.
3: 상대적 박탈감.
4: 예, yeah,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셜 미디어가 진짜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 폐해를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삶에는 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어둠을 좀 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둠을 딴 데는 안 보여줘도 저한테 와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만은 반짝반짝해 보이는 사람도 다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근데 소셜미디어가 그거를 왜곡되게 보여줍니다. 밝은 것만 밝게 최대한 밝게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빛만 보이고 나는 알잖아요.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어둠이 많다는. 빛과 어둠이 다 있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FOMO 대신에 나온 말이 있어요.
3: 그래요?
4: JOMO.
3: JOMO.
4: Yeah, Joe.
3: J만 F가 JOMO. J로만 yeah. 바뀌었네.
4: Fear가 뭐로 바뀌었냐면
3: Joy 아니죠?
4: Joy. Yeah. 아, Joy of missing out. 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Joy of missing out을 알고 나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3: 아니 제외되고 열애됐는데 조이해요?
4: 야,
3: 기뻐요?
4: 야. 왜 그렇게요? 아까 그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Choose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내가 이걸 안 하고 그러기로 한 거야.
3: 네, 아 그러니까
4: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3: 괜찮아.
4: 자, 봐요. 내가
3: 아, 그 내네들은 다 막 기업들 막 성장하고 있는데.
4: 내가
3: 난 뭐 우리 기업 성장하는 건 내가 안 하기로 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가?
4: 아,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저만큼 저 속도로 성장하지 않지만 내가 중요하게 하는 가치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들만큼 막 기업 성장이 그 뭐라나 revenue라 수익성으로 막 5배 막 5배 10배는 안 됐지만 나는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 그렇게
3: 가치를 조금
4: 그거는 내 거가 아니지만 난 내 걸 잘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한 게 아까 그랬잖아요. 막 딴 사람도 막 승진하고 막 그래서 좀 위축감이 오더라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할 건가? 이 조모를 생각할 때 그냥 안 된다고 다 조모하면
3: 그렇죠,
4: 웃기잖아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냐 아니냐를 알아야 돼. 내 거 아닌 거는 조모를 해야 돼. 내 거냐 아니란 알아야 돼. 그게 정말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 그게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지 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은 거는 바디 프로필 많이 하시잖아요.
3: 그렇죠. 이제 멋진 몸을
4: 그럼 안 하면 이제 왠지
3: 나는
4: 왠지 왜 나는 이게 안
3: 늙어가는
4: 될까
3: 것 같고.
4: 그런 마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저도 해볼까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 건 괜찮지만 이제 소셜미디어 다 나온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그 바디도 걷고 싶지만 지금 좀 난 마음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기로 했어.
3: 선택을?
4: 내가 선택을 이걸 하기로 했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 느꼈어요. 아 나는 연구를 평생 할 사람은 아니구나. 홉킨스는 연구를 평생 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처지는 느낌이 들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나는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이야. 난 차라리 그냥 온 세상을 구경하고 죽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만 하겠다. 난 그 부분은 최소 이제 내가 꼭 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를 더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그냥 뭐 괜찮아요. 괜찮고.
3: 포모를 조모로 바꾸고.
4: 응, 조모로 하고.
3: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4: 그렇죠. 그리고 그걸 취해야 된다. 이게 내 거냐? 아니냐?
3: 그러면은 선택할 거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겠네요.
4: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딴 사람 자꾸 딴 사람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100개 막 보지고 있지 말고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3: 그러니까 나는 그 고기 잘 안 먹는데 막 스테이크 사진 먹는 거 사진 올려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지.
4: 네,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정말 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내 거냐 아니냐 감이 좀 오고 내 게 아닌 것 같은 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해도 그냥 상관없어. 내 거가 아니니까.
5: 좋아요.
4: 그래서 앞으로 FOMO의 마음에서 JOMO 어떤 걸 내가 선택해서 선택 안 하기로 한다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우리는 막 10개가 던져지면 10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를 하고 7개는 안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진짜 속이 후련해지고 그 좋았어. 스트레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6: 세금 문제, SB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 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래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또 우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이 불편한 상황. 을 피하고 싶은데 안 되고
4: right.
3: 이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4: 네네. 이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도 옛날에 들었었는데 까먹었다 다시 와서 들었어요. 뭐라더라?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3: 그죠.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아예
4: 그냥
3: 피하는
4: 뭐
3: 거지.
4: 피했다. 피하는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
3: 요새는 그래서 대면 대화를 안 하고 뭐 톡으로 하든가 야, 전화도 요새는 잘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톡이나
4: 맞아.
3: 뭐 이렇게 생산성 그 앱들이 있는데 뭐 슬랙 뭐 이런 그런 노션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다 거기다가 자꾸 태그해 버리는 거야.
4: 네 밤 봐라 이러면서.
3: 근데 가서 뭐 화나든 뭐 말던. 부정 판단을 하든 일단 내 귀에 안 들리니까.
4: 그리고 얼굴 보고 막 어색한 말 안 해도 맞아요. 되니까 불편한 말.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 마음은 정상이에요. 그죠? 불편한 곳 그렇죠. 피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대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폭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불편한 거를 맞서서 하지 않고 피하잖아요. 피하는 방향을 계속하면 내 폭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장을 위해서는 근데 인간이 이제 100년 살잖아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100년 동안 얼마나 바뀌겠어.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하면서 내 삶을 확장시켜야 돼.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어른에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인셋을 줘요. 이게 대부분의 것이 내 마인셋, 마음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걸 피해야 한다는 그 기본 마음 자세가 있어요. 우리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얼굴도 붉히면 안 되고 불편한 마음 말은 안 하고 근데 불편한 걸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마음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법이 또 있어요. 그 요법이 뭐냐면 뜨거운 감자 요법이에요. 뜨거운 감자 요법.
3: 뜨거운 감자 요법.
4: Yeah. So hot potato잖아요. 이게 뭐냐면 hot potato 그러면은 미국 그 표현, 영어 표현으로 어떤 중요한 이슈인데 다루기 싫은 이슈인 거예요. So it's like a hot potato.
3: 중요한데 다루기 싫은 걸 hot potato라고.
4: 그렇게 이게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계속 던지는 거예요.
3: 그러니까 먹긴 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서 못 뜨는
4: 그렇죠,
3: 거지.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안 받으려고 한다거나 내한테 올라 그러면 빨리 저 사람한테 넘긴다거나 이걸 핫포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핫포테이라고 법은 뭐냐면은 일단 불편한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피하고 싶은 불편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보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저기 부부지간에 무슨 얘기를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 어쨌든 이런 자기가 많죠.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은 거를 그 상황을 일단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아 나는 이런 아 우리 사장님한테 뭐 뭐지 뭐 월급 인상이나 아니면 무슨 뭐 부당한 일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거 이야기하면 나 미워하실 것 같고 왠지 뭐라 캘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내가 피하고 싶은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3: 나도 피하고 싶어요. 대표 입장에서.
4: 그렇죠. 우리 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우리는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문을 외워요. 이게 self-talk이라고 스스로에게
3: self-talk이라고
4: 스스로에게 신념을 가지고 해주는 말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어린 애들부터 가르쳐줘요. 임상적으로. 오. self-talk을 애들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I'm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뭐, I'm smart, I'm capable, 나는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3: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4: I can handle it.
3: 나는?
4: Handle 알죠? 그렇죠. 나는 다 할 수 있다. 뜨거운 감자를 줬어. 그러면은 보통은 내가 안 피하고 나중에 하고 미루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온다. 딱 아 저게 나의 뜨거운 감자고 직시합니다. 일단 받아요.
3: 받아. 난 다룰 수 있다.
4: I can handle it 하고 봤습니다. 그때 제가 I can handle it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호흡, 심호흡을 합니다. 아시죠? 제가 심호흡 많이 가르쳐주죠. 심호흡을 하고 I can handle it 하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연습인 거예요. 뜨거운 감자 요법 연습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지나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봤었고 인간의 여러 가지 다루기 어려운 일 중에 I can handle 내가 저것을 다루겠다 하고 다루었을 때 안 다루어지고 다룰 수 없는 일은 잘 없어요.
3: 그렇죠.
4: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다뤄보면서 배우게 돼요.
3: 다뤄보면서.
4: 이거는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뭐 아이들이 이거 뭐 애들은 뜨거운 감자 뭐냐고 물어보면 친구 관계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3: 불편한 친구?
4: 뭔가 불편한 친구. 그러면은 이제 엄마랑 연습을 하고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연습하는 거. 그래서 너 다룰 수 있다. 저 뜨거운 감자 있지? 뜨거운 감자가 너한테 주어졌는데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루어야 해. I can handle it. 라고 말하고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봐. 그거 내가 어제 준 거 왜 아직도 안 주는 거야?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애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때 애가 뭐 배우냐면 이걸 배워요. 아 뜨거운 감자가 뜨거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받아서 핸들 해보니까 그렇게 뜨겁진 않네. 손 타진 않았네. 좀 뜨겁긴 했어. 근데 받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0: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려는 대상은 사실은 그렇게 뜨겁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게
1: 나를
0: 예, 진실인 나를 것 같아요.
1: 나를 정말 해하거나 나를 정말 뭐 죽게 만든다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0: 뜨거운 감자 식는다.
1: 네. I can handle. Yeah. I can handle it. 그리고 뜨거운 감자는 식는다.
0: 이건 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1: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0: 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잘 안 될 때는 맞아. 또 욱할 때도 있고 또 나이들 가지고 또 욱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또 이렇게 막 화가 우리나라 고유의 무슨 질병이잖아요. 화는 막 분노하고 욱하는 감정 같은 거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 다스려줘야 되거든요. Yeah.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그런데 이게 이 안에 그게 있어요. 내가 누구, 보통 화가 내가 누구 때문에 난다거나, 시츄에이션 때문에 나잖아요. 그때, 화를 좀 누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제가 또 요법이 있어요. 수박요법이라고.
0: 수박요법. 감자에서 수박으로.
1: 우리가 수박 속을 모르잖아요.
0: 아, 수박의 속은? 모르죠. 속을 모른다.
1: 모르죠. 수박의 속은 모르잖아요.
0: 잘 익었는지.
1: 그렇죠. 익었는지 빨간지 하얀지 모르잖아요. 맛있는지 단지 아닌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더 모르잖아요.
0: 사람 그렇죠. 여기 물속보다도 그러니까, 모를 것이다.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나한테 어떤 걸 했거나 내가 지금 열받을 상황이 됐어. 이 열을 바로 식혀주는 이것도 똑같아요. 마인드인데요.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지금 나한테 분노를 야기시키는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1: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당하는데 대체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 클라크 그 일하는 분들이 되게 친절한 편이에요. 가끔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심하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얘가 저 무슨 일이 있을 것
1: 제가 어제 이혼 소송 이혼 통보를 받았나 보다. 정말 뭐 아이가 뭐 다쳤나 보다. 그렇게 한번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욱하던 게 많이 가라앉아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이제 화가 나는 거는, 또 저 사람이 나를 침범했다거나, 나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또 약간 스트레스 반응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사정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 반응, 그 위협적인 반응이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연락했을 때, 저 사람이 이게 상사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아닐 것 같아도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스스로 투비려듭니다. 이 안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0: 어떤 개념입니까?
1: Open mindedness 이게 있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화낼 때는 내가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또 나를 무시해서 이러고 있네. 이런 뭔가 내가 해석을 합니다.
0: 그렇죠. 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해석을
1: 뭔가
0: 하니까.
1: 뭔가 내가 화가 나는 이유에 그러니까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말고 alternative
0: 다른 설명.
1: 그렇지. 다 뭔가 저 일이 일어나는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는 개념만 오픈해놔도 화가 좀 적게 날 수 있어요. 내가 유튜브 방송 도중에 우리 집에 강아지 그때 두 마리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엄청 지저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난리 났어요. 자기 집 개나 훈련.
0: 그 댓글 나도 알아.
1: 그 집 개나 훈련해라. 막 그러고.
0: 박사님 개나 먼저 훈련시켜라. 개나 먼저 훈련해시라.
1: 그런 얘기랑 그 다음에 저 웬 민폐냐. 그랬는데 그 수박요법 하시는 분이 답을 딱 달았더라고.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0: 다른 사람이?
1: 다른 사람이 그 댓글로 웬 민폐냐. 자기 집 개부터 해라. 그거에 밑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미국 시골집은 뚝뚝 떨어져 있어서 개가 집안에서 짖어도 아무도 못 듣는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수박요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왜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런 제대로 된 남한테 왜 저렇게 민폐냐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열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 저런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다를 수 있다는 오픈마인드 alternative explanation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0: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1: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수박요법을 이미 아시는
0: 그렇군요.
1: 거죠.
0: 그게 바로 수박요법.
1: 네. 저 사람의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은 내가 모른다. 모른다는 게 기본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0: 나는 거예요.
1: 또 근데 한 가지. 막 확확
0: 막 올라와.
2: 즉자적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성적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지.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줄 아는 사람과 안 할, 못 하는 사람의 성숙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 발달 있잖아요. 인간이 발달하면 어떻게 누워 있다가 일하고 밥 먹고 쓰고 걷고 뛰고 그 발달이죠. 그거 못 하면 안 되죠.
2: 그렇죠.
0: 정서적에도 발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발달의 큰 파트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입니다.
2: 감정 조절 같은.
0: 감정 조절 같은 자기 조절, 감정 조절, 행동 조절 같은 조절입니다. 애가 걷다가 뛰다가 서다가 해야 되듯이 신생아는 감정 조절 전혀 안 되죠. 다섯 살짜리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10살, 15살 살면서 설명하면 조금씩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내가 신생아급인 거예요.
2: 성장이 안 된 거네.
0: 그 정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문화에서 정서 발달은 너무 생각 안 하고 인지 발달하고 이거 성적 쪽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정서 발달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어른 되잖아요.
1: 즉자적으로 막 이렇게
0: 네, 됩니다.
1: 아이처럼.
0: 그게 예, 그게 자기 조절의 두 가지 큰 개념이 delayed gratification. Delayed gratification. 만족 지연이에요. 지연된 만족. 그러니까 뭐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막았다 해서 열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러니까
0: 뭐 아니면 너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애가 뒤집어져. 아이스크림 지금 먹지 말고 밥 먹고 나서 먹자 했는데 안 돼. 그 기다리는 게 안 돼. 그러면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frustration tolerance 해 가지고 좌절 tolerance 내 감내. 좌절
2: 인내.
0: 감내. 좌절을 참는 거.
2: 참는 거.
0: 그렇죠. 인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거 두 개가 자기 조절이 굉장히 큰 거예요.
2: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막 아무 생각도 없이 열난다 이러면 정말 자기의 정서 발달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1: 예, 저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을 기반으로
0: 네.
1: 질문을 던져봤고 우리가 그 요법,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봤습니다.
0: 네.
1: 더 많은 그 요법들, 방법들이 이 코어 마인드라는 책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뭐 되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0: 네.
1: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할 수 없습니다.
0: 네.
1: 라이즈 투게더라는 이 슬로건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0: 네.
1: 그 운동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0: 아,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ise together. Rise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우리 사회에 정신과 의사로서 이 정신 건강 지표가 너무 참담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부인하지 않으실 것 같아 대부분 또 느껴지죠
2: 나도 힘들고
0: 야, 다 왜 이렇게 힘들고 행복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게 당연하지 않은 국가예요 우리 굉장히 잘 사는 국가고 외부에서 굉장히 우러러보는 게 많은 겁니다 근데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다 힘들고 다 불행하고 죽는 사람 막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이렇게 된 상황은 저는 근본적으로 내면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유 있었어요. 그걸 꼭 블레임 하려는 건 아니고 탓하라는 건 아니고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만큼 눈부신
2: 성장을 했기
0: 때문에 기적 같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간 사이드 이펙트로 나왔다고 보면 그거는 그 사람들 블레임 할 수 없어요. 그 이만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들
2: 그렇죠.
0: 선조들이 그거는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면의 건강을 볼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안 보고 돈 더 벌자 경제 성장 막 더 뭐 어떻게 하자 아이들 학력 더 올리자 그 우리 거의 굉장히 위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진짜 되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구와 자연을 돌보지 않아서 기후변화가 결국에는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폭염에 시달리고 폭우 오고 산불 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괴로운데 우리 밑에 애들 생각해 우리 다음 자녀들
2: 거기는 거의 걔들은, 뭐 죽음과 연관이
0: 걔들은
2: 되죠.
0: 억울하잖아
2: 억울하죠
0: 억울하잖아 앞에서 다 잘못한 게 지금 자기들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면의 건강도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다고
2: 이게.
0: 생각해봐요 하고 이 사회가 계속 내면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어 가치를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너는 소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모든 사람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란 거 가르쳐주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신뢰하면서 사는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을 하나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경수나 이런 다른 거는 굉장히 잘했고 또 키 얼마나 크고 막 모든 막 외부 지표는 다 올려놨는데 내면이 지금 우리가 내면을 약간 neglect,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들이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을 아무도 안 해주시고.
1: 비유이기만큼
0: 위험하죠. 위험한. 네, 위험하죠. 그게 결국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열등감 느끼죠. 근데 그런 열등감, 사람을 이렇게 조금 등급 나누는 이런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열등감, 느낀 사람이 대다수가 되고, 열등감이 쌓이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열등감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억울함과 분노와 화가 나오게 됩니다.
1: 이런
0: 네, 그거는 언젠가, 일어나는. 예, 언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봐요. 우리 사회가, 즉, 환경을 무시하면 기후변화가 오듯이, 우리 사회가 내면의 건강을 무시하면, 내면과 사회에 이런 폭염, 폭우, 그 다음 이런 폭풍,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약간 지금 조금 느낌이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내면을 건강하게 하지 않고, 내면의 중요한 가치들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고, 바깥의 지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저는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걸 지금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말하면 사회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가서 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은 막 저렇게 잠 안 자고 뭐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안 시켜요?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안 해요?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변하고 싶은데, 옆에의 그것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 답은 한 가지다.
1: 다 같이.
0: 함께 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rise together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이래도 지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꾸기로 마음 먹어야 되고,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고, 육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내면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까지 바꾸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함께 하자, 함께 일어나시라 하는 것이 rise together.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심이
2: 그러면서
0: 있으신...
2: 막 숙연해지고 결연해지는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네. 저는 그냥 라이즈 투게더 운동하신다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처음 들으면서 마음을 좀 움직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네.
2: 우리가 오늘 사실은 뭐 코어 마인드라는 이 새로 나온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좀 건강하게 만들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진한 교수님의 비전은 우리 사회의 내면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이제 더 큰 목표이고
0: 네, 더 새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2: 그러니까요.
0: 우리 다음 세대는 물려줄 수 있다. 물려주자. 지금 바꾸자. 그런
2: 그러니까 이런 신념과 부분입니다.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세바시도 사실은
0: 맞아. 네. 세상을 바꾸는
2: 그렇죠.
0: 시간. 야,
2: 교수님의 생각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뭐 콘텐츠라서 우리가 함께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꼭 읽으시고 진나영 교수님이 하는 이런 Rise Together 캠페인에 열심히 한번 참여해보시고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참여도 해보시고
0: 네.
2: 옆 사람 따라하지 말고 옆 사람도 변화시키는
0: 예, 같이
2: 변화시키는 들어오고. 일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필요한 얘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는
0: 네.
2: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0: 네, 저는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의사 진아영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풀스테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시 한 편으로 라디오 워싱턴 초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길을 멈추고 한 번쯤은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가는 꽃을 만나는,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 오는 것, 풀섭의 산나리.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은 녹음을 지켜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네, 오세영 시인의 8월의 시라는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8월은 단순히 한여름의 절정이면서도 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도 드는 그런 달이죠. 우리 삶을 이 시에서 말하듯이 잠시 멈춰 세우는 쉼표 같은 계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인은 8월은 길을 멈추고 한 번쯤은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마음이 조급해서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 속도만으로 막 빨리 간다고 해서 열심히만 달려간다고 해서 그 속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의미도 보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더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피는 꽃이 가는 꽃을 만나고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 오는 것이라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은 끝나지만 또 다른 만남이 시작이 되고 저는 또 한 번 맺은 인연을 굉장히 좀 깊게 간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만남도 관계도 변하기도 하고 또 오랜 만남이 지나가면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계절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듯이요. 기쁨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을 끝없는 이별의 연속이 아니라 끝없는 시작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 세상은 온통 푸른 녹음으로 가득한데 시인은 벌써 단풍이 드는 가을을 생각을 하네요. 여름이 한창일 때 이 아름다운 여름에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이 자연처럼 우리도 오늘을 또 이렇게 그냥 성실히 살다 보면 다가올 내일을 또 맞이할 가을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8월의 이 푸르름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싱그럽고 환하고 좋은 8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요. 편안하고 좀 맑은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하와이를 대표하는 가수죠. 이스라엘 카마카비 몰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보셨으면 이 곡을 잘 기억하시겠지요. 처음에는 이 곡이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으로 세상에 알려진 노래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노래로 사랑받아왔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카마카비 보울레가 다시 부른 이 곡은 또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요즘은 얼마 오래 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이 부르는 노래를 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쿨렐레의 소박한 반주 위에 담담하게 흐르는 그의 목소리. 하룻밤에 녹음이 끝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무지개 너머라는 특별한 세상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건네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눈 오세영 시인의 8월의 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노래 역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8월의 푸른 하늘을 떠올리시면서 또 바라보시면서 아 정말 제가 지금 창가로 보는 파란 하늘 오늘은 유난히 또 하늘이 푸르고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진 초록의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카마카비 보울레 목소리 너무 신선하죠. 네, 이 노래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화려한 기교도 또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없지만 우쿨렐레 한 대와 따뜻한 이 목소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노래 속에서 말하는 무지개 너머, 어쩌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무지개를 그려보시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흥미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네, 그동안 미국의 진보 정치는 주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동부와 서부 대도시에서 강세를 보여왔지요. 이제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과 위스콘신 같은 중서부에서도 민주사회주의, 네,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이라고 하죠. 이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잇따라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8월 4일 선거에서도 또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번에 미시간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41살의 압둘 엘사야드 후보가 민주당 기성정치인인 헨리 스티븐스를 불과 1%포인트 차이로 꺾었습니다. 여기서 선거 자금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티븐스 후보는 친이스라엘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엘사야드보다 약 9배가 많은 광고비 지원을 받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엘사야드는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임대료 동결, 대기업 증세,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민주사회주의, 데모크래틱 소셜리즘, 이 민주사회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흔히 공산주의와 혼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정치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와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도 의료, 교육, 주택과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회주의죠. 유럽의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복지정책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 개입을 경계하는 문화가 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이를 사실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연결을 시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번 결과가 나오자 공화당에는 희소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더욱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중도층이 공화당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급진 좌파, 사회주의 정당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도 유권자의 마음을 표심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더 신중하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젊은 층은 의료보험 확대와 높은 집값 해결, 학자금 부담 완화 같은 정책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합주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너무 진보적으로 보이면은 본선 경쟁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 떠오르는 별이죠. 한국계 정치인은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으로는 홍윤정 후보입니다. 37세인 이 홍 후보, 다음 주에 8월 11일이죠. 화요일 실시될 예정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하면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한국계 정치인의 미국 정치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가 결국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기성 정치인 중심의 온건 노선과 또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진보 노선 사이에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은 더 진보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공화당은 그 변화를 오히려 선거에 유리한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 지금 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중도층까지 설득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들의 표심을 놓고 민주당과 또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전쟁으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유가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중동에서 반가운 소식이 이제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미국과 영국 외교장관은 워싱턴에서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을 하고 또 이란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아직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이번 전쟁, 벌써 지금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연안국과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대응을 하기도 했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를 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어 놨죠. 그러다가 지난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대규모 이란 공습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걸프 국가들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 그리고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 진전을 또 발표를 하면서 이러면은 어쩌면 오늘 안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유가, 브렌트유, WTI 모두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또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습 취소, 표면적으로는 카타르와 사우디 같은 걸프 우방국들의 만류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유가 급등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습 취소 직전 유가가 개전 이후 최대폭으로 뛰면서 미 국채 금리까지 함께 튀어오르기도 했고 게다가 미군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까지 또 어제 나오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확전보다는 일단 숨고르기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경제와 시장 상황을 먼저 챙기는 트럼프식 실용주의. 트럼프가 또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실용적인 면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란 쪽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의 후퇴라는 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의 셈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이란이 그동안 합의를 여러 차례 뒤집어 온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상황을 전개할지 어떤 결단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을지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죠.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순순히 절대 내어줄 수는 없겠지요. 오늘 어젯밤 나온 이 합의 임박 소식도 실제 서명과 이행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일종의 인내심 시험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유가와 국제정세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소식과 좀 어려운 세상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 스마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웃어보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면 좋겠습니다. 네킹콜이 부릅니다. 스마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북한 여행 금지의 조치를 다시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가 되거나 또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여전히 매우 높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북한 방문을 삼가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가 내년 2027년 8월 말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여행 자체 권고가 아니라 미국 여권으로는 원칙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도주의 활동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민의, 국민들의 안전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출신 우리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정치 선전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고 또 약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이 되었고 귀국한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또 미 정부는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미 정부 지금도 북한에서는 영사 조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인이 억류될 경우 신속한 영사 지원이나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무부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또 여행은 금지하면서도 외교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나 일반인의 방문은 제한을 하지만 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외교적 협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안보와 국민 보호, 다른 하나는 또 외교와 협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강력한 제재와 여행 제한은 유지를 하지만 동시에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완전히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일부 구호단체들은 상업적 관광은 계속 금지하더라도 인도주의 목적의 방북은 좀 더 쉽게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식량과 의약품 전달, 의료지원, 재난구호 등 순수한 인도주의 활동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구호단체들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의료활동이나 식량지원이 정치 문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구호단체나 또 선교 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국경 근처에서 계속 지금 하시던 그런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의료활동이나 식량지원들, 비즈니스들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삶을 내려놓고 그 선택을 해서 갔는데 북한에 지금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분들의 또 굉장히 안타깝고 아픔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당장 북미 관계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대북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에 가까운 것 같고요.
미국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여행 제한은 계속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외교적 협상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또 현재 김정은 정권이 그 신뢰를 할 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 관광은 금지하지만 외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한반도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과 외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경제와 직접 연결이 되는 한미 통상 협상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일부 품목의 관세를 15%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과잉 생산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 방향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이 15% 상한선이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관세라는 것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관세가 높을수록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관세 수준이 일정 선에서 제한이 되면 기업들은 앞으로의 투자와 생산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협상에서 15% 정도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여진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한미 협상을 생각하면 또 중국 문제와도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철강,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한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나 규제가 나올성이 있겠지요.

수출 시장이지요.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또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몇 퍼센트만 달라져도 기업 실적과 일자리,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요. 네, 이번 협상 단순히 숫자 15%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협상입니다. 네, 이달 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과잉 생산 조사 결과가 한미 통상 협상의 다음 분수령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국 정부가 국익을 지키면서도 또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어나갈 수 있기 바라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금값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 금값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금값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금값은 오를까요? 네, 금은 이자를 주는 자산이 아니지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 상품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금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아마도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중동 정세,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지요. 이럴 때마다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금을 찾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 흔히 안전 자산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고 있지요. 특히 중앙은행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달러 대신 금으로 늘리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산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런 수요 역시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하거나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면 금값은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도 금값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투자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한 자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식과 채권, 현금, 그리고 금융을 적절히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값 상승은 단순히 귀금속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앞으로 금리와 경기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정책과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금값이 역사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내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8월에 CEO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분이 누구일까요?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2위, 그리고 LG그룹의 구강모 회장이 3위에 오르면서 네, 한국 대표 기업 총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흔히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 아티스트들 브랜드 평판이라고 해서 그 순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인들을 조사해서 브랜드 평판이 나온 것은 저도 처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브랜드 평판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량, 뉴스 보도, SNS 반응, 소비자 관심도, 긍정과 부정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이 해당 CEO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얼굴로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1위를 차지한 배경, 어떤 이유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 계획, 그리고 글로벌 경영 행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고대 역폭 메모리와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오가는 활발한 글로벌 경영도 계속하고 있지요. 또 2위를 차지한 SK그룹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또 거대한 그 이혼 소송으로 인한 금액이 또 결정이 되기도 했죠. 여러 가지 가정사로 인해서 복잡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인기는 기업인으로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AI와 반도체, 에너지 사업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통상 외교 활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3위인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디스플레이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CEO들의 평판, 단순히 인기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신뢰도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CEO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투자 유치, 해외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특히 지금은 AI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그런 시기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가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이 되는 만큼 이들 기업의 행보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의 브랜드 평판 순위는 한 사람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또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AI와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서 삼성과 SK, LG가 어떤 성과를 더 크게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응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국 여행을 가시면서 의료 때문에 가시는 이유가 되시기도 하는지요? 요즘 한국을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친지 가족 방문일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국을 방문하면 여기서 가족과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건강까지 챙기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한국 가면 가서 신체 검사를 한 번에 받고 오라는 말을 받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3년 동안 한국에서 중증 질환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한 심장외과 의사는 자신의 아버지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을 선택을 했고 카자흐스탄의 소아암 환자가 삼성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듣는 등 또 세계 각국에서 한국 의료를 신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요. 이처럼 외국인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 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 많은 나라에서 몇 달씩 한국에 머무르면서 숙박과 관광 그리고 가족 체류 비용까지 함께 지출하기 때문에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소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광과 숙박, 항공, 쇼핑까지 연결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1,500만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의료 관광은 아직 완전히 회복은 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의정 갈등과 또 진료 차질이 해외에도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는 제때 치료받기가 어렵다는 인식도 약간은 퍼지고 있는 점들이 영향에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대형 병원들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국내 환자들의 긴 대기 시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를 늘리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인들이 줄기세포 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면서 매년 상당한 의료 소비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정부가 내년 5월부터 의료 해외 진출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나옵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오기 전에 원격 상담을 받고 귀국 후에도 원격으로 경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의료를 단순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 국가 브랜드를 함께 키우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반도체와 K-POP, K-푸드에 이어서 이제는 K-메디컬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외 환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리고 의료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또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요.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1부 여기서 1부는 마치고 잠시 노래 혼자라고 생각 말기 이 노래를 듣고 2부 순서에서 다시 여러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원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만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지요. 미국의 대형 경기장에서는 K-POP 스타들의 공연이 매진이 되고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연일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한국 화장품은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들에게 필수 뷰티 아이템이 되었고 김치와 비빔밥, 떡볶이는 세계인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이죠. 미국 지난달이 어떤 것 같아요. 지난달 초에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올리브영 북미 1호점이 또 문을 열면서 K-뷰티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고요. 이제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K-팝도 K-드라마도 아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첨단 무대 장치가 없고 수십 명의 댄서나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와 북 한 대만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의 전통 예술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 문화예술계에 아주 또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 로르 씨가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을 했습니다. 네, 흥보가 부분적으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완창을 하는 데는 무려 3시간 30분에 걸친 그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불러내면서 네, 외국인 최초의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연이 열린 국립국악원에서는 관객들에도 추임새가 끊이지 않았고요. 흥부 가족이 박을 타는 대목에서는 으쓱 좋다라는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그의 노고에 화답을 하기도 했고요. 이 한국인도 쉽지 않은 완창 무대. 부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어렵지만 사실 이 3시간 30분을 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부분적으로는 들어보았지만 이 3시간 30분을 다 듣진 못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인도 이 쉽지 않은 이 완창 무대를 외국인이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판소리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마포 로르 씨는 원래 회계를 전공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파리지사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가 2015년에 파리 한국음악원에서 우연히 민회성 명창의 판소리 공연을 듣게 됩니다. 그때 들은 소리가 바로 유명한 쑥대 머리였습니다. 쑥대 머리를 사실 이 곡을 좀 들려드릴까 했는데 너무 애절하고 한이 서려 있어서 들으시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이 곡을 좀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한국어를 거의 몰랐던 프랑스 청년이 가사의 뜻도 모른 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소리의 힘인 것 같죠. 언어는 몰라도 감정은 전달이 됩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통하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2017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한국어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소리는 현대 한국어만 알아서 되는 예술도 아니지요.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들어도 어떤 말인가 싶은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어와 한자어, 사투리, 그리고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판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고 되는 예술도 아니지요. 장단도 익혀야 하고
소리도 해야 하고 또 대사도 해야 하고 수많은 등장인물을 혼자 연기해야 하는 그런 예술입니다. 때로는 웃겨야 하고 때로는 울려야 하고 때로는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판소리 명창들은 흔히 소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포 로르시 역시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산에 들어가 새벽부터 밤까지 소리만 하는 산 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목소리를 단련을 하고 발성과 호흡을 다듬고 수천 번 같은 대목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몸에 새겼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과에 입학을 했고 현재는 석사 과정에서 더욱 깊이 판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연 당시 공개된 그의 판소리 대본은 여러 번 넘기고 접은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대본 한 권에는 수년간의 땀과 노력 그리고 한국 전통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판소리를 제가 어떤 분이 부르는 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마포로르 씨가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을 했지요. 이분이 부른 거는 제가 찾기가 어렵고 우리 정말 또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죠. 안숙선 선생의 목소리로 제가 흥보가에서 박타는 대목, 그 대목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들으신 후에 우리가 판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람도 찰나.

夫家老婆擦鞋儿忙儿过，人到哈儿忙儿过。

0: 야 벌써 조금 아침와 다좋네 어르시고 나절 시구야. 감사합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네, 안숙선 씨가 부르는 네, 흥보가 박타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판소리를 혹시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여름방학 때는 친정에 머무르면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 전통 장구와 북 창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 아이들에게 한국 장구와 또 한국 무용도 좀 가르치고 싶어서 함께 배우면서 저도 판소리도 배우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산도깨비, 사랑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저는 상주, 아리랑 그리고 여러 조금 창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우면서 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판소리를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판소리의 매력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글 학교에서 산도깨비와 또 사랑가를 학생들에게 장구를 가르치면서 배웠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르친 경험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부모님들 앞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지요. 함께 흥겹게 즐기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배우는 학생들 중에 한국인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보다 쉽게 또 장단을 따라해서 우리 한민족의 유전인자에는 그 리듬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좀 배운 그 순양가의 사랑가를 어떤 이제 미국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사랑가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 미국 분이 저에게로 와서 다른 분들은 정말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유난히 저에게 와서 도대체 당신이 부른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마도 이분이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리듬과 또 소리였던 거였겠죠.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확실히 판소리가 외국분들에게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판소리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또 정말 특별한 예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판소리 단순한 음악만은 아니죠. 판소리는 노래이고 문학이고 또 연극이고 역사이고 철학인 것 같습니다. 서양의 오페라가 수십 명의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라면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모든 역할을 맡아서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지요.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입니다. 춘향가는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심청가는 또 효와 희생을 이야기하지요. 흥보가는 나눔과 선함을 이야기하고 수궁가는 권력과 인간의 욕망을 풍자하고 적벽가는 영웅과 충성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노래를 합니다. 이 다섯 작품 안에는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 웃음과 눈물, 희망과 좌절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유네스코도 판소리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얘는 단지 한국의 문화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의미이지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가치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청년 마프 로르 씨가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배웠던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오늘날 K컬처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하지만 이 K컬처의 뿌리 단순히 최근의 대중문화에만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뿌리에는 판소리와 국악, 민요와 농악, 그리고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인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게 될 다음 K컬처의 주인공은 판소리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저에게 판소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사모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음악의 끝은 판소리일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K-POP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전통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대학에서는 판소리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소리 워크숍과 공연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 이 판소리. K-POP이 한국 문화의 문을 열었다면 그 판소리는 그 문 너머에 있는 한국인의 깊은 정신과 삶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줄 숨은 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춘향가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춘향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치 한편의 고전 연애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부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이 대목이 사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랑가를 춘향가 가운데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네, 네이처메딕 니킴 부대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향가 중에 정말 너무나도 참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사랑가, 남상일님과 박예리 씨가 부르는 사랑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5-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말 담쑥 들어 하루는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이 난 뒤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 좀 놀아보자.
2: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1: 건넌방에 너희 어머니는 소식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马伦的沙糖啊，一个不温是不个干人呀，通过通过书法我忘记得得里过唐人别称而他的不温心论盘了不离过

0: 아니냐. 당동 제게로 지금이 왜 가지 턴참해 먹으야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지금 털을 개 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 거 먹으야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틀을 보자. 땅구두서 라기소를 보자. 엄마도 내 사랑아

0: 겪으시는 전립선 건강, 그 중에서도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후코이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이처메딕의 니킴 부대표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니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후코이단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같은 갈색 조류, 즉 갈조류에서만 추출되는 천연 다당체 성분인데요. 이 1913년도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처음 이제 발견이 됐고요. 1960년대 러시아에서 암 치료제로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고요. 1996년으로 이제 또 올라가서 일본 암학회에서 후코이단이 암세포와 접촉한 지 72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가 사멸됐다라는 논문이 그때 나오면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www.pubmed, Public Medical의 약자거든요. pubmed.gov. 이게 이제 NIH에서 운영하는 국립,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곳인데, 거기 가셔서 후코이단 관련 논문 이제 검색하시면 이미 3,600편 이상이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주제인 전립선 건강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1: 네네. 많이들 헛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암이 아니라 전립선이 양성으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보기가 힘들다거나 뭐 자다가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거나 이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고요.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 그리고 80대에서는 10분 중에 9분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전립선암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악성 종양이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에 암이 생긴 이제 종양이 악성 종양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건데, 두 질환 모두 전립선이라는 같은 장기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보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네. 그러면 우선 전립선 암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코이단이 암 세포에 직접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립선 암에도 비슷한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코이단이 암세포와 접촉하면 암세포 내부에 단백질 분해효소가 있습니다. 이제 분해효소를 영어로 캐스페스라고 하는데, 이 캐스페스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 스스로 무너지는, 영어로 하면 이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했을 때 이제 암세포의 자살 유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고 재생되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 이제 뭐 전립선의 암이 있으면 전립선 암세포겠죠. 이 암세포는 이 기능이 꺼져 있어서 계속 커지고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이 이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전립선 암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후코이단이 이 세포 자살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학술지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전이 예방 효과도 후코이단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셨어요. 전립선 네네. 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1: 네, 이제 후코이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 환자들이 이제 전이를 걱정하시는데, 이 전이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전립선 암도 이제 전이를 하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암세포는 빨리 자라기 위해서 혈관 신생 인자를 분비를 합니다. 스스로가. 이게 분비가 되면 네. 주변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암하고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요. 전립선 암세포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후코이단을 28시간 투여를 했더니 종양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했다라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의 면역세포와 전립선 암세포를 함께 배양한 실험실 연구에서도 후코이단이 단독으로도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최신 면역 항암제인 니볼루팝하고 니볼루그랍이랑 있는데 니볼루팝하고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상승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0: 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후코이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1: 네, 이 항암제가 사실은 약처럼 보이지만 독성을 지닌 치료제예요. 그래서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문제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모낭세포, 그러니까 머리카락 세포죠. 그리고 유벽세포, 골수세포, 이런 정상적인 세포들도 빨리 자랍니다. 근데 이 빨리 자란 세포도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면 같이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스껍다거나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뭐 구토가 난다거나 백혈구 수치 저하로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동반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코이단을 함께 드시면 장관 내에 있는 NK세포라든지 대식세포, 이런 면역세포들, T세포, B세포도 면역세포인데요. 이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손상된 세포 회복이 빠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 경험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후코이단을 함께 드시고 이제 TSH 수치를 조절하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번엔 전립선 비대증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네. 관련된 새로운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1: 네네. 이번 달에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연구인데요. 네. 2026년 7월입니다. 굉장히 핫한 거죠. 지난 달입니다. 국제학술지 Research and Reports in Urology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여기에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시험,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한 셋 이제 디자인으로 한 시험입니다. 거기서 45세에서 80세 사이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 증상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남자 95명을 대상으로 미역에서 추출한 고순도 후코이단을 하루에 1000ml, 그러니까 1g씩 90일간 복용하게 하면서 안 먹으신 분들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0: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셨군요. 결과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1: 네, 결과 궁금하시죠?
0: 네.
1: 이 그 IPSS라는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로 평가를 했는데요. 90일 후에 후코이단 복용한 분은 증상 점수가 평균 28.12% 감소한 반면에 위약군은 7.97%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PSS가 이제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이게 네.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소변을 보는 배뇨 증상, 그러니까 잔뇨감이나 힘주어서 소변 보는 증상, 이게 이제 후코이단 그룹에서는 25% 개선됐고 이제 안 드신 분들은 2% 정도만 개선되는 이제 위약 효과죠.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 절박뇨 같은 저장 증상도 후코이단 그룹에서 32% 개선됐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15%밖에 이제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였고요. 무엇보다도 삶의 질 점수에서 후코이단 그룹이 후코이단을 드신 분들이 이제 뚜렷한 개선을 보인 반면에 안 드신 분들, 그러니까 위약을 드신 분들, 그러니까 가짜약, 플라시보를 드신 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 개선을 경험한 참가자 비율도 후코이단 그룹이 위약군 그룹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거의 없었고 안전하게 잘 이제 진행이 된 걸로 봐서 후코이단이 어떠한 부작용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또 결과에 나왔습니다.
0: 네, 결과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하루에 1000mg 네. 정도로도 90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3 플러스 후코이단 이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AHG 후코이단, 3 플러스 후코이단이 있는데 이 3 플러스 후코이단에 한 알에 250mg의 후코이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4알 드시면 이제 1000ml, 1g이거든요. 이 4알 정도의 양으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이 연구의 의미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한 번씩, 이제 뭐 한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거나 소변 보기가 힘들어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원료, 이제 미역기 후코이단, 영어로는 운다리아 피나티비단인데요. 이게 네이처메딕 제품에서 들어가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실험을 통해서도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를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1: 네, 저 저희 이제 오늘은 미국 서부에 사시는 80대 남성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빈뇨, 급박뇨 이걸로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글리슨 점수가 9가 나옵니다. 이게 글리슨 점수라는 게 전립선 암일 경우에 혹시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 점수인데요. 이게 9가 나오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뭐 1에서부터 10까지인데 9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고령이라서 수술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호르몬 치료가 있거든요. 전립선 암. 호르몬 치료제 복용을 하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28번 받으셨습니다. 근데 치료하시고 후유증으로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셔서 도뇨관을 끼우셔서 도뇨관에 의지해서 이제 소변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죠, 이분은.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따님이 네이처메디 후코이단을 보내드렸고요. 처음에 하루 8알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서 하루 16알까지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전립선은 이제 PSA라는 수치를 보거든요. 아, 이 수치가 이분의 경우에 이제 저희 후코이단도 있고 0.372에서 0.244, 그 다음에 0.053, 0.003, 이렇게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정되면서 호르몬제 치료제도 이제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8개월간 PSA 점수가 0.003, 0.005, 거의 0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PSA 점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셨고,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도 PSA가 0.2 정도 이하면 굉장히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면서, 후코이단이 없었다면 굉장히 불가능할 그런 수치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립선 암, 뭐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서 전립선 암으로 이제 고생하신 분인데 굉장히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0: 네. 와, 정말 대단한 성분이라는 걸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네이처메딕 어떤 회사이고 또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저희 네이처메딕은 후코이단 제품만을 판매하는 후코이단 전문 기업이고요. 미국, 일본, 캐나다, 이제 아마존이 여기 있거든요. 이 3개국에는. 그 아마존에서, 각 나라에서 아마존에서 후코이단을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뜨는 베스트셀러 브랜드고요. 세계 50여 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임직원들은 2004년도에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후코이단이 소개됐는데 그 당시부터 이제 후코이단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고요. 20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CC 후코이단 그리고 3 플러스 후코이단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HCC 후코이단은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드시셨으면 해서 저희가 권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항암제로 손상된 간 회복에 이 HCC가 탁월하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간 회복에 굉장히 좋은 AHC랑 그다음에 암에 좋은 후코이단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걸 권하고요. 3 플러스 후코이단은 이제 모죽구, 미역기, 후쿠스라는 이제 말 그대로 세 가지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라고 말하는데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를 복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면역 활성화 때문에 드신다거나 아까 설명드린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 때문에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암 환자분들도 말기이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HCC코이단이나 3플러스 모두 캡슐 제품, 액상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드셔야 된다 하면 액상으로 권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캡슐 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액상 팩 제품이 좀

0: 그래서 한 팩에 캡슐 8알에서 9알 정도의 양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액기스 형태로 된 팩 스타일은 후코이단 중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 자이리톨이 들어있어서 맛도 굉장히 프레쉬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보통 분들도 그냥 건강을 위해서 면역을 위해서 드시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을 관련해서는 복용량을 어느 정도 권해드려야 할까요?
0: 네, 이게 후코이다는 천연 성분이라서 약처럼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권하는 적정량을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처럼 이제 일반적인 건강관리가 목적이신 분은 오늘 논문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루에 1g을 권합니다. 그래서 뭐 면역 때문에 드시면 이제 800ml에서 1g 이렇게 권하는데 비대증이시면 1g 권 드시고요. 암 환자분들은 1기, 2기 환자분들은 하루에 2, 3g, 그리고 3, 4기 환자분들은 4, 6g, 그 다음에 말기시라면 그 이상을 권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캡슐 기준으로 하루에 4알에서 많게는 24알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뭐 4알을 드시면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뭐 8알을 드시면 아침에 2알, 뭐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자기 전에 2알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하시면 되고 액상의 경우에 하루에 한 팩에서 4팩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주신 분이라면 항암 시작 전부터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미 항암을 하시고 계신다면 복용량을 좀 더 높여서 저희가 권하는 양을 좀 더 높여서 드시고 좀 더 몸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면 그때 다시 이제 복용량을 좀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 고객센터로 저희 고객센터가 888-761-1188이거든요. 888-761-1188이니까 전화해 주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고요. 복용은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3개월 이상을 좀 추천을 하셨고요. 고객센터 전화번호 888-761-1188 전화 주시면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샘플도 주시는 건가요?
0: 네네, 샘플도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후코이단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제품을 고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일까요?
0: 이게 뭐 각 회사들마다 후코이단에 대한 어떤 비교치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상식적인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후코이단 제품을 고를 때 첫 번째는 후코이단이면 이게 제가 서두에 갈조류에서 추출한 다당체 성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갈색이어야 됩니다. 이게 모주꾼은 좀 진한 갈색이고 그리고 미역균은 연한 갈색, 후쿠스는 아주 진한 갈색 이렇기 때문에 뭐 진한 정도로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갈색인지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캡슐을 보통은 이제 투명한 캡슐을 저희는 쓰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그 제품들 보면 뚜껑이 다 이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시면 그 안에 갈색 가루가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 후코이단이 확률이 높죠. 근데 뭐 아이보리색이나 하얀색 이러면 그건 조심하시면 이제 후코이단이 거의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맛을 보셔요. 맛을 봤는데 짭조름한 맛이 나면 이제 바다 맛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이런 맛이 나면 후코이단이 확률이 있는데 그것도 밋밋하거나 무슨 거의 밀가루 맛이 나면 그것도 후코이단 색깔만 이제 흉내낸 거지 후코이단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맛하고 색깔 꼭 확인하시고요. 둘째는 순도입니다.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후코이단의 최고 효능이 보통 85% 고순도 후코이단인데 시중에는 20%, 70%대 저순도 후코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시중에서 후코이단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순도 표기가 돼 있거든요. 뭐 20%, 뭐 70% 이런 식으로. 네, 그거 보시고 85%라고 돼 있는지 꼭 보시고요. 저희 네리초 메딕은 사실 참고로 후코이단 아까 3 플러스 세 가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85%고요. 그리고 이제 미역기나 후쿠스 후코이단은 특히 유기농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 또 하나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미국 FDA 기준이 있어요. GMP라는. 이 GMP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인지 이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문기업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후코이단만 판매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캡슐 제품 하나 만들어서 후코이단을 소개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캡슐 액상, 그다음 제품이 이제 저희 두 가지 군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군을 파는 전문 회사인지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세 가지 후코이단 얘기를 3 플러스 잠깐 이제 언급을 좀 드리면

0: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갈조리에서 추출하냐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달라요. 뭐 인삼도 뭐 알래스카 인삼과 고려 인삼 다르듯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모주쿠 추출 후코이단, 미역기 추출 후코이단, 그리고 후쿠스 추출 후코이단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믹스하는데 그 이유가 모주쿠는 암세포 자살 유도를 잘하고 미역기는 암 전이 예방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후쿠스는 여성암과 소화기염 그리고 항산화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만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복합한 겁니다. 그래서 복합한 후코이단인지 그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이렇게 좀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네요. 갈조류, 짭조류만 받아 마시나야 하고 85% 고순도 후코이단을 네.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코이단 전문기업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믿을만 하겠죠. 네, 그렇다면 구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창립 현재 12주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0: 네, 저희가 올해로 창립 12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제품을 믿고 찾아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8월 이제 한 달간 감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번 달에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깜짝 선물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 병을 구매하셔도 저희가 깜짝 선물 드리고요. 특히 다량으로 구매하신 분들께는 사은품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알 5병을 구매하시면 60알 한 병, 그리고 10병을 구매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리고요. 그러니까 11병 가져가시고 60알 2병을 드리시고요. 20병을 구매하시면 2병 추가를 더해드리고요. 22병 가져가시고 60알을 4병을 무료로 더 드립니다.
1: 네, 우선 창립 1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네, 예, 좋은 제품으로 많은 분들의 또 건강을 보살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프로모션 감사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사은품 그리고 이번 혜택을 말씀을 드릴까요?
0: 네. 네네.
1: 160정 제품을 5병 구매를 하시면 60정 1병을 증정해드리고 또 10병을 구매하시면 1병 추가에 60정 2병을, 20병을 구매하시면은 네, 2병 추가에 60정 4병을 무료로 더 드린다고 합니다. 네,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주십시오.
0: 네, 저희가 본사 888-761-1188로 전화주시거나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네이처메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요 이벤트는 저희 본사에서만 직접 진행되니까 뭐 아마존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저희가 nmhukoidan.com이에요. www.n 그러니까 네이처메드 갈 때 n이고요. m 마더 할 때 m이고요. 그래서 nmhukoidan fucoidan.com이고요. DC 인근에서는 이제 웹사이트 하셨어도 저희 이제 이벤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DC 인근에서는 에난데일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코스메릭, 엘리카스리 힐링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네이버 쿠팡에서 네이처메딕을 검색하시거나 한국기사 1544-38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무료 샘플을 먼저 받아보시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뭐 발담맛이 나는지 갈색 여부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저희한테 888-761-1188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본사를 통해서만 이번에 감사 이벤트 특별한 선물들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홈페이지가 www.nmhukoidan.com인데 그냥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라고 검색하셔도 이 웹사이트가 뜨지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또 시중에 유사 제품이 많습니다. 진짜 네이처메딕 제품인지 여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 네이처메딕 정품은 반드시입니다. 제품 뒷면에 실버 칼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효기간이 있는 오른쪽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실버 칼라로 된 홀로그램 스티커, 반짝반짝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9자리 고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HC 캡슐 같으면 7로 시작하고요. 뭐 3플러스로 같으면 3으로 시작하고 이런 숫자가 있거든요. 이 스티커 로고에 레이저를 사실 만약에 비추면 벽에다 갖다 비추면 NM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정품 여부를 여실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든 대리점이든 어디서 구매하셔도 이 스티커가 없으면 정품이 아니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로고에 레이저를 비추면 NM이라고 글씨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품 꼭 여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시는 유튜브 채널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0: 네, 유튜브에서 후코이단 바른 건강 아니면 네이처메딕만 검색하셔도 후코이단 효능, 제품 비교, 후코이단 복용 방법, 후코이단의 체험 사례 이런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 뭐 효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5만 명 이상이 시청하신 그런 굉장히 핫한 그런 클립이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가셔서 네이처메딕 아니면 후코이단 검색하셔서 보시면 저희 동영상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 한번 보시면 후코이단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꼭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메딕입니다.
1: 네, 네이처메딕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바른 건강으로 검색하시면 아주 후코이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또 네이처메딕에 대한 정보들을 세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1888-761-1188로 전화를 주시면 이번 창립 12주년 풍성한 선물도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난델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틱 엘리코시리 힐링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또 쿠팡에서 네이처메딕을 검색을 하시거나 또 전화번호 1544-3815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처메딕 니킴 부대표, 네이처메딕의 니킴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오늘 한여름다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르고요. 현재 기온은 87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경에 곳에 따라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예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퇴근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 하나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함께 해주신 우리 페어팩스 하우바이 하우루, 센터빌의 하우루 함께합니다. 네,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센터빌, 그리고 또 올 유캔이스로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는 페어팩스점도 있습니다. 네, 저희 K-라디오, 대문자, K-대문자, 그리고 라디오, K대문자 라디오 DC라고 카톡으로 친구 추가해 주시면요. 친구 하셨습니다 라고만 해주셔도 20불 네, 하우바이 하우루 쿠폰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여러분께 또 좋은 소식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유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4: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무역 제재와 맞대응 조치를 내놨지만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갈등 확산보다는 협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의 AI 모델이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이어 세 번째 불량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황금 함대 전함 건조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방식 변경으로 15척 건조 비용이 약 2,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증 집단 감염이 15개 주로 확산하며 감염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여파로 샐러드 전문 음식점이 파산을 신청하는 등 외식업계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안전을 이유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는 계속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현안은 이란 전쟁보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5%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 나선 한국계 민주당 인사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 색깔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백신 찬성론자로 꼽히는 슈워츠 후보자는 약 1년간 공석이었던 CDC 수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뉴멕시코주가 제프리 엡스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핵심 증거를 공유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적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5일 시행됐습니다. 뉴욕주의 의료적 조력 사망법이 바로 어제 발효되면서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렵고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성인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월 캐티오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제정됐으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치명적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의료 조력 사망으로 불리며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법안 서명 당시 말기 환자가 존엄과 연민 속에서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가 ALS, 즉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I brought back some memories of my own story with my mom, and I was at her side when she was in her final months fighting a debilitating illness, ALS. And I realized we're not talking about ending life early, we're about ending dying early. And so people can transition surrounded by family, loved ones, not in a hospital bed with strangers at a time when they just slip away after grueling pain, sometimes just unbearable for a loved one to even witness. It's time we finally extend those freedoms to the terminally ill and their families.
0: 다만 법에는 환자가 강요나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한 뒤 약을 받을 때까지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둬야 합니다. 또 환자의 요청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하며 신청자는 정신건강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요청 절차의 증인이나 통역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제도는 뉴욕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최초 의료평가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적 성격을 가진 호스피스 기관은 조력 사망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법 시행으로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 뉴저지 등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주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취약한 환자들이 주변 압박으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과 생명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력 사망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불치병 환자에게 치명적 약물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고 영국 역시 조력 사망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둘 엘사에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무슬림 후보인 엘사에드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은 젊은 진보 후보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꺾고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이어지면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주류 세력은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AP통신은 4일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엘사예드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출신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고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엘사예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미 선거 분석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로저스 후보가 엘사에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엘사에드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미시간주 예비선거는 민주당 내 주류 중도 세력과 소수 진보 세력 간의 노선 다툼에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중보건 관료 출신인 엘사에드는 이번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좌장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역시 진보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쿠르티스 연방 하원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3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스티븐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당내 주류 핵심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공공의료보험 확대 및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반대를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반면에 스티븐슨 후보는 친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내며 엘사에드와 나를 세워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티븐스 후보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6개 외부 단체들로부터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지출 수혜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지출의 절반 이상은 친이스라엘 루비 단체인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슈퍼팩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븐스 후보를 위한 광고비 지출은 엘사에드 후보 관련 지출보다 9배나 많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의 광고비 집행은 지역 예비선거 기준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미시간주는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2024년 대선에서 미시간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73%,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48.31%를 얻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빙의 승리를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가 다소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치면서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공식 고용지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4: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지난 7월 미국 내 민간 기업 고용이 전달보다 4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 증가 폭인 9만 5천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7만 5천 명 수준에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4만 6천 명이 늘어나며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 금융업에서 1만 명, 전문사업 서비스 분야에서 9천 명, 정보기술 분야에서 5천 명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모두 4만 7천 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한 재화 생산 부문에서는 고용이 3천 명 감소의 대조를 보였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기존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새 직장을 구한 근로자의 임금은 7%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ADP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규 구직자의 임금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번 결과는 일부 직종에서 여전히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ADP 고용지표는 민간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만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공식 비농업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7일 고용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7월 공식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할 정도로 탄약이 부족한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답변을 추궁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에게 탄약 부족 사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사태가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헥세스 장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미 방산업체들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요 탄약에 대한 생산협정을 새로 맺었지만 실제 생산에 최장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철회한 배경에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과 방공용 요격 미사일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 초기 첫 달 동안 미군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850발을 발사했고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및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주 초 미군이 이란전 발발 첫 주에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 1,300발 이상을 사용했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재고는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을 받자 탄약 재고 부족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헥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질의에 이런 내용은 100% 가짜 뉴스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헥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에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로 맞대응했지만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9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국과 중국이 최근 잇따라 무역 제재와 맞대응 조치를 주고받았지만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6일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국토안보부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 반격 조치에 나섰으나 이 같은 마찰이 양국의 경제무역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무인기 관련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관한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인증 협력 중단과 미국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을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국토안보부가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히토리와 같은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부교수도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처럼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 교수는 이어 현재 미중 관계는 경쟁 구도 속에서도 갈등을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정상회담은 이를 조율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며 이번 무역 갈등이 9월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푸펑젠 싱가포르 경영대 부교수는 중국의 이번 대응은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이라며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전까지 양국 경제무역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제재와 맞대응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제재와는 달리 중국의 대응은 특정 행위에 대한 표적 대응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보복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자국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의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도 내부 사이버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 AI의 GPT 모델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된 이른바 불량 에이전트 사고입니다. 메타는 자사 AI 모델 뮤즈 스파크가 독립 검증업체 이레귤러가 진행하는 시험 도중 인터넷에 무단으로 접속했고 이후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뮤즈 스파크는 이레귤러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연결됐으며 취약점을 악용해 외부 기관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피해를 본 기관은 한 곳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뮤즈 스파크가 샌드박스로 불리는 격리 환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앞서 샌드박스에서 탈출해 보안 공격을 감행한 GPT 모델의 허깅 페이스 해킹 사고보다는 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이레귤러 측은 이번 사건은 샌드박스 격리 환경의 탈출이나 정교한 사이버 해킹 공작과는 다르다며 현재 해결되지 않은 보안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GPT와 달리 엔트로픽 사례처럼 인간의 실수로 인터넷에 연결돼 해킹을 자행한 사건과 비슷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주 사이에 세계 AI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 세 곳의 최첨단 모델이 연이어 내부 시험 도중 외부 업체를 해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AI발 사이버 보안 경계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AI 보안 연구소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AI 모델이 가짜 신원으로 인간과 접촉해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하는 등 위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는 첨단 AI 모델 출시 30일 전에 모델을 사전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 중이고 미 의회에서도 AI가 통제를 잃으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AI 킬 스위치법이 발의되는 등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이레귤러는 이번 보안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 사후 보고서와 백서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역사를 이끌어온 제프딘 수석 과학자가 27년 만에 회사를 떠납니다. 구글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허사비스를 새 수석 과학자로 임명했습니다. 잇따른 핵심 인력 이탈 속에 구글의 AI 경쟁력과 향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구글 내에서 전설로 불리던 제프딘 수석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창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AI 개발 사업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를 맡아왔던 노벨상 수상자 데미스 허사비스가 자리를 승계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달의 피차이 구글 CEO는 허사비스가 수석과학자 직책을 맡게 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허사비스의 신임 수석과학자는 딥마인드 의장을 겸하고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도 계속 이끌게 됩니다. 피차이 CEO는 그간 허사비스와 범용 인공지능 AGI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인사가 AGI와 과학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허사비스도 함께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을 AGI 개발에 헌신해왔으며 그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느낀다며 이번 인사 이후 큰 그림에 집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향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보다 AI의 가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아이소모픽 랩스 운영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허사비스는 수석과학자 임명 뒤에도 미국으로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에 머물 예정입니다. 허사비스의 뒤를 이어 딥마인드를 이끌 새 수장으로는 쿠라이 카부쿠 우울루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임명됐습니다. 구글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제프 딘 기존 수석과학자는 27년간의 구글 경력을 마무리하고 공익 법인 디스커버리 루프 창업에 나섭니다. 제프 딘은 1999년 구글의 30번째 직원으로 입사해서 초기 검색 인프라부터 AI 신경망까지 구글의 기술 전환 전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AI 모델 제미나이 프로의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제프 딘을 비롯한 핵심 연구진이 회사를 떠나는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공동 개발자인 노엄 샤지어와 노벨상 공동 수상자인 존 점퍼가 지난 6월 각각 오픈AI와 엔트로픽으로 이직한 데 이은 추가 인재 이탈을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미군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한 미국인의 마지막 소원이 70여 년 만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한국인 소년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직접 그 소년을 찾고 나섰습니다. 국가보훈부도 국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6: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의 아들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전쟁 중 아버지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 킴을 찾고 싶다며 최근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지어 씨는 생전 아버지는 늘 킴을 그리워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H. 모지어는 지난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6.25 전쟁에 참전해 전쟁의 참상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후 195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지어 기자의 기억에 따르면 킴은 1951년 겨울 기준으로 약 15살이었으며 현재는 80대 후반에서 90세 안팎의 연령으로 추정됩니다. 또 홍천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당시 이미 아버지를 여인 상태였으며 전쟁 중 폭격을 피해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은 모지어 기자를 도와 사진 촬영에 함께 다녔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기자와 함께 자신의 집을 찾아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누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52년 7월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들 모지어 씨는 199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킴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통해 전쟁 속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이번 사연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하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뉴멕시코 주정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N 방송과 NBC 방송은 5일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 법무장관이 연방 법무부와 토드 블랜치 연방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앱스틴 수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멕시코는 앱스틴의 성범죄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된 조로 목장의 소재지로 법무부와 주수사당국은 해당 농장을 함께 수사 중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피해자 신원 보호를 이유로 조로 목장 내 성학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뉴멕시코 수사당국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토레스 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수사관과의 정보 공유가 지속적인 저항에 맞부딪혀왔다며 핵심 정보에 대해 10차례에 걸쳐 별도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단 한 번도 우리와 협력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와 블랜치 장관 직무대행이 앱스틴과 그의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랜치 직무대행이 서명 한 번만 하면 우리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줄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며 연방정부의 수수방관이 수사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생존자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편집되지 않은 파일을 뉴멕시코 정부와 공유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페어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 조금 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 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S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기생충으로 인해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한 달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5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질병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주는 47개 주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확인된 주도 기존 9곳에서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외에도 아칸소, 아이오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등 중남부와 남동부 해안 지역들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난 겁니다. 앞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이클로스포리아증 집단 감염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 보고 건수는 2만 5천 건을 넘겼는데 이는 종전 최고 수치인 2019년 4,700건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치명적이진 않은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미시간에서는 기저질환 환자 2명이 이 사이클로스포리아증에 걸린 후 사망했습니다. 그 여파로 소비자들이 양상추 섭취를 꺼리면서 샐러드 전문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샐러드 앤고가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날부터 모든 매장을 닫을 예정입니다. 샐러드 앤고 측은 자사와 관련은 없었지만 지난달 발생한 사이클로스포리아증 집단 발병이 어려움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 외에도 생양상추를 재료로 사용하는 많은 음식점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양상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타코벨 고객 수가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직접 연관이 없는 치폴레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지도부 검거에 사상 최대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 8명에 대해 모두 합쳐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은 마약과 테러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4: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법집행국 INL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멕시코의 대표적인 마약 조직이자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도 지정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지도부 8명에 대해 최대 1억 200만 달러, 한화 약 1,453억 원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INL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인을 위협하는 마약과 테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이고 단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상금은 미국의 마약 보상 프로그램, NRP와 초국적 조직 범죄 보상 프로그램, TOCRP에 따라 지급되며 수배 대상자들의 체포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인물은 최근 사망한 CJNG 창립자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곤살레스, 일명 펠론입니다. 곤살레스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으며 그의 현상금은 기존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한화 약 16억 원으로 5배나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수배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1,500만 달러, 1,000만 달러, 200만 달러 등 각각 다른 규모의 현상금이 책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CJNG와 연계된 인물들의 가족과 지인, 사업 관계자 등 65명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내 마약 유입 차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주가 추진한 아이스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연방 이민 집행 업무를 주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지역경찰과 아이스 간 협력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조치는 유지되면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뉴욕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연방법원이 뉴욕주와 연방정부가 충돌해온 이민 단속 관련 법률에 대해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 등 연방 이민 단속 인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지역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287 협약 금지 조항은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 단속 제한 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아이스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함께 지역 경찰이나 카운티 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87 협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뉴욕주가 연방 기관의 업무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면서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민법 집행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을

0: 6주는 법 시행에 따라서 12개 카운티 정부에 ICE와 체결한 협약을 오는 25일까지 종료하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부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협력 제한 조항은 예정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후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87 협약 제한 조치가 유지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ICE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을 시행할 수 없게 된 데에는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뉴욕주의 정책 방향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적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인들이 이란 전쟁보다 물가 문제를 더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마켓대학교 로스쿨은 지난달 22일에서 29일 미국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부터 줄곧 이 조사에서 중요한 현안 1위로 지목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28%만 미국 경제 상황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위원 3명은 물가 상승률이 5년 넘게 연준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이란 전쟁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경제 전반에 이어 10%로 3위에 그쳐 응답률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 6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미군 18명이 전장에서 사망했으며 국방부는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응답자의 75%가 전쟁이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조사의 응답률 72%에서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또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률도 지난 6월에 81%에서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1이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백악관을 이륙할 당시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 안전거리 유지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제소의 대응 미숙으로 두 항공기 사이에 표준 분리 상실이 발생했으며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1을 타고 이동할 때 인근 공항을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 충돌 위험 범위에 들어갔던 것으로 5일 파악됐습니다. 항공교통관제의 교신 기록과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마린1은 전날 오후 2시 33분에서 34분께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엘립스 공원을 이륙했습니다. 이륙 3분 전 마린1 조종사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에게 3분 뒤에 이륙이라고 알렸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에서 직선으로 4마일가량 거리입니다. 관행대로면 항공기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분 전 통보가 원칙이고 연방항공청은 이 시간 동안 민간 항공기를 활주로에 묶어둬야 했지만 엔보이 에어가 운항하는 여객기는 오후 2시 34분 예정대로 레이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린1과 여객기는 표준 분리 상실 상태가 됐습니다.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규정으로 수평으로 1.5마일, 수직으로 500피트의 거리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항공기간 거리가 연방 규정상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으며 서로 접근하는 항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근접사고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연방항공청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히 마린1을 타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해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여객기도 목적지인 플로리다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마린1 조종사가 세 차례 이륙을 통보했는데도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0: CNN 등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까운 레이건 공항 주변은 항공기 이착륙이 잦은 데다 군용 항공기의 운항도 많아 늘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9일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레이건 공항 착륙 허가를 받은 여객기와 충돌해 탑승자 67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1: 백신 지지론자로 알려진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후보자가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정책을 둘러싸고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중보건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차기 수장 후보자가 5일 의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이날 에리카 슈워츠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팀 케인 버지니아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수전 모네라즈 전 국장이 해임된 지 약 1년 만에 새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맞서다 임기를 한 달도 못 채우고 8월 27일 해임됐습니다. 당시 모나레즈 전 국장은 케네디 장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자문위를 꾸려 백신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내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절대로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고 정직하고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백신과 예방의학을 지지해온 백신 찬성론자로 꼽힙니다. 청문회에서도 맥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포함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믿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슈워츠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경우 마주칠 가장 큰 적은 케네디 장관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다만 청문회에서 만성질환 퇴치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케네디 장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에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공중보건 서비스 부총감을 지낸 슈워츠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건 분야 구호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정책 의제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을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민주당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홍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는 출소감사절이 폐지돼야 한다고 한다.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이어 공산주의가 1,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등을 다 합쳐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은 홍 후보가 과거 추수감사절에 대해 식민주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오는 11일 민주당의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를 결정할 예비 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달리면서 워싱턴 DC 정가에 주목을 받는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선 주류인 중도 진영을 위협하고 있고 공화당은 공세 관역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홍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승리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주지사직을 두고 맞붙는데 민주당 주류는 홍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사회주의자 압둘 엘사예드 후보에 대해서도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불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바람을 경계하는 한편 이념 대결을 통해 공화당의 유리한 구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감세와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했다며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캐나다 등 모두가 부과한 관세로 손해를 봐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솟았던 계란값 뒤에 대형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법당국과 합의한 업체들은 전국 푸드뱅크에 계란 5,300만 개를 기부하고 뉴욕에도 수백만 개의 계란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미 법무부와 17개 주 검찰은 미국의 대형 계란 생산업체 3곳이 수년간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와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칼메인 푸즈, 버소바, 힉먼스 에그렌치로 당국은 이들 업체가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지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입찰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세 업체는 전국 푸드뱅크와 비영리 단체에 계란 5,300만 개를 무상 공급하고 각 주정부에 총 330만 달러를 지급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서 반독점법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부의 감독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뉴욕에는 약 490만 개의 계란이 푸드뱅크와 지역 구호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계란은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기업들의 불법 담합이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부담을 키웠다며 이번 합의는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 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체들은 합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는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식품시장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추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지구 옆 화성은 못 가지만 경기도 화성에서 행사 들어오면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뭐 페이만 맞는다 하면은 진짜 화성도 갈 수가 있어요.
2: 아, 페이만 맞추면.
3: 페이만 맞으면요.
2: 어, 화성 가서 뭐 지구의 역사 강의.
3: 아, 그럼 지구 역사 안에 금성도 가고 일단 페이만 되면 됩니다. 네.
2: 그 정도 페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동탄 신도시 역사 이런 데는 가지만
3: 진짜 화성은 어렵다. 일단은 약간 그 금액 보류, 차이
2: 보류,
3: 때문에 네네.
2: 보류. 예. 보류. 네. 언젠간 이루어진다. 예. 오늘의 썸문답 주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3: 영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존 모델이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룬 분입니다. 예. 괴짜란 말도 듣고 천재 사업가란 말도 듣고 있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 일론 머스크. 그는 누구인가?
3: 일론 머스크 그는 누구인가?
2: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뭐 이런 타이틀이 항상 따라 붙는 것 같은데 뭐 자산이 얼마나 된답니까 이 사람? 예.
3: 솔직히 지금 모든 이 부자들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예. 우리 그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다 뭐 12조다 13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례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그 나온 결과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규모의 주식을 받는다고 해요.
2: 1,400조요? 1,400조?
3: 1,400조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12조, 13조 예, 예.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는 1,400조. 이 정도면
2: 1,400조라고요?
3: 예전에 한 그 재벌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돈 버시는 재미가 있냐. 다 쓰시고 돌아가신 건 아니잖냐. 했더니 딱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통장에 공 찍히는 그 맛으로 돈 번다.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2: 그 맛 정확히 공감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그 맛?
3: 제가요? 제가? 아이고, 네, 진짜.
2: 1,400주면 뭐 웬만한 뭐 강대국 1년 예산 넘겠다. 야.
3: 아,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 참, 일단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일론 머스크 공인 전문가입니다.
2: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늘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와 함께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일단 그 출신 배경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보어전쟁 얘기하실 때 네.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3: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7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박광일 작가와 동갑이죠.
2: 선생님과도 동갑 아니에요?
3: 아, 그런가요?
2: 예, 예.
3: 설마. 네. 1971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버지는 에롤 머스크. 엄마는 물론 지금은 이혼한 상태지만 메이 머스크라고 해서 어머니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니어 모델이에요.
2: 아, 마델이에요?
3: 마델입니다. 마델과 마델입니다.
2: 마더가 마델이에요?
3: 예. 정말 어머니가 아름다우세요.
2: 그래요?
3: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그 금광도 갖고 있었던 금수저 집 출신입니다. 야, 에롤 머스크가요. 예. 에롤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죠. 네. 에롤 머스크가 나름대로 그 잘 나가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똑똑했어요. IQ가 네.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금수저긴 금수저지만 아빠 에롤 머스크가 나쁜 남자였습니다.
2: 나쁜 남자였다.
3: 약간 폭력도 쓰고.
2: 아 진짜 나쁜 남자.
3: 진짜 나쁜 남자예요. 예, 예. 근데 그 메이 머스크가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남자한테 끌린 거예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절대 그 손 끊고 예. 폭력 행사 안 하겠다.
2: 개가 똥을 끊죠. 예.
3: 아니 이렇게 좋은 강 적절한 강의야.
2: 아, 죄송합니다. 아, 공인된 분한테 앞에서 제가 너무 아니, 네. 뭐, 사사로운 발언을 했네요.
3: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2: 이미? 그게 일론 머스크인가요?
3: 그래서 이제 아들 일론 머스크를 뭐 태어나게 했는데
2: 나왔어요. 예.
3: 처음에는 이름을요, 그 이제 아무리 계산해보니까 니스에서 이제 탄생한 것 같아요.
2: 네.
3: 프랑스에 신혼여행 갔을 때.
2: 네.
3: 그래가지고 원래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니스의 영어 발음이 나이스로 지으려고 했어요.
2: 아, 그래요?
3: 그래서 원래는 나이스 머스크가 될 거예요. 나이스! 예! Your name is nice!
2: 나이스 머스크가 될 뻔했다.
3: 예. 했대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나이스는 좀 약간 오바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3: 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일론이란 이름이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이름, 아니, 없어요.
2: 아, 그래요? 뭐 일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일론?
3: 이게 또 공인 또 일론 머스크 전문가로서 말씀드렸는데
2: 예, 예.
3: 일부 뭐 주장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일론이란 사람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란 이름이 됐다는 것도 맞지만
2: 네.
3: 아버지가 또 공상과학 소설에 완전 빠진 사람이었어요.
2: 네.
3: 에롤 머스크가.
2: 예.
3: 아버지가 빠졌던 공상과학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일론이에요.
2: 왠지 그쪽으로 마음이 가네요.
3: 그렇죠.
2: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3: 여보, 네. 나이스가 싫으면 내가 좋아하는 네. 공상과학 소설의 주인공 일론으로 이름 바꾸자. 그래서 타협을 봐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됩니다.
2: 나이스까지 생각한 사람이면 제가 볼 땐 공상과학설이 훨씬 설득력이 좀 있어요.
3: 맞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이 변을 못 끊습니다.
2: 아, 가정폭력을 하나요? 계속?
3: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8살 때 결국엔 둘이 이혼을 해요.
2: 이혼을 하고. 뭐 아들한테도 폭력을 하고 뭐 그러기도 했나요?
3: 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를 챙겨줘요. 아, 근데 결정적으로 완전히 틀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2: 어, 뭡니까?
3: 이건 얼마 안 돼요. 예. 테슬라와 뭐 등등 이런 거를 이제 그 기업을 잃은 이후에 네. 아버지랑 계속 연락을 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또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해요. 예. 근데 딸이 있었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의붓딸이죠. 의붓딸과 또 불륜을 저질러요.
2: 아버지가요?
3: 아버지가. 아, 그리고 또 저분도... 자녀를 또 낳아요.
2: 아, 이건 진짜 그 신라시대로 간 것 같은데요. 이제.
3: 신라시대? 예. 지금 경주역 하시는 겁니까? 에이펙인데 지금?
2: 그렇게 엮지 마시고요.
3: 아,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에이펙 파이팅.
2: 예, 파이팅.
3: 그래가지고 요걸 듣고 아버지가 네네. 그 의붓딸과 뭐 딸을 막 자녀를 낳았다. 이 소식을 듣고 일론 머스크가 저 사람은 내 아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해서 그때 완전 전련을 했다고 해요.
2: 일론 같은 특이한 사람이 손절할 정도면 진짜 보통이 아닌 겁니다.
3: 그렇죠. 예.
2: 자,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는 학창시절에 좀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이제 얻어맞고 오는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좀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3: 그 동생이 킴벌 머스크라고 해서 초기 창업을 했던 동업자 겸 친동생이거든요. 아, 네. 그 킴벌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자기 형은 진짜 왕따였고 그 덩치적 닦다 보니까 두들겨 맞고 학교 폭력에도 시달리고 아버지는 또 저 모양 저 꼴이고 또 이혼도 했고 하다 보니까 유일한 친구가 책이었다. 그래서 정말 방대한 양의 독서를 했다.
2: 어, 그래요. 예.
3: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도 약간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뭐 테슬라 직원들 해고하는 거
2: 맞아요.
3: 보면은 저 사람 정말로 피가 있는 온열 동물인가?
2: 공감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3: 공감능력이 예. 정말 없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어릴 적부터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책으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책으로 세상을 배우다 보니까 점점 사회생활과는 담을 쌓게 되고.
2: 네. 어릴 때도 뭐 천재 면모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수완, 돈벌이 재능 이런 게 좀 보인 순간이 있었을까요?
3: 그 80년대 그러니까 박광일 작가랑 동갑이 비시니까. 예.
2: 선 선생님 박광일 작가랑 동갑이시죠.
3: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엮으십니까? 80년대 때는 이른바 컴퓨터 게임의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2: 그렇죠.
3: 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닌텐도 등등등으로 해서 어린 일론 머스크도 정말 컴퓨터 게임에 심취를 했어요.
2: 아, 네.
3: 그러다가 내가 한번 컴퓨터 게임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러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선이 가서 미사일 쏘면 뚝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2: 아, 그때도 우주 게임을 하필 또 개발했네.
3: 그래서
2: 네.
3: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12살 때요. 이거를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2: 아, 그래요? 12살 때?
3: 뭐 초등학교 6학년? 와, 이 정도 됐어요.
2: 천재는 천재다.
3: 네. 저거를 12살짜리 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네. 개발한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판매까지 했다.
2: 50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 잡지에 팔아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남아공을 떠나는 건가요?
3: 남아공을 떠난 이유도 네. 도저히 아빠 때문에 안 되겠다. 아빠 때문에. 네. 그럼 어디를 갈까? 당시 남아공이 이제 89년도, 88년도 이때가 이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극단적인 그 흑인 차별 정책 때문에 네. 난장판이었어요. 뭐 예. 총격전은 뭐 비일비재였고 아빠를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남아공 지점 이미 개판인데 떠나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엄마가 캐나다 시민권자였거든요.
2: 아, 예.
3: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중국적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캐나다로 가자 해서 무작정 캐나다로 갑니다. 무일푼이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서 걸어 해서 육촌 친척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내가 육촌 사촌 동생 일론 머스크를 하는데요. 좀 밥 좀 주시면 안 되냐고.
2: 육촌이면 진짜 남이에요, 남.
3: 육촌이면 예. 육촌? 네. 예,
2: 밥 달라고.
3: 그래서 거의 뭐, 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꿈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자. 그래가지고 캐나다 퀸스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2: 예.
3: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봤을 때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2: 네.
3: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할 경우도 있는데 그럼 망하면 내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네. 그 유명한 1달러 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달러 가지고 버텨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이 유통기간 기한이 지난 네. 오렌지와 냉동 핫도그를 잔뜩 사요.
2: 예.
3: 그래서 하루에 1달러 냉동 핫도그와 네. 그다음에 그 유통기한 지난 그 오렌지요. 1달러 어치만 먹고 버텨요.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야. 나중에 보니까 나름 견딜 수 있었다고 해요.
2: 예.
3: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예. 내가 나중에 사업하다 망하더라도 예. 컴퓨터 한 대와 한 달에 아. 30달러만 있으면 내가 살 수가 있다. 다시 재기할 수가 있다.
2: 아, 망해도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다.
3: 내 30달러만 아. 있으면 컴퓨터 한 대와.
2: 그렇지. 아,
3: 좋다. 사업해보자. 야,
2: 비범하네. 비범하네. 이거 무슨 체험형 유튜브 요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1달러로 살아보겠습니다.
3: 1달러 콱콱콱콱.
2: 지금 나오면 유튜브 각이에요. 이거.
3: 네.
2: 야.
3: 네. 물론 캐나다 퀸스 대학도 좋은 대학입니다.
2: 아, 예.
3: 근데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퀸스 대학도 자기 성에 안 차더라.
2: 안 차더라. 거기서 이제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3: 그렇죠.
2: 예.
3: 성에 안 차가지고 난 어디 가냐? 나는 아이비리그 가겠다.
2: 아.
3: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트럼프와 동문이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요.
2: 편입. 예.
3: 그래서 경영학과 이제 물리학을 동시 복수 전공을 합니다.
2: 예.
3: 이때 처음으로 뭐라고 할까? 약간 자극을 받았대요. 세상에 천재가 이렇게 많구나.
2: 내가 우물 안에 있었구나.
3: 우물 안에 있었구나.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합니다.
2: 예.
3: 그때가 1994년 5년 때였거든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95년도라고 하면 마침 그때가 인터넷 닷컴 열풍이 쫙 불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2: 닷컴 열풍. 예. 뭐
3: 아마존 등등등 생기면서.
2: 예. 아, 비즈니스를 할까?
3: 비즈니스를 할까?
2: 아.
3: 아메리칸 뭐 온라인 뭐 이런 식으로.
2: 예, 예.
3: 그래서 일단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요.
2: 아, 또 스탠포드로 가요?
3: 서부로 갑니다.
2: 오, 예, 예.
3: 그래서 내가 계속 박사를 하면서 인터넷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구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뛰어나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발전시킬 것인가.
2: 직접 뛰었을 것 같아요.
3: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이틀 만에 자퇴서를 내고 바로 실리콘밸리 들어갑니다.
2: 스탠포드를 이틀 만에 자퇴하네.
3: 아, 스탠포드 진짜. 아.
2: 저는 지금부터 스탠포드를 이틀 만에 자퇴해보겠습니다.
3: 팍팍팍팍팍!
2: 이것도 1억 뷰예요, 지금.
3: 네.
2: 아, 그럼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3: 그래서 뭐 하냐면은 네. 동생 그 킴벌 머스크랑 네. 이리 와봐, 동생아. 왜 형? 우리 사업 뭐 할까? 하고 있다가 아! 어떤 거를 발견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 스탠포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그 위성 도시거든요.
2: 예.
3: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피자 가게를 찾는데 피자 가게가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 막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피자 가게가 어디입니까? 전화번호 보세요.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 주소 감이 안 잡힙니다. 어디 얼마큼 먼지.
2: 예.
3: 이거다. 인터넷 두드려 가지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
2: 90년도면 아무리 미국이어도 그 막 전화번호부 책으로 봤을 것 같은데.
3: 그때가 예. 마침 예. 그거였어요. 터미네이터 2가 개봉했던 때였거든요.
2: 예.
3: 터미네이터 2 보면은 예. T-1000 예. 그 미래에서 온 그 로봇가
2: 예. 예.
3: 그 코너 존 코너 어디냐? 저쪽 코너 있냐? 저쪽 코너 있냐? 존 코너가 어디냐 물어본 다음에 예, 예. 찾는 게 전화번호를
2: 그래, 그래.
3: 뒤져요. 로봇가 사이버그가.
2: 지금이야 뭐 인터넷 검색이 너무 쉽지만.
3: 그 존 코너가 있는 페이지만 쭉쭉 찢어가잖아요. 사이버그가.
2: 예, 예.
3: 그때 그 일론 시절에. 머스크는 지금의 카카삐 맵, 네이삐 맵을 그렇죠. 생각한 거예요.
2: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예.
3: 그래가지고 집2라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요.
2: 야.
3: 집이요. 우리 집, 너희 집이 아니라 미국의 우편번호를 집 넘버라고 하거든요.
2: 예, 예, 예.
3: ZIP. 이게 존 임프루브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뭐 이게 집 넘버가 뭐냐 하면 우편번호가 몇 번이냐 그렇죠, 물어보는
2: 그렇죠,
3: 거예요.
2: 예.
3: 그 집2. 여기에 검색을 치면은 우편번호가 바로 너의 목적 장소까지 보내준다. 집2 서비스를 만들어요.
2: 이건 진짜 약간 지도앱 플러스 배달앱 느낌도 나고.
3: 지금 서비스를 예. 거의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2: 그러네. 천재다, 천재.
3: 이게 대박이 납니다.
2: 아.
3: 대박이 나요.
2: 대박이 나고.
3: 그래서 네. 컴팩 있잖아요. 컴퓨터 회사.
2: 어, 예.
3: 컴팩에서 이거를 인수를 해가요. 어, 이거 우리한테 팔라고.
2: 아, 그래요? 팔아요?
3: 팔아요. 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당시에 99년도, 98년도니까 아직 20대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현재 환율로 250억의 현찰을 손으로 왔습니다.
2: 야, 진짜. 물푼이었는데 미국 왔을 때, 그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집투를 팔고요. 그 뒤에 이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설립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업에서 완전히 빛을 보게 됩니다.
3: 예, 그렇죠. 페이팔. 250억 현찰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야, 이거 거기 이자율 몇 퍼센트입니까? 은행 넣고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250억이.
2: 탱자탱자.
3: 예,
2: 파이어족.
3: 그거 그렇죠. 250억을 종자 돈으로 다시 사업하자.
2: 그렇지.
3: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일론 머스크 은행에서 그 창구 직원으로 알바를 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지금 인터넷 WWW 시대인데 왜 사람들이 일일이 은행까지 와가지고 은행 업무를 봐야 되냐? 집에서 컴퓨터로 또또또 치면은 은행 업무가 되지 않냐? 그 생각을 90년대 말에 했다 이거죠.
2: 몇 수업을 본 거야 진짜.
3: 그렇죠.
2: 진짜 미래를 보네 이 사람은.
3: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집에서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X.com이라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2: X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어.
3: 지금 스페이스X와 예. X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2: 트위터도 X가 됐고.
3: X가 됐고 예, 그렇죠. 아들내미 이름도 X로 시작하고.
2: 어, 아들내미 이름도 X.
3: 많은 분들이 예. 왜 X를 좋아하냐. 엑스맨이냐. 가 아니라. 예, 예. 그 일론 머스크 어렸을 때부터 화성에 관심이 많았고 약간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네. X가 미지의 세계잖아요.
2: 아...
3: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일론 머스크를 만든 것이 X.com 때문이거든요.
2: 네.
3: 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아... 그래서 X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2: 그렇구나. 그렇구나.
3: 그래서 다 X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2: 네.
3: X.com을 성공을 시켜요.
2: 네.
3: 그런데 바로 옆에 똑같은 결제 시스템 회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2: 어.
3: 경쟁 회사가
2: 예.
3: 콘피니티라고 해가지고 하필이면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2: 어 그래요. 예.
3: 저기 어 우리 엑스닷컴인데 옆건 옆방에 콘피니티라고 똑같은 서비스 하고 있다 하자.
2: 어.
3: 그 콘피니티의 대표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2: 예.
3: 어떡하지? 쟤랑 경쟁해가지고 쟤 없애버릴까?
2: 네.
3: 하다가 아, 차라리 우리 둘이 손을 잡자.
2: 합병.
3: 똑같은 서비스 둘이 손 잡아가지고 파이를 키우자 규모 경제를 만들자.
2: 야.
3: 그래서 옆방을 찾아갑니다. 누구슈? 나 옆방에서 그 X.com을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 당신이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들었다. 우리 손합치자. 그래? 좋다.
2: 오.
3: 그럼 우리 뭐 공동 그 CEO가 돼가지고 네. 우리 한번 회사를 운영해 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콘피니티랑 X.com이 합병을 해요.
2: 예.
3: 합병한 다음에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페이팔이에요.
2: 아, 그게 페이팔이 되는 거구나. 예. 스페이스X를 그 뒤에 차리는 건데 뭐 스페이스X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류는 언젠가는 망한다.
2: 아.
3: 그래가지고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자. 달은 너무 작다. 공기도 없고 자원도 없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화성. 마스다. 그래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를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이제 그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
2: 네.
3: 대한민국 할 때 저 친구는 저걸 창업을 했거든요.
2: 네, 네, 네.
3: 그런데 결론은 뭐 중요한 거 뭐냐면 로켓트가 필요하잖아요.
2: 필요하죠. 뭐 한두 푼드나. 예.
3: 그러니까 나사에 처음에는 제안을 해요.
2: 예.
3: 이런 화성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투자를 해달라고. 나사가 또 나사 풀렸냐?
2: 아 왜냐면 저런 건 나사가 하는 거니까.
3: 나사가 하는 거니까.
2: 이건 민간 기업이고.
3: 너 민간 기업인데 예, 무슨 그렇죠. 네가 로켓을 쏘냐?
2: 그렇죠. 예.
3: 해요. 그래가지고 됐고.
2: 네.
3: 그럼 내가 러시아로 가겠다.
2: 네.
3: 해서 실제로 모스크바로 가요. 그럼 러시아 발사체를 좀 이용을 하자.
2: 어, 예.
3: 아, 어쨌든 간에 예. 나한테 로켓 팔라고 나 화성 가야 된다고 경기도 동탄 화성이 아니라
2: 진짜 화성 간다고.
3: 그랬더니 러시아 측에서 견적서를 딱 냈대요. 이 정도 돈을 내라스키. 그러면 우리가 로켓 판다스키. 된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 딱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이걸. 야, 이거 뭐냐고 이거.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 머스크가 노트북 갖고 오라고 하면서 막 계산기를 뚜드렸대. 어. 그랬더니 이제 아, 그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걸요. 네. 보라고. 이게 뭐냐 했더니 나사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로켓을 만드는 것이 더 싸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라는 구상을 그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2: 아, 직접 만들자. 예. 그리고 스페이스X가 획기적인 거는 로켓을 그 재활용하는 데 있다고 하던데.
3: 그게 정말로 획기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그걸 보면서 올라갔던 로켓가 다시 내려와?
2: 그래서 로켓은 그냥 끝없이 날아가잖아요.
3: 1단, 예. 2단, 3단 분리가 되면서 예. 다 우주에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우리가 수익 타산이 낮다. 재활용하자. 예.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환경도 커요. 이거 갖다 버리면 우주 쓰레기 된다. 그래서 재활용해가지고 환경도 지키자 해서 쐈던 거를 다시 내려오게 만들자. 이건 진짜 야, 천재예요. 진짜.
2: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2025년에는 한 로켓이 30번 써먹었답니다. 한 로켓을. 예, 그런 기록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언제 창업해요? 예.
3: 테슬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 아닙니다.
2: 예. 아, 그래요.
3: 마틴 에버하드라는 그 미국 기업가가 이미 만든 회사였어요. 왜 테슬라냐? 이 마틴 에버하드라는 테슬라의 진짜 창업주가 니콜라 테슬라라는 천재 과학자를 존경했거든요.
2: 에디슨 라이벌. 예.
3: 어떻게 아세요?
2: 저희 막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예. 잡지사에서 한 건 아니죠?
2: 잡지사에서 했죠.
3: 아, 진짜? 아,
2: 네네. 네.
3: 그 니콜라 테슬라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를 만들어요. 네. 근데 마틴 에버하드가 처음 만든 테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배달만 갔다 올 수 있는 바퀴 4개 달린 오토바이. 조그만 경차요.
2: 아, 그렇구나. 예.
3: 이걸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외면 받았겠죠.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네. 마틴 에버하드가. 그때 일론 머스크가 네. 돈 필요하죠? 얼마요? 그때 한 700만 달러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600만 달러를 지원을 해줘요. 거의 다 지원을 해요. 그 제 1투자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마틴 에버하드가 창업을 한 테슬라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발상의 전환. 이런 경차 만들면 안 된다고 지금. 사이즈를 키우자고. 네. 거기서 마틴 에버하드와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요.
2: 그래요.
3: 아니 경차를 예. 사이즈를 키우시면 어떡하냐고. 네. 봐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타고 싶다? 독특한 차 타고 싶지.
2: 그렇지.
3: 그리고 예. 빠른 차 타고 싶지.
2: 예.
3: 이거 내가 로드스터라고 해서 전기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겠다. 큰 스포츠카를. 이건 성공할 것이다. 마틴 에버하드는 안 된다고! 일단 내가 투자했잖아.
2: 그렇죠.
3: 내 말대로 하자고. 해서 2007년도에 예. 로드스터라고 해서 전기로 가는 스포츠카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요. 그리고 레오나드로 디카프치노 그 다음에 저와 비슷한 조지 크루니 그렇죠.
2: 셀럽들한테
3: 마케팅을 해요. 이거 전기로 가는 스포츠카입니다. 다른 친구들 뭐 할리우드의 친구들은 뭐 내연기관 차를 몰 때 당신들은 이 전기 스포츠카 한번 타고 다니라고 튀어 보인다고.
2: 그렇죠. 예, 주목받.
3: 그래가지고 셀럽들한테 이제 입소문이 난 거예요. 예, 야, 저 차 예. 튄다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맞은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사이즈 키운 거 팔리지 않냐.
2: 그렇지. 내 방식으로 가자.
3: 그렇죠. 아.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틴 에버하드를 해고시켜버려요.
2: 아, 해고시키고 자기가 CEO가 된 거예요.
3: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제 그 테슬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모델 S.
2: 아, 모델 S. 예.
3: 그런 다음에 만든 것이 모델 3.
2: 아니, 공인 해설사니까 이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3: 네.
2: 일론 머스크가 그 한간에는 자녀가 최소 14명이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이거 뭐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 그쵸.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14명이고,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에서 다산주의자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인 해설사지만,
2: 네.
3: 나같이 좋은 DNA는 많이 남겨야 돼요.
2: 아, 그런 생각이에요?
3: 그런 생각으로.
2: 아.
3: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저거고, 네. 뭐 여러 집 썰들이 많아요. 여비서와 사이에서 뭐 또 자녀가 탄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자기와 같은 좋은 DNA는 많이 후손을 남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2: 예, 그렇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한 명인 건 우리가 뭐 다 알지만요. 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인가? 항상 좀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모든 것, 썬킴 선생님과 공인 해설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또 커피 원두색 옷을 저희 둘 다 입고 있네요. 경복궁 한복판에 한때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거대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총독부는 어떤 건물인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 예. 네, 조선 총독이 머물면서 한반도를 지배하는 그리고 한국인들을 통제하던 그 지배 권력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되었을 때는 당시 고종 황제도 있었고 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외교 업무나 사법 업무라든지 나중에 이제 일정한 행정 업무까지 관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었었는데 그 통감부 건물이 당시 서울의 중심 부분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찾다가 남산 일대. 그래서 당시 이제 외성대라고 불렀던 곳에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시기에 네. 이제 국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8월 29일 1910년에. 네. 그러면서 이 통감이 총독으로 역할을 바꾸게 되는데
2: 데라우치 총독이 된
6: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통감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한반도에 간섭을 했다면 그렇다면 총독은 아예 한반도의 왕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정치, 군사, 나중에 군사는 일부 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시 뭐 황제나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그대로 갖게 되는 존재가 총독입니다. 당연히 기구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어떻게 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통감부를 그대로 총독부로 쓰고
2: 남산에 있던 걸?
6: 남산에 있던 걸 쓰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몇 개의 건물을 새롭게 이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사를 여러 곳에 놓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좀 좁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총독부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논의 속에서 1911년경에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결정된 곳이 바로 고약하게도 경복궁 안쪽.
2: 진짜 조선의 왕노릇을 하려고 그러네요.
6: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경복궁이 대략 이제 그 평수로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수로
2: 수요일 그분은 예, 오늘 잠깐 배제하셔도
6: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주변 영역 포함해서 한 20만 평 정도를 일단 총독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5년에 박람회를 경복궁에서 열게 되는데요. 네. 널리 알려진 시정 5년 기념 물산 공진회라는 박람회를 여기서 개최를 합니다.
2: 예, 충독부 관할이니까 이미 가능한 거죠.
6: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예. 이 박람회가 이름만 들어보면은 총독부가 통치를 하기 시작한 지 5년을 기념하는 박람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전 작업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박람회를 하려면 예. 기존에 있었던 한옥 건물들이 좁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조를 하거나 철거를 합니다.
2: 이때 박람회 때 철거를 해버린다.
6: 그래서 경복궁 건물 상당수가 이때 철거를 당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람회 가면은 메인 그 전시관이 있죠. 네. 당시 이제 1호 전시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1호 전시관이 광화문 바로 뒤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호 전시관 면적이 1,490평. 건물인데 나중에 들어서는 총독부 건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건평 면적이 2,115평입니다.
2: 뭐 얼추 뭐 맞네요.
6: 얼추 한 60, 70%에 예. 해당하는 규모의 예. 그 위치에 전시관이 들어섰으니 이 일대가 이미 어떻게 보면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그러네. 뭐 그러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작업이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 예.
6: 이런 가운데 총독부 건설을 위한 경복궁 일대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2: 네.
6: 이때 이제 총독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 경관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였냐면 히비야 공원이에요.
2: 히비야 공원
6: 도쿄에 있는
2: 아 도쿄 히비야 공원
6: 이, 네, 일본에 있는 최초의 서양식 공원입니다.
2: 네.
6: 이 히비야 공원을 총독부 주변의 모습으로 꾸미자 여기처럼
2: 경복궁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6: 그렇죠.
2: 예.
6: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넣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수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조각공원도 만들고
2: 아, 그래요?
6: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저기 체육시설도 만들고
2: 야.
6: 이런 개념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총독부 건설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좀 규모가 있는 건물, 근정전, 이제 경회로 같은 건물들은 총독부의 부속 건물로서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이거는 존치시키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이 야, 됩니다.
2: 근정전이 사실 중심 건물인데.
6: 중심 건물이 아니라 조선을 상징하는 건물.
2: 조선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그걸 부속 건물 정도.
6: 부속 건물 정도로 쓰고 실제로 경회로는 나중에 연회장으로 많이 쓰거든요.
2: 아니 근데 이제 박람회 때만 해도 뭐 1,490평이었잖아요.
6: 네네.
2: 1 전시관이.
6: 네네.
2: 그게 들어설면 기존 거를 다 철거를 한 건가요?
6: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 광화문 우리가 들어가면
6: 광화문 들어가면은 네. 이제 보통 조선 시대의 궁궐은 임금님을 만나게 해서 문 세 개를 지나야 됩니다.
2: 네.
6: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을 통과해 근정전을 가거든요.
2: 지금 그래서 광화문이랑 가보면은 흥례문 사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셀카 찍고
6: 맞죠.
2: 이런 거죠.
6: 거기가 이제 매표소 역할도 네. 하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6: 흥례문이.
2: 예, 예.
6: 근데 그 공간이 싹 밀려버렸기 때문에 흥례문 영역이 사라졌고 흥례문도 그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례문은 완전히 새롭게 지은 건축물이라고
2: 그러네.
6: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예.
6: 이제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전 작업은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어떤 모양새라고 볼 수 있고 별도로 이제 그 총독부 설계가 들어갑니다.
2: 설계. 설계에는 네. 뭐 누가 맡았나요?
6: 당시 이제 조금 유명했던 사람한테 촉탁을 하게 되는데 예. 당시 프로아시아계 독일이었던 게오르그 델 아란데라고 하는 인물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게오르그 델 아란데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당시 대한제국을 상징하던 원구단을 헐고 지은 철도 호텔을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2: 철도 호텔?
6: 네. 거기 호텔을 지었어요.
2: 예.
6: 대한제국의 상징 공간을 무너뜨리고.
2: 아, 원구단 있던 자리에?
6: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델 아란데 설계에 보면은 이제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의 설계가 채택이 되는데
2: 네.
6: 완벽한 비례 대칭. 그렇게 딱 보면은 아, 권위적이다. 얘는 빈틈이 없구나.
2: 약간 부다페스트 호텔 느낌인 것
6: 같아요. 맞아요.
2: 네, 완벽한
6: 그
2: 대신.
6: 느낌 네. 그대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고요.
2: 자재는 어디서 공수였나요?
6: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이
2: 그렇겠죠.
6: 여러 곳에서 소용이 되는데
2: 예.
6: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한반도에서 조달을 합니다.
2: 아, 우리나라 안에서 다.
6: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압록강에 있는 낙엽성 16만 그루를 가져옵니다.
2: 압록강에서?
6: 네. 그러니까 거기 큰 나무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은 건물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2: 네.
6: 그 건물 기초를 다지는데 이 낙엽성이 들어간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리석이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나는데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일대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자갈 모래는 한강에서.
2: 한강에서.
6: 네. 그래서 이 자갈 모래를 광화문 안쪽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전차까지 설치합니다. 이 건물을 이제 완성하는 순간, 뭐 영국의 뉴델리라든지, 뭐 대만 총독부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 이 나라는 이제 이전과 다른 역사를 지닌 외부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이 통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2: 아, 영국이 인도 뉴델리에 세운 것과 비슷한 상징이다.
6: 그렇죠.
2: 아.
6: 그런 느낌의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2: 예. 그러면 총독부와 그 부설 공간 합치면 그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6: 경복궁 전체 면적이 아까 이제 한 12만 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 예.
6: 총독부가 차지한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그 면적을 일단은 자기네가 총독부 영역으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2: 네네.
6: 이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평은 2,115평인데 이게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건평은 한 9,600평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47.9m, 대략 한 50m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정전이 한 2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 그러니까 근정전이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2: 근정전 안 보이겠네.
6: 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독부 건물이 있을 때 근정전에 몇 번 가봤는데 아, 가서 네. 보면은 앞이 꽉 막혀서 너무 답답한 느낌이
2: 그렇죠.
6: 예. 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네. 더불어서 이때 야 이거 총독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낡은 대문이 마음에 안 든다.
2: 광화문.
6: 늘은 논의가 있어서 이 광화문 철거
2: 아, 광화문까지 없애자.
6: 네,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2: 예.
6: 그런데 이제 당시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은 경복궁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왕이
6: 광화문이 사람은, 예. 경복궁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2: 아, 그렇죠.
6: 예. 예. 근데 광화문을 철거한다? 예. 그러니까 앞에 막 안에 건물들이 헐리는 거는 우리가 몰랐다가
2: 아, 그렇지.
6: 광화문을 철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경복궁이 없어지는구나. 아. 라는 심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유종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2: 예.
6: 그 잡지에다가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광화문이 사라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2: 이거는 민심이 흔들린다.
6: 흔들린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총독이 발칵 뒤집혀서 이름이 유종렬인잖아요.
2: 예.
6: 잡아와라.
2: 이 사람 어떤 분이에요?
6: 그래서 뭐 문화 유시냐, 어디 기계 유시냐, 잡아와라. 라고 했더니 일본 유시였던 거죠. 야나기 문에요시.
2: 아, 일본 사람이?
6: 예, 민예학자이고 한국 그 미술품에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아. 한국의 고유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2: 선생님께서 이 총독부 건물 관련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6: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3.1운동 당시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탑골공원을 나왔던 시위대가
2: 네.
6: 마지막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조선 총독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그럼 선언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2: 네.
6: 그게 이제 일본 총독부거든요. 조선 총독부, 일본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까지 가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남산으로 갔습니다.
2: 그렇지. 19년이니까요.
6: 19년이니까.
2: 근데 총독부 저기 경복궁안에 세워진 거는
6: 26년.
2: 아, 그렇지. 네.
6: 그러니까 이제 이 횟수가 26년에 세워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26년 이전에 총독부 관련 기사들은 네. 남산 총독부를 가리키는 거고 아, 경복궁 총독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2: 3.1운동은 결국 남산이 중심이었다.
6: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익상 의사라는 분이 예, 계신데 총독부에다가 예. 폭탄을 던졌어요.
2: 아, 예.
6: 21년의 일입니다. 1921년.
2: 그럼 그분도 남산에
6: 남산이죠. 그런데 아, 가끔 네. 그 어떤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데 재연을 할 때 그
2: 네.
6: 폭탄을 던진 모양이 그 남산에 있는 총독부는 나무 건물처럼 막 생겼거든요.
2: 아, 네.
6: 그런데 석조 건물로 지은 경복궁에다 폭탄을 던진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들은
2: 네.
6: 이제 그 시기상의 문제와 봐서 이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2: 김익상 의사의 의거는 남산 외성부의 총독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경복궁에 지어지던 이 총독부 공사가 또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6: 네, 설계가 이제 11년, 공사가 한 15년부터 이제 시내 진행이 됐으니까
2: 네.
6: 굉장히 긴 한 10년, 11년 정도의 그 건설 속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두 번 공사를 멈춥니다.
2: 언제였을까요?
6: 1919년
2: 아.
6: 3.1운동. 그다음에 1926년 60만세 운동.
2: 아, 60만세 운동 때 중단.
6: 그러니까 이 총독부 청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네. 것인지 그리고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2: 예.
6: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지배기구의 상징이다라는 것들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 아, 그러네요. 예. 자, 아예 뭐 연구 중단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예, 기어코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는 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하연 자리에 당시에 이제 1,56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6: 네, 이 1,560명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2: 거.
6: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총독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을 때 그 마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한 만 명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56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 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를 벌인 장소가 총독부 바깥이 아니라
2: 네.
6: 안에 있는 중앙홀 실내에서
2: 홀에 1,500

0: 미군이 씁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쓰다가 미군정이 물러나고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에 이제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미군들이 여기에 머물 때 야 건물 요거 크다 홀이 크다 캐피털 홀 이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되는 중앙청이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건물이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 정도 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물도 없었고 또 위치 자체가 이렇든 저렇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곳에 예. 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에서도 이 건물을 국회의사당으로 단장을 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1: 의사당으로 썼구나.
0: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배를 받던 피아빵 민족이 그 피지배 민족이 그 지배하던 공간을 활용했다라는 상징성은
1: 그런 의미도 있긴
0: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이제 광복 이후에 저 건물 그대로 둘 거냐라는 논쟁은 계속해서 벌어졌고
1: 네.
0: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이거 헐어야 된다.
1: 아, 그래요.
0: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헐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 건물을 대체할 다른 큰 건물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건물 허는데도 엄청 비용이 들어가요.
1: 철거 비용.
0: 철거 비용과 굉장한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1: 네.
0: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 건물을 허는 거는 이상이고
1: 네.
0: 저 건물을 놓아두는 것, 존치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1: 아.
0: 우리의 이상과 현실하고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1: 이해가 갑니다.
0: 네. 네.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국회 헌법 공포 이런 장면들을 저기 중앙홀에 이제 계단 있는 데가 있거든요.
1: 네.
0: 양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제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장면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얼마 못 씁니다.
1: 전쟁 나서.
0: 네, 1950년에
1: 그쵸.
0: 일단 이 건물을 인민군이 점령을 했다가 퇴각하면서 여기다 불을 질러요.
1: 아, 불을 질러요?
0: 네.
1: 예, 예.
0: 그러면서 이 건물은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석조 건물이지만 안에 불을 지르고 하면은 뭐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한 10년 동안 비어 있었고요. 당시 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로 돌아와서 부민관,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건물에다가 국회를 지금 옮기게 되고요.
1: 지금 아, 국회는 부민관으로
0: 옮기게 되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반도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옮깁니다.
1: 아, 그게 정부.
0: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반도호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때 정부 청사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그렇게 1961년까지 청독부 건물은 방치되어 있었다가
1: 61년까지.
0: 네. 네. 이제 6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국가 최고 재건 최고 회의에서
1: 네.
0: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박정희 위원장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거 수리하자.
1: 어.
0: 그래서 1962년부터 수리해서 다시 쓰기 시작했고
1: 예.
0: 공식적으로는 정부 중앙청사.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는 저건 중앙청. 캐피털 홀.
1: 그래서 중앙청.
0: 이라고 불렀던 건물로 쓰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1968년에는 이쪽에 가 있었던 광화문, 동쪽에 가 있었던.
1: 다시 데려오고.
0: 다시 데려옵니다.
1: 네.
0: 데려오는데 다만 이제 목조 건축물로 새로 짓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1: 네.
0: 석가래며 거기 들어가는 뭐 첨차 같은 공포 부재들이 있습니다. 목조 부재들이 있는데
1: 네.
0: 그 부재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1: 아, 콘크리트로요?
0: 네.
1: 예.
0: 그래서 한때 저 광화문을 볼 때마다 한동안은 저거는
1: 네.
0: 나무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이다.
1: 아.
0: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1: 아, 지금은 다시 바뀐 거죠?
0: 지금은 다시 바꿨습니다.
1: 예, 예.
0: 이제 그렇게 하면서
1: 네.
0: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청 시대. 그러니까 조선청독부 시대에서 건물 이름이 바뀌어서 중앙청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1: 지금 광화문 옆에 서울중앙청사도 있잖아요.
0: 그건 70년대 다시.
1: 그건 나중에
0: 훨씬 더
1: 그 뒤에. 기능을 옮겨간 거죠?
0: 일부 기능을.
1: 아, 일부 기능을.
0: 네.
1: 아, 네. 근데 아까 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던 시절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건 중앙청으로 있다가 다시 옮긴 건, 그
0: 그렇죠.
1: 기능으로 옮긴 건가요?
0: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중앙청으로 쓰는데
1: 네.
0: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 시절에는 역사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야, 우리가 총독부 건물을 써야 되냐? 그리고 그 경복궁도 망가뜨린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 네네.
0: 그러면은 야, 지금 있는 정부가 그럼 총독이 있는 정부야? 요런 뉘앙스까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1: 그럼 이건 안 되겠다.
0: 그건 민주정부인데 우리는 민주국가인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1: 예.
0: 마침 이때 그때 그 정부 청사 분산 정책이 일어나면서 과천종합청사가 완공이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과천의 종합청사가 완공이 되니까 정부 청사를 여기 지금 서울에 있는 종합청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곳이 또 이제

0: 종합청사로 쓰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과천청사, 대전에 이제 조금 뒤에.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옮기는 게 가능.
2: 중앙청으로 안 둬도 되죠.
0: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허는 게 문제다라는 판단했고 아. 또 한편으로 아깝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2: 건물 자체가?
0: 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서양식 건물입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이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하이라든지 난징이라든지 뭐 칭다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큰 서양식 건물인데
2: 그렇죠. 예.
0: 규모만 놓고 보면은 얘가 제일 큽니다.
2: 아...
0: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럼 지배기구인 정부,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을 정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예. 다른 용도로 쓰자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빈약했던 게 뭐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지금 아. 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2: 네.
0: 그 경복궁 안에 예, 그 들어가면 동쪽에 있는
2: 민속박물관. 예.
0: 네, 그래서 그 건물의 수장고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도 필요한데 그거를 여기로 옮기자.
2: 아, 그랬구나.
0: 라고 하면서
2: 예.
0: 1993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99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아, 1983년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고
2: 예.
0: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87년, 88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역사 올바르게 정리를 좀 해나가자. 그래 뭐 친일파도 청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2: 예.
0: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기념관도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2: 예.
0: 이런데 조선총독부청사가 떡하니 경복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예.
0: 야, 이런 복합적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2: 그렇지,
0: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 철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
2: 네.
0: 지금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러면 당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누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을 아무도 못 내린 상황에서 이제 몇 년이 흐르는 거죠.
2: 네네.
0: 그러다가 그 결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YS
2: 김영삼
0: 대통령이 예. 1993년 4월에 총독부 건물 철거를 전격적으로 지시합니다.
2: 그래.
0: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새로 지어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자. 한때 이제 이 건물을 이전해서 식민사 박물관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2: 아, 네네.
0: 그러니까 이거는 헐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2: 그렇죠.
0: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약간의 시간차는 있어요.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죠.
2: 지금 용산에 있는.
0: 네. 예. 그래서 이 격차가 한 10년 정도
2: 아.
0: 나서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이 한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던 적이 아. 있었고요.
2: 예.
0: 그리고 1995년 광복절에 기념비적인 첨탑 부분을 해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 아, 첨탑 제거하는 거?
0: 네, 첨탑을
2: 예.
0: 제거하는.
2: 예, 그렇지, 그렇지.
0: 네, 그래서 저 첨탑을 제거하는 게 일종의 머리를 뚝 잘라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고,
2: 네.
0: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조금 더 지나서 1996년 11월에 완전히 이제 철거를 하게 돼서 빈터로 남게.
2: 폭파시키는.
0: 그렇죠.
2: 예.
0: 그리고 이제 1998년 8월 달에는 그 건물을 이제 해체하고 일부 부재가 남아있잖아요. 아까 첨탑 부분 포함해서.
2: 네.
0: 그거는 독립기념관 영역에 철거 부재 전시 공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2: 네.
0: 근데 그 공간을 밑으로 팠어요.
2: 밑으로 팠어요?
0: 네. 왜냐하면 평지에다가 이렇게 첨탑을 올려놓으면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2: 아.
0: 그거를 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극장처럼 파서
2: 예.
0: 그 안에 내려놔서 그래서 평지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게끔.
2: 예, 예, 예.
0: 이제 그런 의미로서 철거 부재 전시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 아.
0: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광화문 뒤에서부터 흥내문 그다음에 근정문 바로 앞까지 이어졌던
2: 네.
0: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게 되고 사실은 이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게 경복궁 복원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2: 지시겠구나.
0: 흥내문도 네. 다시 짓고 저쪽으로 가 있었던 영재교도 옮겨오고
2: 네.
0: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 지나서 흥내문 지나서 영재교 지나서 근정문이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우리가
2: 아,
0: 알고 있는
2: 속시원해요.
0: 네, 궁궐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뒤에 백악이 있고 인왕이 있는
2: 네.
0: 그런 어떤
2: 너무 잘생긴데요 저기가 진짜
0: 맞죠.
2: 잘생긴 공간인데
0: 맞아요.
2: 되게 앞머리 같은 걸로 일단 덮어놨었어
0: 그렇죠.
2: 그동안 예.
0: 그 만약에 네. 지금 캐대원이 그 총독부 건물이 있을 때 나왔으면은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어요.
2: 그렇지, 그렇지.
0: 그것도 좀.
2: 저기 산 보이고 저기 기가 막힙니다, 저게. 맞습니다. 예.
0: 분명히 아픈 역사의 흔적, 총독,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내내 중심이었고요.
2: 그렇죠.
0: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대한민국이 수립한 이후에도 광화문 일대하고 그 뒤에 청와대까지 연결된 공간, 그 다음에
2: 그렇죠.
0: 한국의 궁궐들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보아도 적절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픈 역사도 남겨놓아야 되지만 그 아픈 역사가 다른 역사를 찍어 누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좀 와닿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한 나라의 중요 역사가 축적되는 공간에 특정 시기가 영원히 점유되는 것도 점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2: 그러네.
0: 그러니까 거기는 조선도 있고 네. 일제강점기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데 그걸 일제강점기가 조선과 대한민국 앞뒤를 점유하고 있어서 마치 그게 전체 역사에 또는 상당수의 역사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2: 앞에 500년과.
0: 그렇죠.
2: 그 계속 서 있었다면 뭐 언제까지 또 뒤를 가릴지 모르는
0: 그렇죠.
2: 거니까요.
0: 예, 그렇죠.
2: 예. 아, 경복궁 한가운데 서 있던 충독부 건물, 그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충국부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1921년 전기수리공으로 변장해 남산에 있던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김익상 선생은 이제 곧바로 붙잡히진 않으셨고요.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향해서 총탄을 발사했지만 아쉽게도 거사에 실패하고 결국 체포가 돼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뭐 옥중 순국을 하셨는지 아니면 출소 후에 돌아가셨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고요. 현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자, 독립운동가 김익상 선생 수손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의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부터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파장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청와대에서는 핵심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정치평론계 최고의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최근에 뉴 정성래로 돌아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세요.
1: 오랜만입니다.
6: 예.
1: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 두 번째 토론회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 2차 토론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3: 일단 그 정청래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매서워지고 독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당대회 때 어떤 비판을 좀 하더라도 실명까지 좀 걸어놨진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표현하는 그 단어도 병이 도졌다. 이런 말은 오히려 배신했다보다 훨씬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아,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1라운드에 조금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서 많이 초조해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페이스북도 너무 많은 메시지가 남발되고 있어요.
1: 그렇죠.
3: 네,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2라운드 치르고 결국에는 3라운드 호남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서 그때까지 모든 후보들이 좀 선전하길 바라는데 확실히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송영길 후보는 모두 다 돌려가게 하니까 예.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해 보이더라.
1: 예.
3: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3라운드 세 번째 토론에서는 더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 후보가 좀 쫓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근데 정작 본인은 2차 토론회 이후에 SNS 메시지를 내고 어제 토론회로 끝났다. 뭐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7: 끝났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기고 네. 있다. 뭐 내가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의 강도가 좀 더 세졌다는 것으로 정청래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판세라든지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저도 정청래 의원이 계속 김민석 후보 뭐 윤리위 제소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세게 얘기하고 물론 김민석 후보도 강하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1: 예.
7: 이렇게 뭐 빠지거나 하지 않고 이런 양상이 여당 전당대회의 모습으로 맞느냐는 생각은 정말 듭니다. 20년도 훨씬 지난 일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1: 예.
7: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는데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곱씹어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대체로 정청래 후보가 조금 쫓긴다 예. 뭐 이런 평가들이신데 너무 토론이 일방적으로 기우니까 뉴 정청래 우리 변호사 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6: 전당대회 시작 전에요.
1: 네.
6: 과연 이게 정청래가 나올 수는 있을까? 또 이게 러닝 메이트는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압도적으로 김민석의 승리로 끝날 거다.
1: 네.
6: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충청에서 뭐 접전하고 부울경까지 하면 이게 0.99 이겼잖아요. 실제 그 충청의 고향은 고향이지만 조직은 전부 김민석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마포에서 국회의원 4번 했지 충청도 정치인 아니거든요.
1: 예.
6: 저는 상대 선전했다. 예. 이렇게 보고, 관건은 이거 호남인데,
1: 네.
6: 아무래도 이게 그 죽은 노무현과 산 이재명의 싸움이거든요.
1: 네.
6: 근데 죽은 사람은 지지율이 안 떨어져. 근데 살아있는 이재명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1: 네.
6: 요즘 이게.
1: 네.
6: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래 상대 호재다.
1: 네.
6: 한번 보십시오. 호남이 2002년, 어겐 노무현, 2002년에 그때 이인제 하나가 꺾었습니다. 이번에 정청래 호남에 기적이 날 겁니다.
1: 네.
6: 저는 호남에서도 1위 한다.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이래 봅니다.
1: 강수영 변호사 반박해 주시죠.
4: 어디서부터 손을 대는지 모르겠는데.
3: 노력해봐.
7: 아, 일단.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뉴 정청래가 맞네요, 아, 우리 서병호사.
4: 와,
7: 대단합니다.
4: 약간 종교 집회 온 듯한 느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충청권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캠프 안에서도 크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선거 전략을 짰었기 때문에.
7: 네.
4: 오. 처음에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 정청래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수록 워딩이 세지고 처음 토론 때는 거의 평양냉면 같은 분위기였다가 고추짬뽕에서 거의 불닭볶음면까지 갔다고요. 좀 무지하게 매콤하게 가잖아요.
7: 아니, 더 남았는데.
4: 그러니까 더 매운 쪽으로 더 캡사이신을 더 넣을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요.
7: 네.
4: 그 다음에 지금 짚어주셨던 지금 이인재와 노무현의 그 경선 대결에서 그리고
7: 정청래 후보가 뉴스공장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4: 네.
7: 호남에서의 분위기가 노무현과 이인재 대결처럼 되고 있다.
4: 이거는 근데 진짜 심각한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완전히 실패한 수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 지지자들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거는 다 거부감을 느껴요. 어느 누가 돼도. 감히 어떻게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비슷한 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7: 네.
4: 그다음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2002년 대선 운동 당시에는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활동을 안 했어요. 사립이라는 필명은 있었지만은
7: 네.
4: 본인 스스로가 노사모활동 안 했다고 얘기하는 2003년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오마이뉴스에. 네. 그리고 자신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2003년 10월경 인터뷰인데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해요. 악수 한번 한 적 없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잘 아는 건 줄 아는데 나 잘 모른다. 활동하지 않았다. 노사모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 불 더 불을 지핀 게 영남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호남에 가가지고 뭔가 깨우칠 거다. 그래서 이인재 조직을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그럼 호남에 있으신 당원들이 그거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뭐 자고 있나요 지금?
7: 예.
4: 깨우러 가야 돼요? 그 완전히 지금 누가 한 거지 제가 추정을 하는데 이 캠페인은 완전히 실패한 도박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7: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호남 경선의 분위기까지 지금 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 지금 네. 2주차죠.
4: 네.
7: 그러니까 제주, 인천,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여기서 비기면. 여기서 비기면 호남에서 본인이 한 표라도 이길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이상 득표해서 2순위표 볼 거 없이 1순위표로 이긴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충청권 경선 시작하기 전에 7% 이내로만 지면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유보적으로 전망을 하다가 좀 자신이 있어졌어요. 근데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전에서 비긴 결과가 나오면 그 인식은 같아요. 2차전에서 비기는 결과가 나오면 호남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아까 이제 노무현 이인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후보들의 각각의 전망, 즉 과반으로 이길 거다. 2순위표 까볼 필요 없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뉴정청래 서정욱 변호사부터.
6: 아마 이제 과반 안 될 거예요.
7: 네.
6: 호남에서도요. 송영길 후보가 조금이라도 선전할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표를 갉아먹어요. 어차피 이게 정청래 표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한 45에서 48 정청래 표를 봅니다. 결국 1순위는 정청래 1등입니다. 그런데 48이 넘느냐 못 넘냐. 48이 되면 정청래 50이 넘어요. 왜 송영길의 2순위 표는 3대 7로 가져갈 거예요. 김민석이가 7,
7: 예.
6: 정청래가 3.
7: 예.
6: 그러니까 48이 되면 50이 딱 넘어요. 그런데 정청래가 46, 뭐 45다. 이러면 이게 김민석 후보가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2순위 표로. 그러면 이게 당에 대불복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7: 네.
6: 야, 1순위 전 사람이 2순위표로 당대표가 돼? 나 승부 못해. 재선거해. 뭐 이럴 수도 있고.
7: 바램 말고 전망을 얘기해 주세요.
6: 전망은 정청래가 1등을 하는데
7: 네.
6: 48을 전후해서 김민세가 2순위표로 역전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거는 반반이에요. 그런데 1등은 정청래 합니다. 50은 없어요.
7: 서정훈 변호사 저렇게 수치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캠프에 취재원이 있는 것 같아요. 내통자가 있어.
3: 정청래 캠프는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해서요. 네. 네,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 네. 일단 그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모드를 챔피언 모드가 아니라 도전자 포지션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때도 그렇고 이게 도전자를 해야지 챔피언 모드로 지키고 있다가는 이게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1라운드 때는 충청도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기 때문에 조금 열세라고 봤고 또 제 후기로 들은 건데 세종 같은 경우가 또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께서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감지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내가 마이너스 7% 정도면은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네. 조금 자신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인천이 좀 중요하거든요.
1: 네.
3: 근데 인천은 또 송영길 후보의 또 홈코트예요. 그리고 인천 그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당원수가 적어가지고
1: 예.
3: 인천에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1: 네.
3: 생각보다는 조금 우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도전자 모드로 가는 것이 호남 선거 전까지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1: 자 과반 확보 투표 가능성.
7: 과반은 1순위 표로 과반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떤 후보도 지금까지
1: 어떤 후보도 1순위 과반은 어렵다.
7: 1순위 과반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6분의 1 정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 한 10% 하고 나머지 호남은 33%, 나머지 한 40%가 서울 경기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회 경선이다 보니까
1: 네.
7: 중간중간에 누가 이기냐, 그런 승패를 가지고 뭐 여세를 몰아서 간다, 밴드웨건 효과를 간다, 요것 때문에 많이 집중하시는 듯 해요.
1: 예.
7: 근데 거기에 영향받을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 2주차 다 이겼다 하더라도 호남에 계신 분은, 1, 2주차를 다 이겼네 해서 그 사람에게 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호남, 특히 이제 전남, 광주, 이쪽에 계신 분들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1: 예.
7: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서울 경기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전북은 지금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희석 후보가 좀 앞선다. 근데 처음에 전략을 좀 잘못 짜셔서 쉽게라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좀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1: 처음에 전략을 잘못 짰다는 거는 명청구도가 좀 흐트러지고 신천지 새끼로 좀 빠졌었다?
7: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왔으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 이길 걸로 봅니다.
1: 강수용 변호사께서는 과반 투표 가능성 보십니까?
4: 송영길 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과반 투표를 하기는 어렵지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저 워딩을 내는 거는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세를
1: 네.
4: 굳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1: 네.
4: 그리고 뭐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인천이나 뭐 강원이나 제주나 뭐 대구 경북 다 합치고 그 전에 충청 부울경까지 다 합쳐도 호남 당원보다 적습니다.
1: 적죠. 30%가 예. 안 되니까.
4: 그러니까 다 합쳐도 안 돼요. 호남 당원 다 합치면 52만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 게임을 앞두고 호남에 계신 권리 당원 분들의 투표 동력이랄까요. 나는 이 사람 지지하는데 분위기를 쭉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1: 네.
4: 결국 그걸 다 양측 캠프 다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든 존재 작업을 해놓고 상대방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투표장에 안 나오게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이 호감도를 바꾸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네. 이건 어려우니까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의 고질병이 이제 확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확장성이 없다?
4: 예, 그게 네.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 움직임이 어려워서 마지막 연끌 이제 그게 이제 노사모 뭐 이런 정통성 강조 이런 건데 그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넉넉히 김민석 후보가 이기라고 보고 오히려 관건은 최고위원 투표다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1: 근데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과 바람의 대결이다 얘기하면서 이 조직은 바람을 못 이긴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누가 조직이고 누가 바람이야. 1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호남에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본인이 바람인 척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바람이라고 한다면
1: 네.
3: 첫 번째 충청에서 확실하게 이겼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본인은 질 거라고 생각했다. 뭐 현역 의원들이 나를 지지한 사람이 충청도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엄청나게 이길 거라고 막 기세등등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1라운드에 증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직도 정청래 후보 측은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와 의미에 대해서 규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회,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서포트해가지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네. 그래서 총선, 대선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과 이인재? 근데 노무현과 그럼 정청래가 등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천에 계신 노사모 형님도 저한테 그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건 아니지.
3: 그건 아니지.
1: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소환하는 거는 오히려 네. 패착이다.
3: 그건 아니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김민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보고 지지하는 건데 호남에서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재명이 흔들려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삼전닉스가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거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지 이거 호남의 반도체 공장 끝까지 지켜줄 건데 그래야 우리 애들이 거기서 좋은 일자리 만들 일 다닐 텐데 이러한 불안감이 있어서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반향이 있다.
1: 그러니까 강성필 부대변인보다 정청래 캠프 사정을 더 잘하는 것 같은 서정욱 변호사가 보기에 누가 바람이고 누가 조직입니까?
6: 뭐 제가 보기 둘 다 뭐 조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청래는 당대표로서 특검에도 엄청나잖아요.
1: 그렇죠.
6: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김민석도 그 우리 조직이 있죠. 현역 의원들이나 저는 둘 다 조직이 있고 둘 다 솔직히 바람은 별로 없죠.
1: 아, 둘 다 바람은 별로 없다?
6: 둘 다 바람은 없고 둘 다 조직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조금 전에 강성필 이분이 그 정청래를 노무현이라고 뭐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청래 비하했다가 나중에 예. 지금 제가 보기에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예. 조국, 김민석, 정청래 예. 삼국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정청래나 예. 이분들이 대선 후보 됐다. 대선 후보. 그런데 정청래는 노무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너무 같은 당의 대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그렇게 아니, 말하는 네. 이유는 뭐냐면
6: 노무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청래 아니
3: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공격수가 정청래였어요.
4: 그러니까요.
3: 아 유시민 장관
6: 해임하고 급이
3: 아니 정치가 노무현. 안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6: 나중에 정청래가 대선 후보 되면
4: 아니 잠깐만요. 정청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보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6: 여론조사는 3명이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조국, 김민석, 정청래.
4: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후보 본인
1: 여론조사에는 장동혁 대표도 나옵니다.
4: 아니 후보 본인도 대표 자리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대선 주자라는 급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바람 조직 두 가지 구도에서 다 저는 문제가 보이는 게 정청래 후보가 바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지난주쯤에는 최소한 자신이 50%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가장 우호적인 여론조사인 꽃에서조차 예.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 김민석 후보의 실제 득표보다 십몇 퍼센트 다 적게 나오는 예. 초우세 여론조사에조차 예. 과반을 하나도 한 번은 못 넘겼어요. 바람이 없습니다. 그럼 오죽하면 김어준 씨가 본인 희망상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바람이 존재하지 않고 조직도 우세하면은 솔직히 지금 직전까지 당대표 하면서 지방선거 당선자들 공천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조직이 더 우세하지. 어떻게 김민석 총리 하시면서 지방선거 당시에 전국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돈 사람을 어떻게 그 조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나 조직이나 제가 봤을 때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는.
1: 그 지금 김어준 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김어준 방송에 정청래 후보가 나갔고 네.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가 나갔습니다. 근데 화제가 됐던 건 어제 정청래 후보 출연했을 당시에 평소에 정청래 후보 출연 시에 김어준 씨의 반응이나 리액션하고 너무 달랐다. 근데 이런 관전평들이 많아요. 웃음기도 전혀 없었고 우호적인 리액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건조하거나 내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를 본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7: 회사 오너 대주주가 전문 경영인 불러다가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냐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마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보면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직전 당대표가 어떻게 바람을 일으킵니까? 네. 바람이라고 하면은 21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때 그런 게 바람이라고 봐요.
1: 아, 갑자기 물이 아니다.
7: 그렇죠. 네. 바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청래라는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아는데 어디서 바람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김어준 씨 표현대로 그냥 본인의 기대 아니면 그만큼 내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내가 바람이라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 정도 봐야 되겠죠. 김어준 씨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뭐 많이 비난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아직도 조금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김호준 씨가 태세 전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 정청래 후보에게 김호준 씨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2라운드 어떻게 전망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아유 뭐 전망하면 뭐 합니까? 어저 맞으면 좋고 틀리면 기분 나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당원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김호준 씨가 웃으면서 원래 그 결과하고 전망 그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즐겨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남의 거는 뭐 잘하는데 제 거 못합니다. 뭐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아, 확실히 좀 김호준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돌아섰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속된 말로 좀 열중셔. 이제는 그래도 중립적인 건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1: 정청래 후보가 방송 패널 중에 본인 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뭐 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여기 뭐 다른 당이지만 전부 다 지금 제가 방송 한 15분 진행하면서도 전부 다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줍니까? 강수영 변호사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줘요?
4: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어, 패널들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나 100대 1이야, 100대 1. 이제 3대 1도 아니고 100대 1로 두드려 맞는다고 자꾸 그러던데. 네. 그럼 본인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성하는 거를 좀 내면서 하면 동정심이 있을 텐데.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2차 토론회에서조차 또 선거가 진 거냐, 이긴 거냐, 이건 거, 이런 거 가지고 인식 차이 드러내고 당정청 협의해가지고 이긴 걸로 하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평론가 중에 누가 그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건 대통령, 이걸 또 이제 역용하시는 분들은 야, 전부 대통령한테 굴종하려고 말이야. 한 자리 얻으려고 다 밑에서 저렇게 조아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정청래 후보가 잘했을 때, 당대표로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냈고, 평들이 좋은데, 억지로 대통령이 예전에 윤석열이 하듯이,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이용해서 주저앉히듯이 그런 일이 네.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 네. 지방선거에서 성과가 기초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걸 국회의원 의석수로 환산하면 과반이 무너졌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면 졌다고 네. 봐야죠. 네. 근데 끝까지 이겼다 그러고 외신을 보라, 최민희 후보. 네. 그러니까 뭐 욕할 수밖에
1: 없죠. 근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네. 정청래 후보 네. 편을 주는 패널, 유일한 패널인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보기에는 왜 민주당 패널들이 이렇게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6: 그거는 이제 이거 대통령한테 용역받은 거죠.
1: 아, 전부 용역 총법들이어서.
6: 그렇죠. 네. 아마 대통령이 정청래를 밀고 김민석이 안 밀면 전부 정청래 편 될걸요? 그렇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정권 1년밖에 안 됐고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민석이 편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의 아바타 그림자이기 때문에 패널들이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근데 저번에 박찬대하고 붙을 때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정청래에 네.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때도 대통령은 약간 박찬대 쪽에 제일 가까웠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저는 패널들이 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1: 아니 근데 1년간에 네. 당대표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6: 그런 식으로 민주당 패널들이 네. 그러면요. 평소에 계속 비판해줘야 되잖아. 네. 평소에 왜 정청래가 당하고 대통령하고 저 갈등하느냐. 근데 평소에 비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전당대회 막 이렇게 정청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1: 지금 우리 용역 강수혁 변호사가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대해서.
4: 올 초에 1월부터 목 놓아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3: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연임한다고 안 했으니까.
4: 용역을 대통령이 발주하신 바가 없어요. 저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3: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보면 돼요. 국민의힘도 당권파 패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대표 하실 때도 다양한 소통 채널과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꼭 김호준 씨 방송만 나가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호준 씨 방송에서는 네.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패널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유튜브 채널 그렇죠. 하면서 네. 많이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다 거기서 저희들을 안 불러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남탓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1: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당대표 선거 얘기는 많이 했고 최고위원 그 좀 경쟁도 못지않게 네. 뜨겁고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최민희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서미아 후보하고 악수도 하고 논란을 의식한 장면 보이긴 하던데 일단 관심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아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 5위까지가 당선권인데 5위 안에 누가 드느냐. 그리고 5등으로 이를테면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등이 지금 관심사인 것 같은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예. 보시기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부속 최고위원.
7: 일단 지금 논란되고 있는 최민희 후보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라도 최민희 후보가 지금처럼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1: 네.
7: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오늘 서미어 후보와 뭐 친근한 모습을 연출을 했잖아요.
1: 그랬죠.
7: 근데 이분이 또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적어도 민주당 구성원들에게는 많은 충격을 줬기 때문에
1: 네.
7: 1위는 어렵다고 보고 그나마
1: 1위가 어려울 거다.
7: 1위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뭐 당선권에는 들 거라고 봐요. 8분 중에 5분이니까.
1: 지금 최민희 후보가 많이 앞서 있잖아요. 네. 22% 정도 득표한 걸로. 네. 물론 아직 남아있는 표가 훨씬 더 많긴 한데. 그런데 네. 이제 관심은 다음 주에 호남으로 갔을 때, 수도권으로 왔을 때 지금의 최민희 후보의 우위가 유지될 건가. 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강구 대변인 어떻게
3: 저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고위원으로 당선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사실 이제 서미화 후보에 대한 선전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분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남이고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또 악수 패싱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서미화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민수 이성윤 후보들이 그 표를 좀 뺏겨버렸다.

0: 자, 이제 1부 이어서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중간 얘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막 손짓발짓까지 나오면서 격렬하게 중간 토론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5인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0: 오.
1: 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자존심을 되게 상했어요. 우리가 민주당에 그러니까 수석 최고를 노린다는 걸로 초반에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홍보가 막 되다 보니까 수석 최고는 당대표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1: 뭐 실질적인 뭐 권한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0: 그렇죠.
1: 그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얼굴 중 하나가 되는 건데
0: 그렇죠.
1: 가장 제가 봤을 때 뼈 아픈 건 그 당 내에서 다른 사람들 뭐 연설할 때 야유 보내고 이것도 크지만 서미아 후보의 악수를 무시하고 간 것이 민주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고 간 거 아니냐. 이게 지금은 실수 없는 과거거든요. 특히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고 사회적 약자를 더 돕는다. 그것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논란이 있습니다만 진보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원들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네. 당내에서도 저렇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네. 깔보고 선미아 후보가 지금 뭐 화해한 듯이 얘기하지만 칼 있는 얘기를 전 했다고 봐요. 인터뷰 보니까 그 최민희 후보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서 후보가 안 나올 줄 알고 가방위원장 네. 시절에 네. 나 뽑아달라 나 네. 찍어달라 나는 네. 나 찍어주는 사람하고만 얘기해. 그걸 공개를 했어요. 예.
0: 둘이 나왔던 대화를 공개를 했다.
1: 그렇죠. 예. 이거는 또 한 번 치명타를 매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1: 아이고 어떻게 당내에서 나 안 찍어주면 난 이야기 안 해.
0: 네.
1: 왜 애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당원들이 아주 예의 깊게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김민석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 네.
1: 그에 비례해서 김민석 당대표의 최민희 수석이라고? 이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0: 너무 부조화스럽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호남이든 수도권에서든 비토 정서가 더 커지리라고 좀 봐요.
0: 자, 우리 서 변호사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최민희 거기 수석 최고는 뭐 무난하다 봐요.
0: 무난하다?
2: 예, 왜 예. 그러냐. 저 근거를 대면 최민희, 그 다음에 한민수, 이성윤, 세
0: 예.
2: 명이 48%예요.
0: 네.
2: 정청래 득표율하고 비슷할 겁니다.
0: 그렇죠. 얼추 비슷하죠.
2: 자, 근데 예. 이 사람들이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그 다음에 홀수, 짝수, 나눠서기 이성윤, 하고기 한 표씩 한민수 나눠주라. 이 운동을 한다고요.
0: 그렇게 하고 있죠.
2: 그럼 정청래가 48% 얻는데 그 중에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주면 최민희가 수석돼요. 저쪽은 5명이잖아. 5명이 표를 나누는 거예요.
0: 예.
2: 52지만.
0: 예.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3대1로 정청래 쪽이 돼요.
0: 예.
2: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알려주면 김민석 쪽에
0: 네.
2: 임미애하고 김영호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아. 3대3으로 해야지. 그러면 저쪽이 3명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친명표가 5명이 나눠 묶잖아요.
0: 예.
2: 몇 프로 얻어도 인매가 몇 프로 얻어가고, 김영호도 몇 프로 얻어가잖아요.
0: 예.
2: 그러면 이게 두 표밖에 못 찍는데 분산된단 말이에요.
0: 네. 네.
2: 그러니까 정청래 쪽이 3명이 팀플레이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최민희가 수석됩니다.
0: 이대로 가면 3대2고, 최민희 의원이 수석이 된다.
2: 예.
1: 잠깐만,
2: 예.
1: 제가
0: 우리 강 변호사님.
1: 우리 2부 시작할 때 영역대는 잘 몰라! 하면서 방송이 시작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의회 움직임이 뭐냐면 그 친청계로 분류되는 세 분을 다 살려야 되는데 제일 지금 처진 분이 이성윤 후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성윤 후보가 너무 처지니까 최민희 후보를 무조건 1번 찍지 말고 지금 살려야 된다, 이성윤 후보를.
0: 네.
1: 그러니까 좀 무조건 1번을 최민희 후보 찍는 게 아니라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움직임이 있어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욕심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1번은 최민희다 그렇게 결집돼 있지도 않아서 궁지가 없을 거라고
3: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0: 네.
3: 그러니까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혹시 호남에서 전남 광주에서 최고위원 득표율 여론조사 보셨어요? 백데이터? 안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최민희 후보가 확실히 선두에 있는 건 맞습니다.
0: 아, 그런데
3: 문제는 뭐냐면 이 한민수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가 불과 1% 차이가 안 나면서 하위권에 있어요.
0: 네.
3: 6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둘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청계에서는 솔루션이 이렇게 된 거 최민희 1등 만들고 한 명만 살리자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0: 네.
3: 그러지 않으면은 의외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0: 자, 우리가 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자면
3: 네.
0: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3: 네.
0: 이 정도 하고 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부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이제 그 진짜 안 읽어봤다면 이게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0: 네.
2: 읽어보고도 이게 다른 의도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소법 조문이야 많지만 195조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이게 국무회의 할 때 딱 놓습니다. 형소법 195조가 8월 4일 날 이렇게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1항, 2항 검사에 할 수 있는 역할.
0: 네.
2: 어느 법이든 뭐는 못한다 이렇게는 안 하죠.
0: 네.
2: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 보안수사를 요구한다나
0: 네.
2: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안 봤다? 저는 안 봤다면 이게 진짜 무책임한 거잖아요.
0: 네.
2: 이 중요한 걸 안 보고 대통령이 발언한다? 그것도 문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놓냐면요. 거기에 합수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마약이나 저기 주식
0: 정부 정도 있죠 지금 현재.
2: 예. 네. 그런데 합수단에 검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 아마 요걸 좀 두고 싶었던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고는 안 돼 있지 않냐. 못한다고는 안 돼 있으니 합수단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 자꾸 이걸 묻더라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안 됩니다. 검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를 안 봤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쇼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문 내용을 알면서 합수단 유지하려고 계속 그냥 그런 건 없지 않냐. 검사가 수사 못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쇼를 한 것 같아요.
0: 서 변호사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의도는 합수단의 검사 파견을 유지하려고
2: 쇼를 하는 거다.
0: 예, 법을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2: 안 볼 리가 없거든. 조문 하나인데.
0: 우리 윤 대변인.
3: 그걸 쇼라는 건 전 잘 안 하답고요.
0: 네네.
3: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통과된 형소법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듯해요.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자꾸 되묻는 거잖아요.
0: 네네.
3: 자, 합수단의 검사가 파견이 됐는데 지금 있는데 10월 2일 이후로는 그런 수사 참여하는 게 되냐 안 되냐.
0: 네네.
3: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과 정성호 장관, 법무부 차관은 의견을 달리했잖아요.
0: 네.
3: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셨다는 거는 조문을 안 읽어봤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0: 네.
3: 그러니까 내가 안 읽어봤다는 얘기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내가 별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국회에서 했다니까 뭐 이 정도 표현을 그 정도 수사법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굳이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단어 선택을 왜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오늘 성기용 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로 대통령이 다 보셨다. 다만 맥락상 이게 합수단에 그 파견되어 있는 검사의 이제 수사상 지휘 이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대통령이 안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장면이 이게 합수단을 가지고서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약간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어요. 행안부 장관은 기존의 합수단은 아니지만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소청에서도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반면에 정성호 장관은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이 쟁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1: 그 가장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것이 골자라면 합동수사본부가 뭐예요? 합동수사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게다가 이제 중수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검사 출신 인사가 이제 다 가 있는데 그러면은 가령 그 이제 피고인들이나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수사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가 된 건데 수사 권한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수집된 증거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 수집 증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최근에 그 형사소송법에 그 공소 기각 요건이 더 늘어난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심각한 수사, 위법 수사 들어가 있잖아요.
3: 위법 수사네.
1: 그러면 이건 공소 기각돼야 된다고 딱 난리 칠 거예요, 변호인들이.
0: 그렇겠죠.
1: 합수원에서 수사한 건 다 공소 네. 기각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길이 열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이게 민생 사건이 많습니다. 합수원이 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그게 지금 합수원이 많이 꾸려져서 잘 운영돼 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었던 파견돼 있던 검사들 내쫓아야 되냐? 합수부는 해체시켜버려야 되냐? 경찰이 당연히 당신들이 다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검사들은 방에 처박혀서 경사

0: 한국일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아니 정치권을 아예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본인의 지금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호 장관?
1: 뭐 정성호 장관 장관에 대한 임명권과 그리고 임면권까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정성호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 전 당연히 대통령 뜻을 받아서 저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사의를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무적으로도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하던 사람이 아니라 또 사람 바뀌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업무 파악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연말까지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0: 연말까지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할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 공소청 출범하려면 뭐 직제부터 시작해서 인원부터 시작해서 또 업무 분장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후속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업무 연속성상을 생각하면 여권 내에서는 그런 바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정성호 장관은 글쎄 그런 얘기를 직접 표현 안 했지만 행간에 그런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여전히 이번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조금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거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판사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가 뭐 사적 대화이긴 하지만 잡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성호 장관은 지금 정말 법무장관직을 단 한 시간도 더 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단어를 썼잖아요. 버티시라고.
0: 버티시라.
2: 본인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예. 본인 심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 영혼의 동지인 정성호 장관과 같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자. 이 얘기는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상황이 입법 시행 이후에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성호 장관 계셔 주셔라. 여기까지 감안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그런데 저는 아예 한 마디 고려해야 되는 게 아예 정성호 장관이 그냥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사태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언론에다가 막 여러 번 나에게 뭐 세수는 세부대에도 않고 의지도 없고 뭐 할 일도 없다.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에요.
0: 네.
3: 두 분은요. 사법연수원의 노동법 학계부터 평생 동지입니다.
0: 그랬죠.
3: 진짜 사퇴할 것 때문에 조율했겠죠.
0: 네.
3: 전화를 수시할 수 있죠.
0: 네.
3: 나에게 이재명 대통령 나 못하겠다. 사퇴하라 마라. 둘이 조율했겠죠. 아무 조율 없이 언론에 여러 번 사퇴하겠다.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나는 보안수학은 이게 나중에 문제될 거예요. 나는 그때 사퇴까지 내가 표명해서 반대했지 않냐. 이런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그지 진정으로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버티세요. 하니까 사퇴한다는 말도 없어요. 국민한테 이렇게 언론 해놔고 그럼 자기가 당당히 사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1: 아, 근데 너무 쇼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쇼한다고 하고 장관도 쇼한다고 하고. 아, 근데 본인이 한번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조율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곧 더 맡아주시라 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은 표명을 한 거고 집권 여당의 사실 법사위 보셨어요? 정성호 장관한테 하는 막 의원들 태도 보면 제가 봐도 진짜 화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꾸 쇼쇼 하면 안 됩니다.
0: 아니 우리 또 뭐 평소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우리 네. 창조적인 해석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 검찰 공무원들을 향해서 경고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검찰 수사관이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한 요 글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글쎄요.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고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검찰 공무원 전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강 변호사님.
4: 정말 저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될 때 두 손 번쩍 들던
0: 네.
4: 김용민 의원 그 장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용민 의원 기존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인기 끌려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행동 전 저걸 자기 정치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총선 다가올 총선에 적어도 김용민 의원 때문에 10% 이상의 표가 저는 빠진다. 저런 행동들 때문에. 검찰 공무원들 그래서 잘 나와 있지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한
0: 검사도 아니고 그럼요, 검찰 공무원 전체는. 예.
4: 그리고 경찰들은요. 지금 경찰들 이 수사 너무 과중한 짐이 지어지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 기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중해져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를 하는데
0: 네네.
4: 그래도 묵묵히 버텼단 말이에요.

0: 근데 지금 거기서 짐을 몇 배를 더 얹어요, 지금. 시야 내 못하면 징계하면 되고, 교체하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채찍질만 하지, 경찰의 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만세 부르고, 검찰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봉화마을에 뭐 봉투 들고 갖고 사진 찍고. 이게 과연 공무원들과 그 경찰 조직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관료 조직들을 다 적대시하고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큰 자충수라고 봅니다.
1: 뭐 우리 윤석 대변인 할 말
2: 자충수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직도 공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나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1: 네.
2: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본인 스스로 표현할 자유는 분명히 있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어느 정도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전체를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비판할 거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비판하라든지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글쎄요.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1: 자, 관련해서 그 요건 이제 윤석 대변인한테만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민 의원의 그 봉하마을 사진에 네. 댓글을 달았던 부산 둘레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
2: 네.
1: 이분이 참석한 이제 토론에 앞두고서 서범수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고 지금 뭐 윤리 징계 회부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서범수 의원의 그 얘기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의원은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를테면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다 어쨌든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토론회를 주최했던 한동훈 의원은 왜 말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이제
1: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도 아직 그 발언한 두 당사자 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 후속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개인 SNS 뒤에 있지 말고 예를 들어 국회 소통관에 나와서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육성으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아직은 당사자들에 의한 해결 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행사 주최자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한동훈 의원이 뭔가 나서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순서상 맞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예, 그 정도 생각합니다.
1: 메시지를 그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
2: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러면 김진주 씨 관련해서 이번에 네. 강성필 부대변인한테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 김진주 씨가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댓글도 달고 대통령이 보실 것 같아서 본인이 X도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은 형사소송법을 다 읽어봤는데 대통령께서 안 읽어보셨다니까 의아하다. 뭐 이런 발언도 최근에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이후에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만났어야 될 사람은 저 김진주 씨와 같은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김진주 씨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맞네. 그분부터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약속을 했었어야 됐네.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검경학습원 이 자체가 금지가 아니잖아요.
1: 네.
3: 근데 이제 세부 조문에 보면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세히 꼼꼼하게 봤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좀 미련을 남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김진주 씨 찾아가서 네. 여러 가지 조금 액션을 좀 취했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여론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회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김진주 씨나 아니면 제주 장윤기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지금 그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 앞으로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맞습니다.
1: 우리 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중요한데 서영교 법사위원장께서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을 자주 하시면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진주 씨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 앞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걸고 말씀드리지만 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민주당이 이걸 설득해내지 못하면 시민이나 당원이 아니라 네. 범죄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이게 원래 원고에는 네. 다른 그 주제들을 우리 제작진이 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조금 더 질문을 여쭤봤고요. 그 국민의힘 얘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들의 네. 서명 네. 뭐 2만 2천 명 예. 했다는데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100만 명인데 뭐 2만 2천 명 그 이전에 했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렇게 그냥 일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 15일을 전후해서 쇄신안 발표 개혁안 발표를 할 거다. 좀 이따 이제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물어보겠지만 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2: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뭐 당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2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네. 직접 의사표시를 그만큼 했다는 거 내가 참여해서 서명까지 해서 장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는 분이 2만 2천 명이다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지금 투표를 한번 보세요. 150만 당원 중에 6분의 1 정도 지금 지나왔는데 실제로 득표를 몇 표를 했나를 보면 실제 의사표시하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당원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 단순한 2.2%의 당원의 의사표시로 치부하기는 어렵죠.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뭐 2천 명만 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본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임기 반도 안 지났는데 그러한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성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뭐 2.2%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나한테 퇴진하느라고 해서 내가 물러날 리가 있겠어? 나는 더 갈 거야. 나 개혁안 낼 거야. 뭐 연임 생각도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죠.
1: 성찰이 없다.
2: 네.
1: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권파 소식에 아주 밝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 거취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이런 거는 이거 저는 뭐 찻잔 속에 태풍도 아니고요. 네. 98만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98만이
1: 지지하는 거 맞아요?
4: 맞아요.
1: 반대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4: 방송에 보면 압도적으로 장동혁 지지하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내년까지는 가요. 네. 다만 본인의 선택에서 몇 달 정도는 단축할 수 있어요. 예. 전략상. 그러게 다음에 연임 놓읍니다. 연임 놓으면 현재로서는 경쟁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1: 아니 그런데 예. 그 지금 최고위원 두 명만 사퇴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무너지는 취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아직은 관망하는 거지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 끝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지금 이게 신동우 최고는 서울시장 보궐에 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그 뭐 김재원 이분에게 저하고 방송 자주 하는데 절대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최고위원들이 내년까지 네. 물러날 가능성은 제로다.
1: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한 승부사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1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 아침 아는 지인으로부터 좋은 문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이다. 두근거림에도 종류가 여럿이죠. 설렘의 두근, 불안의 두근, 기쁨과 환희에 넘칠 때도 두근반 세근반, 분노와 좌절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장은 뛰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모든 순간이 기회의 장인셈인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회의 장 앞에 서 계신가요?

0: 제가 가슴이 떨릴 때는 당연 라라랜드 시작 바로 전입니다. 두근거리거나 떨릴 때 정말 여러 종류가 있죠. 불안해서 떨리고 너무 기뻐서 떨리고 그런데 너무 기뻐서 떨릴 때는요 눈물이 나고요. 불안해서 떨릴 때는 위가 아프더라고요.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면 뭐 약 안 찾을 수 없죠. 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견디는지 참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던데 근데 헐 그 믿음이 어디 출장 갔네비오. 요새는 제가 알고 있던 딸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술도 살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좀 한다고 돈 좀 벌었다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이죠. 무슨 사춘기를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하는지. 근데 뭐 어디 자식뿐이겠어요. 부부지간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경제권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게 되는데 아무 소리 못하던 아내가 어느 날 돈푼 좀 만졌다고 소리 커졌다고 또 이 걱정하시는 남편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아내 보시면서 본인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내가 여태까지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죠. 아, 그래도 이번 여름은 작년만큼 계속해서 무덥지 않아 지낼만 했는데 아직 말복도 남았고 여름 다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남편이 또 옆에서 또 냥냥냥냥 되면은 더위는 더하겠죠. 자,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또 라라랜드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90도 웃도는 무더위 시작됐습니다. 돈을 버시는 분이나 못 버시는 분이나 모두 모두 시원하게 행복하게 이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바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들려드릴 거고요. 또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보험과 관련해서 옴니화재의 대표이시죠. 강고은 대표님 나오셔서 보험과 관련해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요.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스의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집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홍수, 가뭄, 먼지, 폭풍 등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아시아 지역의 기온, 강수, 빙하, 해양 등 주요 기후 지표와 기상재해 현황 분석을 담고 있는데 국가별 자료 수집, 지역별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다소 높았으며 국제 데이터 세트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역대 2위에서 4위에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20세기 후반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뚜렷한 온난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육지의 기온이 해양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합니다. 지난해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 폭염 발생이 발생했는데 한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요.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장기간의 폭염이 발생을 했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3, 4, 6, 7월 기온 평년보다 최대 14도나 높았고요. 바레인 같은 경우는 10일 연속 40도가 넘는 날이 이어졌었습니다. 강수의 경우 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나타났지만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건조가 지속이 됐고 남아시아, 파키스탄은 몬순 홍수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 300만 명 이상의 재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은 장기간 홍수로 최소 200명이 사망을 하고 19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호우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서아시아 이란은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피해가 발생했고요. 빙하는 극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얼음 면적을 가진 티벳 고원 부근 아시아 고산지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빙하가 최근 수십 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아시아 고산지대에서 관측된 23개의 빙하가 모두 질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다가 흡수하여 저장하고 있는 열 에너지의 총량을 뜻하는 해양 열 용량. 다시 말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흡수한 과잉 열의 90% 이상이 바다에 쌓임으로 기후변화의 속도와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 해양 열 용량은 지난해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 높이는 1999년 위성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고요. 반면 해양 산성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라비아 해, 맹골만, 열대 인도양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최저값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측은 물론이고요. 조기 경보 시스템, 영향 기반 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예산 삭감과 해임으로 기상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열심히 날씨 기후를 전해주는 국립기상청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메릴랜드주 앤 에럴덴 카운티에 발령했던 홍수주의보는 해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구름과 햇볕이 적절히 섞여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따뜻한 전선이 밤사이 열대성 습기를 대량으로 몰고 와 체감 온도는 10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야외에 있을 때는 그늘에서 자주 쉬시고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으라는 수석 기상 캐스터의 당부입니다. 무더위와 습도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고 오후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강우는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지대 도로와 배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서 국지적인 침수도 발생하겠다고 하는데요.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 돌아가세요. 익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기상캐스터는 농담을 던졌지만 실제 작년에 많은 비가 내린 다음날 메릴랜드에 갈 일이 있어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 물 웅덩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헐, 웅덩이가 보이는 만큼의 깊이가 아니라 훨씬 더 깊게 패어 있더라고요. 아, 순간 타이어가 펑크 났나 했는데 되레 타이어는 괜찮았지만 차 밑부분이 깨져서 낭패를 봤고요. 나중에 타이어까지 교체했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그다음부터 물 웅덩이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겁나더라고요. 어쨌든 심각한 위험은 낮지만 뇌우는 돌풍과 잦은 번개 그리고 잠시이지만 시야를 가릴 정도의 폭우를 동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기온 정체된 기상 시스템이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변화로 인해 강한 폭풍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대부분 지역은 부분적으로 흐리고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뇌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I-81 고속도로 주변과 15번 고속도로 서쪽 지역입니다.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 예상되는 뇌우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워싱턴 DC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뇌우는 저녁이 되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금요일은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90도에서 95도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잦은 번개, 강풍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며칠 동안 전선이 이 지역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주말까지 비와 강한 폭풍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역시 있고요. 특히 워싱턴 DC 서쪽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 내릴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소나기는 저녁 퇴근 시간대에 캐피럴 벨트웨이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소나기로 인해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오후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88도에서 92도 사이. 하지만 토요일 역시 체감 온도는 95도, 거의 10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오후에 다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강풍과 폭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비 올 확률은 없어지지만 무더위와 습도는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체감 온도는 10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무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 더운데 어떡하겠어요. 그저 웃지요. 신나는 음악이 최고죠. 터보가 부릅니다. 트위스트 킹.

세상을 바꾸는 시선. 자신의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 늘 불만이던 참새 한 마리가 노승을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노승은 무엇이든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참새는 고운 목소리로 사랑받는 꾀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다며 꾀꼬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노승은 먼저 꾀꼬리를 찾아가 정말 행복한지 확인해 보고 오라고 합니다. 기쁨에 찬 참새는 당장 꾀꼬리를 찾아가 묻습니다. 하지만 숲속의 꾀꼬리는 고운 목소리 때문에 새장에 갇힐까 두렵다며 하늘을 호령하는 매가 부럽다고 합니다. 당장 매를 찾아간 참새는 묻습니다. 하지만 매는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사냥꾼에게 붙잡힌다며 물가를 고고하게 거니는 하기 부럽다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참새는 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학 또한 우아한 자태 때문에 부잣집 정원에 붙들려 구경거리가 되는 신세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새는 바로 참새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고 사람들 곁에서도 마음 편히 살아가는 그 평범함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참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부러움을 따라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참새는 노승에게 돌아가 말합니다. 이제 다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며 괴로워하면서도 그가 짊어진 것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빛나는 삶에는 그 빛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고운 목소리 뒤에는 새장이 있었고 날카로운 발톱 뒤에는 발목의 줄이, 우아한 자태 뒤에는 구경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삶은 언제나 빛나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저마다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는 법. 그러니 남의 빛과 내 그림자를 비교하며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행복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트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트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한 결혼식에서 장난을 빙자해 신부 둘러리를 이불 채 공중으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식 뒤풀이이자 악습인 훈나오를 하려다가 벌어진 사고로 20세 여성은 허리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은 장난에 가담한 하객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신혼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혼부부와 장난 가담자 9명에게 다친 신부 둘러리에게 치료비와 장애에 따른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총 23만 위안,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4일에 발생했는데 신부 둘러리는 신부의 부탁을 받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 안에는 본인과 신랑의 친구들이 남았는데 마침 옷장 속에 숨어있던 이 여성을 신랑 친구들이 끌어냈고 다시 여성이 옷장 속으로 들어가자 신랑 친구들은 그녀를 침대 위로 끌고 가 이불 안으로 넣은 뒤 이불 내 귀퉁이를 잡고 공중으로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던졌을 때는 다행히 그녀를 잡았지만 두 번째 다시 던졌을 때는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제1요추 파열성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일부 뼈조각이 척추관 안쪽에 박힌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법 감정기관은 그녀의 부상을 구급 장애로 판정했습니다. 이들이 결혼한 지역은 원래 과격한 결혼식 악습이 있는 곳이었고 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법원은 구체적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담한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혼부부가 전체 손해액의 40%, 그녀를 처음 끌어낸 남성이 20%, 나머지 가담자 8명이 연대해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축하 명목으로 신랑과 신부 들러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괴롭힘이 이어져 왔는데 과거에도 신랑에게 장난을 치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신랑에게 속옷만 입히거나 여장을 시켜 거리를 돌아다니게 한 뒤 이를 SNS에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여성 들러리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른다면서 결혼식 악습인 훈나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잖요. 신랑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냥 방망이로 신랑 발바닥 때릴 때.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무식여도 한참 무식한 짓이죠. 아니, 미국은 뭐 총각 파티도 안 되매라이니. 뉴질랜드의 42살 여성 울트라 마라토너 소피 우즈라는 선수가 유럽 8개국을 가로지르는 알프스 산맥 1984km를 29일 만에 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지구력 도전을 여성은 물론 남성도 포함해 세계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를 거쳐 프랑스와 모나코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유럽 알프스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비아 알피나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녀의 29일 완주 기록은 2024년 영국의 제이크 캐터럴이 세운 이전 기록을 6일이나 앞당긴 것인데 사실 이전에도 가장 빠른 기록 보유자였던 네덜란드의 테사 캐스퍼스라는 여성은 단 38일 만에 완주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세계 최단 기록을 갖고 있는 그녀는 7월 4일 이탈리아 북동부 항구 도시 트리에스테를 출발해 첫째 날 모나코에 도착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은 그녀가 극복해야 했던 다양한 지형을 보여줬습니다. 슬로베니아의 가파른 암벽 등반부터 독일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야간 달리기 등 다양한 여정을 보여줬는데
그녀는 첫 주가 지나면서부터 근육이 붓고 아팠다며 기록을 깨기 위해 루프 후반보로 갈수록 밤마다 수면 시간을 2시간 반 이하로 줄여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도전이 유럽을 강타한 혹독한 폭염과 겹치면서 산불 가까이에서 달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엇보다 그녀의 기록적인 여정 동안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8도에 육박했었다고 하네요. 아니, 근게 이런 미친 짓을 무엇하려고 하는 경우니?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겠는디 뛰고 오르고 뭔 짓이래요? 이 무더위에 죽으려고 환장한 것도 아니고 말이오.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규모 7.1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구호 물품을 전달한 가운데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산 생수를 폄하하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강진 피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천공항에서 기타쿠시로 향하던 화물편을 통해 1.5리터 생수

싶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한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냐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창피하다. 마시기 싫다면 마시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일부에서는 폐기할 물을 보낸 것 아니냐. 일본에도 물은 충분할 텐데 굳이 한국에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한국산 음료는 위생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하성 주장에 동조하는 반응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얘들이 물을 원했쇼? 응?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기름값 버리면서까지 보낸 거라면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만이죠. 아니 어차피 보내줄 거면 얘들이 필요한 걸 보내줘야지. 아니 배고픈 놈한테 고급 옷이 무엇이 필요하대요? 이? 아프리카면 모를까. 참 지가 생각여도 일본 정도 되면은 물은 좀... 이? 이런 것이 죽어도 요것도 먹는겨. 발기부전 치료제 바이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이 주요 암의 전이를 막는 효능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박사가 이끈 연구진은 바이아그라의 유효 성분인 실데나필이 암이 전이되는 새로운 종양의 형성을 막을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인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과학자들이 포함된 연구진은 인간과 생쥐의 암세포 유전자를 실험했는데 500만 명의 20년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유전자와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세포 에너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조사를 했는데 분석 결과 실데나필은 암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활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활용은 암세포가 원발 종양에서 떨어져 나와 몸 전체로 이동하는 과정의 중요 기제라고 하는데요. 실데나필은 PDE5라는 효소를 차단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분자를 늘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특성이 바로 바이아그라를 성공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로 만든 요인이 된 것인데요. 이 발견을 근거해 연구자들은 바이아그라 계열 약품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과 병용하면 종양세포가 기존 콜레스테롤과 새로 생산이 되는 콜레스테롤 모두에 접근하는 것을 줄여 암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 바이아그라가 이로 이모 저모로 아주 그냥 쓸만하다는 약인데 아이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일은 없대잖요. 사고사만 아니면 천년 만년 살 판인데 어차피 오래 살 거면 건강하게 이? 건강하게 우즈베키스탄 여행 중 음료수 한 캔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결제했다고 폭로한 한국인 유튜버에게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광청이 직접 사과와 함께 초청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튜버는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뒤 여행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며 인스타그램 DM만 1000개 이상이 왔고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호텔 인근 매점에서 마운틴 듀 한 캔과 생수를 구매한 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11,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직원에게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고 결국은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김치찌개 한 끼보다 음료 한 캔이 더 비쌀 리 없지 않느냐라며 하루 종일 친절했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덕분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후 해당 장면이 현지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쇼츠 형태로 확산이 되면서 논란은 우즈베키스탄 내부로 번졌던 것입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관광청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공개를 했는데 관광청은 방문 중 겪은 불쾌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갑니다. 뿐만 아니라 7박 8일 일정에 팸 투어를 준비해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온라인 미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는 다른 나라를 여행 중이라 초청에 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상황도 계속 공유하겠다고 했네요. 인생사 세옹지 말하고 말요. 이 바가지 쓴 것이 요렇고럼 또 기회가 되부렀네요. 이 이것이 다 케이팝 때문이겠죠. 이 아닌 게 아니라 얘돌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말요. 이 한국 사람인 것이 요새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이 또 언제였나 싶네요. 이 벨기에가 청년들에게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 매달 2,500달러를 주겠다고 하자 500명을 뽑는 첫 모집에 무려 3,248명이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징병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인데도 정원의 6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인데요. 벨기에 국방부 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에 첫 참가자 500명을 선발했다고 밝히면서 전체 지원자의 약 80%는 남성, 20%는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은 단순히 군인을 뽑는 방식과는 다르게 18세에서 25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군 복무의 해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1년 동안 군에서 일하면서 예비군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육군, 공군, 해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에는 월 순수령이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훈련은 군생활의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4월 벨기에 통신 벨가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기본 지능 검사와 체력 검사, 기술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다고 하는데 벨기에는 이 제도를 갑자기 꺼내든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국의 17세 청소년 약 13만 명에게 군 복무 프로그램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벨기에는 1년짜리 군 복무자를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예비군이나 직업군인으로 이어지게 해 장기적인 병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가 작년에 뭐라 그랬쇼? 돈을 줘야 한다니까. 여기서요 돈만 더 줘봐. 아예 말뚝 박지. 안 그려? 이탈리아 남부 비톤토에서 100만 유로, 약 16억 4천만 원에 당첨이 된 복권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당첨자의 신고를 받고 수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쓰레기 더미에서 회수됐다는 극적인 소식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은 복권을 구매했고 다음 날 동네 판매점에서 복권 결과를 확인했는데 단말기에서는 non-payable, 지불 불가라는 문구가 뜬 것입니다. 상금이 너무 커서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었지만 이 여성은 당첨금이 없다고 오해를 해 판매점 쓰레기통에 복권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산 2, 4, 8, 10, 50일 조합이 당첨 번호라는 소식을 가족에게 듣고 판매점에 돌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청소 차량이 복권이 들어있던 쓰레기통을 수거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폐기물 관리회사에 연락을 했고 바로 복권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 청소 차량을 특정한 뒤 수시간가량 쓰레기 더미를 뒤져 복권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여성은 늘 같은 조합으로 복권을 샀으며 그 숫자는 소중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그 복권이 기적적으로 아주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쓰레기를 뒤지는 것은 위험 물질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수색이 가능한 특별한 장소로 차량을 옮겼으며 직원들이 결코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한 끝에 복권을 찾아낸 것인데 폐기물 관리 회사는 공공기관이라 수색 비용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여성이 추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추가 비용 많네. 이 석 달 여루를 외식시켜줘도 현찬을 판인디. 원래 잃어버린 돈 찾아주면 10%는 보상금으로 준다고 하던디. 아이고, 그까지 추가 비용이 10배도 줄 수 있지.
죽은 자식 살아 돈고 살아 돌아온 것만큼이나 참말로 좋았겠네. 부럽다. 뭘 말하고 16억? 아이고. 나도 이 번호로 한번 사봐. 궁금하시죠? 이 새벽에 재방송 되는데. 2, 4, 8, 10, 51이라고 하네요.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러시아인 남매 두 명이 살해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태국인 일가족 세 명도 같은 용의자에게 살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다섯 명이 숨진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끔찍한 소식을 전했네요. 태국 경찰은 지난달 파타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러시아 국적의 22세 여성과 17세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남매였으며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도 용의자 두 명이 붙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가 러시아 남매 두 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이 러시아 남매에 앞서 태국인 일가족 세 명도 살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파타야 인근 숲에 시신을 묻었으며 경찰은 이들을 살인과 시신 은닉,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외국인 남매가 살해된 사건으로 시작이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태국인 가족 3명의 추가 피해까지 드러나며 사건의 규모가 커졌는데 사건이 알려지자 태국 총리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번 살인 사건은 태국의 신뢰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며 국가 전체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피해자 가운데 러시아 국적 남매가 포함된 것과 관련을 해 러시아 국민에게까지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어 범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총리는 범인들은 태국법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 및 재판받게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러시아 측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 총리 그냥 아주 마음에 드네. 이렇게 엄중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뭐든지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이 말이오. 무엇이게 처벌할지 참 그것도 궁금하네. 마지막 소식으로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을 포섭해 청부살인 등 강력 범죄를 맡기는 이른바 폭력 서비스가 유럽 전역으로 급격히 퍼지고 있어 수사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범죄 집단 폭스트롯 네트워크가 SNS를 이용해 10대들에게 살인이나 시설 공격 등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살인사건 35건과 이스라엘 관련 시설을 노린 폭발물 공격 등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트롯은 거액의 보수를 내걸고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이지만 실제 돈이 건네지는 일은 드물며 현장에 투입된 아이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스웨덴 스톡홀름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대학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당시 18세 소년 역시 지목받는 인물과 전혀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글로 유혹해 해외로 청소년을 보내는 수법도 적발이 됐는데 노르웨이 출신의 한 청소년은 영국에서 살인, 보수 약 3만 달러라는 메시지를 받고 청부살인을 하러 영국에 들어갔다가 범행 바로 직전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폭스트롯 관계자로 보이는 에이전트 47이 비행기표와 급한 여권 발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도와 영상 자료를 보내 숲속에 놓인 총과 총을 찾게 하는 등 범행 과정을 오락게임처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경찰기구 유로폴은 벨기에와 영국 등 11개 나라가 모인 전담 수사팀을 짜 대응에 나섰으며 수사팀은 최근 15개월 동안 핵심 인물을 포함해 280명이 넘는 용의자를 잡아들였다고 하네요. 지구가 뜨거우니까 인간들도 여바다 점점 미쳐가는구먼. 이정현입니다.
미쳐 미쳐

이정현의 미쳐 들으시면서요. 1부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수놓은 헝푸대 요거는 어저께 거고요. 자, 신청곡 장한별의 하늘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유, 전화기를 손에 들고 계신가 봐요. 우리 연미님은 글쎄요, 자동차로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로 들으시는지 아니면 전화기로 들으시는지 요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끔 이 자동차 안에서 듣게 되면 좀 음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요럴 땐 또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전화기로 들으시는 것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전화기로 들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은 라디오로 들으세요? 아, 예, 깨끗하게 잘 나옵니까? 우리 여미님은 메릴랜드 사시죠? 많은 분들이 1310은 메릴랜드에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메릴랜드까지 운전하면서 갔는데, 뭐 중간중간 뭐 찌지직 되는 데는 있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헤어팩스에서 하세요? 왜 저는 여태까지 메릴랜드로 생각을 했죠? 자, 신청해 주신 곡 장한별의 하늘아 오늘 첫 곡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이다. 또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을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과거가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 붙일 수 없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렸고요. 신청해주신 곡은 강산애가 부릅니다. 제목이 길어서 저도 생략할게요. 예, 들어봅시다. 강산애 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복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작은 일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질이자 큰일에 대한 믿음의 척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삶의 감사가 가득하길 소원하고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련한 자가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실수를 범하고 회개하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감사하면 실수를 많이 예비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저는 실수가 많아요. 오늘도 무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실수 저 못 따라오죠. 아마 전세계 탑들이 안에 들고요. 아, 오늘은 방송하면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도 하고 마이크 앞에 앉지만 번번이 방송 실수 많이 해요. 오늘도 일부 시간에 실수 많이 했어요. 더 잘하려고 하면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오바하다 보면은 실수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늘 귀엽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어쩌면 좋아.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르는 엘콘도 바사. 지금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으면요. 이 천둥번개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국에 있는 1310 라디오, K라디오 빌딩 위의 하늘은 잔뜩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새들도 굉장히 낮게 날아가고 있고요. 나뭇가지들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정말 뭔가 한 차례 쏟아 부을 것만 같습니다.

0: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알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0: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옴니 화재의 대표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어우, 까만색 옷이 너무 예쁜데요. 개인적으로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1: 개인적으로는 환한 색깔을 좋아합니다.
0: 그런데 입는 옷은?
1: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입는 옷에 어둡게 되네요.
0: 아니, 굳이 까만 옷을 안 입으셔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는데.
1: 아, 근데 오늘은 운동화를 좀 신어보려고 제가 약간 색깔을 맞추느라.
0: 아, 그러셨구나.
1: 아, 요즘 구두 신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0: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 자,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1: 네, 저희 이제 아들이 곧 학교를 가서 그 전에 시간을 좀 보내려고.
0: 아, 학교를 하면 대학교?
1: 네.
0: 아, 벌써요?
1: 그러니까 이제 다 했습니다.
0: 첫사랑에 실패를 안 하셨군요.
1: 아, 첫사랑은 더 오래됐죠.
0: 아, 우리 강고은 대표님은 보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1: 아, 좋은 건가요?
0: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인간적이고, 아, 똑같구나, 이러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차가워요.
1: 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네네. 제가 그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 시간을 이미지가 통해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0: 큰 회사를 이끌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습게 보이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1: 처음에는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네네. 젊었을 때 그렇게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부드러운 여자라고. 아,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0: 예, 그래서 너무 좋아, 인간적이라서. 네.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험과 관련해서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보험이 적용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근데 저도 여행 가게 되면은 왜 손톱 발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가방을 갖고 가게 돼요. 사실 여행 가다 보면 또 들뜨게 되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편한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고 자랑할 게 없나 이렇게 뒤져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데.
0: 그죠?
1: 여행 갈 때는 진짜 편하게 들고 가거든요.
0: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제일 좋은 옷에 제일 좋은 가방 들고 가거든요.
1: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그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0: 아, 그래요?
1: 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여행들 가시는데 차에서 물건이 없어졌다. 혹은 호텔에서 물건이 없어졌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0: 아, 그럼 그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네.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죠.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요?
1: 네. 보험 커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1: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자동차에 있는 예를 들어 골프채라든가 네. 골프 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네. 그런 골프채라든가 어떤 지갑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보험을 갖고 계시면 집보험으로 커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하.
1: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0: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보험이란 렌트 사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렌탈 보험도 해당이 되나요?
1: 해당됩니다. 퍼스널 프로퍼리이기 때문에.
0: 와.
1: 그래서 집보험을 갖고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셨을 때 클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래도 그 가방이 밸류가 얼마인지 예를 들면 또 보석의 밸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 지난번에도 이것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거긴 한데
0: 네.
1: 주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이아몬드다 이런 네. 것들은 스케줄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0: 그건 뭐죠?
1: 그 다이아몬드의 등급이라든가 뭐 무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증서가 있으시거든요. 다이아몬드 증서.
0: 네네.
1: 그것들을 집보험에다가 애드를 해놓으셔야
0: 아하.
1: 커버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0: 그 밸류가 크든 작든 일단은 애드를 해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주얼리 같은 경우.
0: 네.
1: 근데 명품백 같은 경우는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진 촬영을 해놓으시거나
0: 아, 네네네.
1: 명품백을 사셨던 영수증을 보관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명품백을 샀던 그 가게에
0: 네네.
1: 본인의 레코드가 있으시면 그걸로 커버 받으실 수 있어요.
0: 와,
1: 물론 디덕터블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디덕터블 내시고 그 이후에 커버 받으시는 나의 보험 커버리지의 어마운트만큼.
0: 아,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이제 마음 편히 여행 가실 때 좋은 백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명품백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특히 워싱턴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0: 기본적으로 루비똥 하나는 다 하나 계시다. 뭐 저도 하나가 있으니까 네. 좀 웬만하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명품백 같은 것들은 증서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영수증이나 그 스토어에 있는 예. 기록들을 잘 킵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그게 10년 전이고 영수증도 없고 그런데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1: 너무 큰 금액의 명품백이 아니라면 뭐 디덕터블 이후에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 안에서는 네네. 커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케이스가 100%라는 건 아니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테지만 그래도 커버를 다 받으시려면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안타깝게도 영수증이 없는 분들은 에이전트랑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일단 클레임을 하시기 전에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신 후 클레임을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그 전에 물론 클레임을 할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에이전트와 함께 나한테 이러이러한 백이 있고 이러이러한 주얼리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네. 바로 집에 가셔서 명품백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놓으세요. 네네. 네. 나중에 해야지 하면 또 안 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버지니아 네. 703-642-2225
0: 642-2225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입니다.
0: 465-270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볼륨이 높아서 처음에 깜짝 놀라셨죠? 라라라 키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딱 두 분 정답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내주시고요. 이번 주 퀴즈는 우리 뽀돌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이나 또 퀴즈를 보내주신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SG 워너비의 라라라. 제가 이렇게 가수와 노래 제목을 다 알려드릴 때에는 주로 가수에 집중을 해주시면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곡은 왁스의 오빠. 이 가수 한두 명만 서치해 보시면 금세 정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는 입을 옷이 있으며 몸을 누일 공간까지 있다면 이미 지구상 상위 25% 안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 안에 드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수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숨쉬고 움직이며 식사할 수 있었다면 최근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실 역시 배움의 기회와 시력 정보에 접근할 환경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보다 큰 행운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쉽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보면 이미 가진 것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내일입니다.

찬양의 심포니 듣고 계십니다.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제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말투가 너무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은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이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 집회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 분들 모시고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같이 하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었고요. 어쨌든 우리 뽀들현도님이 알려주셔서 저만 갔다 온 것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간암에 걸려서 지금은 현재 콩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따님한테 간을 이식받았는데 부구절절 참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하늘 아래 뇌이듯이 여호와 밑에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뽀들 현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박종호의 찬양의 심포니 다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41년 된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시온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특화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 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1: evening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 드러난 탄약 부족 문제를 두고 국방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진보 진영의 대표 인사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국계 민주당 후보 프란체스카 홍에 대해서 공개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3명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걷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안경 하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스마트 안경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몰래카메라 같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법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 벌금을 납부했던 운전자들이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상징과도 같았던 메트로카드 자판기가 옴니 시스템 도입으로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워싱턴 DC 경찰 당국이 이번 주말 컬럼비아 하이츠 지역에 청소년 통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지난해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에 심정지로 쓰러졌던 한인 여성이 후프스트라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5일 마련한 온스테이지 코리아 2026 무대에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마리아 킴이 한국식 재즈와 한국어 가사를 녹여낸 공연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탄약 부족 문제를 두고서 국방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무기 비축 상황과 전쟁 수행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할 정도로 탄약이 부족한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답변을 추궁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에게 탄약 부족 사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사태가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미 방산업체들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요 탄약에 대한 생산협정을 새로 맺었지만 실제 생산에 최장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철회한 배경에는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용 요격미사일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전쟁 초기 첫 달 동안 미군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850발을 발사했고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및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주 초 미군이 이란전 발발 첫 주에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 1300발 이상을 사용했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재고는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을 받자 탄약 재고 부족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한 워싱턴포스트의 질의에 이런 내용은 100% 가짜뉴스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후원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JD 벤츠 부통령을 2028년 대선에서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후원자들과 만나 결국 우리는 JD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벤츠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벤츠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함께 거론해왔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하면서 충성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번 비공개 발언은 벤츠 부통령에게 한층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는 벤츠 부통령을 공화당의 후계자로 점찍었지만 이를 언제 공개적으로 밝힐지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벤츠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다른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벤츠 부통령을 후계자로 확실히 낙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공화당 내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활동가, 당 인사들은 벤츠 부통령을 둘러싸고 지지와 반대 의견을 활발히 내놓고 있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아직 출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벤츠 부통령은 지난 6월 회고록을 출간하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공화당 기금 모금을 위해 당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마가 청년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문은 벤츠 부통령이 지난 6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타결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또 연방복지사기단속 태스크포스를 이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종전 MOU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지만 밴스 부통령 측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 자체를 여전히 정치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반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대선 관련 논의에 거부감을 보이며 최근 언론 접촉까지 줄이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조직도 갖추지 않았던 점에서 밴스 부통령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연방당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서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 출생 자녀나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도 대상입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에 맞춰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 3명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6일 목요일 오전 플로리다주의 제임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을 비롯해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 3개 주 법무장관이 파우치 전 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작성된 문서와 기록 일체입니다. 플로리다주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가 일정한 면책 특권을 갖기는 하지만 파우치 전 소장이 보건 지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가 출판 계약과 상금, 명예를 줬는 동안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환장 발부는 최근 공개된 파우치 전 소장의 개인일기와 이메일 기록이 계기가 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파우치 전 소장이 재임 시절 받은 100만 달러 상당의 단 데비드상을 비롯해 책 출판이나 교수직 제한 등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정황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파우치 전 소장이 상금 수령이나 코로나19 출처 관련 청문회 질의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하자 그를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전 소장은 자신을 기소하려는 정적들의 집착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력히 반박해왔으며 파우치 측 변호인은 이번 소환장 발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Radio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매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대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파 5번드당 1불 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 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경 하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스마트 안경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몰래카메라 같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당과 술집, 극장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경 착용이나 촬영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사생활 침해 우려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영국 식당과 술집, 극장 등이 늘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심슨스 인더스트릿, 알링턴, 더 파크 등을 운영하는 유명 외식업자 제러미 킹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손님들이 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펍 체인인 웨더스푼스의 팀 마틴 최고 경영자도 동의 없이 손님이나 직원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기본 규정이 적용된다며 스마트 안경 시장을 주도하는 메타의 안경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카메라를 끄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럽 운영업체 소호하우스도 자사 클럽에서는 촬영 금지 원칙이 스마트 안경에도 적용되므로 이 안경을 쓴 회원에게 벗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과 브리스틀, 에든버러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ATG 시어터스도 극장 내 촬영이 금지된 만큼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관람객에게 벗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디자인과 착용성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700만 대를 팔았을 만큼 선두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 모습이 녹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애플이 당초 스마트 안경을 연말 공개할 계획이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런던 쇼핑몰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남성에게 도둑 촬영을 당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연락하자 대가로 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 AI 안경에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구축돼 있다며 모든 안경에는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한 촬영 중일 때 깜빡이는 캡처 LED가 있고 이 LED는 끌 수 없다. 누군가 그 LED를 가리거나 손상하려 하면 카메라가 비활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캐나다의 대표적 음악축제 샘발라 뮤직 페스티벌의 독특한 마약 대응 방식에 대한 기사 The Music Festival Trying to Make Drug Use Safer 약물 사용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음악축제입니다. 대부분의 음악축제가 불법 약물 사용을 그저 모른 척 눈감아주거나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는 달리 이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가져온 약물의 성분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첨단 현장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불법 약물 사용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오염된 약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막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At the annual Shambhala Music Festival, organizers provide a sophisticated government-sanctioned drug testing service to analyze substances bought by attendees. 매년 열리는 샴발라 음악 축제에서는 주최 측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첨단 약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참가자들이 구입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 줍니다. Organizers provide. Organizers는 주최 측, 행사 주최자를 의미하고요.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Sophisticated. 기사에서는 첨단의 정교한 고도화된 이라는 뜻이고 government sanctioned는 정부가 승인한 정부에 공인된 이라는 의미이며 예를 들어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연구 프로젝트를 가리킬 때 This is a government sanctioned research project. 이것은 정부가 승인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ather than enforcing a strict ban, the harm reduction strategy focuses on informing users about potential contaminants to prevent fatal overdoses. 엄격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피해 감소 전략은 사용자들에게 약물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 알려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nforcing a strict ban. Enforce는 시행하다, 집행하다, 강제하다 라는 의미로 법이나 규칙에 자주 쓰이고요. Harm reduction strategy. 위험이나 피해 감소 전략. 약물 사용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보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감염이나 사망과 같은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예로 운전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전형적인 harm reduction policy, 위해 감소 정책의 일종입니다. Potential contaminants, 잠재적인 오염물질, 여기서는 불법 약물 등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위험한 혼합물이나 유해 성분을 의미합니다. During the event, testing technicians detected highly toxic synthetic compounds in some samples and pushed real-time warnings through the festival app. 행사 기간 동안 검사 기술자들은 일부 샘플에서 매우 유독성이 강한 합성 화합물을 발견했고 축제 앱을 통해 실시간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Detected, 발견했다, 검출했다. Detect는 눈으로 발견했다기보다는 검사나 측정 또는 분석의 과정을 통해 찾아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Synthetic compound, 합성화합물 또는 인공합성물질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약물을 지칭할 때 Illicit chemists are creating dangerous synthetic compounds. 불법 화학자들이 위험한 합성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While critics argue that testing encourages illicit behavior, public health experts highlight that information transparency lowers mortality risks in an increasingly hazardous drug market. 비판론자들은 검사가 불법적인 행동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정보의 투명성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약물 시장에서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강조한다. While critics argue that, 비판론자들은 무엇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While는 어떤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기보다 비교하거나 대조하면서 반면에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Transparency, 투명성, 명확성이죠. 여기서는 약물 성분 검사 결과나 위험 정보를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lowers mortality risks, 사망 위험을 낮추다. Mortality는 사망률 또는 사망 위험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샘발라 페스티벌의 사례는 북미 전역을 위협하는 마약 위기 속에서 정책적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데요. 현재 펜타닐을 비롯한 저렴하고 강력한 합성 마약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자신이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도 모른 채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성분 검사 키트나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며 강력한 단속 및 처벌로 단속하는가 하면 반면에 캐나다의 샘발라 현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으로 생명을 구하겠다는 현실적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검사소에서는 환각제 대신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섞인 알약이 발견되자마자 축제 앱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해 불상사를 막아내기도 했다는데요. 마약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면 최소한 무지로 인한 사망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해 감소 철학, 오남용 조장이라는 비판과 생명 구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윤유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이론입니다. 오늘 덥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로 몇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오늘 밤 조금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과 워싱턴 모두 오늘은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일대에서 판매된 일부 치즈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과 관련돼 전량 리콜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메릴랜드주 메카닉스빌의 클로버힐 데어리가 생산한 여러 종류의 치즈 제품에 대해서 최고 위험 등급인 클래스 1 리콜을 지정했습니다. FDA의 클래스 1 지정은 해당 제품이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FDA에 따르면 이번 오염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 보건당국이 몇 주 동안 수거한 치즈 샘플 검사에서 여러 차례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리코타 치즈, 할라피뇨 치즈, 체다 치즈, 페퍼잭 등 여러 제품이 포함됐으며 개별 포장 제품부터 대용량 제품까지 판매 형태도 다양합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먹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 감염은 특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국 FD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장애가족지원센터 시다 장애예술가들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응원하는 제10회 시다 특별미술 공모전의 작품 접수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올해의 공모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로 내가 꿈꾸는 지역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작품 접수 마감일은 10월 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1월 7일 뉴욕 스페이스 LES 갤러리에서 아트 비욘드 리밋 전시를 통해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술을 통해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앞으로 꼭 알아둬야 할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패밀리 앤 메디컬 리브 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이나 입양은 물론 본인의 중대한 질병 치료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메릴랜드 주정부의 보험 제도입니다. 현지 일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보험료율은 임금의 0.9%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각각 최대 0.45%를 내게 됩니다. 다만 직원이 15명 미만인 사업자는 사업주 부담 방식이 일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으로 2028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최대 1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당 최대 $1,0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고용은 보호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과 입양 후 자녀 돌봄, 본인의 중대한 질병 치료,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 간병,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가족과 관련된 긴급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최근 4분기 동안 메릴랜드에서 68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4: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5: 모기지는?
4: 홈 모기지도 뱅크 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5: 모기지는?
4: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5: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
8: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9: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0: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9: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0: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9: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0: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9: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1: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법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생명윤리와 종교적 논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적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5일 시행됐습니다. 뉴욕주의 의료적 조력 사망법이 바로 어제 발효되면서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렵고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성인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월 캐티오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제정됐으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치명적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의료 조력 사망으로 불리며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법안 서명 당시 말기 환자가 존엄과 연민 속에서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가 ALS, 즉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Kind of brought back some memories of my own story with my mom, and I was at her side when she was in her final months fighting a debilitating illness, ALS. And I realized we're not talking about ending life early, we're about ending dying early. And so people can transition surrounded by family, loved ones, not in a hospital bed. With strangers at a time when they just slip away after grueling pain, sometimes just unbearable for a loved one to even witness. It's time we finally extend those freedoms to the terminally ill and their families.
5: 다만 법에는 환자가 강요나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

0: 워싱턴, 콜로라도, 뉴저지 등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주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취약한 환자들이 주변 압박으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과 생명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력 사망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불치병 환자에게 치명적 약물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고 영국 역시 조력 사망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적색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을 납부했던 운전자들이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환급은 총 4,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것으로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은 티켓 한 건당 $36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PSEG 전력회사 직원인 로버트 맥그레스가 대표 원고로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서폭 카운티가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에 $30의 행정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뉴욕 법원은 해당 행정수수료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서폭 카운티는 결국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서폭 카운티의 신호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은 2023년에 종료됐으며 운영기간 동안 약 30만 건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는 환급 대상 운전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실제 환급금 지급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퍼 카운티 측은 집단 소송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끈 변호사는 나소 카운티에서도 유사한 환급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서 향후 환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상징과도 같았던 메트로카드 자판기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옴니 시스템 도입으로 퇴역한 메트로카드 판매기가 경매에 붙여지면서 뉴욕 지하철 역사의 한 조각을 소장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뉴욕 지하철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던 메트로카드 자판기가 이제 역사 속 유물로 남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공사 MTA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메트로카드 판매기와 고속충전 기계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매 대상은 제한된 수량의 퇴역 기계들로 뉴욕 지하철에서 수십 년 동안 승객들의 교통카드 구매와 충전을 담당했던 장비들입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이 자판기들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처음 설치된 이후 뉴욕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관광객들의 지하철 이용을 함께해온 뉴욕의 대표적인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인 옴니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메트로카드 사용이 줄게 됐고 기존 자판기들은 단계적으로 퇴역하게 됐습니다. MTA는 이번 경매를 통해 일부 기계를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자판기들은 수백 파운드, 즉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의 대형 장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직접 기계를 가져갈 수 있는 운송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MTA는 낙찰자가 기계를 구입한 뒤 반드시 10일 이내에 직접 수거하고 새로운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경매는 바로 어제였던 5일부터 시작됐으며 8월 19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입찰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든 거래가 최종 결정되며 낙찰 취소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때 뉴욕 지하철 이용자들이 매일 마주했던 메트로카드 자판기는 이제 더 이상 역 안에서 볼 수 없게 됐지만 이번 경매를 통해 일부는 개인 공간에서 뉴욕의 교통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한 기념품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워싱턴 DC 경찰 당국이 이번 주말 컬럼비아 하이츠 지역에 청소년 통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워싱턴 DC 경찰 당국은 오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컬럼비아 하이츠 지역에 청소년 통제 구역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 해당 구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9명 이상이 공공장소나 사업장 주변에 모이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경찰 당국이 정한 예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컬럼비아 하이츠 지역 내 파크로드 노스웨스트, 11번가 노스웨스트, 유클리드 스트리트 노스웨스트, 16번가 노스웨스트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소란이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한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청소년통행금지법과 2026년 개정된 청소년통제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DC 경찰청장은 청소년 관련 질서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시간 동안 대규모 청소년 모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당국은 이번 컬럼비아 하이츠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시행 중인 DC 전역 청소년 통행 금지와는 별도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7월과 8월 동안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12시 1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하이츠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으로 특히 여름철 저녁 시간대 주민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지역 사회의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5일 마련한 온스테이지 코리아 2026 무대에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 마리아 킴이 한국식 재즈와 한국어 가사를 녹여낸 공연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 현장에 김승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5일 워싱턴 DC 대표 공연예술공간인 울리 맘모스 극장에서 온스테이지 코리아 2026 마리아 킴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공연은 시작 전부터 전석이 매진되며 한국 재즈를 향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무대에는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보컬 음반상을 수상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 마리아 킴을 비롯해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상급 재즈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베이시스트 벤 울스타인, 드러머 에런 시버, 색소포니스트 아사프 유리아, 그리고 한국 출신 색소포니스트 진푸름이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이며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버클리 음악대학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졸업한 마리아 킴은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미국, 아시아를 오가며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입니다. 섬세한 편곡과 자유로운 즉흥 연주, 그리고 연주자들의 긴밀한 호흡은 공연 내내 객석의 몰입을 이끌었고 곡이 끝날 때마다 극장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의 가장 깊은 울림은 Letter to Mother, 어머님 전상서에서 전해졌습니다. 1939년 김영파가 작곡하고 이화자가 불렀던 어머님 전상서를 현대 재즈로 재해석한 이 곡은 지난해 발표한 정규 8집 러블레터스에 수록된 10곡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로 불린 작품입니다. 마리아 킴은 연주 직후 스토리텔링을 통해 당시에는 결혼한 딸이 쉽게 친정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였다며 어머니를 향한 딸의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음악은 모든 언어보다 먼저 존재하는 첫 번째 공용어라며 한국어와 한국적인 선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성을 통해 국적과 문화를 넘어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다는 보편적인 감정을 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킴 역시 공연을 마친 뒤 워싱턴 DC 첫 공연을 전석 매진으로 함께해준 모든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즈는 국적을 초월한 세계 공통의 언어인 만큼 한국적인 감성과 이야기를 미국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 벅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 워싱턴 DC에 처음으로 저는 왔는데요. 공연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이 울리 맘모스 극장이 꽉 찬 상태로 공연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저한테 있어서 재즈는 유니버설 랭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재즈 뮤지션으로서 많은 뮤지션들과 소통하고 또 전 세계의 여러 재즈 팬분들과 같은 감정을 나누고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너무나 행복했고요. 굉장히 벅찬 감정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획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여기까지. 이게 다 우리 삶 속 작은 보물 아닐까요? 오늘은 거창한 보물 말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나만의 진짜 보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물은요 라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어서 재밌게 놀자! 제이든의 K-Play D&B 시작합니다.

0: Doesn't matter.
1: You have your dial set on.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제이든의 K-Play D&B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블루 발렌타인 엠믹스. 이거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 나온 노래들과 틀리게. 그리고 엠믹스만의 감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창 그 유행했던 K-POP 노래 중에 유행했던 거 있거든요.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유행 지나고서도 계속 요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게 엠믹스였거든요. 들어보세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천천히 가다가 간다 간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노래가 있었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고 일단은 춤이 최고야. 네, 무조건. 설현 너무 예쁘고 릴황 너무 장난 아니고 아 최고였어요. 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요. 맞습니다. 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보물. 많죠? 여러분들. 보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보물상자. 저희 그 문자창 보니까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주머니 뒤졌는데 50불 나와서 소리 질렀다라는 분부터 오늘 마트 세일 코너에서 떠리치킨 건진 게 내 인생 최대의 보물이다 하시는 분들까지 아주 대환장 파티입니다. 주머니 딱 뒤졌는데 그잖아요. 정말 오래 전에 입었다가 안 입는 잠바라든지 약간 유행 타는 그런 옷들 갑자기 입었는데 뭔가 만져져. 이야! 이런 느낌. 100불 주셨을 때 기분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바지나 주머니, 치마 주머니 그런 곳에서 많은 돈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최고죠? 이런 티의 조언. 그래요. 게임할 때 보물상자 열리면 이제 화면 번쩍거리면서 엄청난 아이템 쏟아지듯이 그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그 보물상자 만질 때마다 이제 그 영화 뭐라고 하죠? 그 씬이 나와요. 드르르르르르르르르 빠밤 이러면서 이제 금색, 은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막 화려한 네, 나 이거 누가 봐도 보물이다. 귀중한 거다. 요런 느낌. 그런 느낌은 이제 하면 기분 너무 좋죠. 그런 거 이제 소소한 득템 하나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젤다 게임을 좀 설명하자면 옛날 게임부터 계속 나오는 그런 게임인데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을 해요. 그렇게 보물상자로 또 이제 그 하트 체력을 하나씩 더 최대 체력을 그렇게 늘려나가는 또 재미가 있고요. 다른 동네 가면 그 동네의 그 기술을 또 습득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 보인다. 요즘에 근데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아,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오락실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니면은 문방구 앞에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누가 같이 하재.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 줄 서 있어. 게임하는 거 구경하고. 게임기 위에다가 이제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너 다음엔 나다. 이런 거. 그들만의 그 룰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게임을 열심히 재밌게 하면서, 아, 나도. 근데 저희 형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컴퓨터가 있었는데, 옛날에 컴퓨터 누가 먼저 할래? 이런 걸로 싸웠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왜냐면 형이 나가서 놀기 때문에. 근데 뭔가 씁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이 먹어도 게임 열심히 해야지. 뭔가 슬펐어. 나의 그 재미있는 친구를 뺏긴 거에 대한. 근데 아무튼 정말 바쁘다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만큼 또 동심이라든지 이런 재미를 잃어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갑 속에서 발굴한 추억의 영수증이 됐든 피곤할 때 들이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됐든 나만의 숨겨진 보물 음악이 됐든 다 좋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은 바로 이거였다 하는 모든 썰과 신청곡들 지금 이 순간부터 문자창으로 그냥 사정없이 털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닝 듣고 완전 빵 터졌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사고 도로 기어다니면서 내 인생의 보물은 어디 있나 라고 한탄했는데 오늘 주머니 뒤졌는데 세탁소 영수증 사이에 숨어있던 10불짜리 현금 한 장이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이거 완벽한 게임 보물상자 오픈입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10불짜리 이거 뭐 있나? 그래도 뭐 기분 좋죠? 예. 아니면 이걸로 이제 현금을 더할 수 있는 거니까. 아, 10불로 뭐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건 있어요. 마트에서 7불 95원짜리 이제 도시락, 예, 네, 도시락이라든지, 그리고 껌 같은 거, 음료수, 커피는 살 수 있겠다. 스타벅스에서 그런 거, 조그만 음료나 간단한 베이커리, 스콘, 케이크. 햄버거 세트는 여유 있게 못 골라요, 이제. 네, 햄버거 세트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힘듭니다. 떡볶이도 10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니면 10불로 할 수 있는 거가 모바일 패스 뭐 이런 거. 게임 아이템. OTT. 맞아요. 저 어제 책 11권 샀어요.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거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이북으로. 이북 되게 비싸요. 하나 살 때마다 막 13,000원 막 이래가지고 환율 뭐 이런 거 계산하기도 하는데 수수료가 좀 많이 붙어가지고 한 번 살 때마다 35불씩 결제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책이 좀 그렇습니다. 어릴 때 보물섬 만화 보면서 설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른 된 지금 제 보물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트 마감 세일 코너예요. 떠리 코너에서 마지막 남은 양념갈비 팩을 0.1초 차이로 스틸했을 때 그 화면 번쩍이는 효과음이 제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 보물이죠. 0.1초 차이. 아,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이거 살까 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어가 먹잇감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처럼 그 있습니다. 그 쇼핑에서도. 그러면서 멀리서도 계속 보이는 그 눈빛들이 있어요. 그 눈빛들을 서로 이제 견제해. 그러다가 파박 잡는 거죠. 아, 양념갈비 팩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상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 트집 잡아서 사표를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꾹 참고 칼퇴가 지상 최대의 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온 제 멘탈이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 사표 쓰고 싶을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이런 날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날이 있었고 고생한 날이 있었고 그거를 진짜 존버를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속상하다. 네, 최대한 존버하면서 다른 거 찾으세요. 내 보물은 자동차 조수석 서랍 구석에 박혀있던 오래된 초콜릿. 에? 맞아요 이거? 당 떨어져서 현기증 나 죽기 직전에 발견했는데 거의 보물섬에서 보석 발견한 줄 알았어요. 유통기한은 살짝 지난 거, 예? 유통기한은 살짝 지난 것 같지만 맛만 좋습니다. 하하. 이거 맞나요 이거? 제 주위에 아는 분이 그 식중독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저도 식중독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거 지나면 좀 그런데? 게임 보물상자 애니메이션 얘기 공감 100만 개요. 저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눕고 싶었는데 충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을 일으키기 귀찮아서 발가락으로 충전기 선을 낚아채서 폰에 꽂았을 때 그 성취감은 해적왕 루피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발가락 많이 잘 쓰시는 분들 많네. 이미 넣어서 타지 생활하다 보니까 거창한 꿈이나 보물 같은 건 다 부질없더라고요. 밤늦게 퇴근해서 어두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꼬리치며 마중 나오는 그 순간이 제 인생 유일한 황금 보물 상자입니다. 저 강아지는요, 어쩔 때는 꼬리치고 이렇게 오는데 어쩔 때는 안 그래요. 저 불러야 돼요. 야, 야 강아지, 야 주인 왔다, 나와, 좀 나와봐. 아, 좀 꼬리 좀 흔들어줘, 이런 느낌. 근데 어쩔 때는
막 엄청 흔들어요. 자기 그게 있나 봐. 이미 나서 타지 생활 하다 보니까 거창한 꿈이나 보물 같은 건 다 부질없더라고요. 아, 이거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제이드님, 오늘 제가 발견한 보물은 바로 뜻밖의 프리파킹입니다. 아, 나 이거 기분 알아. 맨날 주차할 자리 없어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돌았는데 오늘은 딱 제가 들어가는 순간 누가 차를 빼더라고요. 이건 우주가 제 퇴근길을 도운 완벽한 보물 발견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저 전에는 파킹 패스가 있어야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유닛에 그 파킹 패스가 있으면 되는 데는 많은데 그 비지터들 파킹하는데 그런 곳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대려면 돈도 내야 돼요. 근데 그곳이 한정적이니까 제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렌트카를 이제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차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는 거의 밤에 늦게 가니까. 그래서 뭐 한 2시간 헤맨 적도 있고요. 3시간 헤맨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한 차가 딱 거기서 나온다. 그럼 거기 또 가는 거예요. 어? 파킹장 있겠다. 갔는데 없어. 아, 그러면 진짜 멀리다가 파킹해놓고 걸어온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진짜 하나 있으면 너무 기분 좋죠. 진짜 좋아요. 그게 뭐라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돈 내야 돼요. 근데도 좋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멀리다 대고 걸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거 알아요? 근처인데 생각해보면 되게 근처인데 걸면 또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동차가 최고의 그 발명품이라니까. 오늘 요즘 물가 올라서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손이 달달달 떨리는데 오늘 회사 탕비실에서 구석 보니까 동료가 두고 간 카누 믹스 커피 마지막 한 봉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냉동고에서 얼음 꺼내서 아이스 믹스 타 먹었는데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보물 맛이었습니다. 아, 되게 뭔가 짠하다. 진짜 짠하다. 이분한테 커피 믹스 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데 옛날에 라디오 이거 매일매일 하기 전에 어떤 분 도와줘서 아침마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믹스 커피가 잘 안 먹잖아요. 아닌가? 한국 회사 다니는 분들만 먹을 건데 아마. 근데 그게 뭔가 매력이었어요. 방송국 놀러 와서 커피 하나 타먹는 게. 예. 지금은 안 타먹습니다. 지금 시원하고 지금 약간 그 코코넛 주스 먹고 있어요. 오늘 이 대장 형님 오시니까 같이 이렇게 한잔. 예. 제가 오늘 게스트 오면은 항상 뭔가 주정부리를 만들어 드려요. 예. 오늘은 이지비에서 나온 밀크 클래식 쌀과자 좋아하는데 예. 옛날에 그 교회에서 서먹서먹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저 쌀과자 아 이거 있는데 드실래요? 라고 했는데 한 번씩 가져갔는데 말이 진짜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막 화색이 막 돌면서 막 웃는 얼굴로 하나만 더 줘. 하나만 하고 차에 또 가서 아 근데 하나만 더 줄 수 있을까? 총 4개 가져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 많이 한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나온 나만의 보물 음악 보낸다요. 차 막혀서 미치겠을 때 우연히 플레이리스트 알고리즘에 걸려서 흘려나온 옛날 노래 한 곡 때문에 멘탈 겨우 붙잡았어요. 음악이 울릴 때 진짜 내 가슴속 보물 상자가 찰칵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시네. 맞아요. 남에는 보물 음악이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 그 뮤직매니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제 보물 음악 오늘 하나 풉니다. 진짜 웬만하면 안 푸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장전해놓을게요. 이빨 장인 어른들의 보물 통장 잔고라고 하죠. 제 통장 잔고는 보물 상자가 아니라 거의 판도라의 상자 수준입니다. 열면 재앙이 쏟아져 나와요. 하하.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버텨내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하찮고 위대한 제 생존 보물인가 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저 진짜 좋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제 보물이라고, 예. 되게 약간 안 다가올 수? 안 닿을 수? 뭐랄까. 피부에 안 닿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저 진짜 너무 감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예, 저번에도 제가 이제 얘기한, 라디오 듣고 빵 터졌다고, 원래 잘 안 웃었는데, 아파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서 열심히 방송하고, 너무 좋아, 너무 감동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저희 보물 음악 틀어드리고, 예, 그리고, 아까 뭐 누구죠? 뮤직미니아님, 예, 노래 틀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0: DMV.
1: 제이든의 K플레이 B&B 오늘도 노는 시간, 오늘도 재미있게 즐기는 시간. 이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대장님. 그 박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서라운드. 역시 음악을 하시는
2: 스테레오,
1: 분이니까.
2: 스테레오.
1: 오른쪽에서 들으면 오른쪽 느낌. 그런 느낌. 옛날에 깜짝 놀랐거든요. 비행기, 영화관에서 약간 뭐랄까. 그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씬이 있을 때는, 이런 느낌. 모기 같은 경우 기억나세요? 혹시 자고 있을 때?
2: 그렇죠. 사방에서 그냥.
1: 진짜 무서운 그런 느낌. 그렇죠. 잘 지내셨습니까?
2: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1: 네, 별일 없으셨나요?
2: 많은 일들은 있긴 있었는데.
1: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항상 감사하죠. 감사하죠.
1: 제가 사실 친구가 오늘 손풍기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손풍기를 제가 픽업하러 그 알렉산드리아 그 올드타운 근처에 있는 린지 렉서스까지 갔었는데.
2: 아, 그래요?
1: 그런 데를 가면서 저는 또 이게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좀 좋은 게 그런 새로운 곳을 가면 새로운 그런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탐방할 수가 있어서
2: 그렇죠.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느낌이 약간 그래피리 뭐 이런 것도 있고.
2: 네.
1: 거기 한번 거기 가보셨죠?
2: 어디요?
1: 그 린지 렉서스 그 알렉산드리아 있는 데인데.
2: 예.
1: 거기 약간 숨겨진 맛집이나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커피집 벽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건물만 봐도 그 로고, 사인 이런 거.
2: 알렉산드리아 그 올드타운이 그런 곳이 좀 많이 있죠.
1: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인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또 이 대장님 따라서 예쁜 또 카페 또
2: 그렇죠.
1: 갔었는데
2: 거기서 한 잔 했죠.
1: 맞아요.
2: 커피 한 잔.
1: 네, 커피 한 잔 하고 거기 그런 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친구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많이 좀 싸돌아다니고 이랬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가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여기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고 이런 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
2: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지금 뭐, 그런 맛집, 카페 뭐 이런 거, 지금 제이드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쵸.
2: 나만의 보물 같은 맛집.
1: 역시, 저희가 또 방송을 또 하고 나서, 생각보다 되게 잘 맞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ENT가 저희가 맞잖아요.
2: 네.
1: 상상력이 끝이 없는 거야.
2: 계속 생각해.
1: 뭘 던져주면 막 요리를 해.
2: 머릿속으로.
1: 튀기고 끓이고 삶고 다 해. 이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저희 토론 주제 한번 또 가져와 봤고요.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나요? 약간 뭔가 상상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2: 저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그냥 있을 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 아내한테 항상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을 해봤던 걸 막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는 생각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죠.
1: 그 연애하는 커플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더라? 만약에 살인마라고 하거든요.
2: 네.
1: 만약에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2: 꼭 좀 한림만 같은 그런 느낌인
1: 그렇죠.
2: 건가요?
1: 만약에 내가 이러면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자기는 이런 거.
2: 그런 거?
1: 그런 거 연인 주제.
2: 그건 진짜.
1: 그래서
2: 그거 거기,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1: 그거는. 거기에서 잘못 대답하면 이제 뭐 하루 동안 얘기를 안 한다거나 삐져서 뭐 이런
2: 답을 안 준다든지.
1: 그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내가 그게 제일 많았어요.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2: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해도 날 사랑해 줄 수 있어?
1: 맞아, 그거요.
2: 이런 거?
1: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바로 밟아 죽이지. 이러면 이제 냉전입니다. 오늘 밤 밥
2: 그렇죠,
1: 없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뭐 말도 안 되지만 잘 이렇게 보관해서 유리에 있는 이렇게 보관함에 해서 예쁜 맛있는 밥도 주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1: 평화를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2: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일생의 보물은 소파 밑에서 발견한 먼지 쌓인 와 에어팟 한 쪽입니다. 완전 공감했어요.
2: 대박이죠 이거.
1: 진짜. 일주일 동안 잃어버린 줄 알고 당근마켓으로 새로 살까 수백 번 와 이거 완전 고민했는데 예. 어제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반짝이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완전 보물성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세이브한 돈으로 치킨 시킵니다.
2: 못 참죠.
1: 치킨, 못 참죠. 치킨을 또 얼마나 시키려고 진짜.
2: 네. 내가 살 네. 돈으로 네. 네. 내가 쓸 돈이 있었는데 이걸 세이브했으니까 네. 여튼 어디다가든 써야겠다.
1: 네. 아니 그거 안 찾아도 시킬 것 같잖아요.
2: 아 그건 그래요.
1: 아니 근데 저도 이사 갈 때면은 뭔가 이렇게 후두둑 나오잖아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에어팟과 프로 같은 경우는 항상 잊어버려서 좀 사야겠다라고 했을 때 또 나오면 네. 기분이 되게 좋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애플워치.
2: 아 애플워치를 네. 잃어버리는
1: 거 있어요? 잘 잊어버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보다 더 작은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아, 너무 크면은 조금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2: 그러면 저한테 네. 그 넘기시고 새로 하셔도 돼요.
1: 네. 근데 새로 살 수가 없는 게 큰 것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네. 38 정도가 그래도 예쁘긴 한데, 36?
2: 작은 거 나왔을 네. 때? 네. 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애플 쓰시는 건가요?
2: 아, 애플 쓰는데 제가 네. 애플 워치만 없어요.
1: 아하. 네. 막 아이고, 맥, 괜히 들었다.
2: 아이패드, 아이폰 다 있는데 애플 워치만 없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 겪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2: 예. 그리고 이제 닉네임 스프링, 실버 스프링 바람처럼이라는.
1: 네. 예. 아, 바람처럼 하니까 약간 그 옛날에 그 김두한 나오는 드라마 생각나요.
2: 말 조심하세요.
1: 그러니까 바람처럼 예. 그거요.
2: 아무튼 네, 자, 스토리를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네. 이민 생활하면서 지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품은 진짜 보물이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 어머니가 싸주셨던 고추장 튜브인데 아 이거 진짜 특히 여기 이쪽 지역이 아니고 좀 네.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거 진짜 귀할 것 같아요.
1: 아 진짜. 네.
2: 그리고 타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씩 꺼내면 거기가 바로 해적왕의 보물섬입니다.
1: 아 말하는 건 낭만이다. 네. 와
2: 그러게.
1: 그렇다고 저도 고추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어디 가든 간에 고추장 항상 시켜요. 고기를 이제 지금 제 친구들도 저보고 이제 촌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추장은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고추장도 그 브랜드마다 다르거든요 맛이.
2: 그렇죠.
1: 순창 창 고추장,
2: 예, 태양초,
1: 네, 태양초 고추장, 찹쌀 고추장 뭐 예, 되게 많은데 예. 그런 것 중에 또 자기랑 맞는 거가 있어가지고.
2: 그렇죠.
1: 네. 아무튼 이해합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그게 불만이긴 해요. 왜 스시집엔 초고추장이 없는가? 아. 항상 간장만 있고 뭐 와사비만 있고 초고추장 왜 없는 거야?
2: 초고추장은 그 횟집
1: 네. 네. 가야 되는데 네. 사실 스시집에도 있을 법 하거든요.
2: 뭐
1: 이 맛을 아는 네.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2: 근데 이게 스시인들은 그러니까 스시를 좋아하시거나 네. 이제 여튼 그 스시맨들은 어찌 보면 그 어찌 보면 네. 초고추장이 이 스시의 고유의 맛을 감춰버린다라는 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튼 이분들은 이 스시 본연의 맛이 더 중요한 거니까.
1: 맞아요.
2: 그래서 초고추장 안 쳐주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 네. 너무하십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 한 전 세계 한국인의 5분의 1은 그래도 초고추장 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그런 그분들도 좀 그 저희 초고추장 파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상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스시집에는 초고추장이 없을까? 네. 그거랑 두 번째가 아이합에서 네. 왜 오므라이스가 없을까? 이거
2: 아, 오므라이스는 있는데
1: 이거 넣으면은 대박 아닐까요?
2: 아 오므라이스 네. 아, 전혀 생각도 안 해봤는데
1: 아이합에 24시간이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근데 맨날 계란 뭐 오믈렛 먹으면 네. 물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아시아 들어갈 날이 왔어요. 그래미처럼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요.
2: 사실 오믈렛 안에 네. 거기에 해시브라운 들어있는데 해시브라운 대신에 그냥 볶음밥만 넣으면 되긴 하죠.
1: 그러니까 그럼, 네. 그러면은 진짜 아시안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2: 맞습니다. 네. 네.
1: 듣고 계신 아이앱 사장님 들을 수 있을지 언젠가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꼭 넣으셔가지고
2: 채팅방에 네. 초대하세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사장님 꼭 채팅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회사에서 진짜 뚜껑 열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부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길래 에이 사표 던질까 하다가 차 타서 저희 라디오 들으니까 싹 풀렸습니다. 내 멘탈을 지켜낸 이 운전석 핸들이 오늘 제 유일한 보물상자입니다. 아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게임 보물상자 효과음 진짜 공감요. 저는 오늘 퇴근길에 내비가 안내해준 골목길로 빠졌는데 신기하게 매번 걸리던 레드라이트가 전부 그린라이트로 바뀌면서 한 번도 안 멈추고 집에 도착했어요. 우주가 제 퇴근길을 도운 완벽한 득템 순간이었습니다.
2: 이런 기분 네. 너무 좋죠.
1: 저번에 제 친구가 저랑 같이 갔는데 저는 그냥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그냥 아는 길로 온 거예요.
2: 네.
1: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내비를 타고 갔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 알고 보니까 제가 가는 곳에 이제 길이 꽉꽉 막힌 네. 그런 곳이었고 그 친구는 네, 내비가 또 살려준 그런 느낌. 아, 저도 말 좀 들어야 되는데.
2: 네. 그래서 네. 되게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몇몇 네. 그 분들이 있잖아요. 네. 와이프, 네. 여자친구, 내비게이션.
1: 내비게이션. 네. 맞습니다. 제 보물은 지갑 속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 적어둔 금요일 퇴근 시간입니다. 주중 내내 이 꽉 막힌 DMB 도로에서 찌들어 살다가도 금요일 6시만 되면 세상 모든 부자 안 부러운 해방감이 찾아와요. 지금 이 노래 들으면서 가속 페달 밟는 이 순간이 보물입니다. 아,
2: 금요일 집에... 퇴근 시간이 네. 진짜 꿀이죠.
1: 맞아요. 네. 약간 토요일 일요일 생각하면서 네. 이제 벌써부터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씻고 나가서 놀 생각 이런 느낌. 궁금합니다. 20대는 또 어떻게 지내셨을지.
2: 저 20대? 네. 저 20대 때는 드럼 열심히 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예. 네. 질풍 노도의 그런 시기보다는 약간 드럼으로 스트레스를 네. 해소하고 네. 약간 배우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파민을 쌓는.
2: 그때 또 이제 연주도 많이 하러 다녔었고. 네. 근데 그게 또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고
1: 화합하고 뭐 이런.
2: 예, 그 합주하고 뭐 이런 이랬던 거.
1: 그런 것도 쉽진 않을 텐데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뭐야 일생에 가장 일탈했던 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또 바르게 또 자라오신 분이라 뭔가 느낌이.
2: 저 가출 네. 한번 했었습니다. 가출 근데 이제 하루를 못 가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네. 드럼이랑 좀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였나 이제 그때. 제 드럼을 좀 이렇게 계속 하고 싶다라고 네. 했었는데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20몇 년 전이잖아요. 네. 100만 원을 딱 던지면서 너 드럼 계속 할 거면 집에서 이거 들고 집에서 나가. 라고 해서 제가 탁 조용히 들고 딱 나갔습니다.
1: 네. 그때 당시 드럼 100만 원이면 살 수
2: 있었죠. 근데 이제 네. 뭐 엄청 좋은 드럼은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제 요점은 드럼을 사라 막 이런 게 아니었고 뭐 이거 들고 네가 알아서 그냥 살든지 말든지 집 나가라 이거였었는데 제가 들고 나갔고
1: 네.
2: 그러고 나서 밖에 좀 돌아다니고 있다가 네. 이제 또 학원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학원 다녔었거든요.
1: 네.
2: 학원에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딱 불러가지고 옆에서 담배 피면서 뭐 너 집 나왔다며 막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라 막 부모님이 연락하신 거죠. 또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고
1: 네.
2: 그래서 아버님이 본인의 고집을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1: 네.
2: 저 아들 놈이 고집이 저만큼 세구나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드럼을 제가 계속했고 그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제 딸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되게 고집이 세요.
1: 여기서 궁금한 점, 네. 혹시 그 100만 원 다시 돌려드렸나요?
2: 돌려드렸죠. 네. 네. 일탈 정도, 그 정도? 그냥 가출 한번 살짝 했던 거?
1: 저도 옛날에 네. 가출한 적 있어요. 네. 가출하고 저도 3시간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나름 저도 삐져가지고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4불, 5불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뭘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한 게 초콜릿은 약간 칼로리가 높으니까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초코우유를 또. 그래서 사가지고 한 3시간 안에 형이 이제 너 뭐 하냐 하고 집에다 다시 라이드 받고 집에 갔던 기억이. 네.
2: 또 이제 사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고 이게 화가 그렇죠. 났으니까 화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건데.
1: 맞아요.
2: 이제 누군가가 들어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면 바로 들어가죠. 또.
1: 그럴까? 그러니까.
2: 이건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야. 막 이런 느낌.
1: 맞아요. 네. 오늘 그 상식의 또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0: 유자차, 유모차. 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대기를 하잖아요. 이제 안경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만화책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만 만화책을 저는 보는데, 거기서 보물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붉은 매 여러 가지, 모아놓은 짬뽕이에요, 그게. 보물섬.
1: 붉은 매?
0: 네. 아. 네, 여러 가지.
1: 아, 무슨지, 아,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0: 만화를 여러 가지 모아놓은.
1: 그러니까 그 주간지.
0: 그렇죠, 그렇죠.
1: 만화 주간지 말씀하시는 거. 네. 아, 그건 알죠.
0: 예. 두꺼워요, 되게.
1: 뭐, 영챔프,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0: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되게.
1: 와,
0: 뭐,
1: 그거 언제 쪽이야?
0: 난잡한 만화도 있고, 네. 뭐, 재밌네라는 만화도 있고, 네.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만화는, 그, 공룡 만화예요.
1: 네.
0: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1: 어, 저, 그런 거 저도 봤던 것 같아요.
0: 그게 쿤인가? 뭐, 쿤? 아, 뭐, 그렇고.
1: 곤.
0: 근데, 어때, 대화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엽기적이 웃겨가지고.
1: 되게 조그만 공룡인데 엄청 세잖아요.
0: 네, 엄청난 네. 큰 공룡들 자기가 혼자 다 이기고 네. 뭐 그런 느낌.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아무튼, 보물섬.
1: 야, 진짜 네. 완전히 저. 네. 잊혀져 있던 기억을 지금 끄집어냈어요, 지금.
0: 바로 K플레이TV 여러분의 기억을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방송 듣는 곳은요, K플레이, 그 K라디오를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검색하시든, 검색하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온에어라고 있어요. 그거 누른 다음에 DMB 누르시면 저희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픈톡이 있거든요. 오픈톡에서 K라디오라고 검색하시거나 미국 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사연 남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전화 오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신청곡 보내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오픈톡도 있고 그래도 전화 오실 거 알지만 네 그래도 그 K라디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그 노래 그 라디오 들으시면서 채팅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K라디오라고 네. 그냥 인터넷에 네. 검색을 하면 K라디오. 그 네. 뉴욕에 있는 게 나옵니다.
0: 그거
1: 아, 그게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 워싱턴 쪽으로는 바로 링크가 네. 없고
0: 아,
1: 워싱턴 K라디오라고 하시면 지금 이 방송 채널로 나올 수 있을
0: 거예요. 아 좋은 또 꿀팁 좋은 네. 것 같아요. K라디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톡 들어오면 공지사항에 링크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또 이제 PD님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링크를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 참, 저희가 노래 들었던 곳, 그거, 김승민의 하나둘, 그 펀치가 피처링 했고요. 그리고 아까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보물 같은 노래,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노래인데, 이분이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리차드 파커스라고 해서 저도 외국분인 줄 알았는데, 네, 한국분입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뭐랄까, 되게, 그, 인디 느낌, 홍대 느낌, 뭐, 여러 가지 다 섞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네.
0: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사연 더 좀 볼까요? 아. 오늘 아침에 급해서 커피 사 먹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회사 책상 서랍 구석을 뒤졌더니, 1년 전에 사둔 드립백 커피 한 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드립백?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셨는데 세상 어느 스타벅스 커피보다 맛있었습니다. 드립백 커피라는 게 있나요?
1: 네, 그 백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 컵에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오. 물 우와. 뜨거운 물 부어서 하는.
0: 오, 너무 신기해요.
1: 그거 네. 그 최근에 한국에서 네. 되게 핫한 커피가 있었는데.
0: 오.
1: 막 백화점에서 파는 커피가 네. 있는데 아 오. 그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0: 역시 제가, 한국은 트렌드에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1: 아, 그거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을게요.
0: 오, 좋습니다.
1: 저희 집에 그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0: 아, 좋습니다.
1: 그거를 저희 처제한테 선물을 받고.
0: 네.
1: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갔었는데.
0: 네.
1: 거기 롯데백화점에 그 매장이 아예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되게 비쌌어요.
0: 오. 네,
1: 나중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지루할 틈 없는 저희 퇴근길. 우리 뇌세포를 반짝 깨워줄 시간입니다. 이거 싫어하냐? 자, 오늘 테마가 또 보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실화 세 가지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실화. 뜰채 하나로 200억 원을 건져 올린 사나이. 오, 궁금한데요.
1: 200억.
0: 200억. 네, 200억. 미국 아칸소주의 다이아몬드 크레이터 주립 공원. 여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이 직접 땅을 파서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오? 이런 데가 있어요? 2020년도에 한 관광객이

0: 진흙 속을 뒤지다가 주먹만 한 갈색 유리 조각 같은 걸 주었습니다. 예쁜 돌멩이네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처박아 뒀다가 나중에 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2.2 캐럿짜리 순금급 천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감정가만 무려 수억 원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하죠. 와, 진흙탕에 들어가서 돌멩이 줍듯이 이제 다이아몬드 주우면 오늘 퇴근길에 H마트 주차장 바닥만 보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실합니다. 예. 대박인데요. 아칸소 아직까지 그거를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1: 가봐야겠습니다.
0: 이거 예. 이거가 유명해졌으면 사람들 몰리지 않았을까요?
1: 그러게요.
0: 아마 지금은 없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1: 이미 그냥 네. 그 손 그러니까 일단 뜰채로 이 뜰채로 아, 그냥 대박이다, 건질 수 진짜. 있는 그 범위는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어지간한 범위는
0: 네, 상상하니까 도파민이 막 터지는 예.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1: 예. 사람들 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죠. 네. 자, 두 번째. 마당에 박혀있던 문지방 돌을 문지방 돌에 미친 정체. 예, 루마니아의 한 평범한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마당 문이 자꾸 덜컥거린다는 이유로 문지방 밑에 개어두었던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좋게 수십 년 동안 그냥 발로 차고 밟고 다니던 흔하디흔한 돌이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집을 물려받아 감정을 맡겨봤는데 무게가 3.5kg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천연 호박, 엠버라고 하죠. 원석이었습니다. 정부와 박물관에서 사간 가격이 무려 약 10억 원. 와. 어쨌든,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10억짜리 보석을 문지방으로 해요. 10억짜리 문지방 돌. 예. 그런 용도인 거죠.
0: 그거 모르셨던 거겠죠. 그죠?
1: 근데 와, 이게 이런 돌이면 신나다. 모양이 좀 이쁘니까 네. 이제 관상용으로도 좋으니까
0: 그렇게
1: 기왕이면 이런 거 돌이니까. 이런 거 쓰자.
0: 와,
1: 이렇게
0: 대박이다 했죠. 진짜. 네. 우리 집은 뭐 없나? 근데 이건 10억 원이잖아요. 네. 아까는 200억 원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와, 네. 대박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바다 뭐, 네. 뭐라도 하나 있으면 10억이어도 뭐 거의 원밀리언에 가까운 돈이.
0: 네. 아, 진짜 이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저는 이렇게 희망이 생기죠? 기분이 약간 심리적으로.
1: 되게 네. 제이든 씨 지금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0: 되게 긍정적이에요.
1: 왜냐하면 네. 어떤 사람들은 네. 왜 나한테는 이런 행운이 없을까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네. 나한테도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너무 되게 좋은 마인드.
0: 뭔가 네. 제가 좀 약간 그런 뭐랄까 가능성은 없겠지만
1: 네.
0: 정말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 그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1: 복권 사세요?
0: 저는 안 사요.
1: 아, 사야죠. 그러면
0: 오늘 한번 또 네. 이번 주에 한번 저는 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뭐 카지노, 복권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고 어차피 안 될 거라는데 이런 거는 또 여기서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죽는 거, 그냥 땅이 있는 거 이런 네. 거 이런 거는. 되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돌아다니다가 돈 줍는 거.
1: 뭐 가끔씩 네, 있죠.
0: 돈 밟거나 네, 가끔씩 뭐 이런 있어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 어렸을 때는 되게 컸거든요. 그런
1: 네, 네.
0: 만 원 줍고 2만 원 줍고 너무 좋았어. 그런 느낌. 근처에 사람 있으면 약간 아닌 척.
1: 아 그렇죠.
0: 먼저
1: 일단 발로 밟아.
0: 밟아야 돼.
1: 밟고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0: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세 번째,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린 5천억 원의 침몰선 보물. 대서양 깊은 바닷속. 1857년에 허리케인을 만나서 침몰했던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를 수십 년의 추적 끝에 찾아냈습니다. 수심 2,400m 바닷속에서 로봇 잠수정을 내려보내 인양해보니 그 안에서 쏟아진 게 무려 수백 킬로그램의 순금 금괴의 금화, 그리고 골동품이었습니다. 당시 가치로만 수천억 원, 현재 가치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해저 보물 발견이죠. 보물섬이 사실 되게 전설적인 그런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어렸을 때 보물섬들을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1: 네.
0: 그게 이제 침몰해서 어디 박힌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싱크돼 있는지.
1: 네, 배가.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1: 지금 이 스토리를 네. 지금 보니까 전 타이타닉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근데 타이타닉에서 보면은 그 할머니가 네. 어찌 보면 썰 풀어주는 거를
0: 네.
1: 이제 그 스토리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그 내가 사랑하던 잭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뭐 다이아몬드 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다이아몬드 이게 던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에서는 되게 낭만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SNS 짤에서 할머니가 제일 빌런 아니냐
0: 제일 맞죠? 아니 그안 보여주고
1: 안 보여주고
0: 얘기만 들려주고
1: 그 그리고 얘기 들은 사람들 완전 네. 고생 엄청 시키고 뭐 돈 엄청 들이게 하고 그 보석은 던져버렸어.
0: 그러니까
1: 빌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0: 그 네. 실화를 또 듣고 그걸 또 찾으러 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1: 아, 그 이후에 네. 아
0: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또 영화 같은 더 영화 같은 보물 발견 실화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시죠? 거창한 보물섬을 못 찾았어도 오늘 하루 이 DMB 아스팔트 위에서 묵묵히 버텨낸 우리들이 멘탈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보물처럼 소중한 음악도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구나. 3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노래이긴 한데 이 노래를 원작자가 아닌 존박이 부릅니다. 러브 어택.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별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 다음에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디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오르길 욕타고 하루 종일 나를 바이타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아객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감사해 아직도 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용원이

아빠 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전화 받을 때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린 난 그 정도 목소리밖에 못해줘. 빈 집안을 혼자 정리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 밥은 먹었니 이런 묻지 말아줘. 아빠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이 먹어 미안해. 누나들한테 떡이 죽지 않게 해줄게. 너는 돈 얘기 안 하게도 벌게. 저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 가짜라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위해서 이겨내볼게. 버려진 사랑마저 거시대고만 가져. 괜찮지게 않아도 눈 감고 귀를 마고. 사실 건 누나도 아빠 위한 것도 아니야. 나를 위해 지금 누나의 불행을 팔어. Yeah. 어디까지지 어디까지가 멀리 보라는 말의 끝. 어린 나이지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직도 그런 척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 나도 나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나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 아빠 나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날 미워하는 내게 사랑을 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난

싶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 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연락해. 내가 너무나 그립죠.

0: We walk so slow. Funny how the smallest.
1: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심장이 쫄깃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스마트폰을 바뀌신 뒤로 음성인식 기능을 쓰시는데 이걸로 사고를 치셨어요. 자, 어떤 사연인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나누는 카톡 대화입니다.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니까 저녁 먼저 드세요.
2: 아이고, 이 화상아. 아, 영화는 무슨 얼어죽을 영화야. 당장 집에 기어들어와, 빨리.
1: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티켓 다 끊었는데.
2: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뒷산에서 도라지를 캐오셨다고. 근데 괭이 들고 나갔는데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대. 근데 이게 100년 묵은 대물 삼삼이야.
1: 예? 진짜? 대물? 삼삼? 도라... 예? 산삼이요?
2: 대물, 대물.
1: 저 지금 바로 택시 타고 갈게요.
2: 아들. 근데 미안하다. 지금 방금 못 타놨어. 산삼이 아니라 삼선 슬리퍼였대. 아빠가 삼선 슬리퍼 한쪽 잃어버려서 풀숲에 뒤지러 갔던 거였어. 영화 재밌게 봐라. If I hear that old guitar, I still slow down
1: where we walked. It's amazing how I'm... 자, 3부가 시작했습니다. 케플레이 DMB 제이든과 이 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에서 삼선 슬리퍼로 급선회하는 거 말이 네. 됩니까? 저도 사실 그 문자 요즘에 보낼 때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마이크 오른쪽 밑에 있는 음성 누르고 네. 문자 보낼 때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2: 특히 하거나. 운전하면서
1: 네.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오타가 날 때도 가끔 그냥 보낼 때가 있거든요.
2: 어른이 알아듣겠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1: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가끔 저도 이제 실수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얘기할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도 이제 사실 핸드폰 이런 기능 같은 거를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귀여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약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글자 하나가 엄지손가락만 해요. 거의 이제 크기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문자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지갑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지갑이 이게 반대편이 덜렁덜렁 이렇게
2: 그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그거 패러디 엄청 잘하시잖아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런 진짜 느낌. 웃겨요.
1: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그래도 사용하기 좀 힘드셨고 했는데 요즘 잘 하시고 이모티콘도 많이 어휴 밖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개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 번개 천둥번개
2: 비도 많이 오고 네, 여기 페어팩스입니다.
1: 맞아요. 여러분들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랄게요. 와 엄청나다 진짜 꽝꽝거리는 하늘이 막 환한 것 같이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전기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랭킹 토킹에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집에 숨겨진 의외의 보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 어릴 적 사진 앨범. 아, 이거는 친구랑 왔을 때 같이 보면서 이제 보기 또 좋아요. 그렇죠. 재밌고.
2: 추억 얘기하기.
1: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월급으로 산 물건.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2: 저도 기억이 안 나요.
1: 그리고 부모님이 손편지. 아, 손편지는 진짜 손편지? 뭐
2: 언제 받았지?
1: 그러니까요. 기분 좋으세요? 손편지 받으면?
2: 좋죠. 예, 좋긴 좋죠. 다들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1: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부터 이제 연인을 만나면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물질적으로 가질 건 다 가졌으니까.
2: 네.
1: 손편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보다.
2: 부럽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질 건 다 가졌다는 그 포인트가
1: 예전에는 되게 막 갖고 싶은 거 많았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뭐 CD도 있고 뭐
2: 지금도 많습니다.
1: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2: 아 지금요? 네. 애플워치?
1: 애플워치 한번 네, 제가
2: 열심히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1: 네. 오래된 일기장 있고요. 일기장은 저도 진짜 많았는데 다 버리고 갔어요. 한국에서 미국.
2: 저 이게 좀 짐이 되죠. 어찌 보면 지금은.
1: 그렇죠.
2: 아니면 네. 지금 네. 요즘 같은 때면은 그냥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거 어떻게 다 스캔을 다 해요?
2: 아니 그 요즘 스캐너도 되게 네. 좋아요. 그냥 이제 그냥
1: 저절로 넘겨줘요.
2: 네, 그 노트 그 노트 잘라가지고 네. 네. 그냥 딱 놓고 그냥 스캔하면 한 번에 쫙 되니까. 네. 저는 예전에 제가 네. 썼던 그 메모가 있었거든요. 네. 그 군대 있을 때 제가 우리 생각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군대 나가면 나 이런 걸 해야지. 아. 하면서 이제 되게 사업 계획 같은 거를 네. 엄청 많이 썼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제가 그 20몇 년 전에 그 썼던 건데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 표지가 막 커버가 막 삭고 막 그랬거든요.
1: 네.
2: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스캔을 쫙 다 했어요. 오, 그리고 다 대박. 버렸어요.
1: 네. 우와 대박. 그거 지금 뭐 저기 사용하고 계세요?
2: 아 그때 제가 적어놨던 것 중에 네. 그 특허를 받은 것도 있었어요.
1: 어 진짜요?
2: 근데 대박. 특허 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돈만 내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죠.
1: 네.
2: 아 그리고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로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1: 어?
2: 그걸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유튜브 할 때 음악 채널 운영했었거든요.
1: 아.
2: 그때 그 로고를 사용을 했었고,
1: 네.
2: 그리고 그 로고로 제가 출판사도 했었고.
1: 와, 대박. 저도 옛날에 제일 많이 이제 했던 게 로고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1: 내가 뭘 하면 뭘부터 이제 얼굴이잖아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끄적끄적거리긴 했는데,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디자인할 때.
2: 그쵸.
1: 어떤 걸 제일 많이 썼었나요?
2: 뭐 이렇게 색감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1: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런 디자인이야 이런 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2: 아,
1: 저는 뭐였냐면 예. 날개를 좀 많이 썼고
2: 아 그런
1: 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 느낌.
2: 저는 좀 심플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1: 네.
2: 약 그 심하진 않은데 정녹색 약이에요.
1: 네?
2: 정녹색 약.
1: 아.
2: 예.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랑 뭐 그 비슷한 색깔이 섞여 있다든지,
1: 네.
2: 그 제가 아예 모르는 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섞여 있으면 제가 구분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다채로운 디자인은 제가 잘 안 하려고 하고 제가 많이 디자인을 하면 주로 흑백 디자인을 좀 많이 써요. 제 개인적으로는
1: 그냥 심플한 느낌으로.
2: 네, 되게 심플하게.
1: 사실 저도 색감 정말 잘 못 써가지고
2: 네.
1: 색감을 잘 쓰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2: 그렇죠.
1: 너무 부러워요. 네. 주위에도 있는데 되게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졸업 앨범 있고요. 아 졸업 앨범. 저는 졸업 앨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시절 장난감. 장난감은 이미 다 버렸어가지고.
2: 여태까지?
1: 첫사랑의 편지. 오래된 CD, 카세트. 첫사랑 편지는 버려야죠. 들키면 그거.
2: 저 받은 적이 없습니다.
1: 네. 다들 이제.
2: 아, 근데 첫사랑이면 내 첫사랑.
1: 그쵸.
2: 네. 네. 그러면, 아, 짝사랑이 아니니까?
1: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네. 있으니까. 저도 되게 많이 간직을 하다가.
2: 네.
1: 한. 3년이 더 지나고 나서 버렸어요. 바로 버리지를 못하고
2: 네.
1: 간직하고 있다가 센치해지네요. 그런 느낌?
2: 좀 이따가 네. 그 네. 음악을 좀 네. 네, 센치한 음악으로
1: 안 돼요, 안 네. 돼요. 그리고 저는 찾았던 것 중에 좀 보물이었던 게 예전에 쓰던 디카.
2: 네.
1: 그 디카라고 하죠, 진짜.
2: 그렇죠. 네.
1: 옛날에는 뭐 4K도 없었고 이랬으니까
2: 네. 네.
1: 그런 느낌. 그리고 가족 영상, 응? 가족 영상? 닌텐도 DSi라는 게 있어요.
2: 네.
1: 그게 이게 접히는 건데,
2: 네.
1: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 DS 게임기인데,
2: 네.
1: 그 DS 중에서 제일 깔끔한 아마 디자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닌텐도 DSi. 거기 그걸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2: 아 그래요?
1: 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
2: 뭔지는 아는데 사진 찍는 게 네. 있는지 몰랐어요.
1: 네, 그래서 사진 그때 당시 이제 디카가 살짝 발전할 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생겨가지고 예쁘죠.
2: 예. 네,
1: 저렇게 해서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런 느낌. 네, 안에도 사진이 있고 밖에도 사진이 있고 그런
3: 그런 것들. 근데 저거를 이제 도둑 맞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들도 다 없었어요.
2: 중고로 싸네요?
3: 35불밖에 안 하는데. 네, 근데 좀 무거워서.
2: 아, 그래요?
3: 네, 좀 게임기랑 슬래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유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물을 하나 찾는다면 했을 때 탑10이에요. 되게 N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현금 100억 원.
2: 와, 현금으로 100억이면 장난 아닌데.
3: 한동안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혹시 조상들이 너에게 물려준 땅이 있을 수도 있으니 뭐 찾아봐라 인터넷으로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막 앞다퉈서 막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나한테 있는 땅이 없나 그런 거.
2: 아무리 뒤져도 없다.
3: 그런 거. 있으면은 진짜 뭔가 예를 들어서 아 이런 거 좋다. 시민권을 이제 신청해서 네. 해서 이제 근데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나와요. 근데 한 달 동안 딴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2: 네.
3: 근데 한국에 갑자기 잃어버린 땅이 발견됐어요. 35억 원짜리.
2: 네. 네.
3: 애매하죠.
2: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네. 두 주 안에 가서
3: 그렇죠.
2: 네. 뭐 해야 돼.
3: 맞아.
2: 뭐 내가 네. 그 권리 주장을 한다든지.
3: 그렇죠.
2: 이런 거.
3: 두 주 안에 네. 해야 됩니다. 네. 한 달 안에 기다려야지 시민권이 나오는데 네. 한국에 갔다 오면은 시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2: 저라면 30억 원 택합니다.
3: 아예 한국으로 가시는 게? 네. 오, 아니, 그래도.
2: 왜냐면, 네. 아니, 그 정도 비용이 있으면 네.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3: 어, 그래요?
2: 네.
3: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30억 원 보유자분들.
2: 그리고 그 정도 네. 돈이 있으면 네. 미국 살든 한국 살든 괜찮게 살 겁니다.
3: 하긴 네. 30억 원이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하긴 하네요.
2: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3: 아, 이야,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고 하면 어떤 거 찾으실 건가요? 1번 현금 100억 원, 2번 평생 건강, 3번째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시계, 4번째는 젊음을 유지하는 약, 5번째는 빼줘, 소원 3개는 너무, 예, 이거 뺍시다. 6번은 순간 이동 능력, 근데 한 번밖에 못 써. 미래를 보는 능력, 평생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자유는 뭐 있죠, 저희 다. 네. 돈이 없는 거지. 네. 원하는 언어를 모두 말하는 능력. 이것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할 시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막 천년만년 사는 거예요. 그런 느낌. 코코몽님이 평생 젊음.
2: 평생 젊음. 좋죠.
3: 제가 옛날에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막 예언하고 이런 거예요.
2: 노스트라다무스도
3: 있었고 뭐 다른 예언가들 막 있어가지고 막 천년 만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지구가 뭐 지금 2026년이잖아요. 3000년도에 대해서 지구 사람들
2: 네.
3: 뭐 4000년대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뭐 3000년도는 이제 지구가 인공 그 태양을 지구에 건설하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인공 태양이니까 너무 큰 태양은 아니고 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개발하고 영원히 늙지 않게 하는 뭐 알약 같은 거 있고 생김새가 막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우주로 지구인들이 가요.
2: 네.
3: 가서 그 다음에 싸워요 또 지구인들은. 자기 이제 뭐
2: 다른 외계인이랑요?
3: 아니요.
2: 지구인들끼리.
3: 네. 왜냐면 우리를 약간 미국에 처음에 이제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독립시켜달라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네, 네. 그렇게 막 싸우고 결과적으로 이제 독립되고 그쪽은 그쪽대로
2: 네.
3: 그래서 그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류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젊음을 좀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는 막 엄청 거의 불로장생으로 나중에는 이제 산다고 그렇게 흑화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노을님이 세 번째 시간을 돌려서 주식 투자를 미리 한다. 아.
2: 제가 딱 이 생각을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왠지 아세요? 두 분이 MBTI가 똑같거든요.
2: 아 그래요?
3: 네. 아. 좋습니다. 뭐라도 좋겠죠. 보물이라면. 오늘 테마가 또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또 이제 부터 뭐 보물 지도나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게 하는데 뼈 빠지게 일해서 찾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10위부터 1위까지 해봅니다. 10위입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나만의 지름길. 10위는 고속도로가 꽉 막혔을 때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뒷골목 지름길입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아는데 여기로 빠지면 20분 단축된다라고 기분 좋게 진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운전자들이 똑같은 내비를 쓰고 있어서 다 같이 갇힐 때의 그 절망감이란 그래도 가끔 진짜로 뚫릴 때의 쾌감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하찮은 보물이죠. 웨이즈가 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 그 제가 최근에 그 SNS 짤에서 봤던 내용 중에 부산 택시 기사님들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뭐 거기 나오는 기자였었나? 이제 그 같이 이제 출연한 사람이 택시 기사님한테 저 몇 분 안에 뭐 얼마 드릴 테니까 몇 분 안에 뭐
3: 기차 영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영화 아니고 그냥 그 실제로 실제로. 그럼 이제 그 기사님이 자기가 아는 길로 막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님도 계속 그 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부산 일대에서 몇 분 안에 못 가는 곳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3: 든든하겠다.
2: 예. 근데 부산의 택시기사님들이 그렇게 운전을 잘 하시고, 길도 이제 빠삭하고.
3: 요거를 다른 나라 가서 적용을 해서 많이 그 낭패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돈이 올라가요. 돈이 올라가고, 또 터무니없는 길로 가고, 돌아서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부산 아니면은 또 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9위입니다. 오후 3시, 카페인 충전의 순간. 기빨린 오후 3시, 들이붓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다. 맛으로 마십니까? 살려고 마시지. 목구멍으로 카페인이 0.1초 만에 꽂히는 그 순간, 통장 잔고는 잊고 세상을 다 가진 해적왕이 되는 기분입니다. 아, 카페인 뭐, 필요하죠.
2: 커피, 이게 짜잘한 한 잔이 나중에 엄청나죠. 예. 제가 영수증 정리하면서 커피 사 마신 거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아,
3: 저는 그 회사 생활 빡세게 했을 때 커피를 안 마시면 생활이 안 됐어요. 그 혹독한 그래서 저는 초년생들한테 커피는 꼭 먹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2: 아, 사위 초년생들한테요?
3: 왜냐면 적응하고 빡세게 또 해야 되려면 당도 떨어지면 안 되고 기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를 좀 수혈을 하시기를. 실제로도 정말 많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저도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할 때는 또 그게 그렇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꿀맛이죠. 쓴데 꿀맛이야.
3: 좀 신기하게 버팀목이 되는 그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8위 한번 읽어주시죠.
2: 8위는 퇴근길 홀린 듯 핸들을 꺾게 만드는 H마트 마감 세일 코너입니다. 이 마감 때쯤에 거의 뭐 절반 가격에 반찬 같은 거 팔고 그러잖아요. 노란색 세일 딱지 붙은 초밥이나 반찬 팩을 0.1초 차이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집어들었을 때 그 화면 번쩍이는 게임 보물상자 효과음 귀 속에서 귀 속으로 들리진 않는데 머릿속으로 머리에서 귀 속으로 이제 그 소리를 효과음을
3: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집 앞에 H마트가 있는데 거기 그 스시 뭐 이런 것들 많은 데가 있어요. 제가 또 장어도 좋아하고
2: 장어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3: 그거 가끔씩 이제 세일로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느낌이 있습니다. 7위는요. 지옥 같은 주차 전쟁 끝에 집 앞 명당 자리를 뻥하고 잡았을 때입니다. 맨날 주차 자리 없어서 아파트 단지를 세 바퀴씩 이거 난데? 돌다가 내가 깜빡이 켜는 순간 앞차가 차를 빼줄 때 우와! 이건 우주가 내 퇴근길을 도운 완벽한 보물 발견입니다.
2: 아, 저 항상 이래요. 저한테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3: 그거 좋아요, 진짜. 기분 좋아요.
2: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가, 에이, 뭐, 그,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내가 인정을 합니다. 저한테 주차 요정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3: 좋다. 그게 사실 또 제가 팁을 드리자면, 몰 같은 데서 계속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몰에서, 파킹장.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옵니다. 나가는 사람이.
2: 아, 오긴 오죠.
3: 그래서 차라리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자리에서 좀 약간 박혀서 이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울렛 같은 거, 이제 주말에 가면 파킹할 자리 없거든요.
2: 코스코 주말에 가면 장난 아니죠.
3: 그러니까요. 6위는요, 참학교 미치겠을 때 플레이리스트에서 우연히 흘려나온 곡의 추억의 명곡입니다. 평소에 감흥도 없는 노래인데, 퇴근길 지친 내 마음을 정확히 후벼파며 위로해줄 때, 가산줄이 1,000,000원처럼, 1,000,000원짜리 보석보다 소중하게 다가오죠.
2: 최근에 이런 곡이 있으셨나요?
3: 저는 네. 퇴근길에 막힌 게 많이 없고요.
2: 아니, 요 인생 노래 한 곡.
3: 인생 노래 네. 있었죠. 네. 약간 제가 틀어졌던 그, 하나, 둘, 또 있었고, 그리고 그, 뭐였더라, 그, 내 꿈은, 뭐, 명, 그, 무슨, 그, 부자 동네 아파트 로비에서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네. 요즘엔 되게 디테일한 가사들이 나오는 노래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인생 명곡.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노래가 그, 뭐랄까, 플레이리스트가 되게 주옥 같아요. 이름이. 여기 보면은, 내 가장 예뻤던 시절을 망쳐놓은 그 X.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플레이리스트가 쫙 나와요.
2: 아, 그렇게 모아놨어요?
3: 그런 거. 그리고 듣는 순간 스모키 향 나는 재즈 힙합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거. 이런 걸 듣다가 보면은 진짜 좋은 노래가 나와요.
2: 요즘에 그 네. 유튜브 채널에 그런 식으로.
3: 그러니까요.
2: 예, 많이 만들어 놓죠.
3: 무더위를 잊게 하는 노래. 존재 자체가 청량 레전드. 너무. 제목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2: 제목이랑 그 썸네일 네. 후킹이 진짜.
3: 진짜 좋아요. 예. 네. 약간 뭐랄까. 그때 그 시절 감성 힙합 2탄 뭐 이런 거 있고. 서두르지 않고 흐르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 노래들이 여기 있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플레이리스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을님이 커피를 너무 자주 마셔서 주말에 안 마시면 카페인 중독으로 머리가 아파서 끊을 수 없게 됐어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데?
2: 중독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3: 네. 이게 진짜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커피 안 마시면 네. 아침에 너무 졸려가지고
2: 그렇죠. 뭔가 정신을 네. 차리기 위한
3: 아마 저도 다음 주부터는 좀 커피를 많이 마실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 네. 그렇죠.
3: 아무래도 좀 그 뭐랄까 설레이면서도 또 이제 걱정 한 10% 정도 네. 사실 네. 그러면서 또 재밌게 또 잘 보내고 와야 된다 이런 느낌도 네. 있고 라디오에 대한 또 걱정과 또
2: 맡겨놓고 가는 자
3: 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5위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온 빳빳한 지폐 한 장입니다. 겨울 패딩 주머니나 세탁소 영수증 사이에서 20불 50불 차이가 툭 튀어나올 때의 그 희열 그렇죠. 네. 저도 가끔 저번에 이제 250불 딱 주머니에서 근데 그게 빨래를 하고 나온 돈이었어요. 빨래를 하면 그 돈이 나와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까지 해가지고 그 먼지 쌓이는 곳에 딱 안착.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찢어지지도 않고.
2: 그러니까요.
3: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돈이. 네, 네.
2: 보통 뭐 휴지나 종이 같은 거 들어가면 네. 막 젖어가지고 맞아요. 막 다 풀리잖아요.
3: 맞아요.
2: 돈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3: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4위는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드디어 내 집에 들어와서 허물어지듯 누울 수 있는 내 방 소파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 숨이 다 죽은 낡아빠진 가구지만 내 지친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받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황금 보물 상자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를 공감하는 게 전에는 아이케아에서 예쁜 하얀색 모던하고 이런 걸 샀었어요.
2: 네.
3: 그러다가 허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서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제가 가구점을 가가지고 하나씩 다 누워서 굉장히 편한 소파를 이제 마감하면 좀 가격도 싸요. 그래가지고 그 가구점이 또 이제 뭐 클로징하는 그런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못생겼었어요.
2: 네.
3: 생긴 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쑥색?
2: 아 색깔이?
3: 네. 색깔 너무 못생겼는데 와, 그 소파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느낌.
2: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얘기하는 포인트에서 네. 저는 소파를 앉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누워서 골랐다 그랬어요.
3: 아 그런가요?
2: 그래서 소파를 눕는 용도로 더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좀 했습니다.
3: 일단은 지치고 피곤하면 네. 눕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야 돼요. 약간 폭삭 이렇게 그런 느낌.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구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소파랑 침대는 좀 네. 좋은 거 사는 게 좋다.
2: 근데 그건 맞습니다.
3: 네. 네. 그거 진짜.
2: 확실히 좋은 게 더 편하고 네. 이제 그 제대로 쉴 수 있죠 또.
3: 맞아요. 3위는요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억지 트집과 폭언 속에서도 사표를 목구멍까지 삼키며 꾹 참고 지켜낸 나의 가녀린 멘탈입니다. 오 불쌍해. 오늘 하루 개같이 일하처럼 일했지만 영혼 안 털리고 살아 돌아온 내 자신 위대한 생존 몸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직장에 애환이 많이 있잖아요.
2: 그렇죠.
3: 어쩔 수 없으니까 뭐 20대 30대 다 이제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네.
2: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일을 하잖아요.
3: 네.
2: 근데 최근에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비즈니스 파는 거 의뢰를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네. 저희 사장님 한 분 만나고 왔거든요.
3: 네.
2: 근데 지금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즈니스 하시면 더 힘듭니다.
3: 그렇죠. 예.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어쩔 예. 수 없는.
2: 그리고 이게 직장은 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두면 이제 그때부터 수입이 끊기긴 하지만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3: 맞죠.
2: 근데 비즈니스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스탑을 하면은 손해 보는 게 계속 더 있어요.
3: 렌트는 렌트대로 나가고.
2: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건 굉장히 많긴 한데. 직장에서 그렇게 또 쪼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3: 네. 그렇죠.
2: 사장님들이.
3: 잘 견뎌서, 예. 네. 그리고 뭐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 이제 알아보시면서.
2: 아니면 본인이 네. 직접 해보시든지, 비즈니스.
3: 해보 직접 뛰든지. 2위는요, 정각 6시가 되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끄고 주차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해서 성공하는 칼퇴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퇴근순이라는 말, 오늘 100번 공감하시죠? 부장님 뒷모습을 뒤로 하고 탈출할 때 그 발걸음은 우주를 나는 기분입니다.
2: 칼퇴 시간 귀중하죠.
3: 맞아요. 칼퇴가 또 그 한국은 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야근?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2: 요즘에는 많이 없다고 네. 들었어요.
3: 뭔가 남자친구랑 이제 저녁 때 근사한 금요일이니까 우리 그 퇴근하고 맛있는 데 가자. 잡아놨어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장님이 전화와가지고.
2: 근데 이제 잘해? 남자친구 이제 네. 잡아놨어 했는데 네. 부장님이 야근 잡아놨어.
3: 쉽지 않네요.
2: 네.
3: 네. 1위는요. 한번 읽어주시죠.
2: 예, 대망의 1위는 바로 이 늦은 시간 꽉 막힌 고속도로 아스팔트 위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채널을 고정하고 저와 함께 숨쉬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3: 아.
2: 예, 거창한 금덩어리는 못 찾아도 남들이 몰라줘도 오늘 하루 이 치열한 타지 생활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눈부신 진짜 보물입니다.
3: 아, 맞습니다.
2: 아니, 이 멘트 네. 어디서 구해보셨어요?
3: 아니, 네? 역시 이분이.
2: 예, 네, 어디서 주셨구나.
3: 좋죠, 좋죠. 좋죠.
2: 피디님이?
3: 네. 네. 그, 저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많이 막히시죠? 이제 돌아다니시죠?
2: 요즘에, 예, 네, 좀 많이 막혀요.
3: 막히면 네. 보통 뭐 하세요?
2: 막히면 이렇게 뭐 좀 네. 정찰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경우요. 그렇죠. 저 유튜브 영상 틀어놔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전화하거나.
3: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막힐 때 저희 라디오라든지 라디오를 좀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가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할 것도 없고. 졸리고 이럴 때 이제 같이 네. 또 재밌고 웃고 떠들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3: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알아봤는데, 네. 저희 또, 보물 같은 또 노래 또 들어야 되니까, 우리 또 조카님 한번 노래 듣죠? 그러면은.
2: 아, 좋습니다.
3: 네. 저번에 뭐 들었죠, 저희?
2: 저번에. 네. 저희 조카. 네. If I.
3: If I.
2: 저번에 I OK 들었던 것 같은데.
3: I OK 들었으니까.
2: 네, 이번에.
3: 새로운 노래가 나왔네요. 여기 데이지라고.
2: 네, 데이지.
3: 헤이지 데이지.
2: 헤이지 데이지.
3: 네, 이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f I, 헤이지 데이지.

0: 6시부터 8시를 채울 playlist. 망설이지 말고 켜봐 radio station. 가장 힙한 선택. Jaden의 K-Play DMV. Yeah, that's right.
1: 고민 상담소
2: 도와주세요.
1: This is not a love song.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2: 예, 부모님이 제 월급을 너무 궁금해하세요.
1: 아, 빡세다.
2: 아, 참. 취직한 지 2년 됐습니다. 엄마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받았어? 보너스는 얼마야?
1: 아, 잠깐만요. 조금 더 세침되게 말씀해 주세요.
2: 적금은 얼마나 있어? 심지어 친척들한테 우리의 얼마 번다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니까 이해하는 건긴 한데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I'm at a
1: table now. I like my... 자,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모든 걸 오픈하는 그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아, 왜 이런 것까지 다 알려고 해? 이렇게 자기 네. 또 이제 프라이버시를 또 중요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떨지 좀 궁금해 하는데 고민을 올렸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좀 중요시 하는 그런 분 같은데요.
2: 그렇겠죠. 이게 고민거리라고 네. 한다면.
1: 맞아요. 얼마 벌었다고 하는 게 조금 그러면, 좀 대충만 얘기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피곤한다고 하는 거니까.
2: 근데 이게 이 어머님은 네. 지금 얼마 벌었냐, 보너스가 얼마냐, 적금 얼마냐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거 보니까 아, 네. 대충 얘기해주면 아마 안 될 것 같은 분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좀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엄마 나는 이런 거 좀 얘기하는 거 그렇다. 네.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2: 지금 제이든 씨는 네. 이제 선을 긋자.
1: 예. 선을 긋는 그렇죠.
2: 지금,
1: 네.
2: 지금 어느 선 긋는 얘기예요.
1: 어느 정도는 지금. 엄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다고 예. 하니까 하시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요?
2: 근데 저도 네. 그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예. 일단 어머님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거. 그 자식을 너무 자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식을 맞아요.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해라라고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1: 맞아요.
2: 이제 지금 직장 생활까지 2년씩이나 하는 그 자녀면 이미 성인이에요. 성인이 자신이 뭔가 길을 만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기만 하지 그거를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1: 조금 공감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저도 뭐 그러니까 막내라는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막내는 뭐 아직도 애기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저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데 제가 한때는 또 재택으로 좀 집에서 이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제 1층에서 제가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1층에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회의를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벌컥벌컥 들어와가지고 참외 깎아놨다. 먹어라.
2: 먹어라.
1: 엄마 나 회의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먹고 먹으라고 하라고 먹으라고 목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그런 느낌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걸 이제 또 집에서 있으니까 일 같지 않아 보이시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거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남자친구가 20년 친구니까 가족 같은 사이다라고 하는 여사친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카톡하고 생일 선물도 따로 챙기고 둘이 밥도 자주 먹어요. 제가 싫다고 하면 넌 왜 그렇게 예민해?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라고 이제 하시는데.
2: 예.
1: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2: 네.
1: 여자친구가 싫어하면은 안 해야죠.
2: 그렇죠.
1: 그 차이인 것 같아요.
2: 예, 예. 싫다고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1: 뭐
2: 하지 말아요.
1: 20년 친구니까 뭐 가족 같은 사이이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2: 예.
1: 아무래도 싫으면 안 하는 게 저도. 예.
2: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1: 네.
2: 남자는 진짜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고.
1: 네.
2: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1: 네.
2: 여자는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싫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2: 그래서
1: 아,
2: 이게
1: 괜찮아.
2: 네, 상황이 지금 여튼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남자분이라면 어차피 여자분들이 대부분 싫어할 겁니다.
1: 아,
2: 이런 상황들이
1: 그렇죠. 뭐,
2: 그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럴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이 여자친구랑 끝까지 갈 거라면 예.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 카페에서 일하는데 오늘따라 매장 플레이리스트가 온통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처절한 발라드만 나오는 거예요. 손님들 다 창밖을 보면서 아련한 표정 짓고 알바하는 저까지 덩달아 감성에 젖어서 카페가 아주 눈물바다 될 뻔했습니다. 사장님 제일 신나는 노래 좀 틀어주세요. 그거 그 손님들 창밖 보면서 아련한 표정 지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F셔서 그렇게 아,
2: 혼자
1: 보이신 거,
2: 예, 혼자 그렇게
1: 보이신 거 아닌가.
2: 예. 예.
1: 신나는 노래 틀으세요. 가서 틀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2: 아니면 본인이 그냥 예, 예. 뭐 이어폰 끼고 신나는 음악 들으세요.
1: 힘들 것 같은데 카페에서 이제 혼날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예. 그 예. 그 노래에 되게 많이 전염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다. 노래 좀 리스트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손님들이 노래가 그렇대요. 하고 이제 손님 핑계 대면서. 네. 자, 다음 고민.
2: 소개팅을 했는데 밥 먹는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렇죠? 근데 계산할 때는 갑자기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가 낼게요. 순간 좀 멋있긴 했는데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1: 순간 좀 멋있긴 했대. 아... 금사빵신가요? 정신 차리라고요. 핸드폰 했는데 자기가 낼게라는 거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
2: 일단 네. 비싼 거 먹지 않았나 봐.
1: 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남자가 뭐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야. 뭐 주식 네.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뭐 난리 났던가. 그래서 앞에 지금 아무리 예쁘든 말든 안 보이는 거야 지금.
2: 네.
1: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진짜 앞에 너무 예뻐도 그 안 보일 때가 있어요.
2: 네.
1: 그런 느낌이던가. 두 번째는 진짜 소개팅 나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그래서.
2: 근데 그 후자면 네. 다음에 또 만나자고 연락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요 맨 마지막에 다음에 또 네. 연락이 왔다고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하니까.
1: 엄마가 한 번 더 물어본 거야.
2: 엄마 아침에 다시 한번 만나봐.
1: 야 너 어떻게 됐어 어제 했는데
2: 사람 한 번 만나봐서 몰라.
1: 그래 한 번 더 만나봐. 그 집 괜찮다더라. 네. 어? 그 집에 그 만나면은 어? 그 애플 워치도 사준대더라.
2: 그 집 돈 많아.
1: 많아. 일단 한 번 더 만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만나자고 한 거 연락이 어쩔 수 없이 한 건가?
2: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 만약에 네. 이게 지금 이 사연자분이 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겠지만
1: 네.
2: 제가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2: 저희 아들이든 딸이든 저한테 네. 이런 일단은 네. 밥을 샀다고 이게 뭐 식사를 계산했다라고

0: 궁금하시면 나가서 물어보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왜 그랬냐?
0: 아니 뭐 왜 저번에 보니까 핸드폰만 하시던데 왜 그렇게 하실 거면 왜 나오신 거예요?
1: 네.
0: 네. 근데 또 모르죠.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핸드폰 안 하고 아 미안하다. 저번에 손흥민 경기여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봤다. 아.
1: 메시랑 손흥민이랑 붙었다?
0: 메시인데 어떻게 참아? 이랬을
1: 마지막 경기인데.
0: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남자가 좀 괜찮았나?
0: 그러니까 이제
1: 고민을 하는 거 보면
0: 순간 좀 멋있긴 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저는 게임이 취미입니다. 퇴근하고 한두 시간 하루 한두 시간 하는데 여자친구는 그 시간에 나랑 통화하면 안 돼? 게임하면 철없다고 하고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취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랑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전화하고 게임하세요.
1: 아니면 게임하면서 전화하세요.
0: 아 그거는 걸려요. 제가 해봤는데 네. 너 지금 뭐 딴 거 하지? 마우스 소리 탁탁탁 나면서
1: 막 키보드 소리 나고
0: 아니야 잠깐만 이럴 수 있어서
1: 야 지금 12시 봐 12시 막.
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을 통화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얘기하세요. 아 그러면은 나 게임 해야 되는데 진짜 말씀한 그러니까 통화하자. 근데 나 게임 하고 있으니까 나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은 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1: 네.
0: 연애하면서 그냥 켜놔요 전화를. 네. 그 공유를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는지 다. 그런 연애하시는 분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냥 나 오늘 뭐 지금 밥 먹고 올게.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일상입니다.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화장실 다녀오고 저는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이크를 다 켜고 이제 있는 그 보이스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은 게임을 안 해요. 그냥 네.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근데 항상 보고를 해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밥 먹고 올게.
1: 그리고 막 물 내리는 소리 막.
0: 아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마이크가 잘 돼 있어서 숨이 여기 앞에까지밖에 안 돼요.
1: 그렇죠. 네.
0: 한 30 길어봤자 네. 20cm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숨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디스코드에서 알아서 박아줘요 그걸.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 켜놓고 생활하시면서 이제 노을님이 아니면 여친도 같이 게임하자고 꼬시는 것도 오.
1: 근데 그거는
0: 네. 근데
1: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죠.
0: 그렇죠. 만약에 똥손이면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 마치 남편이 와이프한테 운전면허를 가르치듯이.
0: 아하. 네. 그것은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뭐 게임 게임 이렇게 가르치다가 싸울 수도 있죠.
0: 맞아요. 진짜 그게 이게 또 달라서 생각하는 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피클볼을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1: 네.
0: 여자분들은 네. 눈높이를 좀 낮춰서 가르쳐줘요.
1: 네. 그게 되게 티칭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0: 근데 네. 공간 감각 능력이라고 하죠. 그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달라가지고
1: 네.
0: 좀 다를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인지를 하고 답답해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하죠. 내 여자친구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근데 그 중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약간 반짝반짝거리시면서.
1: 그렇죠.
0: 네,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면은 또 저는 거기서 이제 저는 사실 가르쳐드리는 게 그 고급 레벨까지는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간까지는 내가 가르쳐줄 수 있고
1: 네.
0: 그 이상부터는 이제 무림 고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배우십시오. 네. 이렇게. 하지만 중간까지 가게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이든입니다.
1: 많이 찾아주십시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이 대장님과 함께한 또 라디오 시간 훌쩍 가버렸어요. 다음 주 언제 나오시죠? 이 대장님? 다음 주인가요? 스케줄이? 네. 다다음 주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아요.
1: 제가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많이 이렇게 네, 해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다른 분들 어떻게 또 방송하실지.
1: 네.
0: 정말 궁금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1: 노력해보겠습니다.
0: 너무 좀 설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1: 근데
0: 개인적으로.
1: 제가 제이드님처럼 이렇게 네. 잘하진 못하지만.
0: 아니요. 굉장히 네. 또.
1: 제가 게스트들을 좀 섭외를 해가지고, 좀 네. 정보, 저는 제이드님처럼 이렇게 이런 썰풀이보다도 아마 정보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약간.

0: 뭐랄까. 저 주위에서도 이 대장님 방송 잘한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저도 좀 많이 그.
1: 감사합니다.
0: 기대도 되고.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만드시는 거에 또 이제 제가 많이 해서, 이거는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올 것 같아서. 예. 또 한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1: 제이드님 투어 잘 다녀오시고요.
0: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에서 보물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방송이 나가면서 그러게 내 보물은 뭐지? 라고 한참을 찾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지르르 하지 않아도 매일 밤 내 편이 되어주는 목소리, 지친 하루 끝에 짓는 편안한 미소, 그리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구석구석은 이미 반짝이는 보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그 보물의 가치를 무심하게 지나치며 살았던 건 아닐까요? 보물은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이요. 음염염 오늘도 고생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스스로에게. 다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음염염. 우리는 다음 주에 아니죠. 내일이죠. 더 신나게 놀아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K 플레이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네 번째 페이지, 중복과 말복의 중간, 초계탕 대신 초계분지 이야기로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고향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들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 그러신가요?
1: 운석 크레이터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네. 뭔가 우리가 항상 밤하늘의 공간, 저 먼 우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지구 표면 얘기를 하는 게 또 새로워서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운석 크레이터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 경상남도 합천하면 우리 편집장님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1: 사실 뭐 합천은 이제 해인사
2: 맞아요. 네, 해인사. 그렇죠. 그 팔만대장경을 네. 복원하고 있는 해인사로도 더 잘 알려진
1: 아야산.
2: 맞아요. 이제 합천인데 사실 저는 약간 오늘 좀 과감하게 예. 새로운 제안을 한번 이 합천에 계신 우리 또 지자체 군수님? 공무원분들께 한번 좀 요구를 해보고 싶어요. 예. 요새 최근에 또 이제 거제가 핫하지 않습니까?
1: 핫하죠.
2: 그것처럼 합천도 저 같은 미약한 먼지가 한번 네, 또 네. 부흥시켜보는 네.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원이 거제 원이라면 웅이가 이제 예. 웅이가 예.
2: 합천의 명물은 해인사 팔만대장경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천은 이제 역사의 메카가 아니라 또 과학의 메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런가요?
2: 네. 합천이 되게 재미있는 게 위성 사진으로 이제 보잖아요. 네. 뭐 구글 어스 같은 위성 사진으로 보면 되게 선명하게 분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주민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주변에 동그랗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어쩌다 산이 둘러싸여진 약간 대전 같은
1: 양구 펀치볼처럼
2: 그렇죠. 예. 그런 지역 그냥 분지 지역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산이 솟아올라서 생긴 그런 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기가 한 4만 2천 년 전에 한반도에 네. 한 200m 정도 되는 커다란 운석이 저기에 똥 하고 떨어졌습니다.
1: 그래서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다.
2: 그쵸. 그러니까 합천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레이터 바닥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1: 저기 진짜 집이 바글바글하네요.
2: 네. 예. 지금 저기 이제 평지가 돼서 저기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1: 물론 저분들은 뭐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2: 아, 그쵸.
1: 신기하실 것 같아요.
2: 네. 진짜. 그러니까 네. 내가 살던 동네가 사실은 네. 크레이터였다니.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하면 네. 뭐 가끔 달 표면에서
1: 그렇죠.
2: 보는 이제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1: 예.
2: 근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봤을 때 달에 보이는 그런 운석 크레이터 네. 그 안에 네. 한복판에 네.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1: 그건 좀 짜릿할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1: 좀 자랑하고 싶어.
2: 그때 한 4만 년 전이면 이미 그때 제가 알기로 한반도에 사람도 살고 있었거든요.
1: 구석기인들이 있었겠죠.
2: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뭐 합천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뭐 위쪽에 뭐 충청도나 강원도 정도 일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우우 하면서 살고 있었던 뭐 먼 원시인 분들 인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진짜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석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저기를 정확하게 합천의 적중 초계 분지라고
1: 그래, 초계 분지.
2: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네. 그때 이제 한 주변에 8k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커다란 이제 크레이터가 저기에 남게 되었고 지금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거죠.
1: 참 재밌네요. 근데 저렇게 움푹 파인 지형이 아까 말씀하신 대전이나 아니면 양구처럼 그냥 일반 분지 지형인지 아니면 운석 충돌구 크레이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2: 이제 되게 다양한 지질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합천 지역에서 나온 되게 독특한 돌멩이가 암석에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그 원뿔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그 티라노의 이빨처럼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네. 셰터콘이라고 하는 그 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갑자기 강한 압력과 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돌멩이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거는 엄청 큰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1: 네.
2: 그때 이제 저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광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대표적으로 운석 같은 그런 강력한 사건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성분이다 보니까 저걸 근거로 이제 일찍이 많은 지질학자분들이